9는 항상 닮은 도형인데 그 닮은 비는 뭘로 정의하냐면 반지름 길이의 비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 안 해줬지만 평면 도형에서도 변이 없는 도형 원의 닮은 비는 뭘로 구하겠다? 아, 닮은 비로 구하겠다.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평면 도형에서 원은 반지름. 그다음 9에서 입체 도형에서 9도 반지름. 반지름 길이의 비가 닮은 비더라. 여기까지 알아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볼 건데, 첫 번째, 일단 입체 도형이 항상 닮은 도형이냐? 우리가 평면 도형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평면 도형에서는요, 이 뭔가 정삼각형, 정사각형, 이런 정자가 붙은 도형이라던가, 반듯한 도형들, 아니면 원, 이런 식으로 나와야 얘네가 항상 닮은 도형이었죠. 비슷합니다. 뭔가 비슷하게, 이 입체 도형에서도 그냥 원기둥이라고만 하면요, 요렇게 홀쭉한 원기둥도 그릴 수 있고, 엄청 뚱뚱한, 요런 원기둥도 그릴 수 있잖아요. 그니까, 얘네들은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입체 도형 중에, 정사면체. 얘는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요.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졌어요. 크기만 달라질 뿐. 따라서, 정사면체 또한 항상 닮은 도형이 됩니다. 자, 사각뿔을 볼까요? 사각뿔은 하나 예쁘게 그려보자면 요런 좁고 긴 모양의 사각뿔을 그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모양들, 뭐 피라미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밑면을 넓게 그리면은 당연히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체크해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닮은 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작은 원기둥, 큰 원기둥, 서로 닮은 도형일 때 닮은 비를 찾아라. 그러면은 빨리 대응되는 부분을 찾아서 8대 12 약분해주면 2대 3입니다. 풀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대 3이니까, 아, 여기가 2일 때 3이네. 2일 때 4cm니까 3일 땐 2배, 6cm네. x는 6.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평면 도형과 비슷하죠? 자, 9대 12. 얘도 닮은 비가 9대 12 약분하면 3대 4입니다. 그러면 x는 3에 해당하는 거, 8은 4에 해당하는 거니까 2배 해주면 8cm, 2배 해주면 6cm, x는 6. 이렇게 볼수 있다고요. 자, 8번에서 10번. 자, 두 직육면체. 근데 얘는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B에 해당하는 이제 대응하는 모서리가 A', B'이다. 이 말이 뭘 보장해 주냐면 이 모습 그대로 봐라라는 겁니다. 괜히 뒤집지 말고. 자, 그럼 닮은 비를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아, 여기랑 여기네요. 닮은 비 2대 3. 2대 3인 거 확인했으면 작은 게 2, 큰게 3. 큰게 3일 때 18cm면 6배네요. 그러면 6배 해주면 x는 12. 자, 작은 거 2, 큰거 3, y 구할 건데요. 2일 때 6cm니까 3배네요. 3일 때 3배 해주면 y는 9. 이렇게 빠르게 닮은 비를 통해서 각각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비례식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관을 통해 푸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시간을 절약해 줄 수가 있어요. 자, 11번에서 13번. 또 닮은 도형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 ABC에 대응하는 면이 바로 A', B', C'이다. 요 모양 그대로 봐라라는 겁니다. 괜히 뒤집지 말고. 그러면은 큰 삼각기둥, 작은 삼각기둥 닮은 비를 보니까 여기와 여기 10cm, 5cm니까 닮은 비 2대 1이네요. 더 쉽죠? 왜? 그냥 두배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x와 6cm가 대응되는데요. x의 두 배가 6이네. x의 값은 3이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또 y와 8이 대응되는데 8의 두 배가 y네. y는 16이네. 이렇게 봐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이 입체 도형에서 닮은 비를 찾아내는 거.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닮은 비는 뭘 통해서 빨리 대응되는 변 또는 모서리를 찾아서 그 닮은 비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비례식 또는 직관을 통해서 각각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닮은 비를 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두 도형이 서로 닮았을 때, 이 닮은 두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비는요, 정확하게, 닮은 비와 일치합니다. 놀랍죠? 다시 이야기하면, 닮은 비가 m 대 n으로 주어져 있는 이두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비를 구해봤더니, 그 비도 여전히 m 대 n이더라. 오잉? 신기하죠? 자, 이걸 삼각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요. 이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에요. 근데 닮은 비가 1대 2래요. 무슨 말이냐면, 한 변의 길이에 두 배씩 해줘라. 라는 거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A면 A와 B와 C를 다 더해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작은 삼각형에선. 큰 삼각형에서는요, 두 배씩 했으니까 2A와 2B와 2C가 되죠. 그럼 각각을 또 더하면요, 2A, 2B, 2C가 됩니다. 결국엔 A의 두 배, B의 두 배, C의 두 배를 더한 게 되니까 A, B, C가 다 약분이 된다면 분배 법칙 1대 2가 됩니다. 즉, 삼각형을 통해서, 아, 닮은 B와 둘레의 길이의 B가 동일하구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두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항상 성립을 한다 이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원에서도 그럼 성립을 하겠죠. 반지름 길이 B가 A, B다. A 대 B다. 그러면은, 아, 닮은 B가 A 대 B네? 그럼 둘레의 길이는 2파이 A와 2파이 B니까 똑같이 A 대 B네.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삼각형 ABC, 삼각형 DEF의 닮은 비를 찾아라. 그럼 우리는 재빠르게 빨리 대응되는 변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6대 8이네. 오케이. 3대 4. 이렇게 볼수 있고요. 자, 3대 4니까 우리는 BC도 구할 수가 있죠. 3대 4인데, 4일 때 12cm 3배네. 3일 때 3배 해주면 BC는 9cm. 요렇게 봐줄 수 있더라. 그럼 여기가 9cm래요. 그럼 우리는 삼각형 ABC 둘레의 길이는 9, 9. 18에 6 더하면 24cm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24라면 여기 둘레의 길이도 금방 찾을 수 있다. 몇 대면? 길이비가 3대 4니까 3일 때 24, 그럼 4일 때는 3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라는 거죠. 사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는데 닮은 비가 3대 2래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AD의 길이를 찾아라. AD의 길이는 EH, 2cm와 똑같이 가니까 AD 길이 대 2를 했더니 그 닮은 비가 3대 2래요. 아, 비례식에서만 봐도 여기 오른쪽 부분이 둘다 2니까 AD는 3cm가 돼야겠구나. 금방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3cm. FG의 길이를 찾아라. 그러면요, 3대 2니까, 3일 때 9cm면 2일 때 3배, 3배, 6cm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이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찾아라. 그러면 DC, 여기의 길이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6이니까 똑같이 3대 2 들어가주면요. 2일 때 6cm네? 오케이, 3배하자. 3일 땐 9cm. 9, 9, 6, 3. 다 더해주면 둘레의 길이는 27cm입니다.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둘레의 길이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엔 서로 닮은 도형의 닮은 비까지 줬고, DEF의 둘레의 길이 구해라.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EF와 DEF의 길이가 필요하죠. 그럼 둘레의 길이. 자, 2대1이라니까 여기가 두 배예요. 두 배한 게 5cm면요? 여기는 2.5cm. 두 배한 게 7cm면요? 여기는 3.5cm. 그럼 둘이 더하면 6에 3이니까 정답은 9cm입니다. 할수 있는데 이거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소수 좀 나오는 거 싫어요. 하면요. 여기가 3cm니까 여기가 6cm. 그럼 6, 5, 7다 더하면 이거의 둘레의 길이 18이거든요. 그럼 둘레의 길이비도 닮은 비랑 똑같이 2대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절반인 9cm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8번. 자, 이번에 큰 원과 작은 원의 닮은 비를 찾으래요. 닮은 비.
그러면 닮은 비를 찾으려고

라고 보니까 큰 원은 둘레의 길이를 줬대요. 여기 둘레의 길이가 3파이래요. 그럼 여기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만 알면은 그 둘레의 길이의 비가 닮은 비겠네? 오케이. 작은 원, 반지름 1cm니까 2πr. 둘레의 길이 2파이. 즉, 큰 원과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는 3파이 대 2파이니까요. 각각을 파이를 약분을 해주면 닮은 비 3대 2를 만족합니다. 요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싫으면 반지름으로 구해서 구해도 됩니다. 자, 9번에서 11번을 볼까요? 자, 두 원뿔이 서로 닮은 도형이래요. 그러면은 일단 닮은 비, 밑면의 반지름으로 구해자면 3대 4네요. 그 다음 높이를 찾아라. 높이, 여기.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비례식 h 대 여기 긴 높이 5는요. 닮은 비 3대 4가 되고요. 내향의 곱, 외향의 곱. 즉 4h가 15네요. 따라서 높이 h는 4분의 15 단위는 센티미터. 요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4분의 15cm. 분수가 나오니까 비례식이 이번엔 좀더 편하겠죠? 그 다음 이제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 이거 뭐 열심히 구해서 6파이, 8파이, 6파이 대 8파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우리는 닮은 비가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인 걸 아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3대 4 이렇게 적고 끝! 하자고요. 자, 12에서 14번. 두 원기둥이 또 서로 닮은 도형이니까 쭉 가보자면, 닮은 비를 찾으세요. 그러면, 빨리 대응되는 요 높이를 찾아서 9대 12. 약분하면 이거 3대 4예요. 오케이. 3대 4인 거 찾았고.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보려고 보니까, 여기 대 여기가 3대 4네요. 엥? 4일 때 4cm? 그럼 3일 땐 3cm. 이럴 때 기분이 좋지 않나요? 뭔가 딱 깔끔하게 맞아떨어질 때. 그래서 13번은 3cm가 나오고요. 14번. 원기둥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를 찾아라. 뭔가 느낌에 반지름의 길이 구했으니까 원의 둘레에는 3 곱하기 2파이죠. 그럼 6파이와 또 8파이를 구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이러면 뭐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시간을 조금 더 절약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둘레의 길이의 비는 굳이 구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닮은 비를 통해서 얘 또한 3대 4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활용도가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죠. 정리하자면 둘레의 길이의 비, 도형에서 둘레의 길이의 비는 결국엔 뭐랑 일치한다? 정확하게 닮은 비랑 일치합니다. 이게 좀더 나아가면요. 선이네? 그러면은 이게 닮은 비랑 똑같이 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선이네, 닮은 비. 선이네, 닮은 비. 자, 반복 체크 3번을 볼게요. 자, A, B, C에 대응하는 면이 바로 G, H, I다. 오케이. 요 삼각 기둥의 모양을 그대로 보자 이겁니다. 그대로 볼때 우리는 X와 Y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빨리 뭐부터 해야 돼요? 닮은 비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럼 대응되는 변을 딱딱 잡아놓고 4cm와 6cm네요. 그럼 닮은 비는 약분하면 2대 3입니다. 닮은 비가 2대 3이란 소리는 여기 x에 해당하는 6cm 여기도 2대 3이라는 거고요. 그럼 2일 때 6cm 하나당 3cm니까 3일 땐 9cm가 되는 거죠. x는 9. 마찬가지로 y와 9도 2대 3을 만족하는 거니까 3일 때 9cm, 하나당 3cm네요? 그러면은 y는 6이 되겠죠. y는 6. 따라서 x는 9, y는 6을 더해주면 정답은 2번. 15가 됩니다. 요게, 요렇게 이제 똑같아요. 프로세스는 결국 닮은 비 찾고 비례식 통해서 풀어내라. 라는 거고요. 자, 실력 체크 1번을 볼까요? 자, 정사면체. 아까 얘기했지만 정사면체끼리는 서로 항상 서로 닮은 도형이 됩니다. 모양은 똑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A와 B의 닮은 비가 3대 5라고 주어져 있을 때이 정사면체 B 모습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해라. 그럼 우리가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이거 여기 길이를 빨리 구한 다음에 정사면체 모서리는 몇개 있어요? 모르면 세야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있으니까 곱하기 6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닮은 비가 3대 5인데 작은 게 6cm니까 두배 해주면 큰 거는 10cm가 될 거다. 오케이. 정사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 큰 거, 정사면체 B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0cm가 될 거고요. 그런 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있으니까 정답은 5번, 60cm입니다. 이렇게 풀수 있어요. 요건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볼래요? 한번? 다른 방법으로 풀면 어떻게 풀수 있을까? 계단 한 스텝이 줄어요. 다른 방법으로 풀면 여기 10cm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여기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6cm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둘레, 이 모서리 길이 합도 결국에 선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의 합을, 6개의 합을 다 구해서 36cm를 만들어주고, 이거와 여기 모서리 길이 합의 비도 3대 5네, 이걸 활용해주면, 3일 때 36cm, 5일 때 60cm,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사면체 모서리가 6개인 거를 확인이 잘 어려웠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세면 돼요. 근데 나는 좀더 알고 싶어 하면요. 1학년 2학기 입체도형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뭔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어쨌든 우리의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입체도형에서 닮은 비를 정의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둘레의 길이의 비는 결국 닮은 비랑 같더라. 이두 가지 배웠는데요. 머릿속에 꼭 저장해놓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복화 고난도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네, 오늘도 한번 여러분들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볼 오늘은 어느 파트? 네, 유닛4의 세 번째 파트인데 특히 소제목이 뭐예요? Public Health입니다. 공중보건에 관련된, 공중건강에 관련된, 대중들의 건강, 공공건강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Health, Medicine, Wellness에 관련된 단어들, 특히 뭐에 관련된? Public Health에 관련된 단어들은 어떻게 표현이 되고 예문을 통해서 아, 이런 단어들과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한 번 더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키스, 뭐 케바케 이럴 때 case by case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럴 때 case의 의미가 뭐예요? 사례라는 뜻이에요. 사례별로 다르다, 때별로 다르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case라는 의미는 일단 instance, 예시, 사례라는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의 의미에서 경우나 뭐 크게 다를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사례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란 뜻이니까 첫 번째 뜻과 두 번째 뜻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가요, 질병에서는 어떤

병상, 증상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의 경우에는 이란 뜻이 바로 보겠어요. 어떤 질병의 증상에서는, 어떤 질병의 병상에서는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in case of라고 하면 뭐뭐하는 경우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예문 한번 볼게요. The local clinic, 그 지역의 의원은요. 지역의 그 병원 의원은 reported 보고했습니다. A new case of 새로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The flu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the flu 독감이잖아요. 그죠? 독감의 새로운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이런 독감도 있어요.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런 독감이 유행할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 그죠? 이런 걸 보도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케이스가 쉽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거 다시 한번 보고 넘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 갈까요? 오케이. 두 번째 단어는 occur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많이 보는데 명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의외로 좀 많더라고요. 얘는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의미의 표현으로는 happen.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happen이라는 단어가 더 익숙할 것 같은데요. happen, occur 비슷한 의미로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생하다, 일어나다, 발발하다 이런 뜻이에요. occurrence 끝에 r을 하나 더 붙이고 ence를 붙이면 되게 되면 발생이나 발발, 나타남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erious side effects. 우리 이거 전 시간에 배웠는데 맞아, 부작용이라는 뜻. 원래 생각하지 않았던 효과, 옆으로 나타난 효과니까 부작용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이 may occur 일어날 거예요. After taking the new medicine, 새로운 약을 복용한 후에 take라는 표현이 take medicine이라는 표현이 약을 복용하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죠? 새로운 약을 복용한 후에 아마도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occur라는 단어 무슨 뜻? 그치?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단어 갑니다. 자, arise라는 단어고요. 요 a가요, 여러분. 강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rise와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rise가 무슨 뜻인데? sun rises 해가 떠요. 뜨다 오르다라는 건 어떤 일이 수면에 있다, 수면 아래로 있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 생기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죠. rise라고 하면 생기다 발생하다 유발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rise라는 단어랑 구분했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선생님이 넣어놓은 거예요. 요거는 선생님이 따로 넣어놓은 거야. 자, health problems 건강상의 문제가 arise 발생합니다. When people ignore early symptoms. 사람들이 초기에, 이거 뭐였더라? 전전 시간에 배웠는데요. 그렇지, 증상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일은 초기에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을 ignore, 무시할 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분명히 앞에 전조 증상들이 있겠지. 근데 그런 징후들을 무시하게 되면 건강상의 큰 문제가 나중에는 뻥 하고 터지게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arise라는 단어. 발생하다, 발발하다, 유발되다라는 뜻이에요. prevent. 전 시간에도 pre가 들어가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죠? pre가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의미다? 맞아. 미리, 먼저라는 의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 단어가 뭐였냐면, 전 시간에 기억나나? prescribe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었더라? 그렇지. 미리 써준다라고 얘기해서 약을 받기 전에 미리 의사가 처방해주는 처방하다라는 뜻이었어요. prescription, 처방전이라는 뜻이었고요. prevent, 미리 일어나기 전에 온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안 돼라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예방하다 막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고, prevention, ion을 끝에 붙이게 되면 명사가 되지요. 그래서 예방이라는 뜻이에요. prevent it from the 너무나도 유명한 수거입니다. 뭘로? from이라는 전치사를 쓰는 수거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from은 전치사다 보니까 뒤에 동사가 올 경우에는 동명사인 ing 형태가 온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A가 뒤에 것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Regular exercise and healthy habits. 규칙적인 운동과 그리고 건강한 습관은 help, 도움을 줍니다. 뭐 하는데? Prevent serious diseases.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시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Prevent. from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너무나도 최고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preserve라는 단어고요. 여기에서의 pre도 역시 미리라는 뜻입니다. before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serve라는 것이 keep의 뜻이에요. 미리 가지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사라지기 전에 미리 얘가 잘못되기 전에, 부패하기 전에 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키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보존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지키다, 보호하다. 두 번째 의미는 보존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rotect라는 동사도 역시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Preservation이라고 하면 보존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좀 하나 팁을 드리면 Conserve라는 동사도 있어요. Conserve도 보존하다, 보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의미를 막 쓴, 나타낸 그 편지를 썼어요. 소중하게 이걸 쓴 다음에, 근데, 누구누구로부터 라고 하고 나서, 내가 잊어버린 말이 있네? 라고 할 때, PS를 쓰죠, 여러분. 그죠? scribe의 명사 형태인 scription의 S가 그 scription의 줄임표현이고요. P가 post입니다. 즉, 쓴 글에 덧붙여서 이후에 쓴 글이라는 의미에서 postscription, postscript라는 표현으로 이 post의 의미가 후라는 의미의 그 P예요. 그래서 postpone이라는 단어도 지금 말고 나중에, 일 다음에 나중에 미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연기하다 미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delay라는 동사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Many patients, 많은 환자들은요, postpone their regular checkups. 그들의 정기 건강 검진을 미뤄요. 미뤘습니다. During the pandemic, pandemic 이후에요. Pandemic 딱 생각하면 우리 COVID-19. 코로나19 딱 생각나잖아요. 그죠? 그렇게 pandemic 이러면 전 세계적인 혹은 전국적인 어떤 질병, 질환을 pandemic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유행병이 도는 기간 동안에 정기 건강 검진을 연기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일곱 번째 단어 갑니다. admitted, admitted. 여러분들 이 MAD가 들어가면 middle이에요. 중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뿌리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middle. 중간이 없대요. 중간에 매개자가 없는 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I am은 not의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즉, 내가 다른 친구한테 뭔가를 전해줄 때 중간에서 누군가가 대신 전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전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Admitted 이라고 하면 뭐야? 즉각적인 이란 뜻입니다. 중간에 매개자가 없이 바로 줄수 있는 이란 뜻에서 즉각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Instant라고 하면 instant food. 즉각적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의라는 의미에서 즉석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즉각적인, 즉석의라는 의미에서 instant라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사로도 참 많이 나오죠. immediately라고 ly를 붙이면 즉시, 곧바로라는 부사가 되겠고요. immediate action, 즉각적인 조치라는 의미로 action이라는 게 행동이라는 뜻도 있지만 조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문 한번 볼까요? He needed, 그는 필요했습니다. immediate help.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From the doctor, 의사로부터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왜? To stop the bleeding, 출혈을 그만두기 위해서, 출혈을 막기 위해서, 출혈을 멈추기 위해서 의사의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할 때, immediate help,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다음 단어, 여덟 번째 단어 갑니다. Hygiene, hygiene. 요 표현은요, 위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위생.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위생이에요. hygienic이라고 하면 형용사 형태로 ic를 붙이게 되겠고요. 예문 한번 볼까요? They have good hygiene. 그들은요, 훌륭한 위생을 갖고 있어요. 위생 습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So, 그래서 they do not get sick easily. 그들이 쉽게 아프지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특히 손이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만지다 보니까 손을 자주 씻는 게 좋은 위생 습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좋은 위생 습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아프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입니다. Hygiene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아홉 번째, sanitary, sanitary. 이 san, sane이라는 표현이 건강한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중에서 insane이라는 표현이요. 건강하지 못한, 즉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 정신 나간이란 뜻이거든요. Sane, sane이라는 표현, sane이라는 표현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위생에 깨끗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어떻게 발음하냐고요? Sanitary, sanitary라고 발음이 됩니다. Sanitize라는 동사가 소독하다, 깨끗하게 만들다. 그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hand sanitizer라고 나오더라고요. 손 소독제라는 표현을 hand sanitizer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It is important to 예문에 보시면 뭐 하는 게 중요해요라고 나왔냐? Keep food 음식을요 in a sanitary place 위생적인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거예요. 음식을 그냥 아무 데나 놓지 말고 깨끗한 장소에 냉장고 같은 서늘한 곳에 놔야 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Sanitary라는 단어, sanitize라는 동사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니다. 열 번째 단어, poisonous. poisonous라는 단어고요. 자, poisonous, poisonous라는 앞에 강세가 오는 단어입니다. poison이라는 단어가 독이라는 뜻이죠. 그죠? 그래서 poisonous, OUS를 붙이게 되면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이 있는 이라는 의미로 toxic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특히 toxic은요, poison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딱 떠올리는 게 뭐예요? 뭐 뱀이 가지고 있는 독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리죠. 근데 toxic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화학물질 중에서 이런 독성, 유독성 이런 유독성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표현이 toxic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poisonous라는 표현이나 toxic이라는 표현이나 전부 다 유해한

어떤 독이 있는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Poison, 독이라는 단어. Poisonous gas, 하면 유독 가스가 되겠죠. The book says, 그 책에 쓰여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쓰여 있느냐? The green leaves of the plant. 그 식물의 초록색 잎이 are poisonous. 어떻다고? 독성이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책에 따르면 그 식물의 초록색 잎이 독이 있는 잎이다. 라고 이야기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단어 11번째 갑니다. contaminate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중간에 강세가 오죠. 자, contaminate. 함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접촉을 하면서 사람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감염, 바이러스, 인자들을 나누게 되죠. 그죠? 서로 접촉하게 되면 이것들이 감염이 됩니다. 즉, 전염이 되죠. 전염이 된다는 게 뭐겠어? 오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ontaminate라는 단어는 오염시키다라는 단어로 pollute라는 동사 형태랑 비슷합니다. 우리한테는 pollute라는 동사가 훨씬 익숙하죠. 그래서 pollution이라고 하면 오염, water pollution 수질 오염, air pollution 대기 오염, 이렇게 soil pollution 토양 오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어떤 오염에 되는 대상을 쓰잖아요. 그죠? pollute라는 동사 pollution. pollute가 그거의 동사 형태니까 contaminate과 비슷한 의미의 표현이 된다라는 거예요. contaminated 오염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지. dirty water from the river. 그 강에서 나온 더러운 물은요. can contaminate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food 음식을 오염시킬 수 있어서 오염시킬 수 있고 and cause serious illness 심각한 질병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contaminate 중요한 단어예요.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생각해 보면 환경 문제에서 많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건강상의 문제에서 무엇이 오염이 되어서 사람들한테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contamination이라는 단어 쓸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12번째 단어 갑니다. panic 상태야.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완전히 나는 공황, 공포 상태야.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이나 공포라는 명사도 되고,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다라는 동사도 됩니다. 동사에서 파생이 된 PP 형태의 형용사입니다. panicked. 유의하셔야 되는 건 K를 하나 붙이고 ED를 붙입니다. 그래서 PNIC 다음에 K를 붙이고 ED를 붙여서 panicked라고 발음이 돼요. 겁에 질린, 당황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Don't panic! 당황하지 마, 당황해 하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13번째 단어 갑니다. epidemic. 이것도 이제 demic이라는 게 demos에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게 돼요. 사람들 간에 같이 모여 있어서 전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뜻이냐? 유행병. 명사도 되고 유행성애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epidemic이라는 단어예요. 올해 pandemic이라는 표현도 연상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병,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행하는 병이라는 표현도 이제 pandemic이라는 표현인데요. 이따 한번 보겠습니다. The doctor says, 의사가 말했어요. That the flu, 그 독감은 epidemic. 어떻다고? 그 독감의 유행병이 그죠?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독감의 유행병이 will hit the city soon. 곧그 도시를 강타할 거라고요. 곧그 도시를 덮칠 거라고 말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래서 hit이라는 표현이 강타하다. 즉, 그 도시를 덮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epidemic, flu. 여기에서 flu epidemic. 독감 질병, 독감 유행병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pandemic. 판이라는 표현이 여러분 아주 넓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한 국가에서는 전국적으로라는 의미에서 나온 거고 세계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뭐가 붙어요? 다음에 유행병. 사람과 사람이 붙어서 생기게 되는 병. 가까이에서 접촉하게 되어서 생기는 병. 유행병이라는 뜻이에요. 전 세계적인 전국적인 유행병. 그래서 COVID-19, 코로나19가 바로 팬데믹한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런 질병이었잖아요. 그죠? 자, 전 지역에 걸치는, 전 세계에 걸치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The pandemic, 그전 세계적인, 전국적인 유행병은 has affected millions of people.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죠. Global pandemic, 세계적인 대유행, 세계적인 전염병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 vaccination이라는 단어는요. 그런데 백신 들어봤죠. 그죠? 우리 뭔가 이렇게 예방접종 같은 거 맞을 때 백신, 백신 접종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vaccine이라는 표현을 먼저 알아두시고 vaccinate은 바로 그 백신을 접종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vaccinated라고 하면 예방접종을 받다라는 뜻이요.
Doctors, 의사들은요, will vaccinate children.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겁니다. 왜요? To protect them from. Protect it from B. A를 B로부터 보호하다. 아까 배웠던 표현이에요. 그들, 아이들을 serious diseases,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백신 접종을 할 겁니다. 이런 의미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16번째 단어 갑니다. Isolated. Isolated. 자, 여러분들 요거는 isolation이라는 명사 형태 먼저 보겠습니다. 동사 형태가 여기 지금 보이나요? Isolate. 선생님 여기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이 단어 외울 때 아일랜드가 생각나더라고요. Island. 실제로 아일랜드와 비슷한 그 어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아일랜드는 섬이잖아요. 내가 섬화된다라는 얘기입니다. Isolate는 고립시키다라는 동사예요. 고립시키다, 소외시키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isolated라고 하면 격리된, 고립된, 소외된이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소외되었다라는 게 바로 분리되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된 게 바로 고립된 거잖아요. 그죠? Be isolated from, 뭐뭐로부터 격리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The patient, 그 환자는요, was immediately isolated. 즉각적으로 즉시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단어 바로 나왔네요.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격리가 되었습니다. 왜? Prevent a from ing. 우리가 배웠던 표현 또 나왔어. Prevent from이라는 표현입니다. 바이러스가 from spreading, spread, 퍼져나가다 라는 뜻이거든요. 퍼져나가지 못하게 막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격리되었습니다. 우리 코로나19 때 이거 정말 많았잖아요. 그죠? Isolated라는 표현, isolate라는 동사 형태 의미 기억하시면서 아, 아일랜드, 섬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단어, face. Phase라는 뜻이요. 우리가 새로운 페이스로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새로운 단계로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의미의 단어는 stage, step이라는 표현이 비슷합니다. 새로운 stage로 넘어간다. 새로운 step으로 넘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Critical phase, 중요한 국면. Critical이란 단어가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죠. 물론 비판적인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의 의미에 형용사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앞에서 배웠던 단어야 한번 찾아보시면 아 내가 이거 배웠구나 라는 단어 criticize 라는 동사랑 같이 배웠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18번째 단어입니다. potential 이라는 단어인데요. 얘가 형용사도 되고요. 명사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재적인이라는 의미의 명사와 형용사와 잠재적인 능력 즉 잠재력 가능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 둘 다 돼요. Potentially, ly를 붙이면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인 거니까 잠재적으로라는 부사의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나와요. Potential risk, 잠재적인 위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They studied the potential risk of the virus to keep people safe. 그들은요, 연구했어요. 뭐를? 잠재적인 위험을요. 뭐의 잠재적인 위험? The potential risk of the virus. 바이러스의 잠재적인 위험을 연구했대요. 왜? Keep people safe. 사람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Potential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선생님이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은 건 얘가 포트가 파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힘을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potential이라는 단어가 잠재력, 가능성, 잠재력이 있는 명사, 형용사 다 된다는 이야기예요. Overall. 딱 봐도 over, 위를, all, 전체적으로 덮는다라는 의미죠. 그죠? 그래서 얘는 종합적인 전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Overall, 전반적인, 전체적인, 종합적인이라는 의미예요. General, 일반적인이라는 의미가 비슷하게 쓰일 수 있다. Did they check the overall safety? 그들이 전반적인 안전을 점검했나요? Of the water in the park. 공원에 물에 그 수질이 있잖아요. 그 수질에 전반적인 안전을 확인했던가요? 점검했던가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밑에 하단에 선생님이 여기 지금 제외를 했는데 옷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멜빵바지, 멜빵치마 하는 그 옷 있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다 이어진 옷 뭐 이렇게 표현을 우리 책에는 해놨던데요. 그게 막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많이 입는 그 멜빵바지, 특히 아기들이 좀 많이 입는 그 멜빵바지나 멜빵치마 있죠. 그걸 또 overall이라고도 이야기한다라고 재미있는 표현도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종합적인, 전체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형용사 형태 overall였어요. 그 다음 20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Activate. 이 단어도 중요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act가
활동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뭔가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포텐셜,

잠재적으로 있다가 액티베이트 행동하면 돼요. 그럼 이게 뭐야? 발현해서 움직이는 거죠. 활성화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다, 작동시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액티베이트의 반대. 활동을 멈추게 하고 활동을 억누르다라는 의미가 바로 deactivate이 되겠습니다. 비활성화하다. 움직이지 못하게 하다. 비활성화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active라는 형용사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activate이 잠재적으로 있다가 이제 얘네가 바이러스들이 움직이는 거 활성화시키다라는 뜻이 되는구나라고 연상해 봐서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The vaccine. 그 백신은요. Will activate your body. 여러분들의 신체를 활성화시킬 겁니다. 뭐 하도록? To fight against the virus. 바이러스에 대항해서 싸우도록 여러분들의 신체를 activate, 활성화시킬 거예요. 라고 해석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Act, active, activate.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외우시면 어렵지 않게. 하지만 중요한 단어니까 꼭 의미 챙겨두시길 바라면서 다음 단어 가보겠습니다. 21번째 단어 역시 중요한데요. 별표 두 개. associate. 약간 좀 길어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외웠던 단어보다는 조금 긴데요. 여기에 소시가 보입니까? 네, 소시는 소셜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셜. 소셜은 혼자 있는 사람한테 소셜이라고 표현을 쓸수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두명 이상의 사람으로 구성이 된 사회를 이야기하겠죠. 그죠? 적어도 두명이 아니라 좀 훨씬 많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 즉,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People이 관여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소셜, 소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그러면 사람들끼리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연관이 되어 있는 연상시키다, 관련시키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특히나 여러분, 요 수거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Associate A with B라고 하면 A랑 B를 연관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거적인 표현입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얘는 수거적인 표현으로 특히 수동태로도 많이 나옵니다. A is associated with B. A가 B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수동적인 표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기본적으로 일단 with라는 전체랑 어울린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관시키다, 연상하다라는 뜻이니까 connect, relate 이런 동사랑 비슷하겠죠.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요, associate with까지 이렇게 같이 음영 표시가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smoking. 자, associate A with B니까요. smoking과 health problem을 연결시킨다, 연관시킨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smoking, 흡연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와 관련시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associate A with B라는 수거 정말 많이 나옵니다. associate만 혼자서 나오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뒤에 아무리 짧아도 with라는 전치사가 거의 같이 나오기 때문에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22번째 단어 갑니다. compound. or compound. 앞에 강세가 올 때는 명사, 뒤에 강세가 올 때는 동사로 쓰였겠죠. 명사의 의미가 월등하게 많이 나오는데요. 화합물이나 복합체라는 의미로 compound라는 단어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얘는 혼합물, 복합체니까 mixture, 섞여 있는 상태의 물질, 즉 mixture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mix가 여러분 섞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mixture, 혼합물이라는 의미로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돼요. 얘가 동사로 쓰이게 되면 악화시키다라는 뜻인데요. 사실 고2까지만 봐도요. 얘가 compound가 악화시킨다라는 의미가 별로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고3 지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봤던 의미가 완전히 다른 의미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때 나올 법한 의미의 표현이 동사의 의미가 악화시키답니다. 선생님,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이 이제 중학교 과정에 있는 친구들이 이 강의를 보실 텐데 정말 고급 단어예요. 고급 의미라고요. 상급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명사의 의미만 먼저 챙겨두셔도 무관해요. 그리고, 아, 나는 이제 명사의 의미 완전히 알았어!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악화시키다 의미까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사의 의미가 필수. 악화시키다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챙겨두면 되는 의미. They said, 그들은 말했어요. That the chemical compound. 그치, 이런 식으로 많이 같이 나와요. 화학적인 화학물이란 뜻입니다. 화학물이 is harmful to children. 아이들에게 해롭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compound 이렇게 나오겠죠? 어떤 compound 이렇게 해서 화학물, 화학물질이라는 의미로 복합체라는 의미로 나오게 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profession이라는 단어예요. 일단 pro가 들어가면 앞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있는,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공표할 정도로 나의 능력이 이렇다라고 전문적인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전문

전문적인 직업, 전문적인 직종, 직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occupation, 직업이라는 단어, job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의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professional이라고 하면 전문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죠. nursing, 간호학, 간호라는 것은 as a respected profession, 존중받는 직업입니다. 어떤 직업? That requires great responsibility. 굉장한 책임감을 요구하는 존중받는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그렇죠. 간호사분들 얼마나 대단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아 이런 게 바로 respected professional. 앞에 형용사랑 같이 쓰여서 어떤 직업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게 바로 profession이라는 단어구나. 우리 앞에서 expert, expertise라는 단어 하면서 profession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예요라고 같이 말하면서 외웠던 단어입니다. expert는 전문가, expertise는 전문 지식이에요. 그때 전문가라고 할때 professional에서 전문 직종, 전문가 이렇게 같이 배웠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command, command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이 command는 일단 동사의 의미를 먼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명령하다, order의 의미를 갖고 있는 동사입니다. 명사의 의미로도 명령, 지휘, 통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commander라고 하면 명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지휘관, 명령하는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The teacher gave a clear command. 선생님이 아주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command는 이때 명사로 쓰였겠죠? 언제 선생님이 명령, 이렇게 해! 라고 명령을 내리셨을까? 응급한 상황이 되겠죠? During the emergency situation. 응급한 상황에서 분명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화재가 났거나 지진이 났거나 이렇게 학생들에게 안전에 위협이 될 때, 이럴 때 분명한 명령을 내리시는 게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clear command. 이렇게 많이 쓸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25번째 단어 갑니다. welfare. welfare. 여러분들 이 well에서 WELL에서 L이 하나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잘된 상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지, 후생, 안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건강이나 나의 행복 상태가 좋은 상태, 잘 되어진 상태라는 의미에서 복지나 후생, 안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social welfare, social well-being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ell-being. 이렇게요. 그죠? 네, 그래서 얘가 복지, 안녕이라는 의미의 표현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단어 recreation. recreation이라는 단어고요. 여러분들 create라는 동사에다 re, 다시라는 의미를 붙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만들다. 즉 뭘까요? 내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서 지쳤어. 그러다가 나를 다시 창의적으로 만드는 나에게 뭔가 힘을 불어넣어서 나를 창의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것, 이런 뜻입니다. recreation이라는 단어가 오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막 지쳤어. 머리가 과부하가 됐어. 번아웃이 된것 같아. 이랬을 때좀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 이런 거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훨씬 리프레쉬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컴퓨터 게임 같은 것이 recreation, 오락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recreation facilities, 그러면 여가 시설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outdoor recreation, 야외 recreation은 helps, 도움을 줍니다. reduce stress,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and improve mental health, 정신적인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문장, outdoor recreations.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approximately, approximately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형용사 형태 먼저 볼까? approximate, 대략적인, 대략의라는 의미에서 끝에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었죠. 그래서 약, 대략이라는 의미를 만듭니다. about이라는 표현도 대략적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전치사로. approximately, 대략, 10 students in my class. 내 교실에 우리 반에서의 대략 10명 정도의 학생이 are sick, 아픕니다. with the flu now, 현재 독감으로 아픕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죠? approximately라고 하면 확실하지는 않은 수치예요. 대략적으로라는 의미의 부사. 대략, 약이라는 의미, 어린 잡아서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의 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째, aging society. aging society. 자, 일단 여러분들, aging이라는 표현을 먼저 알아두시는 게 좋겠고, age라는 표현을 먼저 보죠. age는 무슨 의미예요? 나이라는 뜻이 맞아요. 명사로 나이라는 뜻이죠. 동사로 쓰이게 되면 여러분, 나이가 들다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사회라는 의미가 뭐가 되겠어요? 노화한 사회, 노령화 사회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많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이제 의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를 해요. 장수라는 건 좋지만 이제 태어나는 연령보다 새로 태어나는 연령의 그 아이들보다 나이 들어가는 사람이 더 많아서 에이징 소사이로 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럴 때 노령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고요. Aging population이라고 하면 나이든 인구, 즉 고령 인구를 가리키게 됩니다. Aging society, 노령화 사회는요, requires more doctors and nurses. 더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해요. 당연하지. 왜? To support older people. 나이든 사람들, 노인들을 더 돌볼 수 있고 더 지지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의사와 간호사가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29번째 breakout. breakout. 얘는 발생하다, 발발하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좀 특이하죠? break는 깨다라는 뜻인데 out, 바깥쪽으로 깬대요. 어떤 일이 안에 있다가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것을 깼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겠죠. 바깥으로. 그게 뭐겠어? 어떤 일이 숨어져 있다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니까, 수면 위로 나오는 거니까 발생하다, 발발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outbreak, 순서를 바꾸고 하나의 단어로 그냥 뭉쳐버리면 얘가 발생이나 발발이라는 의미의 명사가 되기도 해요. occur라는 동사, 발생하다, 발발하다, 아까 앞에서 배웠던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발생, 발발. 자, a serious disease, 심각한 질병이 broke out, 발생했습니다. in a small village, 아주 작은 마을에서 발생했어요. 그리고 spread throughout the country, 그 나라 전역으로 퍼져나갔죠라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오늘의 마지막 단어 갑니다. pass through, pass through. through라는 게 여러분들 어디를 통과해서라는 뜻이잖아요. 어디를 통과해서 거쳐 지나가다라는 표현이 pass through가 되겠습니다. Doctor says, 의사들은 말합니다. The virus, 바이러스가요, can pass through a thin mask. 아주 얇은 마스크도 통과할 수 있어요라고 말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문이 되겠습니다. pass through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여러분들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아, 이런 의미구나라고 챙겨 두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죠? 수거적인 표현까지 챙기셨으면 여러분들 오늘도 최고 잘하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로 한번 우리의 이해 체크해 볼까요? 자, daily practice. 자, A번 먼저 볼게요. 여기 보니까 단어들이 역시 나와 있고 의미가 섞여져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먼저 이 의미를 각각 맞춰서 연결해 보죠. Prevent가 무슨 뜻이더라? 그치, 막다, 예방하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from이라는 전치사랑 많이 어울렸던 단어예요. Epidemic 무슨 뜻이었더라? 유행병이라는 단어, pandemic이라는 표현도 비슷했죠. 그 다음에 recreation이라는 단어, potential 먼저 할까요? potential? 얘가 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잠재적인, 잠재력, 명사도 형용사도 가지고 있는 의미의 단어예요. Recreation, recreation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야기하기도 했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1번 의미 봤더니 capable of, 할수 있는 이란 뜻이죠. 뭘할수 있어요? becoming real, possible. 실제가 될수 있고 가능해질 수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뭐죠? 언제든지 이렇게 될수 있는 상태. 잠재력이 있는 이란 의미가 되겠지? 그러니까 potential 그리고 잠재적인 이란 의미의 형용사의 의미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to stop something 뭔가 못하게 해요. 뭐를? from happening or existing 뭔가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existing 존재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예방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prevent 예방하다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an occurrence occur의 명사 형태였어요. 발생이나 발발. 자, 이 발생 내에서는 a disease, 어떤 질병이 spreads very quickly,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and affects, 영향을 줘요. a large number of people,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거 뭐예요? 유행병이 되겠죠? 그러니까 epidemic, 유행병 이렇게 연결하시면 완성이 됩니다. B 파트 넘어가 볼까요? 갑니다. 자, B 파트 두 단어의 관계. 그래서 나머지 단어의 관계도 맞추기 위해서 단어를 한번 연상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 한번 써볼게요. occur,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유의어죠. 자, delay. 얘는 뭐예요? 그치, 미루다, 지연시키다라는 뜻이니까 나중에, 뒤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post의 의미. 그렇지, postpone이라는 단어를 넣어주면 되겠죠. post가 after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요. immediate, 중간 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각적인. instant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자, 그럼 toxic, 독성이 있는. 그러니까 poisonous. 독성이 있는, 독이 있는 이라는 의미에서 poisonous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ontaminate, 그렇지. 여러 사람들이 한데 모이게 되면 전염이 되죠.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오염시키다라는 뜻이었고요. pollute라는 단어와 비슷한 의미였어요. associate, 연관시키다라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어떤 단어? 그치, 연결하는 거니까 connect라는 단어가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C 파트 오늘 마무리 해볼게요. 자, 단어 welfare, 그치, 얘는 안녕이나 복지라는 의미였고요. hygiene, 위생. Isolated, 고립된, 소외된, preserve, 보존하다, 보호하다, 라는

뜨셨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He felt blank. 그는 어떤 감정을 느꼈어요? 왜? Because he had no friends at school. 너무 슬프다. 학교에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 소외된 감정을 느꼈겠죠. 소외된이란 단어 뭐가? 그치, isolated라는 단어가 들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salt is used. 소금이 사용이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food. 음식을 뭐 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며, and keep it. 그 음식이 keep it from going bad. keep from ing, prevent from ing, stop from ing. A가 B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동일합니다. 그 음식이 from going bad. 상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소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뭐야? 소금이 음식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preserve라는 동사 넣어주시면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문제까지 너무나도 잘 보셨어요. 여러분들 나머지 문제도 꼭다 풀어봐야 되는 거 알지? 네, 이제 여러분들에게 남은 거? 그렇지. Daily Review. 문장으로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단어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의 만점왕 도우미 정소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20강이죠. 국어 4단원 단원 정리 평가 1회에 도전해 보는 시간인데요. 친구들 어때요? 이번 단원의 내용 중에서 혹시 헷갈리거나 어려웠던 부분이 있지는 않았나요? 좀 이론적인 부분도 있어서 그런 게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또 하나씩 차근차근 정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지난 시간의 퀴즈 정답 확인부터 해 볼게요. 지난 시간 퀴즈는요, 주장하는 글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내세우는 글쓴이의 생각을 주장이라고 해요 입니다. 맞는 말이면 O, 틀린 말이면 X인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O입니다. 우리 주장하는 글에서 주장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장하는 글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 글쓴이의 생각을 찾아낼 수 있었는지 그 과정도 함께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준비됐다고 생각하고 1번 문제부터 함께 도전해 볼게요. 네, 1번 문제 함께 읽어볼까요?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동형 이의어나 다의어를 보기에서 골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동형 이의어, 다의어 어떤 느낌이었나요? 맞아요.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일단 동형 이의어는 형태는 같지만 뜻이 다른 낱말이라는 말이었어요. 그 다음 다의어는 뭐예요? 다의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 낱말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낱말은 동형의어고 어떤 낱말은 다의어고 이렇게 구분해보는 연습도 했잖아요. 우리 1번 문제 통해서 봅시다. 보기에는 먹다, 차다, 타다, 깎다, 쓰다가 나와 있는데 밥을, 마음을, 여기에 동시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찾는 거예요. 뭘까요? 맞아요.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먹다입니다. 우리 이 친구들 밥을 먹다 뭐예요? 밥을 이렇게 입속에 넣어서 꿀꺽 삼키는 걸 밥을 먹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먹다는 뭐예요? 마음을 먹다. 나 이번에 공부 열심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 마음을 품다. 결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먹다가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먹다는 동형이의어일까요? 아니면 다의어일까요? 이건 우리 친구들이 한번 잘 생각해보고 답해보세요. 이쯤 되면 이 정도는 답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찾은 차다의 뜻풀이를 보고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 보니까요, 차다 1, 2, 3, 4 라고 해서 각각 다른 뜻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차다 1에는요, 일정한 공간에 사람, 사물, 냄새 따위가 더 들어갈 수 없이 가득하다 라고 되어 있고, 차다 2번은 발로 내어 지르거나 받아 올리다. 그리고 차다 3번은 물건을 몸의 한 부분에 달아매거나 끼워서 지니다. 그리고 차다 4번은 몸에 닿은 물체나 대기의 온도가 낮다, 차갑다라는 뜻으로 적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잘못 말한 친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리미부터 볼게요. 차다는 하나의 낱말이 여러 뜻을 가졌어. 이건 무슨 말이에요? 다의어라는 뜻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차다 1, 2, 3, 4라고 해서 완전히 상관없는 네 개의 뜻이 적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낱말이 여러 뜻을 가진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낱말인 거예요. 그래서 체리미의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그 다음 지수 한번 볼게요. 쓰레기로 가득 차다. 공을 차다에서의 차다는 글자 형태만 같은, 그렇죠, 동형 이의어야. 그러니까 아예 다른 낱말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수의 말은 맞고요. 그 다음 세영,
국어사전에서 차다, 차다, 차다와 같이 각각 서로 다른 낱말로 구분해서 뜻을 제시하고 있어. 그렇죠. 차다 1, 2, 3 이런 식으로 각각 서로 다르게 아예 구분해서 짠짠짠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동형이의어는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요.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낱말 하나를 놓고 그 안에 1, 2, 3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국어사전에서 나와 있느냐만 가지고도 이 낱말이 동형이의어인지 다이어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줄게요. 어쨌든 잘못 말한 친구를 고르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체림이가 되겠죠. 체림 적어줄게요. 그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밑줄 친 두 낱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해볼게요. 눈이 나쁘다, 눈을 깜빡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눈은 뭐예요? 시력을 뜻하죠. 그 다음 여기에서의 눈은 뭐예요? 우리 신체의 일부분인 요 눈을 이야기하는 거죠. 1번부터 볼까요? 형태가 같고 뜻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눈, 눈 생긴 것도 똑같고요. 뜻도 이 눈과 관련되어 있는 연관성이 있는 말 맞죠? 그래서 동그라미 해줄 거예요. 그 다음 2번, 두 낱말 모두 물체를 알아보는 눈의 능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의 능력 뭐예요? 시력이라는 말인데 둘 다 시력이라는 의미로 쓰인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 4번에서 5번은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이 글을 통해서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낱말들에 대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봤습니다. 한번 그 낱말에 집중하면서 읽어볼게요. 우리는 먼저 생선 가게로 갔습니다. 그래서 고등어 구이 어때? 라고 해서 고등어를 샀나 봐요. 고등어 잡이 배에서 바로 온 거라 아주 싱싱합니다. 자, 여기에서의 배는 무슨 의미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생선 가게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바다에서 그물을 올리며 구슬땀을 흘리는 어부들의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았다 라고 했죠. 그 다음 우리는 과일 가게도 둘렀습니다. 탐스러운 과일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엄마가 어릴 때는 과일을 직접 따서 먹기도 했단다. 그때를 생각하니 엄마도 나이를 많이 먹었구나. 자, 과일은 채훈이가 고를까? 우리 여기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에서의 먹다라는 의미도 같이 생각해봤던 거 기억나죠? 저의 선택은 바로 윤기 나는 배! 자, 여기에서의 배는 무슨 의미인지 기억해 주시고요. 엄청 맛있을 것 같아요. 와, 과일 보는 눈이 있네요. 시원하고 달아서 지난주보다 배로 맛있답니다. 자, 이 배는 무슨 뜻일까? 과일 가게 아저씨는 콧노래를 부르며 크게 웃으셨고요. 금세 두둑해진 장바구니를 보니 벌써 짜잔! 배가 부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서의 배는 무슨 의미인가요? 다음에는 온 가족이 손을 잡고 함께 시장 구경을 하면 좋겠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배라는 낱말을 좀 집중해서 읽어봤는데요. 함께 문제 확인해 볼게요. 4번입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1번, 과일 가게에서 배를 샀다. 그렇죠. 배를 샀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2번, 점심으로 고등어 구이를 먹은 건 아니고요. 고등어를 산다는 관련된 내용이 있었죠. 어쨌든 잘못됐고. 그 다음 3번, 온 가족이 시장 구경을 했다. 아니죠. 온 가족이 간 건 아니었어요. 그 다음 4번, 나는 어릴 적 고등어 잡이 배를 탄 적이 있다. 나의 경험이 아니라 어머니의 경험이었죠. 땡. 5번, 나는 구슬땀을 흘리는 어부들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2, 3, 4, 5번은 잘못됐고요. 1번이 알맞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기억에서 리을 중 어떤 낱말의 뜻을 짐작한 것인지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금 일단 보니까요. 고등어잡이 배에서의 배, 그 다음 윤기 나는 배에서의 배, 그 다음 지난주보다 배로 맛있다 할 때 배, 벌써 배가 부른 것 같아요. 배, 이 네 가지 중에서 무엇이냐면, 자 봅시다. 문장 앞뒤의 내용을 살펴보니 어떤 수나 양을 두 번 합한 만큼이라는 뜻인 것 같아. 두 번 합했다, 두 배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이것과 관련된 건 뭘까요? 맞아요. 시원하고 달아서 지난주보다 배로 맛있답니다. 두 배만큼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석해주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까요? 그래서 어떤 낱말의 뜻을 짐작한 거냐고요. 자, 디귿이라고 이렇게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6번입니다. 기역 니은과 같이 다이어를 사용하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이어는 뭐라고요? 다이어는 두 가지 이상의 뜻을 지닌 낱말이라고 했죠. 자, 여기 아침, 저녁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전체를 읽지는 않고 이쪽 부분만 한번 볼게요. 저녁마다 붕꽃들이 곱게 핍니다. 곱게 핍니다. 우리 아기 저녁 먹는 구경하려고. 자, 여기에서의 저녁과 여기에서의 저녁은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여기 기역에서의 저녁은 뭐예요? 맞아요. 저녁 시간대를 말하는 낱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기 저녁 먹는에서의 저녁은 뭐예요? 저녁 때 먹는 끼니, 음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저녁 식사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저녁, 저녁 서로 뜻이 다른데 같은 형태를 지닌 다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왜 이렇게 기역, 니은 같은 낱말을 사용했을까요? 이렇게 사용하니까 어때요? 뭔가 읽을 때 재미가 있죠. 어? 저녁마다? 저녁 먹는? 뭔가 노래 부르는 느낌도 들면서 이 뜻이 뭘까? 호기심이 들기도 하고 더 내용에 집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에 나오는 인물들을 알 수 있다. 다이어를 사용했다고 해서 인물들을 알 수는 없겠죠. 2번, 뜻이 전혀 다른 낱말을 반복할 수 있다. 뜻이 전혀 다른 낱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땡이고요. 3번,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죠. 뭔가 저녁, 저녁 반복되는 표현인데 다른 내용을 표현하고 있네. 다른 장면을 우리가 느낄 수 있네. 되게 재밌다.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자세한 표현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이걸 가지고 뭔가 표현을 더 자세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다음 5번, 국어사전에 나오지 않는 말을 사용할 수 있다. 저녁이라는 말 국어사전에 나오죠. 그래서 5번도 잘못됐습니다. 정답은 좋은 점 3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특히 노래 가사 또는 시 같은 걸 쓸 때 이렇게 다이어를 써서 뭔가 리듬감 있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 다음 7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기억과 같은 말에 쓰임새를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기억을 보니까요. 그것은 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것. 그것은 정민이 것이 맞아. 자, 앞에 다른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데요.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은 정민이 것 같은데.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파란색 물병? 계속해서 반복해서 뭔가 긴 말이 쓰이고 있죠. 근데 그것을 이 초록색 옷을 입은 친구가 뭐라고 요약한 거예요? 그것은 이라고 짧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리키는 말은 주로 언제 사용하나요? 맞아요. 우리가 이미 그 물체, 그 대상을 알고 있을 때, 굳이 반복해서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을 때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쓰임새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이렇게

앞에서 나온 내용 아니면 우리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말할 때 사용합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에서 9번은요, 나무와 관련된 글이네요. 여기에서도 가리키는 말의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번 빠르게 훑어볼게요. 나무는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나무는 공기를 맑게 하고요. 또 산에 나무가 많으면 홍수나 가뭄을 막을 수도 있대요. 나무가 주는 혜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이게 뭐예요? 가리키는 말이죠. 자, 여기에서 이것이 무엇을 가리킨다고 했는지 우리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계속합니다. 나무는 종이를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우리가 보는 책도 이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여러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8번 문제 볼게요. 이 글에 나타난 나무가 주는 혜택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공기를 맑게 한다고 했고요. 2번 산사태를 막아준다는 내용이 있었나요? 이런 말은 없었어요. 3번 책을 만든다 있었고, 홍수 가뭄 막아준다는 말 있었고, 종이를 만드는 데 쓰인다고도 했어요. 그런데 2번의 내용은 없습니다. 선생님, 이런 역할도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글에 나타난 나무가 주는 혜택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니까 글에 없는 걸 골라서 정답을 찾아주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그다음 9번 보겠습니다. 기억의 의미를 찾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 나무가 주는 혜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1번, 국어사전에서 찾아본다? 국어사전에 이것의 의미, 이글 속에서 이것의 의미가 나올까요? 나오지 않겠죠? 2번, 기억의 앞뒤 문장을 살펴본다. 이건 어때요?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나무가 주는 혜택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겠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설명하는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맞았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기억이 들어간 문장을 자세히 살펴본다. 자, 이 들어간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 힌트가 나오나요? 아니죠. 구체적인 내용은 그 앞문장을 살펴봐야 알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의 동그라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가를 가리키는 말로 바꾸어 써보세요 라고 했어요. 서연이는 가방에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반창고를 항상 놓고 다닌대요. 집에 가는 길에 넘어져 울고 있는 아이를 보자 서연이는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그려진 반창고가 떠올랐어요. 아까 이거네요. 맞아요? 이걸 놓고 다니는데, 이 순간 이 반창고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반창고를 꺼내서 친구의 다친 다리에 붙여주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굳이 반복해서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죠. 뭐라고 고쳤으면 될까요? 서연이는 무엇이 떠올랐어요? 그것이 떠올랐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이 떠올랐어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선택하셔도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10번 문제의 정답은 그것 또는 이것.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번 적어 볼게요. 그 다음 11번부터 15번까지는 주은이의 이야기를 보고 푸는 문제입니다. 한번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중심 생각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이는 조퇴하고 엄마와 함께 집 근처에 있는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갔대요. 병원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한참을 기다렸더니 진찰실로 들어오라고 했죠.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어디가 아프니? 목이 아프고 열도 많이 나서 왔어요. 라고 하니까 의사 선생님께서 입안을 살펴보시고 청진기도 대어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감기구나. 목도 많이 부어있고 염증 때문에 열이 난 거란다. 좀 심한 편이라 많이 아팠겠는걸? 요즘 감기가 유행이야. 어휴, 우리 아이는 평소에도 감기를 달고 살아요. 감기가 친구도 아니고. 엄마는 걱정스러운 듯 말씀하셨죠. 아, 선생님, 저 감기 걸리는 거 싫은데, 감기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라고 질문했더니 의사 선생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셨어요?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기억이 있네요. 집에 돌아온 주은이는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여두고 하나하나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실천하려고 했고요. 처음에는 실천하기가 어려웠지만 몇달 동안 했더니 더 이상 감기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감기는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글에서 중심이 되는 생각이 무엇일지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 읽어 볼게요. 11번입니다. 이 글의 주제가 잘 드러난 제목 무엇일까요? 그렇죠. 감기 친구는 싫어. 지금 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번에 동그라미 하고 넘어갑니다. 12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 건강 수칙을 꾸준히 이것했다. 환경보호를 뾰로롱 하려고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을 이용했다. 둘다 무슨 말이 들어가면 돼요? 실제로 생각했던 것을 실제로 행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실천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정답은 실천입니다. 넘어갈게요. 그다음 13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지금 의사 선생님께서 감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아닌 걸 찾으면 되겠네요. 1번, 손을 잘 씻는 거 맞죠? 동그라미. 그다음 적절히 자고 운동하는 거 맞고요. 환기도 중요하죠. 그다음 과일, 채소 많이 먹으면 도움이 된다. 맞아요. 그다음 5번, 글씨를 바르게 쓰기 위해 연습하는 것도 중요해. 감기를 예방하는데 글씨를 바르게 쓰려고 연습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5번은 잘못됐어요. 알맞지 않은 것은 5번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다음 14번 볼게요. 이 글을 주요 장면에 따라 간추린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게요. 간추린다 그랬어요. 어떤 시간의 흐름대로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학교에서 조퇴했잖아요. 그리고는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기 시작했죠. 의사 선생님께서는 이 친구 보고, 너 감기인 것 같은데, 감기 예방하는 방법을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실천했죠. 그리고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지는 않았겠죠. 병원에 가서 이런 진찰도 받고 방법도 배우고 했겠죠. 그러니까, 소아청소년과 병원에 갔다라는 내용은 지금 이 흐름이랑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알맞지 않은 부분은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네요. 동그라미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15번입니다. 니은을 통해 알수 있는 주은이의 마음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이제 감기는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이제 나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나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열심히 지킬 거야. 라는 말이죠. 소라부터 볼게요.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는 주은이의 마음을 알수 있었어. 오, 맞아요. 이제 감기 안 걸릴 거야. 라는 말이죠. 재윤이, 친구에게 화가 난 주은이의 속상한 마음이에요? 지금 친구랑 싸운 게 아니에요. 친구랑 뭔가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난게 아니라 감기에 걸리지 않으려는 마음을 감기는 내 친구가 아니야! 라고 좀더 재미있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주은이의 마음을 바르게 표현한 말은 이렇게 소라의 말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6번부터 18번까지는 메모에 대한 글이었는데요. 이건 주장하는 글을 통해서 주장 어떤 글쓴이의 생각을 찾아보는 연습을 해봤던 글이었죠. 기억나나요? 자, 이걸 읽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 둘째, 셋째가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읽어볼게요. 첫째 메모를 하면 뾰로롱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 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는데 더 많은 정보가 들어오면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읽게 되니까, 그래서 메모를 하면 더 좋다라는 내용이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 둘째도 있어요. 둘째 또 이렇게 세모할게요. 메모를 하면 나만의 정보 창고를 가질 수 있다는 좋은 점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뒤쪽에 부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데요. 아무리 획기적이고 뛰어난 생각이라도 머릿속에만 있으면 금세 사라져 버려요. 하지만 메모를 열심히 해놓으면 몇년 전에 했던 생각도 잘 보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정보 창고라고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 다음 달을 볼게요.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게 뭐예요? 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잖아요. 메모를 하면 이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도 메모를 시작해보세요. 라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제안하는 그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 잘 기억하면서 문제 볼게요. 16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메모를 하면 뾰로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내용들을 보면 우리의 뇌는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정해져 있어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뇌가 저장할 수 있는 공간보다 더 많은 내용이 막 들어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걸 잊어버리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중요한 걸 잊어버리면 큰일 나죠. 그래서 메모를 하는 것이 좋아요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 1번. 메모를 하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어요?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2번. 메모를 하면 기발한 생각을 떠올릴 수 있어요? 뭔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다는 내용과는 상관이 없죠. 지금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하죠. 3번. 건강한 뇌를 위한 노력을 할수 있어요? 뭔가 비슷한 것 같기는 하지만 좀 더, 잘 설명된 걸 찾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넘어갈게요. 4번. 메모를 하면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 이게 가장 좋은 설명이 되겠네요. 5번, 메모를 하면 재미있었던 일을 친구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 그런데 4번이 좀더 정확하게 이 전체 내용을 요약한 한 문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을 4번이라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그 다음 17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리을까지 중 나아 문단의 중심 문장의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단에서는요, 힌트가 있다 그랬죠? 뭐요? 첫째, 둘째라고 되어 있을 때그 뒤에 있는 이 문장이 바로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심 문장의 기호를 쓰세요? 기억!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 친구들 이제 눈 감고도 할수 있겠죠? 그 다음 18번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내세우는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글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래서 결국 친구들 보고 메모를 잘 해보세요. 메모 되게 좋아요. 라고 추천하는 글이잖아요. 자, 읽어볼게요. 1번, 메모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오, 이게 하고 싶은 말인 것 같은데. 2번, 사라지는 생각은 잊어야 된다고요? 아니요, 메모해서 잘 기억하자니까요. 그 다음 3번, 기발한 생각을 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아니죠. 핵심은 메모예요. 메모를 여러분들도 함께 해보세요. 라는 내용이니까 알맞은 것은 1번에 동그라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질문이에요. 틀리다와 다르다를 중심, 소재로 해서 쓴 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틀리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써. 넌 우리와 틀려. 네 생각은 나와 틀려. 처럼 말이야. 그런데 빨간색 종이와 파란색 종이는 색깔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야. 이처럼 세상에는 참으로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나랑 다른 건 무조건 틀리다고 이야기해버려. 자신과 다른 것을 틀린 것이라고 단정 지을 때 우리는 심각한 오해와 그릇된 편견에 사로잡히게 돼. 틀리다라는 말에는 내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옳지 않다는 의미도 담겨 있거든.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르듯 생각도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야. 서로 틀리다고 이야기하면 더 이상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지만 서로의 다른 점을 존중하고 배려하면 누구나 친구가 될수 있어. 자, 이 글은 뭐예요? 다르다. 틀리다. 이것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한다기보다도 우리 틀리다고 하지 말고 다르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르다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자라고 생각을 전하는 글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19번 문제 같이 볼게요. 이 글을 읽고 다르다라는 표현이 알맞은 상황에는 동그라미, 틀리다라는 말이 알맞은 상황에는 세모 표시를 해보세요라고 했어요. 나는 자장면을, 동생은 볶음밥을 시켰어요. 자, 이거 틀린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지. 누구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르다. 동그라미. 2번 정답이 3인 수학 문제의 정답을 5로 적었어요. 이건 뭐예요? 틀린 거죠. 정답을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세모가 되겠습니다. 3번, 친구는 노란색, 나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상황이래요. 이건 뭐예요? 다른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렇지. 친구랑 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뭔가 습관처럼 진짜, 아, 이거 틀렸어. 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 글에 중심 생각을 써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이 글에 중심 생각을 쓰라는 건 어떤 거예요? 이글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세요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뭐라고 할수 있을까? 일단 키워드가 뭐예요? 다르다. 틀리다가 꼭 들어가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그둘 중에서 무엇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맞아요. 다르다라는 부분을 좀

0: 하면서 문제 풀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대답하면서 해야 되는 거 알죠? 그러면 복습하는 거 잊지 마시고 선생님과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 그럼 여기서 인사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모두 안녕.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풀리랑 꼭꼭 약속!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1일 NSM이 왔어요. 34강 우리 5단원의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났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랑 글 재밌지 않았나요? 그래서 주장하는 글을 읽고 아 이번에는 분명히 세계문화 행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주장하는 글이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상이 맞는지 보려고 달려온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그 예상이 맞는지 한번 지켜봅시다. 그 전에 퀴즈 정답 확인해 봐야 되겠죠. 당나귀를 팔러 간 아버지와 아들에서 당나귀를 시장까지 데려가는 방법에 대해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다. 정답은 5입니다. 누군가는 아들이 타고 가야 한다고 하고 누군가는 에휴 아버지도 걸어가는데 아들이 타면 되겠어?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 둘 다 함께 타면 되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아유 헉헉대잖아 당나귀가 불쌍하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아, 그 방법에 대해서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었구나 그것이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얘기하는 생각 관점의 차이구나 하는 것까지 우리 되돌아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강의 끝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우리는 교과서 내용 학습 13번부터 28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는 119쪽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가라는 기호가 붙은 즐거움이 넘치는 세계문화 행사라는 주장하는 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나라는 기호가 붙어있죠. 제목 한번 봐야 하는데요. 우리가 제목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미리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했어요. 가에서는 즐거움이 넘치는 이라고 하니까 즐거움은 좋은 거잖아요. 세계문화 행사를 좋게 얘기하겠구나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었는데 나의 제목 한번 확인해 보니까 세계문화 행사 문제점은 없을까? 아하 여러분의 예상이 맞았다고요? 문제점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을 줘요 여러분? 문제점. 뭔가 해결해야 하고 바꿔야 하고 고쳐야 하는 것을 우리가 문제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안 좋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닐까. 자, 문단에 번호가 붙어있는데 1부터 읽어볼게요. 요즘에는 세계의 여러 문화를 우리나라에서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문화 행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아, 선생님이 너무 힌트를 주게 읽었나요? 말투가? 그러나 세계문화 행사에 문제점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읽어도 여전히 뭔가 세계문화 행사라는 것을 그렇게 막 좋게만은 보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정말 괜찮을까? 우리가 무조건 좋다고 즐겁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괜찮은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약간 비판적인 태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읽어볼까요? 먼저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 이 문화 행사라는 것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려 이해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흥미 위주의 행사에 치중하다 보면 무슨 뜻이에요? 너무 막 재밌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거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없게 됩니다라는 것이죠. 음식이나 춤, 노래와 같은 오락적인 활동에만 집중하고 그 문화의 깊은 역사나 의미는 잘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 재밌게 축제처럼만 하다 보니까 정말 알려고 하는 깊은 역사나 의미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재미

정이라는 껍데기만 추구한다면 진정한 문화적 의미를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있대요. 이유가.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비용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뭐예요? 한 글자로.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 아, 낭비라는 이런 단어도 부정적인 느낌을 주죠. 막 제대로 쓰이지 않고 버려지는 걸 우리가 낭비된다라고 하잖아요.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많은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문제점이 되겠네요. 비용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된다. 그리고 뒤에 오는 문장이 왜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이 많이 낭비되는지를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문제 한번 볼까요? 13번입니다. 제목에 이것이라는 말이 들어 있어서 이 글은 세계문화 행사의 문제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는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다. 우리가 제목만 보고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목에 어떤 내용이, 어떤 말이 들어 있어요? 문제점이라는 말 들어 있죠. 딱 보자마자 좋게만 보는 게 아니구나. 세계문화행사 정말 좋은가? 좀 해결해야 될점 있는데 좀 부정적인 관점일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느꼈죠. 뒤에 내용을 보면 좀더 확실히 알수 있죠? 이 글은 세계문화행사의 문제점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한 내용으로 예상할 수 있다. 정답은 문제점이었습니다. 14번이에요.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가 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 뭐예요? 너무 눈이 재밌는 것만, 오락적인 거에만 집중을 하면 진짜 역사를 모를 수도 있어.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껍데기라는 것은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거죠. 근데 알맹이가 들어있는 상태가 아니라 알맹이가 빠진 그것을 둘러싸는 것만 남은 걸 우리가 껍데기라고 하잖아요. 그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가 뜻하는 건 뭘까요? 설명 위주의 세계문화 행사. 만약에 정말 깊은 역사를 잘 설명해 줬으면 이 글쓴이가 세계문화 행사를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재미라는 껍데기라는 건 뭐예요? 2번 한번 볼까요? 흥미 위주의 세계문화 행사. 재미랑 비슷한 단어가 뭐예요? 흥미. 흥미 위주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재밌는 거 있나? 뭐 오락거리 있나?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 맞죠? 그래서 2번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다른 것도 볼게요. 비용이 많이 드는 세계문화 행사 여기 이 말에 단순히 재미라는 껍데기의 비용, 돈과 관련된 내용은 없죠? 세계 여러 나라의 깊은 의미를 담은 행사, 뭐 설명 위주, 깊은 의미 이런 거면 좋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 나라의 춤과 노래가 섞여 있는 행사 이런 것은 이 표현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뜻하는 것은 흥미 위주의 세계문화 행사는 우리가 정말 그게 문제점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내용의 글이죠. 15번, 니은의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보니까 행사 진행에 비용이 많이 들고 자원도 많이 낭비됩니다라고 했어요. 돈 많이 들고요. 낭비되는 버려지는 자원도 많다. 왜 그럴까? 뒤에 이야기가 나오죠. 왜 그런지. 한번 사용했으면 그게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해요. 그리고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지 않고 그냥 마구 버리고 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걸 찾으면 되겠죠? 제작된 의상이나 장식을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한번 샀는데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경제적인 거겠죠.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다른 교육 현장으로 보내서 이런 내용 전혀 없었고요. 한번 사용한 의상이나 장식은 오랜 기간 보관하거나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3번이 정답. 16번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 맞히셨는지 보세요. 이 글의 여러 표현을 통해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입니다. 글쓴이가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을까를 찾아보라는 얘기죠? 원형. 세계문화 행사의 장점을 따져보고 다음 행사에 반영해야 해. 다음에도 세계문화 행사 할 건데 장점을 따져보고 그거를 한번 포함시키고 생각해보자 하는 거 아니에요. 장점이 아니라 뭐예요? 이 글은 단점 없는지 생각해보자라는 거잖아요. 희진. 세계문화 행사에서 비용이 많이 드는 나라는 지원이 더 필요해. 아, 이 나라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더좀 지원해주세요. 이런 내용 아니었어요. 지민, 세계문화 행사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해봐야 해. 자, 이것이 바로 딱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거죠. 정말 이거 괜찮아? 문제점 없어 보여?

정말 필요해, 이거? 이렇게 재미 위주로만 하는데? 하는 내용이니까, 지민이가 알맞게 얘기했네요. 자, 그리고 이어집니다. 글이 끝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세계문화 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 글쓴이가 왜 우리가 이것을 문제점 없는지 봐야 된다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죠. 상업화된다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라는 거예요. 특정 문화, 어떤 것만 강조되는 거 아니야. 모든 나라의 문화는 다 소중하고 귀한 것인데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그것만 강조되는 거 아닌지 봐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돋보이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는 제대로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어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문화를 다양하게 알아보려고 하는 건데 인기 있는 것만 막 돋보이고 그러지 않은 것은 제대로 소개가 안 되면 일부만 접하는 거예요. 다양하게 접할 수 없어요. 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런 것도 이처럼과 비슷하게 정리해 주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글을 끝낼 때요. 세계 문화 행사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학교나 지역사회는 불필요한 행사를 운영하기보다는 진정으로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이제 마지막으로 글쓴이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죠. 정말 이거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돼요. 막 그냥 마구잡이로 만들어내면 안 돼요. 이런 거죠. 불필요한 행사보다는 정말 이 문화라는 것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지 교육적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하면서 사진도 하나 들어가 있네요. 행사가 끝난 뒤 버려진 물품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계문화 행사의 장점, 좋은 점을 알려주는 글가에서는 막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왔다면 이 글에서는 그것을 이 행사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행사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재밌게 즐기기만 하고 제대로 치우지도 않고 이렇게 물품을 버리고 갔어. 이런데도 이 행사가 좋다고만 말할 수 있어?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17번. 글쓴이가 사진을 통해 전달하려는 내용. 방금 우리가 봤죠? 사진. 물품이 마구 버려져 있어요. 그걸 통해서 뭘 전달하려고 했을까요? 세계 문화 행사는 상업적이다. 이것은 돈만 벌려고 하는 거야. 뭐 쓰레기 버린 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죠. 세계 문화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 시민의 의식이 부족하다. 이런 쓰레기 버려야 되는데 이런 의식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행사 후 뒷정리를 깨끗하게 한다. 행사 후 남은 쓰레기는 모두 버려야 한다. 3번, 4번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사진에서 뭐였어요? 물품이었잖아. 버려진 물품. 쓰레기를 막 버리고 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낭비되는 자원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 행사에 사용되는 물품들 다 쓰일 때만 좋지. 사용하고 나면 쓰레기가 되고 실제로 사람들이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가고 그런 걸 얘기하고 싶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쵸?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쓰레기 잘 버리고, 그쵸? 놀러 갔어도 뒷정리 깔끔하게 하고 그래야 되겠죠? 18번 문제입니다. 그의 사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의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건데요. 맞으면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도 잘 확인하기로 했었죠. 자, 그리고 세계문화 행사가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잘 알려지지 않은 문화는 소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어 다양하게 소개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수도 있단 말이죠. 이 내용을 잘 정리했는지 봅시다. 세계문화 행사는 인기 있는 문화만 부각되고 있다. 여기 그대로 있죠? 맞는 내용. 일부 문화만 접하게 되는 세계 문화 행사는 다른 나라의 문화나 관습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 그래서 그대로 찾을 수 있고요. 세계 문화 행사는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여러 지역 문화를 무분별하게 확장시키고 있다. 무분별하다는 건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깊게 따지지 않고, 확장시킨다는 거는 크게 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 있나요? 지나치게 상업화되면서, 뭐 상업화라는 단어가 있기는 합니다만, 상업화되면서 문화를 무분별하게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만 강조될 수 있다고 했었죠. 뒤에 오는 내용이 틀렸네요. 19번 서술형 문제인데요. 이 글의 관점. 선생님이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어떤 처지나 태도나 방향을 얘기한다고 했었잖아요. 이 글은 뭐예요?
문제

시점이라는 단어가 제목에 들어가고 있고 내용도 쭉 읽어보니까 세계문화행사에는 문제점이 많으므로 그렇다고 해서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까진 아니었어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문제점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하겠죠. 관점이니까 즐거움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20번입니다.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글을 읽으면 좋은 점입니다. 한 가지의 관점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단원명이 뭐였어요? 토의하면 의논 헤어잖아요. 의논하며 토의해요. 선생님 순서 헷갈렸네요. 의논하며 토의해요. 토의라는 건 뭐라고 했죠? 어떤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서 해결책을 내는 거, 최선의 해결책. 자, 그러면 다양한 관점을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단 말이죠. 내 생각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것을 파악하면서 글을 읽었을 때 어떤 점이 좋은가요? 근데 문제에서는 알맞지 않은 것을 찾으세요 했어요. 글의 내용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일단 쭉 읽어볼게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다. 하나의 문제를 한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 글에 담긴 의도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성급한 판단을 수정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자,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죠. 다양한 거죠. 아, 넌 이렇게 생각했어?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글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점검할 수 있다. 나는 세계문화행사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네. 내가 정말 생각했던 게 맞나? 점검할 수 있어요. 하나의 문제를 한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 문제는 하나일 수 있죠. 근데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며 읽으면 좋은 점인데 한 가지 관점에서만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좋은 점인가요? 아니죠.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면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수 있다는 것이 좋은 점이에요. 글에 담긴 의도나 목적을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1번이랑 비슷한 맥락이죠? 성급한 판단을 수정하고 균형 있는 관점을 가질 수 있다. 아, 우리가 세계문화 행사를 막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이거 정말 필요한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할 수 있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이번에는요, 똑똑한 교통수단, 공공자전거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 글은요, 주장하는 글은 아니고 설명하는 글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할 것 같아요? 제목만 보면 우리 짐작할 수 있죠. 이 공공자전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이 글을 읽고 문제 해결에 한번 활용해 봅시다. 제목만 보니까 어때요? 똑똑한 교통수단이래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너 정말 똑똑하다, 이런, 불쾌해, 화가 나, 이러지 않죠? 똑똑하다는 거는 칭찬이고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공공자전거에 좋은 점을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짐작해 보면서 글 볼게요. 사람들은 날마다 학교나 회사, 마트 같은 여러 장소를 오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시간에는 길이 막히고 버스나 지하철이 붐비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려고 공공자전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도입하게 되었는지 이유가 나오네요. 이런 불편함을 줄이려고 어떤 불편함이요? 길이 막히고 지하철이 붐비는 그런 일들. 공공자전거란 하면서 이제 공공자전거가 무엇인지 설명하네요.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빌려 쓸수 있도록 마련한 자전거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따릉이, 대전의 타슈, 창원의 누비자, 그리고 광주의 타랑개처럼 지역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모두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지금 이름은 다르지만 일정 연령 이상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쓸수 있도록 마련한 그런 자전거죠. 그게 뭐라고요? 공공자전거. 두 번째 문단 볼게요. 공공자전거는 곳곳에 설치된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원하는 대여소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대여소에서 빌려 타고 대여소에서 반납도 할수 있어요. 빌릴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고. 대여소는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학교, 공원과 같이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하기 매우 편리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간다는 것은 그 부분에 자주 다닌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바로 대여소가 있으니까 원할 때 빌리고 원할 때 반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 등을 이용해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방법도 편리해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저렴하다. 그래서 손쉽게.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이 공공 자전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 볼게요. 21번. 이 글은 무엇에 대해 쓴 글입니까? 이 글의 주인공 뭐예요? 설명하고 소개하고 싶어 하는 거 뭐죠? 그렇죠. 공공 자전거. 공공이 붙었다고 1번이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동수단, 사람들은 뭘 타고 이동하는가? 버스인가? 지하철인가? 아니죠. 공공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 교통수단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이거는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쓴 글은 아니죠. 공공 자전거. 제목에서도 알수 있잖아요. 2번이 정답. 22번. 공공 자전거의 편리한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요, 좋게 보고 있어요, 공공 자전거를. 그렇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무엇인지 쭉 나열을 했거든요? 알맞지 않은 거 찾아봅시다.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대여소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쉽게 빌리고 반납할 수 있어요. 대여소가 아닌 곳에 방치할 수 있다. 자, 방치라는 단어도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그냥 이렇게 놔둔다는 거잖아요. 긍정적인 느낌은 아니죠. 그리고 대여소가 아닌 곳에 방치하는 게 아니라 대여소에서 빌리고 대여소에 반납하면 되는 그런 구조였었죠.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빌릴 수 있다. 너무 비용이 비싸요. 그럼 또 부담이 될수 있었을 텐데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다라고 편리한 점으로 소개를 했었습니다. 대여소가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었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교통카드로 빌리고 반납한다. 요즘은 정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스마트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빌리고 반납하고 할수 있으니까 편리하다 소개했었죠. 2번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방치라는 것은 여러분이 정확한 사전의 뜻을 찾아보시면 그냥 놔둔다보다는 좀더 강한 표현,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에요. 방치한다 이렇게요. 짐을 방치한다. 숙제를 방치한다. 여러분 숙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바로 오늘 만점 고치기 퀴즈도 푸셔야 해요. 정답은 2번이에요. 23번이에요. 기억부터 미음 가운데에서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닌 것. 자, 여러분의 관점 아닙니다.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닌 것이에요. 뭐, 제목을 보고도 알수 있지만, 글에 사용된 단어, 표현을 보고도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주제에 대해 생각하는지 관점을 느낄 수가 있죠. 불편함, 자유롭게, 매우 편리합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 손쉽게 였는데요. 공공 자전거 좋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쵸? 공공 자전거. 공공 자전거. 뭐, 좋다는 뜻을 동그라미 할까요? 이 글의 관점은 그렇습니다. 관점이 드러나는 표현이 아닌 것은 뭐예요? 자유롭다, 편리하다, 가격이 저렴하다, 손쉽다, 이런 거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편리하기도 하고, 값도 싸고, 자유롭게, 손쉽게, 이런 거 좋은 건데, 불편함은 뭐예요? 부정적인 단어죠, 부정적인. 그리고 심지어는 이 글에서 공공 자전거가 불편합니다,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이런 맥락으로 사용된 것도 아니었고, 불편함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 불편함을 줄이려고 공공 자전거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글쓴이의 관점이 드러나는 그런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매우 편리합니다, 불편합니다, 반대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답이 있겠네 라고 예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24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목에서 드러난 글쓴이의 생각을 알맞게 짐작한 친구예요. 우리가 내용을 안 읽었다고 가정해도 제목만 봐도 우리 알수 있어요. 은기, 공공자전거를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말한 것은 새로운 자전거를 소개하는 것 같아. 아, 여기까지 좋았는데, 새로운 자전거인지, 낡은 자전거인지, 어떻게 알아요? 공공 자전거를 똑똑한이라고만 하면, 새로운 건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어요. 효주, 똑똑한 교통수단이라는 표현에서 공공 자전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이야기할 것 같아. 아, 효주도 역시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쵸? 안전과 똑똑함은 조금 거리가 있죠, 그쵸? 뭐, 우리가 타는 뭐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도 똑똑할 수는 있지만 안전한지는 우리가 계속 시험을 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내용. 재민, 공공 자전거를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여기까지는 세 친구가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재민이는 과연 맞게 얘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공공 자전거의 장점을 이야기할 것 같아. 맞았습니다. 똑똑한 거는 좋은 거니까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을까? 알맞게 짐작을 해주었군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3. 공공자전거는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데 환경도 보호하나요? 자전거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호한다는 거구나. 자동차를 대신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연이나 이산화탄소도 배출하지 않는데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이는군요. 이렇게 되면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공기가 더 깨끗해질 것입니다. 또 자전거를 타면 자연스럽게 운동도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공공자전거는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도와주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친환경 이런 것도 좋은 의미로 많이 쓰이죠. 이처럼 공공자전거는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환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총 정리하는 거죠. 쭉 얘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보면 공공자전거는 유익하고 똑똑한 교통수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글 읽고 문제 볼까요? 25번. 공공자전거가 친환경 교통수단인 까닭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알맞지 않은 거. 매연을 배출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기름값과 주차비가 들지 않는다? 그런 내용은 없었을 뿐더러 친환경이라는 거예요. 환경 친화적인 거, 어떤 매연이나 이런 거는 친환경과 관련이 있는데, 기름값과 주차비는 뭐예요? 비용에 관련된 거잖아요. 환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쵸? 비용과 관련된 것이고, 이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도록 하죠. 우리가 운동도 할수 있으니까. 대기오염이 줄어들고 공기가 깨끗해진다. 이런 것들은 다 배출량 줄이고 건강해지고 그다음에 사람과 환경이 함께 건강해지고요. 대기오염도 줄어들고 공기 깨끗해지는 건다이 친환경과 관련이 있는데 이 비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2번. 26번.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이 글에서 찾아 쓰시오.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1. 어떤 물질을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는 양. 세 글자인데요. 여러분 찾으셨나요? 글에 있어요. 선생님이 답 말하기 전에 빨리 적거나 일시정지해 두세요. 자, 정답은 뭐예요? 배출량. 배출까지만 쓰면 안 돼요. 내보내는 양이라고 했으니까 배출하는 양, 배출량이라고까지 쓰셔야 돼요. 2. 인공적으로 배출되어 인간 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매연, 먼지,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물질이 공기와 섞이는 일,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네 글자인데요. 자, 대기. 이런 물질이 섞이는 일이에요. 안 좋은 영향을 줘요. 나쁜 영향을 줘요. 오염. 대기 오염이 정답이었습니다. 27번 서술형 문제네요. 기역과 니은의 표현에서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내용은 무엇인지 쓰시오. 친환경 교통수단. 환경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똑똑해요. 좋은 점을 얘기할 것 같죠? 공공자전거는 좋은 점이 많다. 하나도 빠뜨릴 단어가 없습니다. 공공자전거가 주인공이고요.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요. 심지어 한 가지도 아니고 많다. 이렇게 전달하려는 내용을 적었으면 정답이에요. 28번 문제요. 글쓴이의 관점과 자신의 생각을 알맞게 비교한 친구예요. 글쓴이랑 내 생각이 다를 순 있어요. 알맞게 비교했는지 봅시다. 글쓴이의 주장처럼 공공자전거는 지역정책이니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 무조건 뭐뭐하다. 이런 표현 조심해야 돼요. 지역정책이니까 무조건 좋다. 아니죠. 형진, 글쓴이의 주장처럼 공공자전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승준, 글쓴이는 공공자전거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공공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조심해서 타야 한다고 생각해. 본인의 생각은 자유롭지만, 그리고 글쓴이의 관점은 알맞게 설명했죠? 잘 비교했네요. 따라서 정답은 승준. 네, 여러분 두 번째 시간도 역시 알차고 재미있었죠? 마지막으로 퀴즈 확인하고 가세요. 그래서 사용한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다. OX로 여러분 이유와 함께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도록 하세요. 그럼 우리는 5단원 세 번째 시간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

0: 즐거운 산행을 위한 안전수칙 알려드립니다. 등산 전 날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획한 코스와 계절에 맞게 장비와 옷을 선택해주세요. 안전한 등산을 위해서는 지정된 길만 이용해주세요. 조난되었다면 위치 표식이나 번호를 기억하고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산행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올바른 수칙으로 안전한 산행하세요.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물질의 구성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 원소로부터 시작해서요, 원자도 배웠고요, 또 주기율표, 그리고 마지막 분자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오늘 시간 이온에 대해서 완성을 하시면 우리는 물질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역시요, 원아랑의 대단한 개념 미션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개념 미션 사진은요, 바다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바닷물은 왜 전기가 잘 통할까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 시간에 물 분해 실험 기억나시나요? 물에 전류를 흘러주면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실험을 했었는데, 그때 물에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하여 황산 나트륨을 녹여 주었습니다. 우리 물은 이처럼 황산 나트륨을 녹이지 않으면 전기가 잘 통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는 전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잘 통합니다. 도대체 이 바다에는 어떠한 물질들이 녹아 있길래 이렇게 전류가 잘 흐르게 되는지 오늘 시간에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아이템 모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가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전하를 띠게 된 입자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온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에게 이온은요, 이온 음료라고 하는 것에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이온 음료는요, 말 그대로 음료에 이렇게 이온이 녹아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원자의 구조를 봤을 때 원자는 중앙에, 중심에 원자핵이 있었고요. 원자핵 주변에는 전자가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그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움직이면서 전자가 원자 밖으로 나갈 수도 있고요. 밖에 있던 전자가 이 원자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 우리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구나. 이에 따라서 우리가 전하를 띠는 입자, 이온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때 전자를 잃어버릴 때와 얻을 때 어떠한 전하가 만들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요, 양이온은요, 이 그림처럼 원자에서 전자가 빠져나간 거예요. 전자가 이렇게 빠져나가면 우리는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전자가 빠져나갔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어떠한 전하가 더 많아진 거예요? 상대적으로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져서 플러스 전하의 양이 더 커지게 된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이온을 양이온이라고 합니다. 즉, 전자를 잃어서 무슨 전하를?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입자를 우리는 양이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양이온은요, 전자가 원자에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원자에 무엇이 플러스 전하량이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살펴보면요, 원자핵의 전하량

전장이 무엇보다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원자핵의 전하량은 무슨 전하를 띠어요? 양성자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띠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량이 마이너스 전하량보다 클때 우리는 이를 무슨 이온? 플러스이기 때문에 양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이 있으면 음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음이온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음이온은 원자에 밖에 있던 전자가 안으로 쏙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음이온을 봤더니 여기 플러스는 한 개예요. 근데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전자는 두 개네요. 상대적으로 전자의 총 전하량이 더큰것 같죠? 우리가 이처럼 전자를 얻어서 어떠한 전하를 띠면, 네, 마이너스 전하를 띠면 우리는 그 이온을 음이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이온은요, 원자핵의 전하량보다, 즉 원자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잖아요. 플러스 전하량보다 어디에? 전자의 총 전하량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자의 총 전하량은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전하량을 뜻하죠. 아, 이온은 전자를 얻거나 잃어버리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우리 이 이온도 이온식으로 나타내 볼수 있거든요. 이처럼 원소 기호에 이온의 전하를 함께 나타낸 걸 이온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온식을 만드는 것도 방법을 알아봐야겠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양이온의 예로 칼슘 이온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일단 칼슘 이온이면 칼슘의 원소 기호를 일단 쓰면 됩니다. 대문자 C 그리고 소문자 A 적어주시면 칼슘이 되고요. 그때 칼슘의 오른쪽 위쪽에 잃어버린 전자의 개수를 쓰면 돼요. 칼슘 이온은요,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리거든요. 두 개의 전자가 나가면은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플러스 2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전자 수두 개, 2를 작게 오른쪽 위에 쓴 다음에 그때 우리가 전하의 종류를 오른쪽에 붙여줍니다. 양이온은 플러스가 붙을 것 같고요. 음이온은 마이너스가 붙을 것 같네요.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요. 리튬 이온에 우리 일단 원소 기호를 먼저 쓰면요. 리튬은 Li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리튬 이온은요, 한 개의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그때 잃은 전자수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 분자식 할 때도 화학식 할 때도 1은 어떻게 했어요? 생략했어요. 이온식도 마찬가지입니다. 1을 원래 써야 하지만 1은 생략을 해요. 그럼 뭐만 쓰면 되겠어요? 전하의 종류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이온은 Li 플러스다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음이온 쓰는 방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적으로 음이온은 산화이온이 있어요. 우리가 산소가요, 몇 개의 전자를 얻어요? 두 개의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량이 더 많아졌겠죠? 그래서 얻은 전자 수인 2를 쓰고 거기에 전하의 종류인 마이너스를 오른쪽 위에 작게 써주면 됩니다. 연습해 볼게요. 플루오린화 이온, 플루오린의 원소 기호는 우리 대문자 F로 썼습니다. 플루오린은요, 전자를 하나 얻어서 음이온이 되거든요. 그러면 얻은 전자수를 여기다 써야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를 얻는데요. 1은 생략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여기에다는 뭐만? 전하의 종류인 마이너스만 이렇게 적으면 우리는 플루오린화 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선생님, 여기, 이름이 왜 산화이온이죠? 이거 산소 아닌가요? 그리고 플루오린 이온이 아니라 왜 플루오린화 이온인가요? 우리 이렇게 이온의 이름을 붙이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양이온의 이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양이온은 보면은 칼슘이라고 하는 원소 기호에 지금 뭐만 붙였어요? 이온만 붙였어요. 리튬도 마찬가지죠. 리튬이라고 하는 그 원소 이름에다가 이온만 뒤에다 붙였습니다. 아,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뭐 이온을 붙이면 이 이온의 이름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음이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플루오린을 보니까 플루오린화 이온이 되었죠. 즉, 그냥 이온을 붙인 게 아니라 뭐뭐화 이온을 붙였습니다. 아, 원소 이름 뒤에 음이온의 경우는 뭐뭐화 이온을 붙이면 이온의 이름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 산소 이상해요. 뭐뭐화 이온이면 얘는 이름이 산이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원소의 이름이 무엇으로 끝나면 소로 끝날 때는 그 소를 뺀 다음에 뭐뭐화 이온을 붙여주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이온으로 되면은요, 소를 지워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쓰면 돼요? 염화이온이다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온식 만드는 방법 알아봤으면 여러 가지 이온식을 써볼 수 있어야겠죠? 우리 마지막 이온식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져 있고요. 양이온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이온은요, 일단 수소기호 쓰고 위에다가 H+라고 써주고요. 칼륨이온도 K+입니다. 은이온도요, Ag에다가 우리가 1+ 해서 H+. 나트륨 이온도요, Na 쓰고 위에다가 플러스 이렇게 작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구리 이온은요, 우리가 E+라고 이야기합니다. Cu2+. 즉, 두 개의 전자를 잃어버린 거겠죠. 자, 나비온도요, 마찬가지로 PbE+다라고 적어주셔야 되고요. 바륨 이온도 BaE+. 마그네슘 이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마그네슘 Mg 쓴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도 E+예요. 알루미늄 이온은요, 전자를 3개나 잃어버립니다. 일단 알루미늄 기호는 Al이었고요. 거기에 3+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암모늄 이온은요, NH4+다라고 적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양이온이었고요. 음이온 넘어가면요, 염화이온, 아까 염소는 소를 빼고 뭐뭐 화이온을 붙여서 음이온의 이름을 만든다라고 했어요. 염화이온 Cl 마이너스다라고 적고요. 아이오디나 이온도 한 개의 전자를 얻어서 I 마이너스. 황화이온은 S2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은요, OH 마이너스. 탄산이온은요, CO3 2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황산입니다. 황산은요, SO4 E 마이너스라고 하고요. 질산이온은요, NO3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자, 아세트산 이온이요. CH3, COO 마이너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과망가니즈산 이온은요, MnO4 마이너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이요. 크로뮴산 이온은요, CrO4E 마이너스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 선생님, 원소기호 열심히 외우고 화학식 열심히 공부하고 분자식까지 왔더니 이제 마지막 이온식 왜 이렇게 복잡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여러분들의 기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요,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이 이온식도 많이 문제에 나오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화학 공부를 할때 이온의 결합에 대해서도 되게 중요하게 배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책에다가 이표한 번씩 적어보세요. 사실은 처음에 갑자기 많은 양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그렇지 크게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 이거 쓰는데 그게 오래 안 걸렸거든요. 아, 선생님은 과학 선생님이잖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선생님도 가끔씩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찾아보면 아 맞다 이거였지 라고 금방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몇 번만 공책에 연습하시면 이 이온식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렇게 이온식까지 알아보았으니 우리 이번에는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요, 말 그대로 이 이온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그럼 그거 결합할 때 무슨 이온과 무슨 이온이 결합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양과 음이 있잖아요.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우리가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요, 전체 양이온의 플러스 전하량과 전체 음이온의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합할 때요, 그 개수를 맞춰서 결합을 하다 보니까 플러스 전하량의 양과 전체 그 마이너스 전하량은 같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은 이와 같은 염화나트륨의 예를 들수 있거든요. 우리 염화나트륨 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염화나트륨의 화학식 NaC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화합물 배울 때 소금은 염화나트륨이야,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로 이루어져 있어라고 한글로 공부할 때는 조금 어렵게 느껴졌는데 딱 이렇게 화학식 쓰니까요. 딱 보이죠? 나트륨이랑 염소로 이루어져 있네. 그리고 얘네는 이온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지. 그러면 얘는 Na+랑 Cl-, 즉 나트륨이라고 하는 양이온이랑 그리고 염소
염화이온이라고 하는 음이온이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 염화나트륨이구나. 그래서 이 염화나트륨을 물에 녹이면요, 각각의 이온으로 나누어지죠. 우리 눈에는 마치 물에 소금 넣으면 소금이 사르르 녹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아, 소금, 염화나트륨이 대표적으로 이온으로 이루어진 물질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이 이온의 전하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온의 전류를 흘리면요, 서로 다른 전하 사이에 전기적으로 어떠한 힘이 작용을 해요. 우리가 플러스 전하는 마이너스 극을 너무 좋아해요. 마이너스 전하는 플러스 극을 좋아해요. 우리가 자석 생각해보면 N극은 S극 좋아하고 S극은 N극 좋아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 극을 좋아하거든요. 그때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전기적 인력이 작용한다라고 해요. 인력이 무슨 뜻이냐? 이게 한문으로 끌, 인자예요. 끌어당기는 힘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그 전기적인 인력은요. 전기적인 그 인력에 의해서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왜? 양이온은 우리 플러스 전하 띠잖아요. 선생님이 서로 반대를 좋아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플러스 이온을 띠는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음이온은 무슨 극으로 가겠어요? 우리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겠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황산구리 2 수용액이 어디로? 양극으로 이온이 이동하는 실험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내용은 필수 탐구로 교재에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필수 탐구 개념책 122쪽에 잘 나와 있어요. 읽어보도록 할게요. 황산구리 2 수용액과 과망간이진산 칼륨 수용액에 들어있는 이온과 이온의 색을 조사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물질이 녹아서 이온으로 되어 있을 때 어떠한 이온의 색깔을 갖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실험에서는 색깔을 띠는 이온을 이용해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에 녹아 있는 이온이 눈에 보이지는 않는데 색깔을 띠는 이온의 경우는 얘가 움직이는 게그 색깔로 보이게 되겠죠. 자, 2번. 거름 종이를 질산칼륨 수용액으로 적신 후 거름 종이 양끝에 금속 집게를 연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이온의 이동을 알려고 쓰는 물질은 사실 위에 황산구리 수용액, 과망간이진산 칼륨 수용액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산칼륨 수용액을 거름 종이에 적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질산칼륨 수용액을 넣음으로써 전류가 조금 더잘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3번이요. 집게를 전원장치 전극에 연결을 하고요. 4번. 거름 종이의 중앙에 황산구리 2 수용액과 과망간이진산 칼륨 수용액을 3, 4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요. 5번. 전원장치를 켜서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고 변화를 관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 실험은요, 황산구리 수용액이 어떠한 색깔을 이렇게 띠고 있고, 과망간이진산 칼륨 수용액이 어떠한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색깔을 띠고 있는 건 황산구리 중 어떠한 하나의 이온일 거고, 또 마찬가지로 보라색을 띠고 있는 건 과망간이진산 칼륨 수용액 중에 어떤 한 이온일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론가 이동을 할 때, 이 이온이 지금 무슨 극으로 움직이는구나라는 걸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인 거죠. 자, 그럼 실험의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황산구리 2 수용액에는요, 당연히 구리 이온과 Cu2+죠. 그리고 황산 이온 SO4E- 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미 황산구리라는 이름에서 황산 이온과 구리 이온이 있겠구나라는 거 우리 바로 읽을 수 있죠. 자, 과망간이진산 칼륨 수용액에는 칼륨 이온과 과망간이진산 이온이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망간이진산 이온, 칼륨 이온이 들어가 있겠구나라고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여기 실험 결과 그림을 봤더니 구리 이온이 띠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네, 푸른색입니다. 아, 구리 이온은 푸른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이구나. 이거 좀 알아두셔야 될것 같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과망간이진산 이온은요, 지금 무슨 색깔 띠고 있어요? 보라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는 지금 이러한 이온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의 움직임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구리 이온은 무슨 색? 푸른색이고요.
과망가니즈산 이온은 무슨 색? 보라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온은 모두 무색이에요. 나머지 이온도 움직이긴 하겠지만, 전기적 인력에 따라 끌려가기는 하겠지만, 우리 눈에는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의 움직임만 보이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랬더니요, 이 구리 이온 지금 무슨 극으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극으로 가고 있어요. 따라서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요. 그리고 보라색은 지금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구리 이온 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 거예요?

선생님이 구리이온은 무슨 이온이라고 했어요? Cu2 플러스 양이온이잖아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갑니다. 그렇다면요, 과망간이산 이온은 MnO4 마이너스였어요. 음이온이네요. 음이온은 우리 반대, 플러스 극을 좋아하겠구나,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겠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그럼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푸른색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므로 무엇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그렇죠. 푸른색을 띠고 있던 구리이온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왜? 우리 양이온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리고요, 보라색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했대요. 보라색을 띠고 있는 이온은 뭐였어요? MnO4 마이너스였죠. 과망간이산 이온이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요. 왜? MnO4 마이너스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음이온은 플러스 극의 전기적인 인력으로 끌려가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릴게요. 양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음이온은 무슨 극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실험이요, 시험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수행 평가로도 많이 활용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실험, 아, 우리 색깔을 띠고 있는 이온을 보니까 어떤 극으로 끌려가는지 확인할 수 있구나라는 거잘 꼼꼼히 읽어가시면서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모아본 개념 아이템으로 문제 열심히 플레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탐구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양이온은요, 플러스 전하를 띠나요? 네, 양이온은 플러스 전하를 띕니다. 그럼 음이온은 무슨 전하를? 마이너스 전하를 띈다라고 얘기했었죠. 2번, 이온은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지 않을까요? 이온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에요. 양이온이거나 음이온이어야 돼요. 그러면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으면 안 되죠. 양성자수와 전자수가 같다라는 건 전기적으로 중성이다라고 하는데, 전하라고 하는 건 전하를 띠는 입자였으니까요. 그래서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리 이온은요, 수용액에서 푸른색을 나타내나요? 네, 아까 바로 실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구리 이온은요, 우리 수용액에서 이렇게 보면 푸른 색깔로 나오게 됩니다. 이온이 녹아있는 수용액에 전류를 흘러주면요, 음이온은요, 무슨 극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어요? 음이온 마이너스 전하잖아요. 선생님, 반대. 무슨 극?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X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요, 9번입니다. 이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가요, 전자를 얻으면 양이온이 될까요? 여러분들, 전자를 얻었어요. 그럼 마이너스가 많아졌어요. 그러면 양이온이 아니라 우리가 전자가 많아진 거니까 음이온이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2번,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마이너스 전하를 띤 이온이 된대요. 전자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러면 플러스 전하를 띤 이온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뭐뭐 이온을 붙여서 부른다. 어때요? 아까 우리 구리 이온의 경우는 구리에다가 이온 이름 붙였죠? 뭐뭐 이온을 붙여서 양이온의 이름 만드는 거 맞으니까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음이온은요, 원자핵의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대요. 원자핵의 전하량 무슨 뜻이에요? 플러스 전하량이에요. 플러스 전하량이 전자의 총 전하량보다 크다라는 건 우리 양이온이다라는 뜻이죠. 근데 음이온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5번. 음이온은 원소 기호 오른쪽 위에 잃은 전자수와 마이너스 전하를 표시하나요? 마이너스 전하인 건 맞아요. 음이온이니까. 그런데 음이온은 전자가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럼 잃은 전자가 아니라 얻은 전자라고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다음은요. 그림은 이온 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가에 해당하는 이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봤어요. 가를 보았더니 가라고 하는 원자에서 무엇이 전자 하나가 빠져나갔네요. 전자 하나를 잃었어요. 그러면 일단 전자를 잃어버렸으니 양이온이 될 거고,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우리 1가 양이온이 되겠구나. 1 양이온이 되겠구나. 그때 이 1은 생략하니까 어떠한 원소 기호에 플러스만 써져 있는 이온을 고르면 답이 될것 같아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됩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13번. 이온의 이름과 이온식을 틀리면

사랑에 연결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이온식은요, 많이 써보시고 많이 보시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자, 수소이온은 H 플러스 맞고요. 리튬 이온, Li 플러스 맞죠? 3번, 산화이온 O2 마이너스 맞고요. 염소이온, 여러분도 좀 이름이 좀 낯설지 않아요? 우리 음이온 만들 때 선생님이 소로 끝나는 원자는 어떻게? 이소 지우고 뭐뭐 화이온 붙이자고 했잖아요. 그럼 염소이온이 아니라 뭐예요? 염화이온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정답은 틀렸습니다. Cl-가 염화이온인 건 맞아요. 탄산이온은 CO3 2-다라고 얘기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세요. 다음이요. 14번 표는 나트륨 원자와 나트륨 이온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트륨 원자 전기적으로 중성이에요. 그럼 핵전하량이 플러스 11이면 전자도 몇 개? 11개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전자가 11개라는 건 마이너스 11이니까 더하면 총 전하량은 0이 될 거예요. 그런데 나트륨 이온이래요. 전자가 10개예요. 여러분들 전자는 왔다 갔다 하지만 원자핵에 있는 양성자가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즉, 핵전하량은 나트륨 이온도 똑같이 플러스 11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11, 여기는 마이너스 10인 거잖아요. 마이너스 10. 여기, 마이너스 10. 그러면 총 전하량, 디귿은 얼마여야 해요? 우리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아, 여기는 디귿은 1이겠구나. 자, 그러면요. 기역은 11인 거 맞죠? 니은은요. 우리 니은 보시면은 여기죠. 여기도 11인 거 맞습니다. 디귿은요. 플러스 1인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에서 5번으로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이요. 그림은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과망 가니즈산 칼륨 수용액과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것을 나타낸 것이래요.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라색은 과망 가니즈산 칼륨 수용액을 나타내는 건데, 우리 얘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무슨 국으로? 플러스극으로 가겠죠. 그래서 우리 1번 맞고요. 2번 푸른색은 마이너스 Cu2 플러스 구리 이온이 푸른색 띄었고요. 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극으로 이동할 거예요. 왜? 양이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맞고요. 보라색을 띠는 이온은 플러스극으로 이동한 과망가니즈산 이온이었던 음이온이었죠. 근데 여기 양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정답 3번입니다. 마저 읽어볼게요. 4번 푸른색을 띠는 이온은 구리 이온이다. 맞죠? 전극의 위치를 바꿔서 전류를 흘러주면 보라색과 푸른색은 당연히 반대로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은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떨어뜨린 거라고 하네요. 거름 종이에 전류를 흘러주었을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질산칼륨 수용액을 적신 거름 종이에 황산구리 수용액을 이렇게 떨어뜨리고 전류를 흐르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색깔을 띠는 이온은 뭐만 있어요? 구리 이온만 있어요. 구리 이온 무슨 색깔이에요? 푸른색이고요. 구리 이온은 Cu2 플러스였어요. 아, 그럼 구리 이온은 무슨 극으로?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가겠구나. 우리 이거 알면 바로 문제 풀수 있겠죠. 기억. 푸른색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합니다. 왜?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 좋아하니까요. 기억 맞고요. 니은, 칼륨 이온은 이동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다른 이온들이 무색이라고 해서 이동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이온은 다 전기적 인력이 작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칼륨 이온은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답이 아니죠. 디귿,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 음이온 한번 찾아볼까요? 질산 이온도 음이온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 황산 이온도 음이온이에요. 그러면 음이온이 지금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 이두 종류의 음이온은 모두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종류는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두 가지다라고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만 정답이네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준비한 문제는 모두 다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개념 클리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가 전자를 잃으면 무엇이 되고요? 전자를 얻으면 무엇이 됩니다? 빈칸에 들어갈 답안 어디에다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네, 34강입니다. 자신의 글쓰기 과정을 살펴봐요. 세 번째인데요. 이번에도 주장하는 글쓰기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읽어볼 주장하는 글은요, 앞에서 읽어봤던 것하고 조금 달라요. 아주 조금 다르지만, 신선해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 잘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6학년 국어 공부의 목표 생각하시면서 점점 라면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먹어준 탓에. 자, 라면 있어요. 네,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라는 주장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방금 요번에 우리가 읽어볼 그 주장하는 글은 앞에서 읽어봤던 주장하는 글의 짜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차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일단 문단수로 보면 6개 문단이 나올 거예요. 네. 자, 1번 문단. 그 다음에 2번 문단, 2번 문단, 2 문단, 3문단, 네 번째 4문단, 5문단, 네, 마지막으로 6문단까지 6개의 문단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의 짜임은 처음 서론 부분에 주장이 나오고, 물론 문제 상황도 나오겠죠? 문제 상황과 주장이 나오고, 마지막 부분은 주장을 요약하고,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요약하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본론 부분인데, 여기에는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나온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 이 글은요, 일단 여기 서론이 맞아. 여기 서론 맞아. 그래서 문제 상황하고 주장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도 맞아. 여기 결론 부분. 앞에 내용을 요약하고 또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 맞아. 여기가 약간 달라요. 자, 여기 똑같이 이제 본론이죠? 여기 똑같이 본론이야. 다 본론이야. 맞는데, 우리 그 주장이 서론 부분에 나오고 이유와 근거가 여기 나오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막 이렇게. 그런데 여기 조금 다른 게, 여기 4에서 5 문단. 네. 요두 개의 문단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나타나 있어요. 실천 방법. 요거 조금 특색 있죠? 왜냐하면 주장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을 위한 주장을 얘기하고, 이유와 근거를 말한 다음에 결론을 내버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두 문단을 내용을 딱 집어넣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생각하는 요 방법대로 실천하면 돼라고 아예 두 문단을 분량을 확 줘버렸어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해결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넣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런 짜임이 뭐냐면 문제와 해결의 짜임이라고 해요. 문제와 해결의 짜임. 요게 이제 해결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이 방법 부분이 조금 더 튼튼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읽어보시면서 4문단, 5문단 나오면, 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하시면서 이 글을 읽어보시면 돼요. 아, 문제와 해결자임의 글도 있구나. 예, 이것이 바로 그 본보기가 되는 거죠.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자. 플라스틱 개발과 사용으로 우리는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다. 그치? 이 플라스틱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따르면 최근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확, 예, 이게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버려진 플라스틱은 다시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요.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게 뭘까요? 이 부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선생님이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얘기해 보세요. 자, 짜임 가운데, 주장하는 글의 짜임 가운데, 문제 상황이죠. 선생님보다 먼저 여러분이 입으로 내뱉으면 좋겠고, 예,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플라스틱 개발이 계속 잘 되어가고 있지만 이런 문제가 생겨났다 이 말이죠. 이제라도 지구 환경과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 이 부분은 뭘까요? 자, 여러분이 선생님보다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예, 주장이죠. 아마 전부 다 이렇게 선생님보다 먼저 얘기했으리라 믿어요. 지금부터 미세 플라스틱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할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오, 보세요. 왜그 지구 환경과 우리 건강의 소중함을 인식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지 이유를 말하겠다. 여기에 더해서 뭐예요? 이걸 해결할 실천 방법까지도 내가 얘기해줄게.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예,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앞에서 봤던 그런 주장하는 글하고 약간 다르죠? 해결 방법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줄게 내가.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 나옵니다. 자, 이제 본론 부분부터 이유라고 얘기했죠? 네. 이유, 첫 번째 이유.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에, 예,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세 플라스틱은 5mm를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요만해. 그냥 이렇게 싹 지나가면 있는지도 몰라. 예. 자,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은 인간의 건강에 매우 해롭다. 해롭다 아니다. 매우 해롭다. 자,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자, 거기에서 이런 그 연구 결과를 내놨대요.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뇌 안에 쌓여서, 어? 왜 쌓인대?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한다. 자, 여기 이유, 여기 얘기했고,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네, 여기. 여기서부터 근거 자료가 나오지요. 아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주장하는 글의 짜임에 딱딱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그죠? 주장 나왔고, 이유 나왔고, 이유를 뒷받침해주는 근거 자료 나왔고, 네, 더 이상 뭘 바랍니까? 이렇게 잘 썼으면 되지. 예. 자, 따라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어우, 뇌까지 영향을 미치는 줄, 어우, 몰랐네. 막 이러면서 읽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 플라스틱 사용은 전혀 문제 없다. 뭐 이런 말은 당연히 아니겠죠. 예, 뭐 동물에게는 해롭고 사람에게는 괜찮다. 이런 것도 아니겠죠. 자, 플라스틱은 사용이 편리하지만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 이거는 설명하는 글, 예, 요런 종류의 문제, 설명하는 글, 그 다음에 주장하는 글, 아주 저기 계속 나온다 이런 문제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아주 친숙해지셔야 돼요. 네,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글의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그 뭐라고 합니까? 단골 문제라고 하나? 항상 나오는 문제들, 예, 이런 것들이죠. 자, 내용 알맞은 거 찾아봐. 뭐 이런 것들. 자, 그다음 기억과 관련 있는 자료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미세 플라스틱은 5mm 이하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다. 자, 이것과 관련 있는 자료,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을 나타낸 그래프와 관련 있는 자료일까요? 아니면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를 나타낸 그림 자료가 여기에 있는 기업과 관련 있는 자료가 될까요? 자, 봐. 당연히 요거겠죠? 네. 미세 플라스틱의 크기를 나타낸 그림 자료. 요만한 플라스틱이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게 있고, 이런 거. 그런 걸, 이 그림을 같이 보면서 글을 읽으면 더 실감나죠? 네. 5mm? 야, 한번 자를 한번 보세요. 자에다가, 5mm, 오, 이런 거구나, 이런 거죠? 자, 이 글에 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근거를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이유가 오면은 반드시 누가 따라온다? 근거가 따라온다. 예, 이것도 중요한 것이죠.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을 너무 편리함에 길들이고 있기 때문이야. 최근 미세 플라스틱 생산량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잖아. 뭐 이런 거. 자, 미세 플라스틱이 인간의 건강을 위협하기 때문이지. 체내로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어. 누가 제대로 이해를 했어요? 자, 지호가 되겠죠? 네, 지호가 이유. 여기가 이유고요. 이 부분이 이유고요. 이 부분이 근거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이 글에서 밝힌 인용의 출처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인용의 출처. 인용. 끌어다가 내가 쓰는 걸 인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끌, 인자에 쓸, 용자라고 했어요. 막 끌어다가 내 글에다 써. 내가 하는 말 했어. 네, 이게 인용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 그러면 어디에서 끌어왔는지를 밝혀야 돼. 그걸 우리는 출처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 글에서 밝힌 그 인용의 출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경제협력개발기구. 보통 뉴스에서 OECD라고도 해요. 들어봤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뉴스. 여러분, 이제 6학년이잖아요. 사회도 배우죠. 예, 사회 공부를 또 잘하려면 여러분 나이쯤 되면 이제 뉴스에 그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사회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도 하고요.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이두 가지의 출처를 여기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과 4번 정답으로 써주세요. 자, 이제 3문단 넘어가요. 두 번째 이유가 나오겠죠? 네, 둘째,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유가 여기 나오고, 아, 이제 이유 나왔네. 그러면 저절로, 다음에 근거 자료 나오겠지? 예, 이게 자동으로 여러분 머리에 딱 들어와야 돼요. 지금쯤이면 그러겠죠? 예. 자, 땡땡신문에 나온 환경 전문가래요. 어떤 전문가? 환경 전문가. 자, 이 전문가 교수의 인터뷰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뭘까? 근거 자료가 되겠죠? 예. 우주 전문가도 아니야. 환경 전문가야.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죠? 근거 자료로. 자,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우리가 비닐봉지 막 버려요. 아무데나 그냥 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플라스틱 병도 막 버려요. 근데 이게 제대로 수거가 안 돼. 그러면 언젠가는 강을 타고 내려가다가 끝에는 바다로 가겠죠? 자, 이게 이제 잘게 잘게 잘게 잘게 부셔질 수 있죠. 그러면 이게 미세 플라스틱이 돼버리는 거야. 그죠? 자, 그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되고요.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저 보세요. 어떻게 경고를 하고 있는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네, 플랑크톤이 해양 생물의 먹이가 돼서 해양 생물을 오염한대요. 자, 보세요. 일단,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 여기까지 끊었어. 그리고 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데, 여기 플랑크톤이 여기 있어. 플랑크톤이 뭐야? 아주 아주 작은 생물이죠. 그죠? 이 생물들을 누가 먹어요? 물고기가 먹어요. 꿀꺽 먹어요. 그런데 이 물고기를 또 누가 먹어요? 얘보다 조금 더큰 물고기가 먹을 수 있죠? 또 먹어요. 에 먹어요. 그런데 이둘다 누가 먹을 수 있어? 사람이 먹을 수 있어. 그 사람이 먹을 수 있어. 맛있다. 그러면서 뭐 먹을 수 있어. 자, 그러면 결국은 보아요.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오염된 플랑크톤이 되겠죠. 얘를 얘가 먹고, 얘를 얘가 먹고, 얘를 얘가 먹는다면 결국은 여기 앞에 오염되어 있는, 즉 미세 플라스틱을 먹은 생물들을 사람이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많이 안 좋겠죠. 이런 그 사슬이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요. 이는 먹이 사슬을 통해, 먹이 사슬이 뭔지 알죠?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게 다 사슬들이야. 이 사슬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먹이 사슬이라고 하잖아요. 자, 따라서 생태계를 보호하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한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식탁에 있는 이 음식들이 전부 다 완전히 깨끗한 것일까? 한 번쯤 생각하면서 먹게 되죠. 다음으로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아보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이 글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자, 이 구체적인 실천 방법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재요. 그리고요, 재활용하재요. 철저하게 재활용하재요.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개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개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우리 개인들은요,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틱 사용을 좀 줄여주세요. 그리고 재활용 철저히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그냥 버려진대요. 자, 여기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라고 돼 있죠. 이거 근거 자료를 갖고 왔어요. 역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근거 자료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미세 플라스틱이 되어 지구촌 곳곳으로 퍼져나가 지구를 병들게 하고 인류의 건강에 아주 해로움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병 대신 뭘 사용하면 좋대요?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하고 또 플라스틱 분리배출을 올바르게 한다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선생님 생각은요, 선생님이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 분리배출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소한, 분리배출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아무 데나라도 안 버리면 돼. 아무 데나 버리면 이게 구르고 구르고 굴러서 뭐 하수구에 가기도 하고요. 구르고 구르고 굴러서 강에 가기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다 어딘가에 다른 곳으로 가잖아요. 우리가 수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쓰레기 정말 아무 데나 버리지 마세요. 모두를 위해서. 자, 어쨌든 이 글에서는 이렇게 야, 내가 실천 방법까지 알려주마. 네, 이렇게 지금 글을 써주고 있습니다.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에 동그라미 표해 볼게요. 바다의 플랑크톤은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한다.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통해 인간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 또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재활용되어 다시 사용한다. 이 내용은 없었어요. 그래서 1번과 2번의 동그라미. 자,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사람이 내가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알려줄게 그랬잖아요. 바다에 플라스틱을 버린다. 플라스틱을 무조건 태운다. 일회용 플라스틱 병을 그대로 버린다.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한다. 요거 있었죠? 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하지 않고 일반 쓰레기에 버린다. 분리배출 좀 해라. 라고 지금 실천 방법에 있었어요. 그리고 텀블러나 재사용할 수 있는 컵을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리배출하지 않고가 아니죠? 분리배출 좀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사실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아, 그런 방법이 있었지가 아니죠.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글에다가 넣냐 안 넣느냐. 요거지. 요 차이죠. 아우, 나 몰랐어요. 분리배출 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라 해도 다시 한번 이 사람

사람이 구체적인 그 실천 방법에 넣어줌으로 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거죠. 그래, 맞아. 분리배출 하는 거였지. 해야 하는 거였지. 네, 다시 한번 주의해야지.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아이, 이런 내용은 다알 텐데. 고민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다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장하는 글쓸때내 주장이 너무 평범하지 않을까? 내 근거가 너무 평범한 거 아닌가? 해결 방법이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알고 있더라도 우리가 그걸 다시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새로운 걸 찾아서 너무 고민하지 말고, 물론 새로우면 좋지. 네.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 말이에요. 자,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이 글에 포함된 조건이 있어. 이 글에 포함된 근거를 활용해서 여기에 있는 보기처럼 출처를 밝혀서 글을 쓰시오라고 했어요. 자, 조건이 두 개예요. 예, 이런 문제는, 이런 복잡한 문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떻게 하면 풀수 있는가? 이 문제를 분석하셔야 돼요. 예, 분석을 해서 내가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대로 썼는지, 조건을 어긴 건 없는지, 조건을 빠뜨리고 여기에다 쓴건 없는지, 이걸 하나하나 분석을 하셔야 돼요. 자, 실천 방법에 대해 쓸 거예요. 실천 방법에 대해 여기다 쓴다는 얘기죠. 자, 실천 방법에 대해서 써. 쓰는데 네 마음대로 쓰지 마.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 1. 이 글에 포함된 근거를 활용해라. 이게 조건이고요. 자, 조건 2. 여기 보기처럼 출처를 밝혀야 된다. 이게 조건 2예요. 즉, 실천 방법을 여기다 써주면 맞아요. 맞는데, 조건 1과 2의 맞는 답인지를 확인만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보기 볼게요. 환경 전문가 박땡땡 교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바다로 흘러간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오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한다. 따라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실천 방법이죠. 이게 실천 방법이에요. 그치? 자, 그런데 앞에 무엇이 나와야 돼? 근거가 나와야 돼. 자, 우리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죠? 네. 자, 한국방송공사에 따르면 하고 근거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실천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제 좀 분석이 되죠? 아, 여기 근거 쓰고 여기에 실천 방법 쓰면 되겠구나. 근데 이것도 어렵지 않아. 이 글에 나와 있대. 이 부분이 근거가 나와 있대.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시면 전 세계에서 생산된 플라스틱은 대부분 매립되거나 자연에 그대로 버려진다고 한다.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우리는 줄여야 한다. 예. 자, 그대로 매립되고 그대로 버려지니까 아예 사용을 줄여보면 어때? 라고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둘째,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자, 이번엔 두 번째 실천 방안이죠.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법을 만들래요. 친환경 재료를 개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대요. 이런 거 개인이 할수 있나요? 못하죠. 네, 미국에서는 2015년 마이크로 비드 금지법이 시행되어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법이 마련되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생기는 환경 오염을 줄이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해 사용을 확대하면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다. 누가 만드는 거야? 여기 미국 뭐예요? 국가지요, 국가. 그러니까 앞에는 개인이 할 일이었고, 자, 뒤에 두 번째 실천 방안은 뭐다? 국가가 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도 노력해야 되고 국가도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어요. 예, 네, 그렇죠. 법을 만들어야 그 법을 그대로 따르겠어요. 그리고 친환경 재료 개발하면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확실히 또 개선이 될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 비드, 뭘까요? 이 비드가 뭐예요? 알갱이잖아, 알갱이. 굉장히, 예, 아주아주, 마이크로니까 아주아주아주 아주 작은 그 알갱이. 예, 그 플라스틱 알갱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네.
아주 초미세 뭐 미세 플라 초미세 플라스틱? 예.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래서 이 법을 일단 국가가 좀 만들어다오. 그 다음에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뭘까요? 그냥 분해가 잘 되는 플라스틱이에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겠죠? 물고기가 먹으려고 했더니 플라스틱이 분해됐네. 그러면 먹을 플라스틱이 없어. 그렇죠? 지금까지 여기가 이제 결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내용 요약하고 또 주장을 강조하는 부분 나오겠죠? 당연히. 지금까지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하는 이유와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살펴봤다. 이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나가야 할 때이다. 생활하면서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려고 실천한 작은 노력이 모이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다. 우리 모두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더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미래를 만들자. 앞에 나 이렇게 얘기했어 라고 이제 요약을 했고, 그 다음에 자기의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계속 우리 그거 짜임 보고 있죠?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을 더 오염시킨다. 미국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조사하여 발표했다.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법만 마련하면 완전히 해결된다. 전부 다이 글과는 관련이 없는, 예, 비슷하게 막 그냥 만들어낸 내용들이네요.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마이크로비드를 사용하도록 장려했다. 법과 정책, 친환경 재료 개발이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당연히 5번이 되겠죠. 예, 법 만들고 정책 만들고 또 예, 친환경 재료도 개발하는 데좀 관심 갖고 노력하고, 네, 다 개인이 혼자서 할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국가가 어떻게 좀 나서서, 그렇죠? 재료 개발도 좀 기업이 좀 나서서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겠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이 글에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인용 자료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이거 좋은 문제 같아요.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아, 나 같으면 요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해법을, 해결책을 제시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 나 같으면 이 자료를 가져다 쓸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읽게 되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추가로 제시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인용 자료로 알맞은 거 뭘까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관련 자료냐? 플라스틱 용기 사용을 주장하는 자료냐? 미세 플라스틱 활용의 좋은 점에 대한 자료냐? 뭐, 다 자료가 있다면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지금 미세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문제점과 그 문제점을 좀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 지금 실천 방안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여기 1번에 동그라미 할수 있죠? 생분해성 플라스틱 활용 관련 자료. 예. 분해되는 플라스틱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텐데 말이죠. 예. 실제로요, 이 미세 플라스틱이 마모제, 우리가 치약에 마모제가 들어간다면 그 마모제에도 들어가고 세안제에도 들어간대요. 우리가 눈에 뻔히 보이는 이 플라스틱 통이나 비닐에만 있는 게 아니랍니다. 다음 인용 자료를 보고 인용의 출처를 확인하여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출처 나왔습니다. 여기 뭘까요? 앞에 있는 것. 예, 자료를 만든 사람이나 기관이 맨 앞에 나오죠? 왜맨 앞에 나올까요, 여러분? 누구 건데? 이거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 거야, 이거. 예, 이거부터. 이거 중요하잖아요. 임자 주인이 누군데? 이거 먼저 알려주고, 언제 만든 건데? 예. 최신 자료일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그 자료 이름이 뭔데? 자료명이 뭔데? 예, 요게 요 가운데. 고래가 플라스틱을 먹는다고요? 뭐 요거. 그 다음에 이 자료가 실린 곳은 어디인데? 예, 국립생태원 누리소통망이랍니다. 자, 확인해서 한번 쓸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쓸수 있을까요? 국립생태원에서 만들었는데, 2023년도에 만들었어. 그리고 그 자료명은 요거다. 그리고 그 자료가 실린 곳이 바로 국립생태원 누리소통망이야. 라고 할수 있겠네요. 라면 문제예요. 주장하는 글자임에서요. 문제 상황을 밝히고 주장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은 과연 어딜까요? 결론에 문제 상황을 넣기엔 너무 늦었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서론일까? 아니면 본론일까? 이유하고 근거가 들여, 들어.

0: 들어갈 곳이 필요하고 이건 본론이고 그렇다면 정답은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서술형 대비 문제 남아있는 7개 해결해 볼 시간이죠. 자, 오늘은 구원픽으로 19번과 22번 문제 한번 골라봤습니다. 여기 있는 19번과 22번이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접근 방법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골라보았고, 22번 문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두 번째로 설명할 방법이 다음 단원의 풀이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단원에 관련된 내용을 한 글자도 꺼내지 않고 문제를 풀 건데, 문제를 풀다 보면 그 설명하는 과정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이야기들, 즉그 소단원 문제들과 맥락이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문제 강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봐야 될 문제는 16번 문제 볼게요. 다음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안에서 선문 AH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는데, 자, 요 길이 구해봐라는 게 지금 문제죠. 어떻게 구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찰나에 선분 BC의 길이가 선분 AD의 길이로 그대로 옮겨갈 수 있구나라는 게 눈에 보여요. 더불어 직사각형이니까 너 직각이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그러면 어때요? 직각삼각형이 눈에 하나 보이고요. 직각삼각형의 직각 부분에서 수선의 발 내려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을 더 만들어 놓은 상태다라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직각삼각형의 응용에 관련된 이야기죠. 그렇죠. 직각삼각형의 닮음에 응용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됐나요? 그러면 10cm라는 변과 HD라고 이야기하는 8cm라는 거 알고 있는데, 문제에서는 AH의 길이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길이를 X cm라고 놓고 식을 한번 세워보려고 했더니,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네. 공식을 적용할 수 없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그지? 바로 BH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레벨 3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10의 제곱이 8 곱하기 8 더하기 BH 이렇게 그냥 바로씩 세워버리면 되니까. 하지만 AH를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레벨 3에 와 있는 거겠죠. 공식을 한 번에 적용할 수 없는 형태입니다. 자, 그럼 어때요? AH의 길이의 제곱은 BH 곱하기 8하고 계산해야 되니까 결국 BH의 길이가 필요하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너를 Y cm라고 놓고 식을 세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런 식 세울 수 있겠네. A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길이 곱하기 긴 길이하고 식 세울 수 있으니까 10의 제곱은 8 곱하기 8 더하기 y라고 이렇게 식 세워볼 수 있지 않겠어요? 좋아요. 그럼 양변 8로 나눠준다면 y 더하기 8이 8분의 100 하고 쓰여지니까 2분의 25라고 y 더하기 8 구할 수 있습니다. y 값 구할 수 있겠죠? 넘겨서 빼요. 그렇다면 2분의 25에서 2분의 16 빼주는 거니까 y가 2분의 9다라는 걸알수 있죠. 즉, 선분 BH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내려오는 변의 길이의 제곱, 즉, x의 제곱은 도착하는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거 하고 쓰여지니까 2분의 9 곱하기 8 하고 쓸수 있을 거고, 2분의 9에다 8 곱하면요, 36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x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선분 AH의 길이 6cm라고 정답 써줄 수 있겠죠. 어때? 할수 있겠니? 그래, 이 문제가 레벨 3에 있는 이유는

하나의 공식을 적용해서 문제의 답이 바로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이고, 공식 두 개를 적용해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직각삼각형의 닮음의 응용, 공식을 두 번 적용하는 형태로 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7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10cm인 구 모양의 쇠구슬 한 개를 녹여서 반지름의 길이가 2cm인 구 모양의 쇠구슬을 만들려고 한대요. 구는 항상 닮음인데 반지름이 10cm에서 2cm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닮음비를 생각해보면 닮음비가 5대 1이구나라는 얘기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녹여서 작은 쇠구슬 몇 개를 만들 수 있니 물어봤으니까요. 결국은 부피에 관련된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5대 1이라는 닮음비를 가지고 부피비를 생각해 주시면 부피비가 5의 3제곱 대 1로 이렇게 5의 3제곱 대 1의 3제곱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결국은요. 작은 쇠구슬 모양의 부피의 몇 배? 125배가 큰 쇠구슬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큰 걸 녹이면 작은 거 몇 개 만들 수 있어요? 125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125개라고 정답을 쓸 수 있는 별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 형태의 문제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충분히 17번 문제 쉽게 해결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7번 이렇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가보죠. 그림과 같이 각비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의 변 AC 위의 점 D에서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정사각형을 만들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 사각형 EBFD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는 아니죠. 예전에 선생님이 강조를 한번 했었고요. 그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 그리고 전체 삼각형이 모두 다 닮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더 중요한 문제다.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미분에서 속도가 속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배울 때 다시 등장할 그림이다. 그때는 이렇게 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 라는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지? 그래서 요 문제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 두셔야 될 그림입니다. 혹시나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금 구원픽을 하나 붙여놓아도 될 만큼의 그림이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 모든 과정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여기가 직각이니까 나머지를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여기 있는 이 세모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오고 이 동그라미가 그대로 이쪽으로 옮겨올 거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됐나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너랑 너는 평행이고요. 이렇게 선 하나 그려줬으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의각으로 같아진다.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가 90도니까 이 세모 이쪽으로 옮겨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할 수 있었겠죠. 됐니? 좋아. 그래서 결국은 너 동그라미 너 세모라고 한다면 직각 동그라미 세모, 너 동그라미 너 세모가 되면서 직각 동그라미 세모, 전체 커다란 삼각형도 직각 동그라미 세모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모두 다 AA 닮음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알아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변의 길이를 X cm라고 하고 각각의 삼각형의 변의 길이들을 만들어내보자 이거지. 자 여기 있는 이 길이, 그래, 4에서 X를 빼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4 빼기 X cm다라고 이야기해볼 수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길이는요, X cm라고 우리가 이야기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4 빼기 x 대 x가 뭐랑 4 대 8이랑 비, 길이의 비가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지, 닮음이니까. 그래서 4 대 8이 4 빼기 x 대 x다라고 식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4 대 8은 뭐예요? 1대 2죠. 그래서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대 2로 고치고 계산합시다. 그러면 8 빼기 2x가 x가 되면서 3x가 8이니까 x는 3분의 8하고 x값 구할 수 있어요. 즉, 한 변의 길이가 3분의 8cm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렇다면 정사각형 EBFD의 넓이를 구해봐라 하면 제곱하면 되겠죠. 9분의 64 제곱 센티미터 하고 구할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어때, 괜찮니? 좋아,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근데 이제 공부하는 측면이니까 다른 거 하나 더 생각해보죠.

자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요 길이도 8 빼기 x라고 쓸수 있어요. 그렇다면 x 대8 빼기 x가 역시나 몇 되면 1대 2다라고도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1대 2가 x 대8 빼기 x야라고 생각해서 역시나 동일하게 2x가 8 빼기 x, 3x가 8이니까 x는 3분의 8이라는 동일한 결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때? 이렇게도 문제 풀수 있겠죠. 됐지?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해 볼수 있는 형태의 문제였고, 어떤 삼각형들이 서로 닮음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매우 중요한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얘기해 볼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요렇게, 요렇게, 또 요렇게 닮음. 또 이렇게 전체가 닮음이라는 얘기 해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좋아.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선생님이 지금은 말씀드렸어요. 됐지? 근데요, 이게 나중에 가면 요렇게 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요, 그걸로 식을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 식은 우리 친구들이 계산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2차 방정식이라는 걸 중3 때 배울 텐데, 그걸 배워야 좀더잘 풀어지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어쨌든, 요렇게 삼각형 두 개가 닮아 있다라는 구조로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쓰는 건 조금 잘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 알겠지? 자, 그러면 다시 길이 표현해 볼까요? 자, 이 길이 x, 이 길이 x. 요 길이 8 빼기 x, 자, 이쪽에 있는 이 길이는 4 빼기 x 하고 쓰여지니까, 어때? 4 빼기 x 대 x가 뭐하고 똑같아야 합니까? x 대8 빼기 x하고 같아져야 된다라고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래, 이것도 성립하는 식이에요. 선생님, 식이 너무 복잡한데요? 맞아, 조금 복잡하죠? 하지만 중학교 3학년에 가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요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식 한번 써볼게요. 자, 그렇다면 x를 두번 곱했으니까 x제곱. 자, 4 빼기 x와 8 빼기 x 곱할 건데, 너4 빼기 x 곱하기 8 빼기 x 하고 이렇게 식 써줄 수 있어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이 식을 전개해서 계산하는 게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풀기는 어려운데, 나중에 가면 요걸 전개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 식이 어떻게 쓰여지냐면, x제곱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32라는 구조로 쓰여지면서 2차 방정식의 형태, 그런데 x제곱이 사라지면서 풀수 있는 형태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몰라도 괜찮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아직 정확하게 안 배운 거야. 근데 어쨌든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쓸수 있고, 그 뒤로 아래로 풀어가도 동일한 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12x가 32하고 만들어지면서 x는 동일하게 4로 나누면 3분의 8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는 거죠. 자, 됐지? 그래서 이런 식의 닮음도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한번 공부 차원에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식 전개에서 내려가는 건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그냥 나는 이런 비례식을 쓸수 있겠다라고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여기까지 하고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9번 문제로 가보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 모양의 종이 ABC를 꼭지점 A가 변 BC 위의 점 E에 오도록 지금 이렇게 접어 주었답니다. 그랬을 때 선분 CF의 길이를 구해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자, 여러분, 이 문제 오늘의 구원픽으로 선생님이 골라본 문제죠. 접근 방법을 좀 여러 가지로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우선 닮음인 삼각형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삼각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조건이 매우 중요한 조건입니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끝에 있는 이 각이 몇 도? 60도. 너도 각이 몇 도? 60도라는 거죠. 전부 다. 더불어 접었으니까요, 각 DEF라는 각도, 아, 60도구나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60도를 기준으로 해서 양쪽 옆에 있는 각을 동그라미와 세모라고 이야기한다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라는 각이 몇 도여야 하냐? 120도구나라는 사실이 고정되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걸요, 왼쪽 삼각형에서 보세요. 왼쪽에서 너 60도야? 그럼 나머지 두 개의 각 더해서 120도여야 되는데, 하나가 동그라미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세모일 수밖에 없겠네?
자, 오른쪽에서도 보세요. 삼각형 F

ABC에서 각지가 60도예요. 그럼 나머지 두 각도에서 120도 나와야 되는데 하나가 세모야? 그럼 나머지 하나는 동그라미일 수밖에 없겠네라고 생각하면서 60도 세모 동그라미, 60도 세모 동그라미라는 똑같은 각들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왼쪽에 있는 삼각형과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서로 AA 닮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괜찮아? 그래서 이두 개의 삼각형에서 변의 길이들을 생각하고요. 이 변의 길이들 가지고, 그렇지, 비례식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구하고 싶어 하는 변이 선분 CF의 길이니까, 자, 이 길이 X c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AF의 길이를 표현할 수 있어요. 선생님, AF의 길이는 EF의 길이랑 똑같은데 EF의 길이 전혀 모르는데요? 맞아, EF의 길이 전혀 모르지만, 현재 DE의 길이가 7cm고, DE의 길이가 DA의 길이하고 같아지니까요, 이 길이가 7cm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5cm라는 거죠.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15cm니까, 전체적으로 15cm에서 X cm를 빼서, 너는 15 빼기 X cm가 되겠구나, 얘기할 수 있고, 그 길이가 정확하게 선분 EF랑 똑같이 옮겨올 수 있다는 거지. 자리 없으니까 단위는 빼고, 15 빼기 X라고만 썼습니다. 괜찮아? 그래서 X와 15 빼기 X가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됐니? 그래서 X 대15 빼기 X를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긴지가 느낌이 잘 오지 않죠? 그래서 X 대15 빼기 X는 60도에서 출발해서 동그라미 세모의 순서로 길이를 읽어준 거다. 이렇게 판단하신다면 왼쪽에서 60도에서 출발해서 동그라미 세모의 순서로 변의 길이 읽어주면 되겠다. 60도에서 동그라미 세모로 읽는다면 5대 7 하고 만들어줄 수 있지. 그래서 이 길이가 5대 7이야 라고 이렇게 길이의 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안에 거두개 곱합시다. 75에 빼기 5x가 7x더라. 12x가 75더라 이야기할 수 있겠네. x를 생각해 보면 x는 12분의 75고 3으로 나누어 준다면 4분의 25가 되겠다 알수 있겠죠. 그래서 선분 CF의 길이가 우리 4분의 25cm야라는 결과 얻어줄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었어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선분 EC의 길이를 활용해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할 건데, 지금 문제에서 X cm와 15 빼기 X cm를 가지고 길이를 생각했다면, 이번에는 다른 쪽을 생각할게요. 자, 요게 지금 X cm인 거는 뭐 달라지는 게 없고요. 대신에 선분 EC의 길이를 가지고 식을 세워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문자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계산이 아무래도 편하다고 느껴지는 그런 방향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한 변의 길이가 15cm라는 거 알았으니까, 자, EC의 길이는 10cm야라는 거 생각할 수 있었겠죠. 이제 오른쪽에 있는 하얀색 삼각형에서 60도를 끼고서 X 대 10을 생각할 겁니다. 자, X 대 10은, 자, 그런데 이게 동그라미에서 60도에서 세모를 거쳐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동그라미에서 60도에서 세모를 거쳐가면서 5대 8이라고 식쓸수 있겠죠? X 대 10이 5대 8이더라 이야기할 수 있고, 8X가 50이다. 자, X는 8분의 50이다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분자 분모 동시에 2로 나누어 준다면 너 4분의 25라는 x 찾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선분 CF의 길이가 4분의 25cm다라는 동일한 정답 얻어내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어때? 관점을 여기 있는 선분 EF의 길이를 15 빼기 x로 잡아서 이렇게 접근 후와 접기 전의 길이가 같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저 10cm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두개다 눈에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두 가지의 비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구원픽으로 골라보았고요. 또, 접는다라는 이야기에서 60도가 아래로 넘겨오면서 옆에 있는 두 개의 각을 더하면 120도가 된다라는 게 고정돼 있다라는 거, 요것도 하나의 특징적인 이야기였겠죠.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자. 20번 봅시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삼각형 AMH라는 넓이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여러분 어때요? 직각 삼각형에 중점 주어져 있으니까, 자, 이 길이가, 그래, MC의 길이하고 똑같고요. BM의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즉, 선분 BC의 길이의 절반이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얼마야? 2분의 13cm야라는 거 알려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괜찮니? 그러면 우리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높이 AH만 구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겠죠. 왜? 이 2분의 13이 여기 있는 2분의 13이랑 똑같고, 그렇다면 선분 MH의 길이가 9에서 2분의 13을 빼낸 거야 라는 얘기 할수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럼 9에서 2분의 13 뺍시다. 2분의 18에서 2분의 13 빼면요. 2분의 5cm다라고 선분 MH의 길이 구할 수 있어요. 이제 높이 AH의 길이 구해보면 AH의 길이는 자, 내려오는 것의 제곱은 도착 지점에서 짧은 거 곱하기 긴 거하고 만들어지니까 선분 AH의 제곱이 4 곱하기 9 그래서 선분 AH가 6cm라고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죠. 자, 그럼 높이 알았으니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네. 밑변 2분의 5고요. 높이 6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하고 쓰여지죠. 그럼 2분의 15 제곱 센티미터라는 삼각형 AMH의 넓이 구해 볼수 있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은 형태의 문제였으니까 바로 눈에 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 빗변의 중점이 외심이구나라는 사실을 알수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평범한 문제였죠. 자, 21번 문제로 갈게요. 그림과 같이 각 B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 주어져 있고요. 그때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래요. 현란해 보여. 현란해 보이지만 우리는 각의 크기들이 똑같은 걸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동그라미라고 해볼까요? 너 동그라미? 그럼 어때? 하나의 변에 대해서 수직으로 있는 두 개의 직선, 서로 평행일 거기 때문에, 아, 엇각으로 네가 동그라미가 되겠구나라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직각인 상태니까 널 세모라고 한다면 네가 세모가 되면서 직각 동그라미 세모로 구성되어져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이 붙어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보다 닮음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어때? 괜찮니? 좋아. 닮음인 삼각형 눈에 바로 보였으니까 우리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거 충분히 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선분 DE의 길이 구해라라고 얘기했으니까 D부터 E까지의 이 길이를 우리 X라고 해볼까요? 자, 너 X cm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구하라고 하는 X cm가 동그라미라는 각을 끼고 있죠.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X 대 9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X 대 9. 이게 어떤 순서로 있다고?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있다고. 그러니까 왼쪽에서도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생각해보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 세모 동그라미 직각의 순서로 생각하면 16대 X라고 쓸수 있겠죠.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X 제곱이 9 곱하기 16이고 9는 3의 제곱, 16은 4의 제곱이니까 결국은 X 제곱이 12의 제곱이 되면서 X 값이 10이다라는 걸알수 있겠다. 자, X가 바로 선분 DE의 길이를 우리 구할 수 있는 문자였으니까 선분 DE의 길이가 12cm다라고 이야기해 줄수 있는 그런 문제죠. AA 닮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두 개의 직선. BD와 EF가 평행이다라는 것만 찾아낼 수 있으면 엇각으로 충분히 해결해 볼수 있는 문제였죠. 이게 평행이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둘다 수직으로 지금 만나고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만나는 저두 직선이 평면에서는 서로 평행이다. 이런 이야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21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마지막 22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겁니다. 자, 22번 문제 보자. 자, 그림에서 선분 BE 위에 한점 C에 대해서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랬을 때 선분 CF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는 게 지금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구원 픽으로 생각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건 선문 CF의 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이를 XCM라고 하고 이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다라는 거에서 문제 해결

해결해 보려고요. 지금 보시면 너 삼각형 ABC와 너 삼각형 DCE가 서로 닮아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각을 동그라미 세모 네모라고 이야기한다면 너 동그라미가 되고요. 너 세모가 되고 너 전체가 네모가 된다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이 직선 DE와 여기 있는 직선 AC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되겠죠. 실제로 여기 있는 이 네모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동위각의 위치에 있는 두 개의 각인데 그두 개의 각이 서로 크기가 똑같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두 개가 서로 평행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동그라미가 이쪽으로 옮겨 올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있는 네 동그라미와 여기 있는 이각을 별표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별표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겠죠. 요게 별표예요, 요게. 그러면 삼각형 ACF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이 동그라미랑 별표로 구성되어져 있는 삼각형이기 때문에 아, AA 닮음이구나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요두 개가 서로 닮음이다라는 걸 지금 밝혀내 놓은 상태예요. 그러면요, 이 길이가 X cm였으니까 선분 DF의 길이도 X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 4cm가 대응하고 있는 변이고요.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를 지금 6과 9를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6cm와 9cm,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 대응변이죠?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6대 9, 2대 3이고, 그렇다면 4cm와 DC가 대응변이니까 2대 3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돼서 이 전체 길이가 6cm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어때? 여기 있는 DF의 길이는? 6에서 X를 빼낸 거죠. 600이 X cm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을 겁니다. 어때? 괜찮아? 그러면 X와 600이 X가 서로 대응하고 있는 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의 비를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해 볼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제 여기 있는 두 삼각형의 닮은 비만 알아볼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겠죠. 자, 여러분, 근데 그림이 복잡하긴 하지만 결국은 여기 있는 선분 AC와 여기 있는 선분 DE가 대응하는 변인데 그게 삼각형 ABC와 삼각형 DCE에서도 대응변이거든요. 즉, 두 개의 주황색 삼각형에서도 대응변이지만 원래 문제에 주어진 삼각형에서도 대응변이니까 길이의 비가 2대 3의 비를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의 변도 대응변이니까 2대 3의 비를 그대로 만족시키고 있어야죠. 따라서 x 대 600이 x가 2대 3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12 빼기 2x가 3x가 되면서 우리 5x가 12가 돼서 x는 5분의 12야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죠. 결국 선분 CF의 길이가 5분의 12cm야라는 정답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어요. 됐나요? 좋아요. 이렇게 풀면 돼요. 하지만 아, 그림에서 생각해야 될 삼각형들이 너무 많고 너무 복잡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삼각형들의 관점을 발견할 거고, 우리 그게 다음 단원하고 내용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선생님, 실제로 이 문제를 집에서 수업 준비를 할 때는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지금부터 설명할 방식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봅시다. 지금은 어떻게 발견할 거냐?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생각해 볼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삼각형에서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와 요 각의 크기 동일하다라는 거알수 있으니까요, 지금 이변이랑 이변이 서로 평행이야라는 얘기 자연스럽게 할수 있죠. 동위각의 위치에 있는 게 각의 크기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나? 이 아이디어는 앞에서 시작했던 아이디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 벌어져요? 이 하나의 각을 공통으로 하고 있는 삼각형 두 개가 눈에 띄죠. 하나는 작은 삼각형, 또 하나는 커다란 삼각형. 그치? 그럼 대응하고 있는 변이 9 그리고 15가 될 테니까 대응변의 길이의 비가 9대 15가 됩니다. 그래서 3대 5가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의 비가 될 거예요. 그럼 그게 CF와 AB의 길이의 비하고도 똑같아야 되죠? 선분 CF 대 4도 3대 5가 돼야 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자연스럽게 선분 CF

이곳은 푸른 코발트빛 지중해입니다. 우리는 이탈리아 연안의 사르데냐에 도착했지요. 저 달리는 말을 좀 보세요. 이 말은 이곳의 연례축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이 섬은 말과 깊이 연관돼 있습니다. 야생에는 이런 멋진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철저하게 독립적입니다. 이들은 지아라 말이라고 알려져 있는 오래전 이들의 조상이 야생으로 방사되면서 숲속에 자리를 잡은 거죠. 여름이 되면 지아라 말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도사리고 있는 위험한 여행을 떠나기도 하죠. 이제부터 긴장감이 가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봅시다. 사르데냐는 지중해에 있는 이탈리아 반도의 서쪽에서 약 400km 거리에 있습니다. 섬 중앙에 있는 지아라 고원은 평균 해발 500m 높이로 솟아있죠. 이 48제곱킬로미터의 자연 황무지는 관목지와 숲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이곳은 약 600마리 말의 고향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상한 모양의 호르크 참나무들도 있습니다. 지아라 말 무리입니다. 이 말은 무리가 어디로 가는지 볼 수 있죠. 수컷은 갈기가 긴 것이 특징입니다. 암컷의 갈기는 눈에 띄게 짧죠. 이 인상적인 갈기는 수컷을 더 크고 강하게 보이게 합니다. 늠름한 기세로 이동하지만 이 말의 어깨 높이는 130cm에 불과하죠. 대부분의 경주마와 비교했을 때 이 품종은 놀라울 정도로 작아서 조랑말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지아라 말은 가족 단위로 지내죠. 우두머리인 수컷이 서너 마리의 암컷과 그들의 새끼까지 약 10마리를 돌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우두머리는 연장자 어미죠. 이 어미는 먹이와 물을 구할 곳을 알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이 따르는 겁니다. 맨 뒤를 따르고 있는 건 아비 말입니다. 이게 진정한 서열일지도 모르죠. 지아라 말 가족은 보통 반경 1km 이내에 정해진 영역 안에 머뭅니다. 대체로 풀을 뜯으면서 보내지만 이들이 어김없이 방문하는 중요한 장소가 있죠. 바로 빗물로 가득 찬 연못입니다. 말은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기 때문에 많은 양의 수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들의 영역에는 항상 연못이 있습니다. 숲속에서 외로운 말 한 마리가 나타났죠. 거느리는 가족이 없는 수컷입니다. 이 무리를 장악하려고 온 거죠. 아비 말은 뭔가 잘못된 것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분노했죠. 달갑지 않은 침입자를 향해 돌진합니다. 젊은 수컷이 먼저 공격합니다.

공격하지만 아비말은 때를 기다립니다. 아비말은 목을 심하게 물렸죠. 하지만 달아나는 건 젊은 수컷입니다. 상대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수컷이 다가와서 무리의 한 암컷에게 접근합니다. 이번에도 아비말이 도전자에 맞섭니다. 최고 속도로 젊은 수컷을 쫓아내죠. 이런 일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무리의 우두머리 수컷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죠. 마침내 우린 진정한 우두머리가 나서는 걸 봅니다. 자주 하는 동작은 발차기죠. 지아라말의 뒷다리 근육은 특히 강합니다. 발차기를 적시에 했을 땐 치명적일 수 있죠. 여기서는 우두머리가 힘을 과시합니다. 상대는 이것을 당해낼 수가 없죠. 무리를 지키기 위해 우두머리는 접근하는 모든 수컷과 계속 싸워야 합니다. 봄이 되면 지아라 고원이 여러 가지 야생화로 장식되죠. 아쿠아틸리스 매화마름이 연못 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고원 기슭의 밀밭과 목초지가 파릇파릇한 초록빛으로 반짝이죠. 지아라 말도 새 생명을 맞이합니다. 갓 태어난 망아지가 첫 걸음을 떼죠. 망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일어서지만 다리는 아직 무척 흔들립니다. 어미는 멀리서 지켜보죠. 새끼가 도움 없이 걷도록 격려하는 겁니다. 그 보상으로 어미의 젖을 먹을 수 있죠. 많은 암컷이 4월에 새끼를 낳습니다. 미래에 도움이 될 발차기 연습을 미리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것도 없죠. 이것이 지아라 고원의 숲에서 이 생명체가 살아남은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이 원래 여기 살았던 건 아니란 거죠. 이들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한데 한 이론에 따르면 250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농장 동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후에 더 크고 강한 말이 도입됐을 때 더 작은 지아라 품종은 야생에 방사됐죠. 하지만 곧 농부들의 수확물을 먹어치우는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들을 쫓아내기 시작했고 말들은 농사를 짓기에 부적합한 외딴 곳의 땅인 지아라 고원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바위 투성이의 환경에서 대체로 걱정 없이 지냈죠. 하지만 건기에는 혹독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연못이 말라버리죠. 새끼들에게는 특히 힘든 시기입니다. 한때 물이 풍부했던 곳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이동해야 하죠. 다른 무리도 이주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죠. 우린 고원에 남은 마지막 연못으로 향하는 이들을 추적했지만 이 연못마저도 크게 줄어들었죠. 다른 무리가 잇따라 도착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말은 땀을 흘려 체온을 조절하죠. 더운 여름에 충분한 물을 찾지 못한다면 죽게 될 겁니다. 보통 지아라 말무리는 정해진 영역 안에서만 살지만 절박한 시기에는 협력 방안이 필요합니다. 연못은 다른 영양분도 제공하죠. 봄에 흰꽃을 피우는 아쿠아킬리스 매화마름은 값진 별미입니다. 말들은 그들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지. 이 연못은 우리가 아까 봤던 성가신 존재도 끌어들였습니다. 젊은 수컷이죠. 우린 이 말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이 시기뿐이죠. 한 가족을 장악할 수 있는 서로의 기회입니다. 젊은 수컷이 움직이죠. 그의 목표는 물을 마시느라 바빠서 무리의 시선에서 벗어난 암컷입니다. 이 수컷의 전략은 천천히 이들을 몰아서 자기 쪽으로 데려오는 거죠. 하지만 발각됐고 우두머리 수컷이 다가옵니다. 젊은 수컷은 쫓기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두머리들은 쉴 틈이 없죠. 이번엔 젊은 수컷이 새끼를 데리고 있는 암컷을 괴롭힙니다. 왜 집요하죠? 발각됐습니다. 이 우두머리는 침입자에게 바로 돌격하죠. 그리고 자기 영역을 지킵니다. 우두머리는 격렬하게 물을 튀기며 상대를 공격하려 하죠. 그리고 발차기를 하자 침입자도 반격합니다. 또다시 물을 튀기죠. 우두머리는 몇 가지 동작을 결합합니다. 진정한 대장이죠. 하지만 젊은 수컷은 혈기가 왕성합니다. 젊은 수컷은 몸을 세우고 우두머리의 목을 물어뜯죠. 이것은 일반적인 싸움 기술입니다. 우두머리는 가까스로 공격을 저지하고 우위를 점하죠. 그리고 젊은 수컷에게 위세를 부립니다. 그걸로 끝이 났죠. 우두머리는 모든 도전자를 상대해야 하는데 또 다른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발차기만으로도 젊은 수컷을 물러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속임수였습니다. 우두머리의 공격이 빗나갔죠. 그때 젊은 수컷이 다가가서 목을 뭅니다. 목의 아래 부분은 말의 약점이죠. 그곳을 물린 상대는 무력

해집니다. 우두머리는 확실히 허를 찔렸고 어쩔 도리가 없죠. 승자가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대담하지 못한 우두머리는 그 현장에서 떠나버렸죠. 그의 가족은 이제 새로운 우두머리에게 넘겨졌습니다. 아비말은 기분이 좋진 않겠지만 지는 것이 장기적 전략일 수도 있죠. 어쨌든 연못에 도착한 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운을 되찾을 때까지 일부러 물러난 걸지도 모르죠. 이곳에서는 새로운 싸움에서 승리해 가족을 되찾는 게 흔한 일입니다. 수컷은 기껏해야 5년에서 6년 정도만 우두머리로 지낼 수 있는데 에너지 소비가 정말 많은 일이죠. 사르데냐 섬은 여름이 절정입니다. 해변은 해양과 바다를 즐기는 여행객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지아라 고원에 모두가 잘 지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촬영하던 해, 이 지역에서는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었고 대부분의 연못이 말라버렸죠. 극심한 굶주림의 징후가 나타납니다. 목에 많은 벌레가 붙어있지만 이 말은 떨쳐내려 하지도 않지요. 망아지는 서 있기도 힘듭니다. 가뭄이 길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바싹 마른 땅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초록색 잎은 모두 코르크 참나무 잎이라 말이 먹기엔 너무 딱딱하죠. 어딘가에서 물이나 풀을 찾을 수 있을까요? 말들은 계속 방황합니다. 가뭄이 최악에 달했을 무렵 촬영팀은 숲에서 쓰러진 어른 암컷을 발견했죠. 암컷은 일어나려 애쓰지만 남아있는 힘이 없습니다. 수유 중인 어미는 쉽게 탈수돼 모든 에너지를 잃을 수 있죠. 이 어미 말도 아마 새끼를 기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다음 날 한 망아지가 암컷에게 다가가죠. 이 암컷의 새끼일 겁니다. 새끼는 쓰러진 어미를 부드럽게 재촉하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그 해에는 무려 130마리의 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아라 말은 혹독한 환경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내린 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고원의 끝자락까지 왔죠.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며 광활한 목초지가 있습니다. 이들은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하죠. 이들이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 건조한 고원을 떠나는 겁니다. 하지만 말들은 가파른 경사를 내려가는 데 익숙하지 않죠. 전체 몸무게가 앞다리에만 쏠려 있습니다.
게다가 단단하고 평평한 발굽은 부드러운 바위 위를 걷기엔 적합하지 않지요.

이제 언덕을 반쯤 내려왔습니다. 마침내 풀을 먹게 됐죠. 오랜만에 먹는 먹입니다. 하지만 곧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죠. 풀을 뜯는 양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동은 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쫓기 위해 소리치죠. 결국 이들은 풀밭을 황폐화시키는 성가신 존재로 여겨집니다. 말들은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내려오는데 너무도 힘들었던 비탈길을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바싹 마른 구원만이 그들을 기다리죠. 하지만 사르데냐에서 사람과 말의 관계가 늘 나쁜 건 아닙니다. 이 말들을 위해 건초를 마련해주는 농부도 있죠. 지아라마를 특별히 아끼는 이도 많습니다. 수의사와 자원봉사자들이 아프고 다친 말을 치료해주죠. 이것은 모두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마침내 오랜 기다림이 끝났죠. 사르데냐에 가을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반가운 비는 말의 갈기와 평안을 모두 적시죠. 말들은 축축한 이끼를 갉아먹습니다. 풀의 싹도 영양분을 제공하죠. 지아라 고원 곧 초록빛 풀로 풍성하게 덮일 겁니다. 이 말들은 수십 년 만에 가장 혹독한 여름을 견뎌냈지만 그건 이제 지나간 일입니다. 지아라 말 인간과 자연 모두의 영향을 받아왔죠. 그리고 이들은 매번 강인함과 열정으로 어려움에 맞서왔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탄생하고 발차기를 할 때 우린 다시 한번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하게 되죠.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오늘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나고 재미있게 과학 공부 열심히 해볼 건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봐야겠지요?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바로 이겁니다. 이세 번째 단원, 식물의 생활 단원을 총정리하는 시간이자 이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답을 적는 서술형 문제 해결해 보는 시간입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며 우리 차근차근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해결해 보자고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서술형 문제 1번 문제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퀴즈냐면, 선생님 옆에 큰 사진이 있지요? 식물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이 식물의 이름을 알아맞히는 간단한 퀴즈예요. 자, 우리가 배웠던 식물을 떠올리며 식물의 이름을 자신 있게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식물을 관찰할 때 우리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사진기 기능이 있는 어떤 스마트 기기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자세하게 볼수 있는 돋보기를 이용해서 관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돋보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보여줄 테니까 우리 함께 이 식물을 자세히 관찰해 보고 어떤 식물인지 그 이름을 알아맞혀 보는 겁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이 곰곰이 생각할 시간을 조금 줄게요.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 식물의 색깔도 한번 보고요. 와, 굉장히 크게 보이지요? 그냥 봐도 잘 보이지만 돋보기로 보면 이렇게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줄기도 보고요. 줄기의 색깔도 관찰해 봅니다. 자,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네. 어떤 친구가 정답을 크게 외친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식물의 이름은요. 짜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 알아맞혔나요? 민들레 꽃은요, 이렇게 노란색이고요. 잎은 이렇게 초록색이면서 또 날카롭게 생긴 톱니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배웠지요? 민들레. 그리고 이 사진엔 없지만요, 이 민들레 열매는 후 불면 바람에 잘 날아가지요. 그런 특징을 이용해서 우리 낙하산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우리 배웠던 민들레입니다. 맞췄나요?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으니까요. 틀렸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 문제는 짜잔, 이 친구입니다.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식물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좀 헷갈리나요? 자, 또 한번 자세히 볼까요? 짜자잔, 짠짠짠짠. 오호, 이 식물의 가장자리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와. 선생님 있는 곳에 불빛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반사되어서 빛이 보이지요? 우리 친구들은요, 여기 확대되어 있는 모습을 자세히 보세요. 그냥 눈으로 봐도 잘 보이지만 돋보기를 이용해서 보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볼수 있죠. 자,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또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또 어떤 친구가 정답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 식물의 이름은요, 세 글자고요. 바로 명아주라는 풀입니다. 민들레도 풀인데 명아주도 풀이지요. 이 명아주는요, 우리 배운 것처럼 내용을 떠올려 보면 잎이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요. 아까 선생님이 돋보기를 이용해서 보여준 것처럼 이 명아주 잎의 가장자리는 울퉁불퉁 톱니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명아주의 줄기는요, 이렇게 곱게 자라는 특징이 있지요. 명아주입니다. 자, 또세 번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문제는요, 짜잔! 이 식물.

동물은 어떤 이름일까요? 또 생각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이 식물의 이름은? 그래요. 나무는 나무인데? 맞아요. 바로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이 소나무는요, 나무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요. 우리 배웠지요? 나무의 특징 말입니다. 나무는요, 대부분 이렇게 키가 크고요. 굵기가 굉장히 굵습니다. 그리고 이 소나무의 잎은요, 바늘처럼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하지요. 그리고 한 곳에서 두 개의 잎이 난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소나무. 좋아요. 다음 문제 또 있습니다. 짜잔. 이번에는 어떤 식물일까요? 와, 이렇게 보니까 이 선생님의 옷 색깔과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 식물인 것 같네요. 자, 이 식물의 이름은 일단 풀일까요? 나무일까요? 풀? 나무? 하나, 둘, 셋! 정답을 또 이야기한 친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무는 나무인데요. 무슨 나무냐면, 나무는 나무인데, 바로 은행나무입니다. 노란색 잎이 매력적인 은행나무이지요. 은행나무도요, 나무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가 크고요, 줄기가 굉장히 굵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은 이 은행나무의 잎은요, 마치 부채 모양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끝이 물결 모양이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 특징을 가진 은행나무 잎을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쁜 은행나무였습니다. 꽃이냐고요? 아니요, 또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생각하면서 또 자세히 한번 볼까요? 돋보기를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식물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와, 우와, 아하. 요렇게 잎이 넓적한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그리고 그 아래를 이렇게 내려가면은 굉장히 통통합니다. 통통해요. 통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그리고 그 아래에는요. 마치 소엽 모양의 이 뿌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또 물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와, 이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외친 것 같은데요. 그래요. 이 식물의 이름은요, 네 글자, 부로 시작해서 잠으로 끝나는 친구입니다. 바로, 맞아요. 부, 레, 옥, 잠이라는 이물 위에 둥둥 떠서 살아가는 친구, 부레옥잠이라는 식물입니다. 이 부레옥잠은요, 우리 배운 것처럼 잎이 넓적한 이렇게 둥근 부분에 잎 몸이 있고요. 그 아래는 잇몸을 받치고 있는 통통한 잎자루가 있는데요. 바로 이 잎자루 안에 공기주머니가 들어있어서 이 부레옥잠은 물에 잘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잎자루가 줄기가 아닌가요? 줄기가 아니라고 배웠지요. 이 부레옥잠의 줄기는요, 잎자루와 뿌리가 만나는 부분에 마치 옆으로 기는 듯이 자랍니다. 이 부레옥잠의 잎은요, 잇몸과 잎자루로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이 잎자루 안에 공기주머니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친구들, 여기 왼쪽을 보세요. 이 부레옥잠 왼쪽에 굉장히 넓적하고 둥근 잎이 하나 있지요. 그리고 여기는 V자로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바로 이 식물의 잎은요, 우리 배웠듯이 수련이라는 식물의 잎입니다. 수련. 이 수련의 잎은요, 이렇게 잎과 꽃이 물 위에 둥둥 떠 있는데요. 이 우리가 배웠던 식물 중에 연잎이 있습니다. 연잎도 수련의 잎처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넓적하고 둥글게 생겼는데, 이 연잎과 수련 잎의 차이점은 이 수련의 잎은 이렇게 넓적하지만 이렇게 V자로 파였거든요. 하지만 연잎은 V자로 파이지 않고 그냥 둥글고 넓적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지요. 이것은 수련의 잎입니다. 자, 이렇게 부레옥잠과 수련까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 하나가 더 남았으니까 이번에 마지막 문제 꼭꼭꼭 잘 맞춰봅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요, 바로, 짜잔!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생각해봅니다. 세 글자고요. 이 식물은 사막에서 살아가는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세 글자예요. 자,
이 식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맞아요. 와, 이 식물은요, 굉장히 아까보다 더 많은 친구들이 대답한 것 같아요. 바로 이 식물의 이름은 선인장입니다. 우리 배웠던 선인장 말이지요. 자, 선인장은요, 이 사진 속에서 볼수 있듯이 줄기가 굉장히 굵고 통통합니다. 바로 이 줄기 안에 물을 저장하고 있음을 우리 배웠지요. 그리고 이 선인장은요, 줄기가 가시 모양이에요. 많은 가시들이 이렇게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함부로 와서 이렇게 해치지 못하지요. 그리고 이렇게 줄기 안에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하고 물이 잘 있지 않는 사막이라는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특징을 가진 바로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자, 어때요, 친구들? 이 문제 중에 몇 개나 알아맞혔나요? 이렇게 해서 우리 배운 내용, 재미있게 퀴즈를 통해 살펴봤는데요. 우리 오늘 뭘 하기로 했나요? 그래요. 바로 서술형 문제를 풀기로 했잖아요. 이제 머리를 좀 이렇게 회전을 시켰으니까 1번 문제부터 자신 있게 풀어보자고요. 서술형 문제, 1번 문제부터 출발해봅니다. 자, 1번은요, 여러 가지 식물의 잎을 분류 기준을 정하여 분류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 분류라는 거 배웠지요. 분류는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무리를 지어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합니다. 이때 분류 기준은요, 이렇게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 아니면 어떤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한가? 이렇게 누가 와서 분류하더라도 그 결과가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기준이 적합하다, 좋다라고 배웠습니다.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요, 그냥 예쁜가, 아름다운가, 또는 뭐 잎의 크기가 큰가, 잎의 색깔이 초록색인가처럼 사람의 생각 따라 달라지거나 아니면 하나의 식물이라도 크기나 색깔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준은 적합하지 않아요 라고도 배웠지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분류 기준이 잎의 끝 모양이 뾰족한가입니다. 그러니까 잎의 끝 모양을 가지고 분류하고 있음을 알수 있네요. 자, 기억부터 볼까요? 이 식물의 잎은요, 우리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은행나무의 잎입니다. 부채 모양. 그리고 이 니은은요, 푸른 풀인데 강아지 풀이고요. 디귿은 아까 이야기했던 소나무 잎입니다. 자, 리을은요, 한 곳에서 세 개의 잎이 나는 바로 토끼풀 잎입니다. 자, 이 분류 기준에 의해서 한번 분류해 보죠. 잎의 끝 모양을 잘 보세요. 끝 모양이 뾰족뾰족한 건 바로 뾰족뾰족, 뾰족뾰족, 강아지 풀과 소나무 잎이지요. 따라서 그렇다에 리을과 디귿을 적어 주고요. 그렇지 않다에 바로 은행나무 잎. 기역과 토끼풀 잎. 이렇게 기역과 리을을 적어주면 니은 디귿, 그리고 기역 리을을 각각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번에 2번 한번 살펴볼까요? 1번의 분류 기준 이외에 이 식물들의 잎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 기준을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끝 모양도 좋고 전체적인 모양도 적합해요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잎의 전체적인 모양, 생김새를 보고요. 이렇게 한번 기준을 적어 볼게요.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잎의 전체적인 모양이 가늘고 길쭉한가? 뭐 이런 것 말이죠. 뭐, 끝 모양이라든지, 전체적인 모양이라든지, 아니면 잎의 가장자리가 매끈한지, 잎의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인지, 뭐, 이런 분류 기준을 우리 친구들도 한 가지 적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 해결해 봤고요. 계속해서 2번 문제 해결해 봅니다. 다음은 들이나 산에서 사는 식물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우리 아까 퀴즈에서 나왔던 민들레가 있고요. 단풍나무가 있습니다. 기역과 니은의 특징을 각각 한 가지씩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하나 적어보죠.
민들레의 특징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꽃이 노란색입니다. 또 민들레 열매가 바람에 잘 날아갑니다. 또 하나의 잎이 톱니 모양입니다. 등등처럼 말입니다.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하나를 적어볼게요.

있어요. 잎의 모양은 하나의 잎의 모양은 톱니 모양입니다. 톱니 모양입니다. 톱니 모양입니다. 하나만 적어줄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봤고요. 단풍나무의 특징도 하나 적어볼까요? 단풍나무의 특징은요, 전체적인 생김새가 촥! 손바닥 모양입니다. 이렇게 깊게 갈라져 있지요. 그리고 단풍나무를 자세히 보면요, 이 가장자리가 또 톱니 모양이에요. 가장자리가 톱니 모양입니다.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이 단풍나무는요, 이렇게 손바닥 모양이기도 하지만 또 조금 더 자세히 쓰자면 깊게 갈라져 있어요. 뭐 이런 특징도 좋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잎이, 여기 앞에 잎이 손바닥 모양입니다. 또는 잎의 전체적인 생김새가 손바닥 모양입니다. 한 가지씩이라고 했으니까 더 적고 싶어도 한 가지씩만 적어 보자고요. 선생님은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에 2번 볼까요? 풀과 나무로 구분해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민들레, 명아주 이런 것들은 풀이지요. 그래서 풀에다가 기역 적어주고요. 단풍나무는 이름에서 알수 있다시피 나무예요. 따라서 나무에다가 니은을 적어주면 이렇게 구분해서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해결해 볼까요? 다음은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연꽃과 수련이꽃 두 식물의 공통점을 이번에도 한 가지만 써보세요라고 했는데요. 자,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이 나왔으니까 우리 잠깐 배웠던 내용 떠올려 보고 가겠습니다. 짜잔! 자, 우리 강이나 연못에서 사는 식물을 이렇게 배웠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뭐 부들, 연꽃, 마름, 수련, 불의 옥잠 등등을 머릿속에 외울 때 이왕이면 좀 비슷한 친구들끼리 외워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니까 맨 왼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부들과 연꽃 이런 식물은요, 이 물속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데 이렇게 물 바깥으로 잎과 꽃이 높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식물 친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부들, 연꽃, 그리고 갈대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부들, 연꽃, 갈대.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외울 때 이왕이면 부들, 연꽃, 갈대는 비슷한 친구들이야 이렇게 외워주는 거죠. 잎과 꽃이 물 위로 높게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을 보면은요, 마름이 있고요, 수련이 있는데요. 이 친구들은 이 부들과 연꽃 갈대처럼 역시 뿌리를 땅속에 내리고 살지만 그림에서 볼수 있다시피 잎과 꽃이 높게 자라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련과 마름, 그리고 하나 더 가래라는 식물도 있습니다. 수련, 가래, 마름 같은 친구들이 비슷한 식물 친구들입니다. 특히 아까 수련의 잎모양과 이 연꽃, 연잎의 모양의 차이점을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었죠. 그것도 함께 알아가자고요. 자, 그리고 불의옥잠이 있는데요. 불의옥잠은 이렇게 물 위에 둥둥 떠서 살아갑니다. 비슷한 친구들이 개구리밥이 있고요. 개구리밥. 실제로는 개구리는 먹지 않죠. 개구리는 살아있는 곤충을 먹는 육식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누구의 먹이냐? 올챙이 먹이긴 해요. 하지만 이름은 올챙이 밥이 아니라 바로 개구리 밥입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친구들이 물상추도 있습니다. 물상추, 물 위에 떠서 살아가는 식물이지요. 물상추, 개구리 밥, 불의옥잠.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검정말과 나사말처럼 아예 물속에 잠겨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 비슷한 친구들이 이 물질경이라는 친구도 있어요. 물질경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식물의 이름을 외울 때 이왕이면 부들연꽃 갈대, 수련가래 마름, 불의옥잠 물상추 개구리밥, 검정말 나사말 물질경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함께 머릿속에 꼭꼭 외워두자고요. 자, 배운 내용 이렇게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아까 못다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공통점 한 가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써보죠. 둘다 물속에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 라고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차이점 볼까요? 자, 두 식물의 차이점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아까 잎의 모양을 이야기해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연꽃은 잎이 둥근 모양이고, 파인 곳이 없이 잎이 둥근 모양이고, 수련은 잎이 둥글지만, 비슷해 보이지만, V자 모양으로 파여 있다. V자 모양으로 파여 있다. 이렇게 선생님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또는 뭐, 연꽃은 잎과 꽃이 물 위로 높게 자라지만, 수련은 잎과 꽃이 물 위에 떠 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적어 보자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문제,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바오바브 나무의 모습인데요. 1번, 바오바브 나무가 사막에서 살수 있는 까닭, 생김새와 관련지어 한 가지 쓰시오 라고 있습니다. 자, 바오바브 나무도요, 사막의 대표적인 식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 배웠다시피 굉장히 줄기가 굵고 통통합니다. 키도 크고요. 이 굵은 줄기 안에 바로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살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굵은 줄기 안에 물을 저장 합니다. 또는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막에서 살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선생님은 적어보았어요. 자, 계속해서 4번에 2번 문제 볼까요? 바오바브 나무와 같이 사막에서 사는 다른 식물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아, 친구들, 이런 문제는요, 외워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사진도 없잖아요. 사진은요, 오로지 바오바브 나무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식물 몇 가지들은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사는 식물의 대표적인 예, 이 바오바브 나무 말고도 우리 배웠듯이 용설란도 있고요. 잎이 통통해서 잎 안에 물을 저장하죠. 알로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아까 퀴즈에서 나왔던 바로 무승장? 그래요. 선인장도 있지요. 용설란, 알로에, 선인장, 바오바브 나무 같은 식물 친구들이 사막의 대표적인 식물들이니까요. 이 정도 이름은 우리 함께 외워두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의 옥잠의 특징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자,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누르고 있습니다. 자른 불의옥잠의 잎자루를 물 속에 넣고 손으로 눌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관찰할 수 있는 내용을 쓰시오라고 있는데요. 자, 배운 내용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잎자루를 물 속에 넣고 눌렀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잎자루에서 뽀글뽀글뽀글 공기방울이 올라오면서 위로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입자루에서 공기방울이 나온다.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입자루를 눌렀을 때, 아, 공기방울이 나오는 걸 보니까 입자루 안에는 뭐가 있다? 공기주머니가 있구나. 이걸 우리 또 배웠잖아요. 계속해서 5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불의 옥잠이 물에 떠서 살수 있는 까닭을 써보면은 이렇게 쓸수 있는 것이죠. 입자루 안에 공기 주머니. 입자루 안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물에 떠서
물에 떠서 살수 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이걸 알수 있었습니다. 아, 입자루에서 공기방울

물이 올라오네. 입자루 안에 공기 주머니가 있어서 불의옥잠이 물에 잘 떠서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 우리 배운 바 있습니다. 배운 내용 떠올리며 이렇게 5번의 2번 문제 말로 설명하듯이 문장으로 적어보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계속해서 6번 문제 살펴봅니다. 어떤 식물이 옷에 붙은 모습,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했는데요. 이 식물의 이름은 우리 배웠듯이 바로 열매긴 열매인데 독고말이 열매입니다. 독고말이 열매라고 적어주고요. 계속해서 6번의 2번 문제 보자고요. 위 식물이 옷에 잘 붙는 까닭, 생김새와 관련지어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독고말이 열매의 끝부분을 잘 보면, 가시의 끝부분을 잘 보면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가시의 끝부분이 갈고리 모양입니다. 갈고리 모양이어서 옷이나 털에 잘 붙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가시의 끝부분이 갈고리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6번 문제까지 또 해결해 봤고요. 7번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아, 연잎은 물에 젖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면 좋은 생활용품에는요, 이 물에 젖지 않는 특징을 이용해서 방수, 옷, 물에 젖지 않는 옷 또는 방수 모자 같은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볼게요. 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요, 연잎은 물에 잘 젖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모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연잎처럼 모자에 물이 스며들지 않아서 머리가 젖지 않아서 좋을 것 같아요. 젖지 않을 것이다. 원생님은 이렇게 한번 이유를 적어 보았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한번 이 연잎의 성질을 이용해서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살펴봅니다. 벌레잡이 통풀의 특징을 이용해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1번, 위 생활용품의 좋은 점, 벌레잡이 도구입니다. 아, 벌레잡이 통풀은요, 이 잎의 모양이요, 통처럼 생겼고요. 그리고 이렇게 숟가락 모양의 뚜껑도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요, 이 뚜껑이 탁 닫지요. 그리고 여기는 미끄러워서 벌레들이 들어가다가 아이고 머리나 하고 미끄러지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자, 좋은 점은요, 작은 벌레를 쉽게 잡을 수 있어요. 페트병을 이용해서 마치 벌레잡이 통풀의 입모양을 흉내냈지요. 작은 벌레를 쉽게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가지 적어 보았고요. 자, 계속해서 8번의 2번 보겠습니다. 위 생활용품에 보완할 점, 조금 더 이렇게 좀 수정하면 좋은 점은요. 아무래도 페트병이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조금 힘들다. 이런 점을 좀 보완하면 좋겠습니다. 페트병이 고정되어 있어 청소하기가 힘들다. 쉽지 않다. 또 우리 친구들이 발견한 보완할 점을 하나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페트병이 고정되어 있어 청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이렇게 선생님은 하나 적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서술형 문제 8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마치기 전에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아하 문제! 식물의 특징을 이용한 생활용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의 생각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적어줄 것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과학을 지나 신나고 재미있게 국어 공부해 볼 거니까요. 다음에도 함께 해줄 거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국어로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

A 더하기 B 곱하기 C 더하기 D. 요 항이 두 개짜리인 다항식 두 개를 서로 곱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화살표를 쏴준다라고 표현하죠.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게 제일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곱셈 공식이라는 것은, 아, 요걸로 하면 되는데, 너무 자주 나오는 내게는 좀 외우자 또는 익숙해지자 이런 취지거든요. 여기 곱셈공식 네 번째는 외운다고 표현하진 않고요. 보통 곱셈공식 1, 2, 3을 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좀 암기가 필요하고요. 이제 곱셈공식 활용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문제 보시죠. 28쪽이고요. 1번부터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살펴보는 이 곱셈 공식 단원의 기본 틀은요, 항두 개짜리인 다항식을 서로 곱하는 거예요. 항이 네개 나오겠죠, 그렇죠? 네개 나오는데 동류항끼리 더하다 보면 세 개로 보통 줄어들고요. 합차 공식 같이 특수한 경우는 두 개까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문제집이나 이제 뒤에서 살펴볼 문제는 가끔 다항식의 항이 세개 이상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통 살펴보는 내용이 아니고 뭔가 특수한 거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보통, 아, 두개 곱하기 두 개짜리구나 라는 걸 알아주셔야 되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은 몇 x 더하기 몇 y와 몇 x 더하기 몇 y를 곱하는 거기 때문에 항이 어떻게 구성될 거냐? 몇 x 제곱 더하기 몇 xy 더하기 몇 y 제곱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게이 단원의 주요 학습 포인트 중 하나예요. 형식을 학습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수만 잘 채워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문제는 앞에 마이너스 3이 있다는 거,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앞에 있는 것부터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를 먼저 분배하고 또 뭔가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요렇게 다항식 두 개를 곱하는 상황이 좀더 우리한테 중요하고요. 그 앞에 조금 더 난도를 높이려고 마이너스 3을 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 먼저 집중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살펴보는 게 xy의 개수가 21이래요. xy가. 그러면 요 다항식에서 마이너스 3을 곱해 준게 21이네요. 그쵸? 아, 그렇습니다. 그럼 주어진 상황을 이제 식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 구해 볼게요. 자, 그럼 전개할 때 5xy와 2axy죠. 그쵸? 그러면 여기는 5 더하기 2a가 되겠죠. 괜찮을까요? 참고로 a는 상수예요. x와 y와 달리 어떤 수라는 거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에다가 얘를 곱한 게 21이네? 그럼 요게 얼마겠어요? 3, 7에 21인데 부호 마이너스면 되겠죠? 그래서 5 더하기 2a는 마이너스 7이네요. 그럼 2a는 마이너스 12이므로 a는 마이너스 6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은 해설처럼 풉니다. 그러니까 얘 곱하기 얘한게 21이다. 근데 이 상황을 딱 펼쳐놓고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 7이니까 여기부터 쑥 식을 세운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의 학습 목표는요, 요 부분이 머릿속에 나타날 때까지 연습해야 됩니다.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이게 머리에 동동 떠 있고, 아, 오케이. 요거 xy 계수에 마이너스 3 곱한 게 21이네. 바로 여기부터 풀이를 적을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은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이게 상황에 따라 복잡해지기 때문에 할수 있는 만큼,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다는 얘기죠. 넘어갈게요. 그다음 2번인데요. 자, 이 곱셈공식 첫 번째죠. 똑같은 다항식을 두번 곱하는 건좀 외우자 이런 느낌인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요 형태 앞에 거 제곱 위에다 적어볼게요. a 제곱 x 제곱이죠, 그렇죠? 그리고 뒤에 거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은 36 똑같고요. 가운데는 자, 우리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처음 배울 때는 가운데가 빼기이기 때문에 ax와 6을 곱한 거에 두 배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인다. 그래서 마이너스 12 AX, 그죠? 요렇게 써주는 관점이 하나 있고, 근데 좀더 익숙해지면 그냥 얘는 AX와 마이너스 6을 더한 것, 둘 사이의 제곱, 요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보통 여길 중괄호로 쓰는데요, 양 끝에. 근데 이제 중괄호로 쓰면 학생이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전 소괄호를 표현해봤어요. 요렇게. AX와 마이너스 6을 더한 것의 제곱이라는 관점에서도 볼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A제곱, X제곱, 그 다음 뒤에 거는 마이너스 6의 제곱, 가운데는 그냥 둘 곱한 것의 두 배, 마이너스 6AX의 두 배, 마이너스 12AX, 그죠? 이렇게 볼 줄도 알아야겠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는 개념 설명이었고요.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퍼즐이죠, 퍼즐. 짝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A제곱이 25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곱해서 25 되는 것은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선택지가 있다 보니까 양수라고 줬죠? 그럼 A는 5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부분 계산이 가능하죠? A가 5기 때문에 마이너스 12A는 마이너스 60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문제에서 B라고 나와 있죠. 그쵸? B도 구했어요. 그러면 A 빼기 B니까 5 빼기 마이너스 60이니까 65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괜찮을까요? 네. 또 곱셈공식 첫 번째에 대한 얘기. 유연함을 갖는 거, 그냥 더하기로 생각하자. 처음에는 좀 이렇게 하면 오히려 헷갈릴 수 있어서 빼기는 따로 외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넘어갈게요. 3번. 자, 이건 합차 공식의 거의 기본이죠, 기본. 자, 보세요. 여기. 도미노처럼 계속 곱해지는 거예요. 1 빼기 x와 1 더하기 x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1 빼기 x 제곱이 되죠? 요렇게. 합차 공식. 근데 뒤에 또 요렇게 곱해져 있네? 처음 공부할 땐 학생들이 당황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곱셈 공식 아니라 그냥 전개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제가 대답하죠? 이거 합차 공식인데? 선생님, 합차 공식. 그래서 그런 학생들과 얘기했을 때 제가 알아낸 결론이 있어요. 학생들은 요 대상을 두개 다르게 보더라고요. 식에서 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합차는 분명히 1 빼기 무언가와 1 더하기 무언가의 곱이어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되는데 학생들 눈에는 뭔가 이렇게 되니까 합차라고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해결해야 되겠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뒤에 있는 x제곱을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덩어리로, 알겠죠? 그렇게 되면 합차가 되겠죠. 그죠? 한번더 합차인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뒤에 빼기 1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x 4제곱만 남죠? 답은 2번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좀 주요 내용 중 하나가 합차 공식을 잘 알아채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3번, 그리고 9번, 12번. 요게 주요 흐름이거든요. 요 문제 잘 기억을 해두세요. 합차 공식 알아채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요거는 둘을 빼는 거죠, 그쵸? 빼는 건데 이 곱셈 공식 3번입니다. 3번. 이게 뭐냐면 이걸 알아주셔야 돼요. x만 문자예요, 지금. a는 상수입니다. x에 대한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몇 차식이 나온다? 2차식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도 x에 대한 1차식과 1차식을 곱했으니까 2차식이 나온다. 그쵸? 그러니까 x에 대한 2차식에서 x에 대한 2차식을 빼라. 이런 문제죠. 그냥 이렇게 시야가 좁은 상태에서 전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 2차식과 2차식을 빼는 거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목표예요. 또 다른. 그리고 추가적으로, x제곱이 둘다 1x제곱이에요. x제곱 항이. 보세요. x제곱. x제곱. 그러면 2차 항은 서로 사라지겠네. 그럼 심지어 1차 이하의 뭔가 1차식 또는 상수항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수 있으면 좋아요.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앞에 있는 거쭉 적어보면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상수항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x항의 계수는 a 더하기 5가 되겠죠. 그렇죠? 이두 부분의 합이에요. 뭐잘 모르면 보통 이게 전개해서 빨리 더하세요. 저도 막 바로 외운다기보다는 아, AX와 OX니까 A 더하기 5 이렇게 이게 거의 0.1초 만에 되는 경지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도 처음에는 AX와 OX를 더한 거니까 A 더하기 5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상수항은 둘을 곱한 거 5A 빼기, 자, 뒤에 식 이렇게 적어볼게요. 괄호 쳐서 X제곱 더하기 몇 X? 6X 그렇죠. 그리고 뒤에 더하기 얼마? 8 이렇게 되겠습니다. 계산해 볼게요. 는 아까 말했듯이 x제곱과 x제곱을 빼는 거니까 사라지죠. 그쵸? 그리고 a 더하기 5x에서 6x를 빼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5 빼기
빼기 6이죠? 그럼 A 빼기 1이네요. 끼리끼리 빼는 거죠. 그 다음에 5A에서 8을 빼는 거니까 더하기 5A 빼기 8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 조건이 무엇이냐? X의 개수가 1이다. 요게 1이다 이거죠. 그럼 A는 얼마입니까? 2가 나오죠. 그렇죠? A를 구했어요. 그리고 상수항을 구하는 거죠. 요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상수항은 10 빼기 8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4번의 답은 2. 되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곱셈공식 4번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외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빠르게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1차 식과 1차 식의 곱셈이기 때문에 몇 차식이 된다? 2차 식이 된다. 됐죠? 그쵸? 그걸 알면 되고요. 요거 차근차근 퍼즐처럼 풀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단 상수항이 마이너스 8이네. 근데 여기 마이너스 4랑 A가 있네요. 둘 곱해서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니까 A는 2가 되겠죠. 그쵸? A 찾았고, A는 2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도 찾을 수가 있겠네요. 3이랑 B를 곱한 게 15가 되니까 B는 5가 되겠다. 그쵸? 적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C를 찾는 거는 C는 요거 두개 곱한 것과 요거 두개 곱한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C는 2, 5, 10, 그리고 빼기 12. 그래서 마이너스 2네요. 다 더하면 C랑 A 더하면 0이네요. 답은 5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5번 넘어갈게요. 그 다음 6번. 사다리꼴의 넓이. 좀 이젠 아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그 둘을 더하고, 먼저 더하고, 높이를 곱하고, 2를 나눕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윗변 더하기 아랫변. 바로 적습니다. OX 더하기 얼마? 8. 자, 곱하기 높이 2X 빼기 3. 나누기 2인데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적을게요. 또 포인트는 2분의 1을 먼저 곱하려 하지 말고 얘네가 곱셈 공식 4번. 우리가 익숙해져야 될 또는 익숙할 대상이니까 이쪽 먼저 계산합니다. 자, 계산해볼게요. 10X 제곱 더하기 8이 16 빼기 15. 그쵸? 다시 16 빼기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1x.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24인데, 과로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 다 2를 나눠라 이거잖아요? 각 항의 개수를. 그러면 5x제곱 더하기 2분의 1x. 상수항도 2를 나눠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어디 있어요? 2번이네요. 2번. 6번의 답은 2번. 괜찮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식을 전개하였을 때 x의 개수가 가장 큰 것은?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조금씩 속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개에 대한 뭔가 전개를 다 해라. 또 우리 근호 단원에서도 제곱근 단원에서도 5개 다 계산해라. 속도 차이 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도 공식을 좀 완벽하게 숙지해줘야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자, 똑같은 걸두번 곱했네. 근데 우리는 x의 개수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럼 등호로 쓰지 말고 화살표로 x의 항만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2의 두 배니까 마이너스 24x죠. 그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다음 이쪽은요, 플러스죠? 그래서 24x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24가 제일 크네요. 여기는 합차죠? 그러면 여기는, 선생님, 문제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없는데요? 없으니까 얼마예요? 0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세요. 0x 이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직접 전개해 봐야겠죠? x항 마이너스 3x 더하기 16x.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몇 x입니까? 네, 13x. 아직까지도 24x가 가장 크죠. 그렇죠? 24 쪽이. 자, 그리고 마지막도 계산해 보면 3, 4. 그렇죠? 뭐 얼마입니까? 7이죠, 7. 그죠? 이렇게 되니까, 아, 뭐야. 2번이 답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7번의 답은 2번입니다. 넘어갈게요. 8번. 오, 8번 정말 그쵸? 이런 거 시험에서 만나면 속상하죠. 그쵸? 당황하면 안 됩니다. 그쵸? 근데 시간을 또 너무 오래 쓰면 안 돼요. 그쵸? 어려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저는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외우는 곱셈 공식에서는

글자가 상수보다 앞에 있어. 그래서 그게 익숙하니까 그 모양으로 바꿔줘 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한 모양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물건을 항상 같은 곳에 두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 같은 곳에 두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디 갔지? 하면 거기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곱셈 공식도 보통 형태와 틀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형태는 통일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수한 건 약간 조금 더 집중력을 쓰면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1번, A를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요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훨씬 익숙하다 이거죠. 익숙해질 거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거든요. 같은지 확인을 해보면 예, 상수항 쪽이 잘못됐죠. 그쵸? 틀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2번 전형적인 형태 한번 해볼게요. 25x 제곱 맞아요. 81y 제곱 맞아요. 근데 가운데 거두개 곱하면 45xy의 두 배니까 90xy죠. 그쵸? 틀렸어요. 3번 합차 공식이죠. 2분의 x 더하기 y, 2분의 x 빼기 y.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인데 여기가 4네. 그쵸? 잘못했어요. 틀렸고. 맞죠? 4번. 이것도 전형적인 형태죠. 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5x가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8x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상수항은 맞아요. 틀렸네요. 그리고 5번이 답인가 봐요. 확인을 해볼게요. 16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일단 양 끝에 확인했고요. 가운데 보면 마이너스 2x와 8, 3, 24x, 그쵸? 그러니까 둘 더하면 22x 맞네요, 그쵸? 이렇게 답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이요. 자, 9번. 9번도 중요합니다. 아까 3번 중요하고, 이제 9번은 별표. 그러니까 뭐냐면 합차공식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합차공식은 곱셈 공식 중에 제일 쉬운 공식이죠. 왜냐면 뭐 제곱 빼기 뭐 제곱이니까 항이 두 개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합차 공식인지 못 알아봐요, 문제 안에서. 시험이 끝나고 아 이거 합차 공식이었어? 라고 찾는 거죠. 그래서 합차 공식은 알아채는 거 연습하는 게더 중요합니다. 아 이거 합차 쓸수 있구나 라는 건데요. 자, 문제 볼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잘이 앞에 있는 걸 합차라는 걸잘못 찾는데 일단 볼게요. 마이너스 3. 순서는 바뀌었지만, 둘은 똑같죠? 둘은 똑같고, 앞에 보시면, 2x-2x는 서로 부호가 어때요? 반대죠? 이런 경우는 합차공식이잖아요. 그쵸? 합차공식을 다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합차공식 보시면, 항상 앞에 게 플러스고, 뭐, a 플러스 b, a-b,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는 부호가 같으면서 완전 똑같고, 하나는 부호만 다른 거. 그럴 때 합차공식 쓸수 있다는 거 알아주셔야겠어요? 그럼 해볼게요. 2 괄호 열고. 자, 순서상 마이너스 3이 앞에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앞에 거 보자마자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 뒤에 거는 전형적인 형태. 9x 제곱, 빼기 12x의 2배, 24x 더하기 16.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한번 더. 여기는 18 빼기 8x 제곱 이렇게 써놓고, 자, 이제 동료한끼리 더해보겠습니다. x 제곱, 그죠? x 제곱, 마이너스 24x, 상수항끼리 16 더하기 18, 34.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a, b, c를 다 더하면 1입니다. a는 1, 항상 0이라고 하면 안 돼요. 1 빼기 24 더하기 34. 뒤에 있는 거두개 더하면 10이니까 10에 1을 더하면 11이죠? 네,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합차를 알아채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르셔야 돼요. 알겠죠? 기준 말씀드렸어요. 10번. 자, 요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4x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가로의 길이는 a만큼 늘었대요. 가로의 길이는 4x 더하기 a죠. 그쵸? 그럼 세로의 길이는 2a만큼 줄였대요. 그러면 4x 빼기 2a죠, 그죠? 넓이를 구하라고 해서 둘을 곱해놨습니다. 한번 전개해볼게요. 는 16x 제곱, 그 다음 더하기 4ax와 마이너스

4AX, 그쵸? 다시 연습장. 4AX. X는 쓰지 않을게요. 이번에는 4 곱하기 마이너스 2A. 그럼 요렇게 되네요. 그쵸? 그럼 계산을 해보면 요렇게 되겠죠. 근데 X 빼먹으면 안 돼요. 요렇게.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2A제곱. 그쵸? A는 상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상수항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것이 저거다. 이제 짜맞추면 되겠죠?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4A니까 A는 얼마예요? 2분의 1이네요. 그쵸? 절반 되면 딱 되니까. 그죠? 절반 되면 되니까 바로 찾았어요. B는요, 요거잖아요. 4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A, B는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죠? 네. 10번이었고요. 11번. 자, 이거는 구하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원기둥 겁먹을 필요 없고요. 옆넓이네요. 뭐, 부피도 아니고, 겉넓이도 아니고, 옆면의 넓이에요. 우리 옆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전계도 간단히 그려볼게요. 원기둥의 전계도는 대략 이러한 형태로 생겼죠. 그쵸? 그럼 옆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높이가 3x 빼기 5거든요. 여기는 알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긴 어떻게 찾지? 이거죠. 그쵸? 옆면의 가로의 길이, 이것은, 그렇죠. 밑면의 둘레의 길이와 같다. 그쵸? 이거는, 사각기둥, 뭐, 삼각기둥, 오각기둥, 이런 경우도 다 해당이 되죠, 그쵸? 그러면, 지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x 더하기 5니까, 이 둘레의 길이는 2πr이잖아요, 그쵸? 두배한 거에 파이 붙인 거라서, 두 배를 해볼게요. 요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넓이 구해볼게요. 넓이는, s는, 이렇게 써볼까요? s는, 2x 더하기 10, 곱하기 3x 마이너스 5 파이는 그냥 맨 뒤로 보낼게요. 이렇게 답에도 파이가 맨 뒤에 있으니까 그럼 여기만 계산해 보자 이거죠. 는 일단 몇 x 제곱 6x 제곱 상수 먼저 써볼게요. 상수 마이너스 50죠. 그러면 36이 되네요. 36 그쵸? 뒤에 것끼리 먼저 계산 30 그리고 6을 더한다.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11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12번인데요. 자, 여기서 할 얘기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 내용인데, 제가 아까도 예고를 드렸죠. 오늘 3번 풀었고요. 9번, 12번. 이렇게 다 합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문제에 일단 합차 공식 적용하는 건데요. 그렇게 바로 적용해라 라고 하면 적용을 잘 못해요. 일단 문제를 보자마자, 어색한 부분이 있어야 돼요. 좀 어떤 게 어색할까? 오늘 제가 처음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처음에 잠깐. 아, 맞아요. 여기 보세요. 지금 다항식 두 개를 곱하는 건데, 항이 몇 개예요, 둘 다? 항이 세 개씩 있네. 그쵸? 이걸 보고,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어려운 거 맞는데, 이거 우리가 흔히 보던 형태가 아니네? 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다시요. 우리는 보통, 여러분들 문제 보세요. 교과서도 나중에 보면은 보통 항이 두 개짜리인 다항식과 두 개짜리인 다항식을 곱하는 게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 곱셈 공식도 보면 a 더하기 b의 제곱, 뭐 a 더하기 b 곱하기 a 빼기 b,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특이하다. 특이하다. 특이하니까 뭔가 특이한 풀이가 있겠지.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두 번째,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은 잘 보세요. 무슨 소리냐? 두 식을 봤을 때, 두 다항식을 봤을 때, 비슷하다고 느껴지세요? 비슷하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적어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a 더하기 b 더하기 3 곱하기 뭐, 4a 빼기 b 빼기 7. 자, 아래의 다항식 두 개는 다르다고 표현하는 게 맞잖아요. 그쵸? 비슷해 보이진 않죠? 근데 위에 건좀 어때요? 비슷해요. 뭔가 사촌 지간 같은 그런 느낌? 친척 같은 느낌?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걸 먼저 캐치해야 돼요. 그리고, 보니까 2a는 똑같네. 그쵸? EA는 똑같은데, B는 어때요? 부호가 반대네요. 그리고 3도 부호가 반대네요. 그쵸? 이걸 알아채 주셔야 돼요. 연습하는 거 알겠죠? 연습. 다시. 항이 3개짜리끼리 곱하는 거네? 우리가 알던 곱셈.

학생 공식은 아닌데, 그죠? 뭔가 특이한가 봐. 받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두 다항식 비슷하네? 그죠? 2a는 똑같은데, b랑 3은 반대네. 이거 합차 공식 아니야? 이렇게 관심을 갖고 연결 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는데, 그럼 이제 식을 좀 변형을 해볼게요. 2a가 있고요. 색깔을 다르게 좀 써보죠. 2a 있고, 그 다음에 뒤에도 2a가 있어요. 2a. 자, 그리고 잘 보세요. 뒤에 더하기 b 더하기 3이 있어요. b 더하기 3. 이렇게 또 소괄호만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뒤쪽 보세요. 뒤쪽은 b 더하기 3 입장에서 부호가 뒤집어진 거죠? 그럼 어떻게 쓸수 있냐면 마이너스 b 더하기 3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곧 배울 인수분해가 아니라요. 보통 분배 법칙을 적용한다라고 중학교 1, 2학년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마이너스 b 빼기 3을 보통 둘다 마이너스니까 분배 법칙 적용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요 정도는 나온다고요. 그래서 요것을 주어진 식을 요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요. 주요 기술. 자, 요것을 우리가 하나의 문자로 취급한다라고 해서 치환이라고 부릅니다. 너 그냥 너 X라고 할게. 대문자 X. 너 대문자 X라고 할게. 이렇게 두는 것을 치환한다고 합니다. 그럼 풀어볼게요. 주어진 식은 사실 2a 더하기 X와 2a 빼기 X를 곱한 거예요. 우리가 알던 곳으로 돌아왔죠? 얘는 합차라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되는데 이제 마지막 치환은 다시 되돌려줘야 돼요. 빼기 누구의 제곱이냐? b 더하기 3의 제곱인 거죠. 선생님, 왜 고생해서 해요? 그러니까 바로 해도 되는데요. 치환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좀 어려운 형태도 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습하는 거고요. 이제 여기도 알던 걸로 돌아왔죠? 그럼 답을 내보겠습니다. 4a 제곱 빼기 b 제곱 더하기 6b 더하기 9.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마무리 해보면 4a 제곱 부호를 다 뒤집어 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답 어디 있습니까? 1번이네. 그렇죠? 제일 위에 있죠? 1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치환에 대한 이야기 실전책에서 지금 처음 등장하는데 종종 등장할 때마다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포인트들이 있었죠? 그 포인트들 지금부터 꼭 복습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것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면 훨씬 곱셈 공식이 유연해질 겁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정답을 향해 떠나는 여행, 은혜쌤과 함께합니다. 우리 벌써 10강이에요, 여러분. 2단원의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꽤 많은 내용을 배웠는데, 선생님 정말 정말 중요하다고 했었죠.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복습을 꼭 하고 오셔야 오늘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것도 쏙쏙 이해가 되실 거예요. 글을 쓰기 위해서는 문장 성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장 성분이 잘 맞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야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볼 예정입니다. 낱말 퀴즈 정답부터 확인할까요? 자, 이러한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아, 뭔가 두근거리고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정답은? 설레는 마음이었죠. 설레는 할 때 리을의 어입니다.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할아버지를 와락 껴안았다. 여러분도 오늘 김은혜 선생님이랑 어떤 내용 공부할까? 설레는 마음으로 자리에 앉으셨길 바라면서 우리 오늘의 공부도 출발해봅시다.

네, 교재는 33쪽을 활짝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그림과 함께 어떤 문장이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문장 성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문장을 이루고 있는 것 크게 세 가지를 배웠었죠. 자, 주어, 그다음에 무엇을 하는 목적어, 그리고 서술어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누가 무엇이에 해당하는 것은 주어였고요. 무엇을 하는 것은 목적어였고요. 그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서술어였습니다. 그럼 지한이가 쓴다라는 문장도 우리가 성분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지한이가 쓴다. 쓴다라는 이 행동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한이가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주어가 되겠네요. 그리고 지한이가 하고 있는 것이 쓰는 행동이니까 쓴다는 서술어가 되겠죠. 우리가 서술어의 의미, 뜻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다고 했는데, 쓴다라는 건 뭐예요? 무엇을 쓰는데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목적어가 필요한 그런 문장이에요. 근데 지금 없으니까 기억에는 목적어가 들어가야겠네요. 자, 2번 그림입니다. 지한이가 편지를 봉투에 넣는다. 그럼 문장 성분 분석해 봐야죠. 넣는다. 서술어죠. 누가 넣고 있어요? 지한이가 넣고 있어요. 주어. 무엇을 넣고 있죠? 편지를 넣고 있죠. 근데 여러분, 넣는다라는 서술어를 보니까 어디에 넣는지를 알아야 하겠죠. 이거는 또 의미가 목적어도 필요하지만 어디에 넣는데, 주머니에 넣는지, 가방에 넣는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서술어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5학년 국어에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정도만 알아두겠습니다. 그래서 넣는다라는 것은 목적어 이외에 문장 성분도 필요로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잘 살펴봐야 하는구나. 이렇게 알겠습니다. 3번입니다. 지한이가 편지를 할머니께 드린다. 자, 그러면 서술어 드린다 있죠? 누가 드리고 있죠? 지한이가 드리고 있어요. 주어, 서술어. 무엇을 드리죠? 편지를, 목적어. 그럼 드린다라는 서술어의 의미를 보니까 무엇을 누구에게 드리는 건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린다라는 서술어는 목적어 말고 주어 말고도 또 다른 문장 성분인 할머니께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할머니는 높여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할머니에게 준다가 아니라 높여서 할머니께 드린다. 이렇게 문장을 적었구나까지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장이라는 걸 올바르게 적기 위해서 문장 성분도 알맞게 넣어야 하고 높임 표현도 알맞게 적어야 하고 굉장히 알아야 할게 많습니다. 우리 차근차근 계속 연습을 해볼 거예요. 4번. 할머니께서 편지를 삐리리. 아, 무엇이 없구나 바로 알수 있어요. 그렇죠. 서술어가 없네요. 여기 서술어가 들어가야 할 자리잖아요. 자, 할머니께서는 주어가 되겠죠. 근데 원래는 은는 이가인데 할머니는 높여야 하니까 할머니께서 무엇을? 편지를 목적어 있고요. 어떻게 하고 계신다. 근데 그림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읽으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것이 서술어에 들어갈 낱말이 되겠네요. 13번 문제입니다. 기역니은의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지한이가 쓴다. 기역에 들어가야 할게 뭐라고 했죠? 무엇을 쓰는데?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 그리고 할머니께서 편지를 어떻게 하고 계신데? 우리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 서술어에 해당한다고 했었죠? 여기는 서술어 자리입니다. 그럼 알맞게 넣어볼게요. 지한이가 무엇을 쓰죠? 그쵸. 편지를 쓴다. 편지를 쓴다. 할머니께서 편지를 읽으신다. 서술어에 해당하는 게 여기 하나밖에 없네요. 읽으신다. 읽는다라고 하면 안 되죠? 높임 표현에 써서 읽으신다. 14번. 지한이는 편지를 누구에게 드렸는지 쓰시오. 아, 오늘 풀어볼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입니다. 누구에게 드렸죠? 할머니.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1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에서 봉투에가 없다면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만약에 이 봉투에라는 문장 성분이 없다면, 지한이가 편지를 넣는다라면 어떨까? 봅시다. 주어와 서술어뿐만 아니라 어디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야 뜻이 분명해져. 그래서 지한이가 편지를 넣는다 하면 어디에 넣는데? 약간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가방에 넣는지, 주머니에 넣는지, 봉투에 넣는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어디에 해당하는 말이 있어야 뜻이 분명해진다. 우리가 생각하고 전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문장을 쓰는 거잖아요. 은진이가 이야기한 것은 맞네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으므로 봉투에가 없어도 이미 완전한 문장이야. 은진이가 말한 거랑 수환이가 말한 거랑 반대되죠. 완전하지 않아요. 이 넣는다라는 서술어는요, 누가, 무엇을, 어디에 넣는지까지 있어야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서술어의 의미도 잘 살펴봐야 되겠구나. 우리가 잘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은진이네요. 16번입니다. 다음 문장 가운데에서 완전한 문장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거예요. 우리 완전한, 고치지 않아도 되는 올바른 문장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자, 해가 떠오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떠오르는 거 설명하는 서술어죠. 무엇이 떠올라요? 해가 떠올라요. 주어와 서술어만 있는데 의미 어때요? 해가 떠오른다. 의미, 완전하게 전달이 되죠? 어색한 거 없고, 떠오른다는 목적어가 필요한 서술어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형이 가방에 넣었다. 그럼 우리 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무엇을 가방에 넣었는데, 아, 넣었다라는 것은 주어, 목적어, 그리고 어디에 넣었는지, 이런 다른 문장 성분도 있으면 뜻이 완전해지는 서술어지요. 이것은 알맞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상윤이가 선물을 보냈다. 어때요? 보냈다라는 것은 어딘가로 보냈을 텐데, 상윤이가 선물을 누구에게 보냈는데, 어디로 보냈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 뜻이 완전해지잖아요. 역시 이것도 빠진 문장 성분이 있습니다. 동생이 카네이션을 엄마께 드렸다. 자, 드린다라는 것은 누가, 무엇을, 누구에게 드렸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쵸? 드리다라는 건 이렇게 정해진 방향이 있잖아요. 내가 전해주고자 하는 물건이 있고, 전해주는 사람이 있고, 전해주려는 방향이 드러나야 하니까 주어,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도 있고 또 다른 문장 성분이 있어서 누구한테 드리는 건지가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고칠 건 없는 완전한 문장이네요. 그래서 우리 서술어를 선생님이 한번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표시하기 전에 서술어 한번 말해주세요. 1번 문장에서는 떠오른다. 그다음 2번은 넣었다. 3번에서는 보냈다. 4번에서는 드렸다. 그래서 뭐 어찌하다, 어떠하다,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그런 서술어들이고 의미도 잘 살펴봅시다. 자, 글을 보니까요. 날짜, 그리고 날씨, 제목이 가장 위에 있네요. 우리 보통 날짜, 날씨 쓰는 것은 어떤 글의 종류이죠? 그렇죠. 일기잖아요. 하루 가운데서 겪은 일들을 적는 일기가 한편 있는데요. 한번 내용 볼게요. 오늘 미술 시간에 색종이로 장미꽃 접기를 했다. 이 문장은 괜찮지요? 처음 해보는 장미꽃 접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었다. 뭔가 이상해요. 여간 어려운 일이었다. 일단 이상한 부분에 한번 동그라미 보여. 여간이 있으면 일이었다라고 안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접는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는데도 자꾸 헷갈려서 도저히 이해되었다. 도저히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해되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 이해되지 않았다 이럴 때 쓰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접는 순서가 삐리리. 그러면 이제 왜 헷갈렸는지에 대한 까닭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어야겠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친구와 서로 도와가며 순서대로 천천히 접어보았다. 여러 번 도전한 끝에 마침내 예쁜 빨간색 장미꽃을 완성했다. 쭉 문제 없네요. 노란색 종이로 장미꽃을 다시 접어보니 별로 어려웠다. 아, 이제 확실해졌어요. 뭔가 이상한 게 맞아요. 별로 하면 뭐예요? 별로 어렵지 않았다.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별로의 뜻이 뭐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뭐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가야 자연스러운데.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이군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끝까지 노력해서 예쁜 꽃을 피워낼 수 있었다.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면 틀림없이 잘할 수 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일기가 끝나고 있어요. 아, 오늘 어떤 일을 했었고, 어떤 과정이 있었고,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로 글이 끝나고 있는데요. 내용은 참 좋은데, 아, 교훈도 있고 말이죠. 좀 어색한 표현들이 있어요. 자, 여간, 도저히, 별로 이런 단어 뒤에는요, 부정하는 말이 와야 됩니다. 여간, 도저히, 별로. 이 각각의 뜻을 선생님이 간단히 이야기를 해주자면, 여간이라는 것은 보통, 뭐 어지간히 이런 뜻이에요. 그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도저히는 뭐예요? 아, 끝내. 내가, 아,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도저히 못 먹겠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아, 뭔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이어져야 하죠. 별로는 뭐예요?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라는 뜻이니까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와야 하니까 이세 가지의 단어는 뒤에 부정하는, 그것이 아니야. 부정이라고 하죠.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여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어색해서 우리가 읽다가 멈칫하면서 막혔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라고 합니다. 호응이 맞지 않은 경우인 거죠. 그래서 문장, 성분 우리가 이제 배웠잖아요. 주어, 목적어, 서술어 배웠는데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라고 해서 그것이 잘 맞는지를 따져봐야 해요. 호응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렵죠. 호응이라는 것은 앞에 오는 말에 어울리는 말이 뒤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지금 호응이 맞지 않는다고 한 게, 여간이 앞에 왔으면 뒤에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해야 되는데 일이었다 하니까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문장을 쓰려면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도 따져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볼게요. 이 글의 종류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종류예요, 종류. 어떤 것이었죠? 그날 하루에 있었던, 하루 가운데 인상 깊게 겪은 일이나 아니면 생각, 느낌 등을 적은 글, 일기네요, 일기. 날짜도 있고, 날씨도 있고, 뭐,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했으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근데 우리 전기문 1단원에서 배웠었죠. 전기문도 사실에 근거해서 썼다고 했잖아요. 지금 이 친구가 쓴 글도 사실이지 지어낸 게 아니잖아요 했는데요. 아, 전기문이라는 것은 사실을 근거로 어떤 인물의 삶에 대해서 쓴 거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글은 어떤 거예요?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이지 삶을 드러내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2번과 4번이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기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18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다음을 읽고 기역 니은 디귿을 문장 호응에 맞게 알맞게 고쳐 쓰시오. 선생님, 호응이 뭔지 설명했습니다. 앞에 오는 말에 어울리는 말이 뒤따르는 것. 그러니까 알맞게 고쳐 쓰는 겁니다. 결코, 여간, 도저히, 별로는 부정하는 말과 호응하는 거예요. 결코 아니다. 여간,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써야 한다는 거죠. 잘못 썼으니까 우리가 고쳐 써봅시다. 그러면, 기억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고치면 되겠네요.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니은은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해 되지 않았다. 니은 히읗 받침이죠? 디귿은요, 별로 어려웠다가 아니라 부정하는 말로 바꾸면 별로 어렵지 않았다. 그렇죠. 어렵지 않았다. 본문에서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이 사용된 상황을 보니까 여간, 도저히, 별로라는 단어가 붙는데 뒤따르는 것이 지금 부정하는 말이 아니니까 호응이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었다, 않았다 이런 부정하는 말로 고쳐 쓴 겁니다. 19번. 가에 들어갈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교하시오. 왜냐하면 접는 순서가 삐리리 하면서 여기 빈칸인데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어떨 때 써요? 이유.

까닭을 설명할 때 쓰잖아요. 아, 헷갈렸어요. 접는 순서가 하면서 왜냐하면 헷갈린 이유가 나와야 되겠죠. 자, 1번. 왜냐하면은 그렇게 한 까닭을 나타내는 말과 호응함으로, 네, 호응이라는 단어랑도 친해져야 합니다. 서술어를 복잡했기 때문이다로 고쳐야 한다. 맞죠? 우리 왜냐하면 하면 뒤에 때문이다가 짝꿍처럼 오잖아요. 맞는 말이네요. 왜냐하면은 꼭 그렇게 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말과 호응함으로 서술어를 복잡해야 한다로 고쳐야 한다. 그럼 이상하죠? 왜냐하면 접는 순서가 복잡해야 한다? 헷갈린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복잡했기 때문이다로 고쳐야 하지요. 자, 이런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을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연습해 보고 있습니다. 20번 서술형 문제네요. 글쓴이가 장미꽃 접기를 마치고 느낀 점을 한 가지 쓰는 겁니다. 아, 일기를 적으면서 오늘 미술 시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아,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아, 끝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느꼈다 하면서 마지막에 두 문장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쓰면 되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좋은 말이기 때문에 천천히 또박또박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데, 선생님,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일이든, 글에 있는 거 지금 그대로 찾아서 적는 거죠. 어떤 일이든 처음에는 어려워도 무엇 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쵸? 아, 조금 어렵다고 해가지고, 아, 나 이거 못하겠어. 포기해. 그러면은 계속 우리가 그 성과를 얻을 수가 없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장미꽃 접기 계속 연습하니까, 나중에는 뭐 노란색으로 한번 접어보고, 별로 어렵지 않네. 이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처음에는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도 되고요. 또두 가지였으니까, 이 문장을 적어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힘든 일이 있어도 쉽게 무엇하지 말아야 해요? 포기하지 말아야겠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말이기도 하고, 우리 쓰는 단원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천천히 적어봤어요. 여러분도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적었다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요, 형서비의 하루라는 글을 읽어볼 겁니다. 그림도 함께 있는데요. 지난 주말 우리 가족은 가서 다양한 체험을 했다. 자, 뭐가 이상해요? 우리 가족은 체험을 했는데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지가 안 나왔잖아요. 가서라고만 하고 어디 가서 다양한 체험을 했는데 물어보고 싶죠. 이 부분에 어디에라는 것이 들어가야 하겠다. 저 가다라는 서술어가 조금 더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있으니까요. 형과 나는 신나게 갯벌 썰매와 조개를 캤다. 이거 그냥 훑어보면 뭐 괜찮은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보세요. 형과 나는 신나게 갯벌 썰매와 조개를 캤다. 그럼 캤다라는 서술어가 조개를 에는 어울리는데 갯벌 썰매도 캤어요? 아니잖아요. 갯벌 썰매를 타고 조개를 캤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갯벌 썰매에 어울리는 서술어가 들어가 주어야 하죠. 여기가 지금 어색한 문장입니다. 할아버지가 된장찌개를 끓여 주었다. 그럼 이 문장은 어때요? 문장 성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약간 무례하네, 예의가 없네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할아버지가가 아니라 높여서 말해야죠. 할아버지께서 된장찌개를 끓여 주셨다 이렇게 바꿔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예의 바른 우리 친구도 지금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다. 지난 일이니까 맛있다가 아니라 맛있었다 이런 시간 표현도 사용하고 있죠. 우리 5학년 1학기에 기행문 적으면서 알맞은 시간 표현 이런 거 배웠던 것도 좀 떠오르네요. 해질 무렵 우리 가족은 노을이 지는 바다를 바라보았다. 그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잊을 것이다. 아우,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그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잊을 것이다. 뭔가 이상하죠? 우리 아까 문제에서도 있었는데, 결코라는 단어 또

0: 보완 뒤에 부정하는 말과 같이 와야 돼. 뭔가 아닐 것이다, 아니다 하는 건데, 잊을 것이다가 아니라, 잊지 않을 것이다, 또는 잊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부정하는 말과 와야 되는데, 지금 호응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네요. 그래서 형섭이의 하루가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 맞게 우리가 한번 고쳐보는 거 문제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21번.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형과 나는 조개를 캤다. 맞죠? 그 앞에 뭐 갯벌썰매와 조개를 캤다라고 해가지고 갯벌썰매를 타고라고 바꿔야 했지만 어쨌든 조개를 캤다는 알맞은 설명이에요. 우리 가족은 지난 주말에 갯벌에 갔다. 거기서 있었던 일을 적은 글이죠. 노을이 지는 바다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그래서 찾을 수 있고요. 엄마가 끓여주신 라면은 정말 맛있었다. 여러분, 아, 배고픈 상태로 문제를 푸다가 아, 엄마가 끓여주신 라면 정말 맛있지 하면서 동그라미 하면 할아버지가 정말 서운해하십니다. 엄마 끓여진 라면 뭐 이런 얘기 없었고요. 할아버지께서 된장찌개를 끓여주셨었잖아요. 할아버지가 이 4번 선지 읽으시면 안될 텐데 없는 내용입니다. 해질 무렵 우리 가족은 노을을 바라보았다. 마지막 4번 그림에 있던 내용이죠.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이렇게 내용 같은 거잘 살펴봐야 돼요. 실제로 어머니께서 끓여주신 라면은 맛있을지 몰라도 이 글에서는 찾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22번. 기억에 대해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우리 가족은 가서 다양한 체험을 했다. 어디에 갔는지가 안 들어가, 빠졌다고 했었죠. 자, 서유리가 이야기를 했네요. 어디에 갔는지를 밝혀야 자연스러워. 이렇게 누군가가 반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가족 가서 다양한 체험을 했다? 그러면, 어디 갔는데?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누구와 갔는지를 밝혀야 문장 호응에 맞아 우리 가족이 간 거잖아요. 그럼 누구와에 해당하는 것은 밝혀야 문장 호응에 맞아는 알맞은 설명이 아니네요. 그래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서유리. 23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니은과 디귿이 어색한 문장인 까닭을 찾아 알맞게 연결하시오. 갯벌썰매와 조개를 캤다. 여기 조개를 캤다가 맞으니까 그냥 맞네 하고 후루룩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죠. 갯벌썰매를 캔건 아니잖아요. 타는 거죠, 썰매는. 그러니까 알맞은 서술어가 쓰이지 않는 겁니다. 조개를은 뭐예요? 목적어죠. 이 목적어에 알맞은 서술어는 캤다가 맞는데 갯벌썰매를이라는 목적어에는 타다라는 서술어가 어울리니까 우리 니은이 어색한 문장인 까닭은 목적어와 서술어가 어울리지 않는다. 즉 문장 호응이 되지 않은 것이죠. 할아버지가 된장찌개를 끓여 주었다. 우리 이거 읽으면서 버릇없군이라고 생각했었잖아요. 할아버지께서 된장찌개를 끓여 주셨다, 주시였다를 합치면 주셨다가 되잖아요. 높임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게 디귿의 문제점이었습니다. 그렇죠? 목적어, 서술어, 우리가 문장 성분에서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연습했던 것이죠. 무엇을에 해당하는 것은 목적어. 그래서 갯벌썰매를, 그 다음에 조개를, 이런 것은 목적어고요. 여기에는 빠져있지만, 우리가 고쳤을 때는 넣어야겠지만, 갯벌썰매를 타고, 그다음에 캤다 이런 것들은 행동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서술어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예요. 리을을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에 알맞게 고쳐 쓰시오. 자, 이번 강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문장 성분의 호응 관계예요. 우리가 배웠던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이렇게 잘 맞는가? 그것을 알고 알맞게 한번 고쳐 써볼게요. 리을이 어디가 잘못됐을까요? 그 아름다운 모습은 결코 잊을 것이다. 어디부터 이상해요? 결코가 나오면 뒤에 부정하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결코 잊을 것이다. 너무 아름다웠는데 잊어야지 이런 이상한 의미가 되잖아요. 결코라는 건 뭐예요? 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름 다운 모습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부정하는 말이 되죠. 또는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있지? 그렇죠. 못할 것이다. 이것도 부정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결코 또는 도저히 별로 이런 것들은 뒤에 부정하는 말과 함께 쓰인다. 우리가 그런 것도 알아야지 올바른 문장을 적을 수 있다. 자, 오늘 24번 문제까지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문장 성분을 배웠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 호응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래서 알맞은 뭐 시간 표현 썼는지도 중요하고, 높임 표현을 썼는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목적어와 서술어가 잘 맞는지도 중요하고, 굉장히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서술어에 따라서 주어 목적어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또더 필요한 뭐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더 필요한 문장 성분도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세 가지 주어, 목적어, 서술어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 나가시면 안 되죠? 선생님이 준비한 20초 낱말 퀴즈 풀고 가셔야 합니다. 자, 오늘의 낱말 퀴즈 선생님이 시작해 볼게요. 시작! 자, 장미꽃 접는 방법이 이렇게 되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자, 여기에 들어갈 말의 뜻은요. 구분을 못하고 막 헤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반에 쌍둥이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언니인지 누가 동생인지 이래서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가 맞지? 갈피를 못 잡고 헤매는 걸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맞춰야 하는 낱말 퀴즈 초성이 히읗, 기역, 리을, 시옷이었어요. 효과라서? 후기라서? 뭘까요? 선생님이 일부러 틀린 답을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헷갈릴까봐 마지막 뒤에는 려서입니다. 뭐뭐 려서요. 이제 정말 알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답을 적을 때도 맞춤법에 맞게 적으셔야 합니다. 발음하는 대로 적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럼 우리 2단원의 세 번째 시간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도 수고했어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화.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생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불어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이보카 중학 기본강에 오신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함께하는 3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object,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물건을 나타내는 단어들을 함께 살펴볼 거고요. 자, 지난 시간의 word mission, 바로 선생님

마지막으로는 You look at yourself in this. 당신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물건에 대한 단어들 오늘 열심히 공부해보고 월드 미션 정답 더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오늘의 첫 번째 단어 한번 볼게요. 자, object 읽어볼까요? object, object. 자, 물건이라는 명사가 되고요. 유의어로는 thing, item. 마찬가지로 물건이란 의미로 쓰입니다. 자, object 두 번째 의미로는 목적이란 의미가 있어요. 목적. 자, 예문 볼까요? 선생님께서는 우리에게 둥근 물건을 보여주셨다. The teacher showed us a round object. A round object. 둥근 물건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A round object. 자, 다음은 lamp라는 단어예요. 자, 발음해 볼까요? lamp. lamp. 램프 또는 등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녀는 램프를 켰다. She turned on the lamp. She turned on the lamp. 그녀는 램프를 켰다라는 뜻이죠. 자, object, 물건 또는 목적이란 의미고요. lamp, 램프 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rope예요. rope. 발음해 볼까요? rope. 명사로 밧줄이에요. 밧줄. 자, 그 선언한 상자를 밧줄로 묶었다라고 하네요. The sailor tied the box. 상자를 묶었다. 무엇으로? 밧줄로 with the rope. The sailor tied the box with the rope. rope, 밧줄입니다. 자, 우리가 줄넘기 하다라는 표현도 함께 알아둘게요. 줄넘기 하다는 앞에 jump를 붙여서 jump rope, jump rope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bin. 자, 발음해 볼까요? bin. bin. 자, 쓰레기통 또는 통이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쓰레기통은 can 또는 trash can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아래 설명을 보면 영국에서는 보통 우리가 bin이라고 하고요. 미국에서는 trash can이라고 부른다. 이런 지역적인 차이가 좀 있죠. 둘다 쓰레기통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세요라고 하네요. Throw the trash in the bin. Throw the trash in the bin. 쓰레기를 in the bin. 쓰레기통에 버리세요라는 의미가 되죠. 자, rope, 밧줄, bin, 쓰레기통 또는 통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wallet. 자, 따라해볼까요? wallet. wallet. 명사로 지갑이 됩니다. 지갑. 자, 나는 집에 나의 지갑을 두고 왔다. 자, 이때 여러분 두고 왔다라는 동사로 left가 쓰였죠. 과거형입니다. 이것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leave가 돼요. leave의 과거형 left가 쓰인 겁니다. I left my wallet at home. I left my wallet at home. 나는 집에 나의 지갑을 두고 왔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basket. 자, 따라해 볼까요? basket. basket. 명사로 바구니라는 뜻이죠. 자,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 있다. The basket is full of fruit. The basket is full of fruit. 우리가 be full of라고 하면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the basket is full of fruit. 바구니에 과일이 가득 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관련된 단어도 한번 볼까요? basketball, basketball. 자, 이건 농구라는 스포츠 종목의 이름이 되죠. 자, wallet, 지갑이 되겠고요. basket, 바구니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bottle. 자, 발음 해볼까요? bottle, bottle. 자, 병이라는 뜻이죠. 병. 나는 주스 한 병을 샀어요. 이럴 때는 I bought a bottle of juice. I bought a bottle of juice.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죠. 자, 아래 관련된 표현 좀 볼게요. bottle 뒤에 D가 붙으면 형용사가 됩니다. bottled, bottled. 병에 든 이런 뜻이고요. 방금 우리가 예문에서 봤던 a bottle of, 뭐뭐 한 병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A bottle of juice, 주스 한 병, a bottle of water, 물한 병, a bottle of milk, 우유 한 병, 이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bottled water이라고도 있어요. bottled water 이때는 생수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자, bottle 병이라는 뜻이다. 자, 다음은 towel. 자, 따라해볼까요? towel. towel. 네, 명사로 수건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엄마는 수건으로 그녀의 손을 닦았다. Mom dried her hands with a towel. Mom dried her hands with a towel. 엄마는 수건으로 그녀의 손을 닦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thing이라는 명사가 나와요. 자, thing 발음해볼까요? thing. 사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것 또는 물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것 또는 물건. 자, 그리고 유의어로는 item 있죠. item. 마찬가지로 물건이라는 의미예요. 자, 예문 보면 나는 상자 안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I found a strange thing inside the box. I found a strange thing inside the box. 나는 상자 안에서 a strange thing, 이상한 물건 또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우리 thing이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대명사 볼게요. 자, 다 정말 중요한 의미의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something, something, 무언가라는 뜻이요. something, 무언가. 자, anything, anything, 무엇이든이란 뜻이죠. 무엇이든, nothing, 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everything. everything. 네, 모든 것이 돼요. everything. 자, thing 자체는 것 또는 물건이란 의미고요. 아래 대명사 함께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earphone. 자, 따라 해볼까요? earphone. earphone. 네, 이어폰이란 의미고요. 유의어로는 earbud 또는 headphone 함께 나와 있죠. 자, 나는 음악을 듣기 위해 이어폰을 사용한다. I use earphones. I use earphones to listen to music. 그쵸? 음악을 듣기 위해 earphones, 이어폰을 사용한다. 자, 우리가 이어폰을 끼다라고 할 때는요, put on을 써요. 그래서 put on earphones. put on earphones. 이어폰을 끼다 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이어서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노트북 휴대용 컴퓨터입니다. 랩톱. 자, 따라 해볼까요? 랩톱. 랩톱. 노트북이에요. 자, 많은 친구들이 이 노트북을 영어로 그냥 notebook 이렇게 쓰는 줄 압니다. 자, 하지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노트북은 공책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우리가 notebook이라고 한다. 이건 공책이고요. 말 그대로 그 휴대용 컴퓨터의 노트북은 아니에요. 자, 휴대용 컴퓨터 노트북은 영어로 랩탑이고요. 노트북은 공책이란 의미이다. 잘 비교해 두세요. 자, 예문 보면 나의 숙제를 위해 너의 노트북을 좀 써도 될까? 이때는 Can I use your laptop? 이렇게 질문을 하면 되죠. Can I use your laptop for my homework? Can I use your laptop for my homework? Laptop? 노트북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lock이에요. lock. 자, 발음 해볼까요? lock. lock. 자, 두 가지 품사가 있어요. 명사로는 자물쇠라는 의미가 있고요. 동사로는 자물쇠로 잠그다라는 뜻이 있죠. 자, 반의어로는요. 언을 붙여서 unlock. unlock. 잠금을 풀다. lock. 잠그다. unlock. 풀다라는 의미예요. 자, 예문 볼까요? 그 문에는 자물쇠가 있다. The door has a lock. The door has a lock. 그 문에는 lock. 자물쇠가 있다. 이때는 자물쇠라는 명사로 쓰인 거죠. 자, 그리고 아래 보면 lock 뒤에 ed를 붙였어요. 그러면 형용사가 돼요. locked. locked. 잠긴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locker. locker. 자, 이때는 명사로 locker. 즉, 사물함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 locked의 예문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문은 잠겨 있어 라고 할때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렇죠. 바로 이 문은 this door is locked. 이렇게 쓰면 돼요. 이때는 그 문이 locked, 잠겨 있어요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자, 다음 단어 계속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clip.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자, 발음해 볼까요?

clap. 핀 또는 클립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나는 종이를 고정하기 위해 클립을 사용했다. I used a clip to hold the papers. 종이를 고정하기 위해 a clip, 클립을 사용했다. 자, 이때 클립이라는 단어 앞에 video가 붙으면 영상이라는 의미가 돼요. Video clip, video clip. 이때는 짧은 영상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산이 나와요. 우산은 영어로 umbrella. umbrella. 자, 발음 해볼까요? umbrella. 우산입니다. 자, 유의어로는 parasol. 네, 파라솔이란 단어가 나오죠. 자, 예문에 보면 그녀는 빗속에서 그녀의 우산을 폈다. She opened her umbrella in the rain. She opened her umbrella in the rain. 우산을 폈다. Opened her umbrella.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아래에 보면 우리가 우산을 펴다라고 할 때, open 뿐만 아니고 어떤 동사가 가능하다? 그렇죠. put up을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open an umbrella 또는 put up an umbrella. 네, 둘다 가능한 표현입니다. 자, clip, 핀 또는 clip, umbrella, 우산 이런 명사가 되죠. 자, 다음 단어 계속 볼게요. 자, 다음은 crown이 나와요. crown. 자, 발음 해볼까요? crown, 명사로 왕관입니다. 자, 예문에 보면 그 왕은 왕관을 쓰고 있다라고 하죠. The king. 그 왕은 is wearing, 쓰고 있어요. 무엇을? A crown, 왕관을 쓰고 있다. The king is wearing a crown. crown, 왕관. 자, 다음은 tray. 자, 발음 해볼까요? tray, 명사로 쟁반입니다. tray, 쟁반. 그 웨이터는 쟁반에 음식을 담아 날랐다. The waiter carried food on a tray. The waiter carried food on a tray. 쟁반에 음식을 담아 날랐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crown, 왕관, tray, 쟁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key예요, key. 자, 발음 해볼까요? key. 네, 굉장히 쉬운 단어죠. 열쇠입니다, 열쇠. 자, 열쇠라는 의미도 있고요. 또 형용사로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 어떨 때 쓰이냐? 저 아래에 보면은 주요 단어, 키워드,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가 독해 같은 거할 때, 자,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이런 말 선생님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때 키워드, 즉, 주요 단어란 뜻이야. 이때는 중요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keyword.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컴퓨터와 함께 쓰는 키보드는요. 네, keyboard. 네, 이런 단어를 쓰죠. 자, 예문 볼게요. 그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He opened the door with a key. He opened the door with a key. 그는 열쇠로 문을 열었다. 자, 키, 열쇠라는 명사. 가장 중요한 이란 형용사. 두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다음은 brick. 자, 발음 해볼까요? brick. brick. 명사로 벽돌이란 뜻이에요. 벽돌. 그는 빨간 벽돌로 벽을 만들었다. He built a wall. 자, wall, 벽이란 뜻이에요. He built a wall with red bricks. 자, 그는 빨간 벽돌로 red bricks로 built a wall. 벽을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키, 열쇠, 가장 중요한, 그리고 brick, 벽돌이라는 의미가 됐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자, 다음은 bucket이에요. bucket. 발음 해볼까요? bucket. bucket. 자, 말 그대로 버킷 또는 양동이라는 의미죠. 그 아이는 모래를 양동이에 넣었다. The kid put sand in the bucket. The kid put sand in the bucket. 그 아이는 모래를, sand, 모래를 in the bucket, 양동이에 넣었다. 자, 그리고 관련된 표현으로 이런 단어가 있어요. bucket list. bucket list. 네, 들어본 적 있나요?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들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내 버킷리스트는 뭐 세계 여행하기야. 이런 식으로 버킷리스트라는 표현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다음은 charger입니다. charger. 자, 발음해볼까요? charger. charger. 네, 충전기라는 뜻.

쓰시고요. 자, 관련된 단어로 바로 charge, 충전하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자, charge 따라 해볼까요? charge, 충전하다, 동사. charger, 충전기, 명사가 되는 거죠. 자, 나는 휴대전화 충전기가 필요하다. I need a phone charger. I need a phone charger. 나는 휴대전화 충전기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bucket, 양동이 버킷이고요. charger, 충전기라는 의미가 되죠.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zipper예요, zipper. 자, 발음 해볼까요? zipper, 명사로 지퍼라는 의미가 돼요. 나의 재킷 지퍼가 걸렸다라고 합니다. My jacket zipper got stuck. Get stuck,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get의 과거형 got이 쓰였죠. Got stuck이라고 하면 걸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My jacket zipper got stuck. 나의 재킷 지퍼가 걸렸다. 자, 우리 관련된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zip, zip. 이건 이제 동사로 지퍼를 잠그다라는 뜻이에요. zip, 잠그다. 자, 그러면 지퍼를 열다 내리다는 on을 붙여서 unzip, unzip이라고 하죠. zip, 지퍼를 잠그다. unzip, 지퍼를 열다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음은 soap이에요. soap. 자, 발음해볼까요? soap.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 비누가 있죠? soap, 비누인데요. 자, 이런 의미도 있어요. TV 연속극. 네, 조금 생소하죠? TV 연속극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아래 설명 한번 볼게요. 자, 원래 우리가 soap opera라고 하는데요. TV나 라디오 연속극을 soap opera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soap이라는 단어가 이 비누 회사의 후원을 받은 것에서 유래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연속극을 soap opera라고 하고요. 그냥 soap. TV 연속극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예문 볼게요. 비누로 당신의 손을 씻으세요. Wash your hands with soap. Wash your hands with soap. 자, 이때 soap, 비누라는 의미가 되죠. 자,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마지막 세 단어입니다. 자, clock. 발음해볼까요? clock. clock. 명사로 시계. 시계는 시간을 보여준다. The clock shows the time. The clock shows the time. 시계는 시간을 보여주죠. 자, 관련된 단어 보면 clockwise가 있어요. clockwise. clockwise. 이거는 이제 시계 방향의가 되겠고요. 반시계 방향의라는 표현도 적어볼게요. 자, 반시계 방향은 counter이라는 단어를 앞에 붙여서 counterclockwise라고 합니다. 네, 조금 길죠? counterclockwise. 이제 이건 반시계 방향의라는 의미가 돼요. counterclockwise, 반시계 방향의. 자, 이어서 around the clock. around the clock. 이건 24시간 내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거울이란 명사가 나오죠. 자, 발음해 볼게요. mirror. 자, 천천히 다시 따라 해볼까요? mirror. mirror. 거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거울을 벽에 걸어라. Hang the mirror on the wall. Hang the mirror on the wall. 거울을 벽에 hang, 걸어라라는 뜻이죠. 자, 마지막은 담요라는 명사가 나와요. 자, blanket. 따라 해볼까요? blanket. 자, 발음교를 잘 보면 blank. 약간 랭 발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blanket. blanket. 담요가 되죠. 자, 예문 보면 그 담요는 매우 따뜻합니다라고 하네요. The blanket is very warm. The blanket is very warm. 그 담요는 매우 따뜻하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 여러 가지 물건을 나타내는 단어들 한번 열심히 공부해 봤는데요. 자, 우리 다음 장으로 가서 오늘의 낱말 퍼즐을 같이 한번 채워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 퍼즐이고요. 1번은 그림 힌트가 나오죠. 자, 이렇게 생긴 그림이 나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네요. 그쵸? 네, 이거죠, 이거죠. 네, 시계입니다, 시계. 시계는 영어로, 네, clock이죠, clock. C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clock. 이렇게 가로로 적어보면 되겠네요. clock, 시계. 자, 4번은 put the paper in the recycling blank. recycling, 재활용이란 뜻인데요. 종이를 재활용 빈칸에 넣는다.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은

바로 쓰레기통이란 표현이 됩니다. Recycling bin, 뭐 분리수거함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Recycling bin. 자, bin은 통 또는 쓰레기통이란 뜻이다. 자, 5번 볼게요. 5번은 wash your hands with blank. 손을 씻으세요. 이것으로. 자, 무엇으로 손을 씻어라? 비누로 손을 씻어라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비누는 soap입니다. soap. 자, 그래서 5번은요. soap. 네, 비누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어서 7번. 자, 단어의 관계를 한번 잘 볼게요. sun, 해가 나면 hat, 모자를 쓰죠. 자, 그러면 rain, 우리 비가 오면 무엇을 쓸까요? 네, 비가 오면 우리 우산을 쓰죠. 우산은 umbrella. 네, umbrella가 되겠습니다. 자, 7번에 우산, umbrella.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 8번이죠. She is looking at her face in the blank. 자, 그녀는 이것 속에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볼수 있는 이 물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거울이 되죠. 거울은 mirror이 되겠죠. mirror. She is looking at herself in the mirror.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우리 가로 퍼즐을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자, 이제 세로로 한번 가볼 거고요. 1번. 자, 그림 힌트가 또 나오죠. paper blank. 자, 이렇게 생긴 것은 종이, 네, 클립이라고 합니다. 클립은 영어로, 그렇죠. 그냥 클립. 이렇게 되죠. a paper clip. 종이 클립이 되죠. 자, 2번은 my phone is dead. 자, 내 핸드폰이 죽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 핸드폰이 죽었다. 좀 어색하죠? 휴대폰의 배터리가 다 방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배터리가 없을 때 우리는 my phone is dead라고 표현을 할수 있어요. I need a phone blank. 자, 휴대폰의 배터리가 없을 때 무엇이 필요하다? 충전기가 필요하죠. 충전기는 charger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charger, 충전기라고 쓰면 되겠네요. I need a phone charger. 저는 휴대폰 충전기가 필요합니다. 자, 3번 가볼게요. I need the key. 나는 열쇠가 필요해. The door is blank. 자, 지금 문이 어떤 상태일까요? 문이 잠긴 상태인 거겠죠. 그래서 키가 필요하다. 자, 우리 잠긴 형용사로 locked입니다. locked. 3번에, 네, locked. 네, 오가 이미 있으니까 이렇게 lock이라고 써볼게요. lock이라는 동사는 잠그다라는 의미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 ed가 나와 있죠. locked는 잠긴이란 형용사가 되겠죠. 자, 4번 볼게요. Can I have a blank of water? 물한병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되면 되겠죠. 이때 한 병은 바로 a bottle이 되겠죠. a bottle of water. 물한 병. 자, 4번은 bottle. 네, 병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띄어서 써볼게요. 네, bottle. 병이죠, 병. 자, 마지막 6번은 a small computer that you can carry. 자, 당신이 들고 다닐 수 있는 a small computer. 작은 컴퓨터이다. 이것은 바로 노트북. 휴대용 컴퓨터가 되죠. 자, 뭐라 그런다? 랩탑입니다. 랩탑. 그래서 랩탑. 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 오늘의 낱말 퍼즐 한번 열심히 적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데일리 프랙티스로 가서 마지막으로 단어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게요. 자, 단어에 알맞은 뜻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에 object. 무슨 의미다? 두 가지 의미가 있었죠. 바로 물건 또는 목적. 자, 2번에 lamp. lamp. 등 또는 램프란 의미이고요. 3번에 rope, rope. 네, 밧줄이죠. 자, 4번에 bin, bin. 자, 이건 쓰레기통 또는 통이란 뜻이다. 자, 5번에 wallet, wallet. 그쵸, 요거는 지갑이랑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B로 가서요.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한번 골라 써볼게요. 자, 가득 찬 바구니. 자, 바구니는 basket, 이죠, basket, a full basket. 가득 찬 바구니. 자, 2번은 차가운 물한 병이에요. 자, 뭐뭐 한 병은 우리 a bottle of 라는 표현을 써줬죠. a cold bottle of water. a cold bottle of water. 차가운 물한 병. 자, 3번 깨끗한 수건입니다. 수건은 towel이죠. a clean

0: towel. 깨끗한 수건. 자, 4번은 wireless라는 표현이 있어요. wireless. 그러니까 선이 없는, 즉, 무선이란 뜻입니다. 무선 이어폰은, 그렇죠. wireless earphones가 되겠죠. wireless earphones. 자, 마지막 5번은 가벼운 노트북입니다. light, a light laptop. 그렇죠. light가 가벼운이란 뜻이죠. a light laptop. 가벼운 노트북. 자, 이어서 우리 3번 가볼게요. 자, 주어진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자, 1번. 떠나기 전에 문을 잠그세요 라고 하네요. 자, 우리 잠그다라는 동사, lock이 있었죠. lock. Please lock the door before you leave. 자, 2번. 그녀는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본다. 우리 거울은 mirror. mirror. She looks at herself in the mirror every morning. 자, 3번은요. 그는 비 오는 날에는 우산을 가지고 다닌다. He carries an, 뭘까요? 그렇죠. umbrella입니다. umbrella. He carries an umbrella on rainy days. 비 오는 날에는 an umbrella. 우산을 가지고 다닌다. 자, 다음 4번, 5번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이 열쇠로 뒷문을 열수 있다. 자, 우리 열쇠라는 단어, key죠, key. 그래서 you can open the back gate with this key. 이 열쇠로 뒷문을 열수 있다.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세면대 옆에 비누가 있어요. There is a soap. There is a soap next to the sink. Next to는 뭐뭐 옆에죠. 세면대 옆에 a soap, 비누가 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의 단어 학습 마무리해 봅니다. 네,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자, 오늘의 word 미션이죠. 설명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네, 영어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닉네임과 함께 오늘의 35 미션 인증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의 단어들 예문과 함께 복화 노트에 잘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강에서 만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4: 2분 위기.
5: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서른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의 단어 주제는요, special days, 특별한 날들입니다. 제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입지는 않는데 오늘 주제에 맞게 좀 특별하게 입어봤어요. 여러분에게 1년 중 가장 특별한 날은 언제인가요? 생일, 명절, 크리스마스 등등 다양한 날들이 떠오르죠? 오늘은 이렇게 영어에서의 특별한 날들과 관련된 단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8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단어 같이 볼게요. Valentine's Day. Valentine's Day 하면 Valentine Day, 2월 14일을 얘기하는데요. 자, 예문 보면 그는 Valentine Day에 그녀에게 초콜릿을 주었다. He gave her chocolate on. 자, 우리 Valentine Day를 쓸 때는요, Valentine 이렇게만 쓰면 안 되고 뒤에 apostrophe s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day를 써서 Valentine's Day 이렇게 써줄 수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또는 사귀는 사람한테 초콜릿을 주는 그런 날이죠. 우리 여기 설명 보시면 Valentine Day는 성 발렌타인 축일인 2월 14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Valentine Day에 얽힌 유래 를 좀 찾아봤더니 발렌타인은 로마 시대의 성직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청년들의 결혼을 금지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래서 이 발렌타인이라는 성직자가 이 청년들을 비밀리에 결혼시켜 주었고 그러다가 처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발렌타인데이가 나왔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에 와서는요, 연인 간에 서로의 선물을 교환하는 그런 날이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Easter. 자, Easter 하면 부활절인데요. 이건 서양 문화권에서 특히 기독교에서의 한 기념일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그런 부활절. Easter인데요. 3월 21일 이후에 보름달 다음에 첫 일요일이라고 해요. 자, 이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단어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Easter egg, Easter bunny, Easter break. 이 부활절은요,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어떤 새로운 생명의 시작, 봄의 시작을 축하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해서요. 또 달걀은요, 달걀에서 병아리가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부활, 새로운 생명을 의미한다 해서 이 부활절에 부활절 달걀 또는 달걀 모양의 초콜릿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이 부활절 달걀을 부활절 토끼가 이제 집안에 숨겨놓는다라고 믿어서 이 부활절 달걀을 찾아보는 이스터 에그 헌트 놀이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이 단어와 함께 서양 문화의 한 일면을 볼수 있죠?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뒤음절의 강세를 두고 읽어줘요. Halloween, Halloween입니다. Halloween, 10월 31일을 얘기하는데요. 이 날에는 이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세상에 내려온다라고 믿어서 이제 사람들이 유령, 귀신, 좀비 같은 분장을 하고 축제를 벌이는데요. 우리한테도 조금 익숙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념일이죠. 이 할로윈 관련 단어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호박등이라는 단어, 이거는 이전 강의에서 나왔었어요. Jack o' Lantern, 속빈 호박에 얼굴 모양으로 구멍을 뚫고 아래에 랜턴, 촛불을 꽂은 것이고요. 자, 그리고 거미줄 할때 spider web, 해골 할 때는 skull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할로윈 날에 입는 특별한 의상, 분장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costume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 할로윈 관련 단어들도 같이 이렇게 기억해 둘게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Thanksgiving. Thanksgiving 하면 이건 말 그대로 감사를 드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얘기합니다. Thanksgiving Day 이렇게도 말하고요.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목요일인 공휴일이라고 하는데요. 한해 동안의 농사로 맺은 결실, 그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가족과 함께 보내며 칠면조를 먹는다. 또 추수감사절의 대표 음식으로 칠면조를 먹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래서 we spend, 자,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보낸다. We spend Thanksgiving with family and eat turkey. 이렇게 완성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A의 강세를 두고요. Graduation. Graduation 하면 졸업 또는 졸업식이란 단어입니다. 우리 entrance라는 단어 배웠었어요. 이건 입학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의 반대말이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 graduate 하면 졸업하다 또는 졸업생이란 뜻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걸 명사형으로 만들어준 graduation 하면 졸업식이 됩니다. 자, 예문 보면 students wear caps and gowns. 학생들은 학사모와 가운을 입어요. During graduation ceremonies. 졸업식 동안에 해서 여러분도 이제 나중에 대학교에 가서 대학교 졸업할 날이 오면 이렇게 생긴 학사모와 가운을 입을 거예요. 우리 졸업식이라고 할때 the graduation ceremony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단어가 길어요. 강세 표시해서 읽어볼게요. Anniversary. Anniversary 하면 기념일을 얘기합니다. 어떤 특별한 의미를 기념하는 기념일. 1년마다 돌아오는 기념일 있죠? They celebrated their 10th wedding anniversary. 그들은 그들의 10주년 결혼 기념일을 기념했다라고 할때 이렇게 쓸수 있고요. 우리 기념일을 기념하다라고 할때 celebrate an anniversary입니다. 우리 결혼 기념일 할 때는 wedding anniversary이네요. 여러분, 학교 개교 기념일은 뭘까요? 개교 기념일 할 때는 school anniversary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Reunion. Reunion 하면 동창회 또는 재회를 말합니다. 우리 reunite 하면 이건 다시 재결합하다, 재회하다라는 뜻이 있어서요.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동창을 만나는 동창회를 reunion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첫음절의 강세를 두고 funeral. funeral 하면 장례식을 말합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의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

목사의 장례식에 참석했나요? Did many people attend the man's funeral? 어떤 장례식에 참석하다라고 할 때, attend라는 동사를 써서 attend a funeral이고요. 자, 우리 그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두 번째 음절에 강세 두고, occasion. occasion 하면 어떤 특별한 행사란 뜻이 있습니다. 유의어로 event가 있고요. 또는 어떤 특별한 경우나 때, time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예문 보면 she does not dress up. 그녀는 차려입지 않는데요. dress up 하면 차려입다라는 뜻이 있는데 unless it is a special occasion. 특별한 행사가 아니라면. 우리 특별한 행사라는 덩어리 표현으로 정말 자주 쓰입니다. 특별한 행사, 특별한 때라고 할때 special occasion 기억해 두세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강세 지켜서 한번 읽어 볼까요? invitation. invitation 하면 초대 또는 초대장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invite가 초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서 invitation 하면 초대장입니다. 자, 예문 보면 나는 이미 파티를 위한 모든 초대장을 발송했다. I have already sent out all the invitations for the party. 자, 그리고 우리 이 다음 단어 보시면요. 특이한 단어 나와 있어요. RSVP, RSVP 이렇게 하나씩 읽어주는데 이건 초대장에서 회신 주시기 바랍니다를 뜻하는 하나의 약자 표현이에요. 금요일까지 회신 주시길 바랍니다. Please RSVP by Friday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RSVP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약어래요. 이거 발음이 찾아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면 Please reply라는 뜻이래요. 부디 대답해 주세요라는 표현으로 이건 초대장을 보낸 주최 측에 이 행사에 참여할 건지 말 건지 행사 참여 여부를 알려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초대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웹사이트 페이지에 이런 문구를 본다면 아, 이거 참석할지 말지 회신을 달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host. 자, host 하면 이건 손님을 초대한 주인을 얘기합니다. 어떤 파티를 여는 그런 주인. 이것의 반대말로 손님은 guest가 되겠죠. host와 guest 반대말이 되겠고요. 또 이거는 동사로 쓰여서 어떤 행사를 주최하다, 열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예문 보시면 그 주인은 모든 손님들을 환영했다. The host welcomed all the guests. 해서 주인이란 뜻으로도 쓰이고 어떤 TV쇼의 진행자란 의미로도 쓰여요. 우리 어떤 파티를 주최하다라고 할 때는 host a party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gather. 자, gather 하면 모이다란 뜻이 있어요. get together, 함께 모이다. 또는 무언가를 모으다, collect의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예문 보면 그녀의 생일 파티를 위해 친구들이 그녀의 집에 모였다라고 할 때, friends, 그 다음에 gathered. Friends gathered at her house for her birthday party.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자, 우리 또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gather together 하면 함께 모이다, 집합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명절이나 휴일 같은 날에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Families gather togeth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우리 다음 단어로 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Crowd. Crowd 하면 군중을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 무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이것의 파생어로 같이 알아둘 단어로 crowded. Crowded 하면 형용사로 붐비는, 혼잡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be crowded with 하면 무엇무엇으로 붐비다라는 표현이에요. 휴일에는 또 거리가 사람들로 붐빈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 the street is crowded with a lot of people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circus. circus라는 단어 나와 있네요. 서커스, 고개를 뜻하는데, 자, 이 단어는 어원이 circle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원형 모양의 극장 또는 광장에서 위험한 어떤 또 다양한 고개를 펼치는 거, 서커스를 얘기합니다. 자, 예문 보면요. 그 서커스 공연자들은 위험한 묘기로 관객들을 놀라게 했다. The circus performers amazed the audience with dangerous tricks. 이렇게 해서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첫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초성 퀴즈입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치읓, 디귿, 지읒.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우리 어떤 사람을 파티 같은 것에 부를 때 이걸 보내요. 정답은 바로 invitation. invitation 하면 초대장이죠.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단어는 무엇일까요? 특히 기독교와 관련된 한 기념일이었어요. 정답은 바로 Easter. Easter 하면 부활절이었습니다. 다음 우리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이것도 하나의 기념일, 절기인데요. 한 해 동안의 농사, 추수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정답은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Thanksgiving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단어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같이 볼게요. Fair. 자, fair 하면 일단 여러분 형용사로 공정한이란 뜻으로 알고 계시죠? 그건 공정하지 않아. That's not fair.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반대말로 불공정한이라고 할 땐 앞에다가 un을 붙여서 unfair가 되겠고, 그런데 이 단어는 여러분 명사 뜻을 알아두세요. 명사는 또 완전히 다른 뜻이 돼서 축제라는 뜻 또는 박람회라는 뜻이 됩니다. 자, 예문 보면 그 마을 축제는 the town fair was filled with, 가득 차 있었다. Games, food stands, and live music. 게임, 음식 가판대, 라이브 음악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즐기는 축제, 박람회라고 할 때. 우리 축제, festival 말고도 fair라는 단어를 쓴다. 자, 우리 여기 vocab 플러스 보시면 county fair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가장 흔한 형태의 지역 축제를 county fair라고 한대요. 우리 미국은요, 50개의 주, state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더 큰 규모로 state fair가 있습니다. 이건 주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축제이고요. 그 다음에 state 아래의 그 행정구역이 바로 county예요. 그래서 county fair라는 지역 축제가 있어요. 주로 수확 시기인 늦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열리고, 특히 할로윈쯤엔 누가 가장 큰 호박을 키웠는지 겨루는 경연이 열리기도 한다. 농작물 경연대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mask. 자, mask 이 단어는 우리 마스크란 뜻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축제 같은 때, 할로윈 같은 때 쓰는 가면을 얘기할 때도 mask란 단어 쓸 수 있고요. 동사로는 가리다, 감추다, hide의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 보시면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costume. costume 하면 이건 의상, 복장을 얘기합니다. 우리 유에어로 clothes 나와 있는데, 그런데 clothes는 어떤 일반적인 옷이라면 costume 같은 경우엔 어떤 특별한 날에 입는 특정 테마나 목적을 가진 그런 의상을 얘기하죠. 특수의상. 우리 예문 보면 people wear traditional costumes. 사람들은 전통 의상을 입고 and perform at the festival. 축제에서 공연한다 할 때 우리 costume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볼게요. lantern. 자, lantern 하면 이건 등불, 초롱을 얘기합니다. 초롱 할 때는 또 Chinese lantern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자, 예문 보면 바람이 너무 강해서 그녀는 등불을 켜지 않았다. She did not light the lantern because of the strong wind. 우리 등불을 켜다라고 할 때는 light라는 동사를 써서 light the lanter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만약에 어떤 등불을 불어서 끄다라고 할 때는 blow out the lantern. 또는 불을 끄다 라는 의미로 put out the lantern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첫 음절에 1 강세를 두고 decorate. 자, decorate 하면 장식하다, 꾸미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문 보면 they decorated the house with lights for Christmas. 그들은 크리스마스를 위해 집을 전구로 장식했다 라고 할 때 우리 decorate 라는 단어를 쓰고요. decorate A with B. A를 B로 장식하다 라는 의미예요. 집을 불들로 장식했다 이렇게 쓰인 거죠. 우리 명사형도 알아두는데요. decoration. decoration 하면 장식, 장식품을 얘기해요. 우리한테도 decoration 익숙한 단어이죠. 명사형입니다. 우리 다음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spell. 자, spell 하면요. 일단 이건 동사로 철자를 말하다 또는 철자를 쓰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너의 이름 영어로 철자를 어떻게 쓰니라고 할 때 How do you spell it? How do you spell your name?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거는 명사로 쓸 때에 주문, 마법이라는 뜻이 또 있어요.

1문 보면 The magic spell, 그 마법 주문은 made everyone fall asleep, 모두를 잠들게 했다. 마법 주문, magic spell이에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 주문을 걸다 라고 할 때, 우리 cast라는 단어 동사로 쓸 때 던지다 라는 의미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문을 걸다, cast a spell. 그리고 주문에 걸린이라고 표현할 때는 under a spell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볼게요. trick. trick 하면 말 그대로 trick. 그러니까 속임수, 장난을 얘기하죠. 동사로 속이다 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누구에게 장난을 치다 라고 할 땐 play a trick on someone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 표현과 관련해서 여기 trick or treat 이라는 표현에 대한 설명 나와 있어요. 이 trick or treat은 할로윈 때 아이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하는 말인데요. 집주인이 treat 을 주면 떠나지만 이때 treat은 초콜릿이나 사탕, 단 것을 말하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trick, 그러니까 배를 누르고 도망가는 장난을 치겠다는 그런 경고가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사탕 안 주면 장난칠 거예요. 이런 표현인 거죠. 우리 할로윈 때 쓰는 표현 trick or treat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두 개의 단어는 뭔가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이네요. 자, 이 단어 첫 음절에 1강세를 두고 celebrate. celebrate 하면 어떤 일을 기념하다 또는 축하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Neighbors got together. 이웃들이 함께 모였다. To celebrate the holiday. 그 명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명사형도 같이 알아두세요. celebration. celebration 하면 이건 기념 행사, 축하 행사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 보시면요. 이 단어 congratulate, congratulate 이렇게 읽어주는데요. 이건 축하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예문 보면 they congratulated her. 자, 그들은 그녀를 축하했대요. on winning the science award. 그녀가 이제 과학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 congratulate A on B. B에 대해서 A를 축하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congratulate 뒤에 그 축하받는 사람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on이라는 전치사 쓰고 축하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우리 명사형으로는 congratulation, congratulation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요, 특히 이렇게 S를 붙여서 축하해 라는 표현으로 쓰이죠. 축하해 라고 할 때 congratulations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다음 단어로 가 보겠습니다. hide. 자, hide 하면 숨기다 라는 뜻이 있죠. 또는 숨다도 되고. 우리 반대말로 드러내다 라고 할 땐 reveal 이라는 단어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 이 hide는요, 3단 변화 알아두셔야 돼요. hide, hid, hidden. hide, hid, hidden 이어서요. 우리 과거형 주의해 주세요.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들을 위한 선물들을 나무 아래에 숨겼다 라고 할 때 우리 과거형으로 표현할 때 hide it 아니고 우리 hid로 표현하면 됩니다. Parents hid presents for their children under the tree 이렇게요. 자, 우리 다음 표현 보겠습니다. take place. 자, take place 하면 어떤 계획된 일이 개최되다, 일어나다 입니다. 어떤 장소를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유의어로 happen 그리고 occur 마찬가지로 일어나다 라는 뜻이 있고요. 예문 보면 그 의식은 그 홀에서 개최되었다 라고 할 때 the ceremony took place in the hall 어떤 일이 일어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음 표현 같이 읽어볼게요. fall in love with fall in love with 하면 누군가에게 반하다, 누군가에게 사랑에 빠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예문 보시면 그는 방문하는 동안 한국 전통에 반했다 라고 할 때 he fell in love with Korean traditions during his visit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또 첫눈에 사랑에 빠지다 라고 할 때는 at first sight 첫눈에를 넣어서 fall in love at first sight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자, 우리 다음 표현 볼게요. feel sorry for. feel sorry for 하면 누군가를 안쓰럽게 여기다 또는 누구에게 미안하다 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나는 그가 안타깝다 할 때 I feel sorry for him 이렇게 말하면 되죠. 자, 우리 다음 표현으로 가볼게요. thanks to. thanks to 하면 뭐뭐 덕분에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because of 유의어로 나와 있는데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이고 한편 thanks to는 조금 긍정적인 의미에서 뭐뭐 덕분에 라는 의미로 쓰여요. 그녀의 노력

덕분에라고 할 때, thanks to. So, thanks to her hard work, the celebration was a success. 그 축하 행사는 성공이었다. 이렇게 채워줄 수 있네요. 자, 우리 다음 표현 볼게요. Be filled with. Be filled with 하면 무엇으로 가득 차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fill은요, 채우다. 라는 뜻이 있는 동사예요. 이 채우다라는 동사를 지금 be PP 형태, 수동태로 써준 거죠. 해서 무언가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의 유의어도 같이 알아두세요. be full of. 마찬가지로 무엇으로 가득 차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예문 보면 그 홀은 결혼식을 위한 꽃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할때 어떻게 하면 돼요? The hall was filled with. The hall was filled with flowers for the wedding ceremony.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는 이 표현 써서 The hall was full of flowers for the wedding ceremony.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각각 쓰이는 이런 전치사가 다르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두 번째 미션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사라진 단어를 찾아라입니다. 우리 첫 번째 세트 바로 드릴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Decorate, congratulate, celebrate. 자, 이 중에서 이제 한 단어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사라진 단어 무엇인가요? 정답은 바로 decorate. Decorate 하면 장식하다, 꾸미다 라는 뜻이었죠? 다음 두 번째 세트 드릴게요. 잘 기억해 보세요. Take place thanks to be filled with. 이제 한 단어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사라진 단어 뭔가요? 정답은 thanks to. thanks to 하면 뭐뭐 덕분에 라는 뜻이었죠? 다음 세트 드릴게요. 이번엔 네 개예요. hide, lantern, costume, trick. 자, 이제 한 단어가 사라집니다. 하나, 둘, 셋. 자, 이 사라진 초록색 단어 뭐였죠? 정답은 바로 costume. costume 하면 의상 복장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daily practice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교재 288페이지 A번이에요. 우리 영어 단어와 알맞은 뜻 연결해 볼게요. 뜻부터 보면 A에 a covering for your face. covering 하면 덮는 것. 덮개 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의 얼굴을 덮는 것 하면 가면이란 뜻을 가진 mask 연결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B번입니다. A spoken word. 자, 말해진 말, 발화된 말입니다. With magical power. 마법의 힘을 가진. 마법의 힘을 가진 말 하면 주문이죠. spell 연결해주고요. 다음 C입니다. A ceremony. 의식이에요. Hell for a dead person. 죽은 사람을 위해 열리는 의식 하면 장례식이죠. 장례식이란 뜻의 단어 funeral이고요. 다음 우리 D번 보겠습니다. A set of clothes 해서 이건 한 세트의 옷이에요. Worn by an actor or performer 해서 배우나 또는 공연자에 의해서 입어지는 그런 특별한 목적을 가진 옷 뭐라고 하죠? costume 이게 되겠죠? 의상, costume. 다음 우리 E 보겠습니다. A large group of people. 큰 그룹의 사람들이에요. Who are together in one place. 한 장소에 함께 같이 있는. 자, 이 그룹의 사람들이라고 할 때는 군중이 되겠죠? crowd라는 단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B번으로 가볼게요. 알맞은 단어 써보겠습니다. 1번에 결혼식 초대장이라고 할 때, 우리 초대장, invitation이죠. A wedding invitation. 다음 우리 2번 보면요. 특별한 행사라고 할 때요. 우리 행사라는 단어, 이벤트 말고도 O로 시작하는 단어 있어요. occasion입니다. A special occasion. 다음 우리 3번에요. 승자를 축하하다라고 할때 어떤 단어 쓸수 있을까요? 우리 축하하다라고 할때 congratulate. Congratulate a winn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다음 4번입니다. 주위에 모이다라고 할 때. 우리 모이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gather 쓸수 있어요. gather around. 다음 5번입니다. 침대 밑에 숨다라고 할 때요. 우리 숨다라는 동사는 hide잖아요. hide under the bed 이렇게 완성해주면 됩니다. 우리 다음 C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문장 완성해 볼게요.

볼게요. 우리 1번 보시면 The mama brought all friends together. 자, 여기 bring together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함께 모았다라는 거예요. 옛 친구들을 제외시켰대요. After 10 years, 10년 후에. 뭐가요? 동창회가요. 우리 동창회라는 단어는요. reunion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우리 2번입니다. The 뭐뭐 party. 자, 할로윈 파티는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The Halloween party was filled with 가득 차 있었대요. Decorations and candies. 장식과 사탕으로 우리 be filled with 그리고 decoration 이런 배웠던 단어들도 들어가 있네요. 다음 우리 3번 보겠습니다. The mama welcomed all the guests. 그 주인은 현관에서 모든 손님들을 따뜻하게 환영했어요. The mama welcomed all the guests warmly. 그 다음에 at the front doo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 host 여기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다음 우리 4번 보겠습니다. When is your? 너 졸업식 언제야? 우리 졸업식이라고 할때 graduation이죠. It's next Friday. I'm really excited. 정말 기대돼라고 하는데 우리 졸업식 graduation 이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문제도 풀어보았고요. 오늘의 마무리 미션은요. 오늘 배운 단어 외에 기념일 추가로 찾아보기입니다. 자, 오늘 배운 단어 외에도요. 우리에게 많은 기념일이 있잖아요. 어린이날, 어버이날, 설날, 추석 이런 것들은 또 영어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오늘 배운 단어에 추가해서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포텐 수학 10번째 시간 곱셈 공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합차 공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거거든요. 오늘의 미션 확인하면서 수업 시작하죠.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분배법칙을 이용한 식의 전개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전개라는 말 뭔지 알고 계시나요? 전개는요, 괄호가 있는 식들의 괄호를 다 사라지게 만들어서 항과 항을 덧셈과 뺄셈으로 다 연결해 놓는 거. 이게 바로 전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 플러스 B와 C 플러스 D가 곱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괄호가 싹 사라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 방법은 뭐냐? 분배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분배법칙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중학교 1학년에서 보통 A 플러스 B라는 어떤 식에 M이라는 숫자 곱해져 있는 경우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M을 뒤로 곱해준다 이야기했었죠. 그것처럼 뒤쪽에 있는 C 플러스 D라는 식에 앞에 있는 식 A 플러스 B라는 식 전체에 항별로 분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A를 뒤쪽에 있는 C 플러스 D,

이게 바로 전개된 결과다. 그 어디를 봐도 괄호에 무언가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식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때 주의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만약 여기 전개되어져 있는 결과에 동류항이 존재한다면 그 동류항끼리의 계산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은 동류항이 없어요. 하지만 다음에 볼 예제는 그렇지 않죠. 보시면 a-2b를 뒤에 있는 b+a라는 식 전체에 곱해줄 겁니다. 그럼 어떤 일 벌어집니까? a에 b+a를 곱해주니까 ab+a제곱하고 항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은요, 마이너스 2b를 뒤쪽 전체에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b제곱 마이너스 2ab하고 항이 나타나요. 그때 ab와 마이너스 2ab는 동류항이죠. 동류항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b제곱은 그대로 있고요. 동류항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ab가 중간에 쓰여져야 정확하게 식을 정리해 놓은 거다. 이겁니다. 자, 더불어 이 식의 결과를 쓸 때는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 주시는 게 요령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들 우리 다음 공식으로 한번 넘어가서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셈 공식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합차 공식이 있어요.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합차 공식 먼저 보겠습니다. 합차 공식이라는 것은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를 곱했을 때 하나는 더하기로 하나는 빼기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에서 가져온 이름이에요. 그럼 그 결과는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동류항 계산을 진행했을 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중간 동류항 계산을 사용하지 않고 한꺼번에 결과를 쓰는 공식이죠. 이 a 플러스 b와 a 마이너스 b가 곱해져 있는 요 구조를 만족시킨다면 결과는 무조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꼴이 되더라. 그래서 2x 플러스 3y와 2x 마이너스 3y가 곱해져 있다면 합차의 꼴을 만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2x의 제곱에서 3y의 제곱을 뺀게 되더라. 결국 4x제곱 마이너스 9y제곱이 결과가 된다.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넘어오는 과정 중에 분배 법칙을 두번 적용하고 동류항 계산을 하는 과정들이 들어가는데 공식을 사용하면 그 과정을 줄이면서 시간을 아낄 수 있죠. 아래에 있는 예제들을 보면 식이 정말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공식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더한 것이랑 앞에 있는 거에서 뒤에서를 뺀 것은 우리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다라고 그냥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뒤에 있는 거 이렇게 어떤 위치로 기억해 주는 게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보시면요. 2분의 1x를 앞쪽에 있는 거, 3분의 1y를 뒤쪽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한번 더하고 한번 뺐죠. 그러니까 제곱, 제곱, 빼기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결국 2분의 1x 전체의 제곱에서 3분의 1y 전체의 제곱을 빼주면 우리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예제는 합차 공식의 꼴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꼴을 적용할 수 있도록 식의 순서를 바꾸는 거죠. x 플러스 2y였던 것을 2y 더하기 x로 또 2y 빼기 x로 두 번째 식을 바꿔준다면 합과 차로 구성돼 있어요. 앞에 있는 게 2y, 뒤에 있는 게 x죠. 그래서 2y의 제곱에서 x제곱을 빼주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때? 괜찮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의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싱크홀은 전개를 다한 후에 동류항 계산을 빠뜨려서 틀리지 않기 위한 팁입니다. 여러분, 동류항 계산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전개한 식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해 보는 게 요령입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면 동류항들이 가운데에 붙어 있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동류항 계산을 빠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볼까요? 오늘 개념 확인할 문제는 이렇게 많은 식들을 전부 전개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눈에 보여야 돼요. 더하기와 빼기의 앞뒤에 x와 1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 있는 두 개의 항은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해야죠. 합차 공식 적용할 때 어때? 결과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렇지? 그래서 x의 제곱 빼기 1의 제곱하고 쓰여집니다. 근데 1의 제곱은 1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나면 뒤에 있는 x제곱 플러스 1과 x4제곱 플러스 1을 더 곱해.

해주면 되네요. 자, 이때 앞에 두 개의 식이 다시 합차 공식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x제곱 빼기 1, x제곱 더하기 1 합차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x제곱의 제곱에서 1의 제곱을 뺄 거니까 자, 이렇게 x제곱의 제곱 빼기 1하고 쓰여집니다. 그 식에다가 뒤에 x4제곱 더하기 1을 다시 곱해줘라 이런 이야기예요. x제곱의 제곱은요, x4제곱이니까 식을 다시 한번 쓰면 x4제곱 마이너스 1과 x4제곱 플러스 1을 곱해준 거야 얘기할 수 있겠죠. 다시 합차 공식을 적용할 수 있는 꼴이에요. 그럼 어때요? 4제곱을 제곱하니까 8제곱 되겠죠? 그래서 x8제곱 마이너스 1의 8제곱, 그거 1의 제곱, 그래서 역시 x8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결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곱셈 공식을 적용하는데 한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요, 나중에 가면 형태를 조금 바꿔서, 위치를 조금 바꿔서 계속 출제가 될 겁니다. 할수 있겠죠? 좋아. 오늘 우리 곱셈 공식 첫 번째 배우는 이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배웠던 합차 공식의 구조 정확하게 기억해 둡시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 더한 것과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걸뺀걸 곱하는 구조죠. 자, 그럼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 모두 반가워요. 즐거운 수학 시간입니다. 만점아 수학 플러스로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 시간 소세, 곱셈, 그 중에서도 응용력을 쑥 키워주는 문제들 준비를 해봤어요. 북 1에 있는 내용으로 응용력 높이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응용입니다. 늘리거나 줄여서 만든 도형의 넓이 구하기라는 표현은 주어져 있네요. 다음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놀이터가 있어요. 이 놀이터의 가로와 세로를 각각 1.5배로 늘려서 새로운 놀이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운 놀이터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놀이터의 가로와 세로를 구해주는 것, 이때의 가로는 7.2 곱하기 1.5로, 세로는 6.8 곱하기 1.5로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놀이터의 가로, 각각 가로 세로를 1.5배로 할 거니까 가로는 7.2 곱하기 1.5가 되잖아요. 따라서 7.2와 1.5를 곱하면 2, 50, 7, 5, 35, 2, 1은 2, 7, 1은 7 더해서 표현하고 소수점을 여기에 찍어줘야죠. 따라서 10.8m가 되는 거예요. 세로는 6.8에 1.5배로 표현이 됩니다. 따라서 6.8과 1.5의 곱을 구해야죠. 8, 5, 40, 6, 5, 30, 8, 1은 8, 6, 1은 6, 0, 2, 0, 1 소수점 찍고 소수점 오른쪽 끝에 0은 생략. 그러니까 요거는 10.2m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놀이터의 넓이는 새로운 가로와 세로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10.8과

10과 10.2를 곱해주면 되죠. 10.8에 10.2를 곱하게 되면 8이 16, 02는 0이니까 1 그대로 쓰면 되죠. 12는 2, 81은 8은 여기에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0, 1 더해서 6, 1, 0, 1, 1 곱은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2. 따라서 소수점은 여기에 찍어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110.16 제곱미터가 새로운 놀이터의 넓이가 된다라고 할수 있죠. 연습해 볼게요. 다음과 같은 평행사변형이 있는데요. 밑변의 길이를 0.8배로 줄이고 높이를 1.2배로 늘려서 새로운 평행사변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새로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구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여기서 밑변의 길이는 0.8배로, 따라서 밑변의 길이가 0.625m니까 여기에 몇의 몇 배는 몇 곱하기 몇이죠? 따라서 0.8을 곱해주는 거예요. 5, 8에 40, 2, 8에 16, 6, 8에 48,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곱의 소수점은 하나, 둘, 셋, 넷. 소수점 아래 자릿수가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요렇게 소수점을 찍고 0을 써서 0.5, 0, 0, 0, 0은 모두 생략. 소수점 오른쪽 끝에 있는 0들은 생략해 주세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가 0.5m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를 1.2배로 한다. 그럼 0.4 곱하기 1.2 해주면 이렇게 소수점을 표현해 주니까 0.48m가 되겠죠. 자,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와 높이를 곱해주면 되니까 0.5와 0.48을 곱하여 5, 8에 40, 5, 4, 20. 그리고 곱하는 두 소수의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합치면 하나, 둘, 셋. 따라서 곱의 소수점은 여기에 찍히고 앞에다 0을 써주세요. 0.240 소수점 오른쪽 끝에 0을 생략해주면 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하였을 때 0.24 제곱미터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7.5cm인 정사각형이 있고, 이 정사각형의 가로는 1.8배로 늘리고, 세로는 1.4배로 늘려서 새로운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 새로운 직사각형의 가로는 처음 길이의 1.8배. 따라서 7.5 곱하기 1.8로 5, 8에 40, 7, 8에 56, 5, 1은 5, 7, 1은 7, 0, 5, 3, 1 소수점을 찍어서 13.5cm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새로운 직사각형의 세로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7.5cm에 1.4배. 그럼 1.4를 곱해줘야죠. 5, 4, 20, 7, 4, 28, 5, 7 더해서 나타내고 소수점 찍고 소수점 오른쪽 끝에 0을 생략하니까 이것은 10.5cm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하고 세로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계산해 볼까요? 5, 25, 3, 5, 10, 5, 1, 5는 5, 5, 1은 5, 3, 1은 3, 1, 1은 1, 5, 7, 1, 4, 1 소수점 여기에 이렇게 찍어줘야겠군요. 새로운 직사각형의 넓이는 141.75 제곱센티미터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거나 줄여서 만든 도형의 넓이 구하기 대표 응용 첫 번째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대표 응용 두 번째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기 위해서는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계산해서 이와 같이 네모가 동그라미보다 크고 세모보다 작다. 이렇게 나타내서 문제를 해결해주면 된답니다. 그렇담 4.8 곱하기 1.5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4.8 곱하기 15의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8, 5, 40, 4, 5, 20. 8, 1은 8, 4, 1은 4,

72, 소수점 찍고 0은 생략. 따라서 이것은 72가 되고요. 21 곱하기 3.64. 두 수를 바꿔 곱해도 결과 같습니다. 4, 6, 3, 8, 6, 22, 326. 더해서 4, 4, 6, 7, 소수점 찍기. 76.44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정리해둘 수 있나요? 네모는 72보다 크고 76.44보다 작기 때문에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73, 74, 75, 76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연습해 볼게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순서대로 써보세요. 라고 했군요. 그럼 이것도 역시 계산할 수 있는 것을 계산해 두는 거예요. 30 곱하기 0.57 계산해 볼까요? 30과 57을 곱하게 되면 0 하나 붙이고 37에 21, 35, 15. 그런데 0.57을 곱했기 때문에 소수점을 찍고 그럼 이 값은 17.1로 나타내 줄수 있죠? 또0.096 곱하기 400입니다. 96에 400을 곱하면 0두 개, 64, 24, 94, 36. 그런데 0.096과 400의 곱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소수점을 여기에 찍고 0두 개는 생략해야죠. 그래서 38.4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네모는 17.1보다 크고 38.4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18부터 어디까지? 38까지의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가장 작은 수는 18이고요. 가장 큰 수가 38이 되겠네요.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를 순서대로 써서 답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해결해 보면 이것도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를 찾고 그들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해야죠. 4.12 곱하기 4.5는 250, 15는 5, 45, 20, 248, 14는 4, 44, 16, 0, 4, 5, 8, 1, 소수점 여기에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18.54가 되었죠? 이번에는 18.4하고 2.3을 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3, 12, 83, 24, 1, 3은 3, 428, 826, 12는 2, 더해서 2, 3, 2, 4, 소수점 아래 자릿수 합 하나, 둘, 따라서 이렇게 소수점을 찍어 42.32. 네모는 18.54보다 크고 42.32보다 작다라고 표현해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연수는 19부터 42까지가 들어갈 수 있겠죠. 가장 작은 수 19, 가장 큰수42, 이것을 더하게 되면 문제의 답은 61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응용입니다. 몇 배만큼 늘어난 값 구하기. 강아지의 지난달 몸무게가 3.7kg이었습니다. 강아지의 이번 달 몸무게는 지난달 몸무게의 0.1배만큼 더 늘어났다면 이번 달 강아지의 몸무게는 몇 킬로그램인지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3.7kg의 0.1배만큼이 늘었어요. 3.7kg의 0.1배 그림에서는 바로 이 색칠된 부분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3.7kg에다가 요 색칠된 부분만큼이 더 늘어났다라고 할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3.7에다가 3.7 곱하기 0.1의 값을 더한 거랑 같죠. 근데 이 3.7이라고 하는 건3.7 곱하기 1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이 얘기는 3.7에다가 1.1만큼을 곱한 거랑 같겠구나. 따라서 3.7kg의 1.1배가 이번 달 강아지의 몸무게가 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결을 해봐요. 3.7kg의 0.1배만큼 더 늘어난 강아지의 몸무게는 3.7에다가 더 늘어난 것만큼을 더해야 한다? 3.7 곱하기 0.1만큼을 더하는 것이구나. 그럼 이건 3.7 더하기. 3.7에서 소수점이 왼쪽으로 한 자리 이동하면 0.

0.37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3.7에 0.37을 더해 주었더니 이 값이 4.07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4.07kg이라고 할수 있죠. 또는 3.7 곱하기 1.1을 계산한 값으로 4.07kg이다라고 계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연습해 볼까요? 길이가 21.5m인 학교 앞 보행로가 있다. 보행로를 현재 길이의 0.6배만큼 더 연장하는 공사를 하려고 한다. 공사가 끝난 뒤 보행로의 길이는 몇 미터가 될까라고 했어요. 원래 21.5m예요. 그런데 21.5m에 0.6배만큼을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해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21.5는 21.5 곱하기 1과도 같기 때문에 21.5 곱하기 0.6까지 더한 것은 21.5 곱하기 1.6과도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21.5 곱하기 1.6을 계산해 볼게요. 5, 6, 30, 1, 6은 6, 2, 6, 12, 5, 1, 2 더해서 0, 4, 4, 3, 소수점 여기에 찍어서 0은 생략. 따라서 이 값은 34.4로 나타낼 수 있어요. 공사가 끝난 뒤 보행로의 길이는 34.4m가 되는 것으로 구할 수 있답니다. 하나 더. 길이가 9.7cm인 종이띠가 있다. 이 종이띠의 현재 길이의 1.5배만큼 더 이어 붙였다면 전체 종이띠의 길이는 몇 cm가 될까? 원래 9.7cm짜리가 있었는데요. 이 현재 길이의 1.5배만큼을 더 이어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7 곱하기 1.5를 계산하고 9.7과 더해 주어도 좋고요. 아니면 이건 9.7 곱하기 1하고 9.7 곱하기 1.5를 더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9.7 곱하기 2.5의 값을 구해 주어도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2.5 이렇게요. 그러면 9.7 곱하기 2.5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5, 35, 9, 5, 45, 7, 2, 14, 9, 2, 18, 5, 2, 4, 2, 소수점은 여기에 찍어 표현해 줘야겠죠? 따라서 이건 24.25라는 값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럴 때 단위까지 붙여서 해결을 해 주었더니 이어 붙이고 난 다음에 전체 종이띠의 길이는 24.25cm로 나타낼 수 있겠다. 이처럼 몇 배만큼 늘어난 값을 구하는 유형의 문제도 해결해 볼수 있겠네요. 이제 우리 네 번째 대표 응용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시간을 소수로 나타내 계산하는 유형. 일정한 빠르기로 1시간에 95.8km를 달리는 자동차가 있다. 같은 빠르기로 이 자동차가 3시간 30분 동안 달린 거리가 몇 킬로미터일까라고 묻습니다. 1시간 동안 달린 거리가 95.8km죠. 3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3과 60분의 30시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건 1분이 60분의 1시간과 같아서 네모분은 60분의 네모시간으로 표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3시간 30분은 3과 60분의 30시간으로 이것은 3과 10분의 5시간이니까 3.5시간이 됩니다라는 것을 활용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해결해 볼까요? 3시간 30분은 3과 60분의 30시간이다. 이것은 3과 10분의 5시간이므로 소수로 나타내면 3.5시간입니다. 따라서 자동차가 3시간 30분 동안 달린 거리는 1시간 동안 달린 거리에 3.5를 곱한 값으로 표현해 주어야죠. 95.8과 3.5를 곱해 보도록 할게요. 자연수의 계산처럼 하는 거예요. 8, 5, 40, 5, 25, 9, 5, 45, 8, 3, 24, 5, 3, 15, 9, 3,

327 더해서 035 하나 올라갔으니까 33 소수점을 찍고 소수점 오른쪽 끝에 0을 생략해 주면 되겠죠. 따라서 335.3km입니다. 이와 같이 3시간 30분 동안 달린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또 연습해 볼까요? 일정한 빠르기로 1분에 0.36리터의 물을 퍼올릴 수 있는 펌프가 있어요. 같은 빠르기로 이 펌프 3대가 4분 27초 동안 물을 퍼올렸다면 퍼올린 물의 양은 모두 몇 리터인지 구해 보세요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1분에 0.36리터예요. 펌프 한 대가. 그럼 펌프 세 대가 1분 동안에 퍼올릴 수 있는 양은 0.36의 3배만큼이겠죠. 63, 18, 33은 9, 소수점까지 찍어주니까 1.08리터라고 할수 있겠네요. 그러면 세 대가 4분 27초 동안 퍼올릴 수 있는 물의 양은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4분 27초라고 하는 것은요, 4와 60분의 27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4와 33으로 나누면 20, 3으로 나누면 9. 이렇게 4와 20분의 9분. 그럼 이것은 4와 100분의 45분이 되어서 4.45분입니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1.08에 4.45를 곱하는 것으로 나타내 볼수 있겠죠. 그러면 1.08과 4.45를 곱해 볼까요? 85, 45, 15는 5, 84, 32, 14는 4, 84, 84, 32, 14는 4, 0, 6, 5, 8, 2 더해서 10, 여기는 8이 되고 4가 되네요. 소수 두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해서 소수 네 자릿수로 표현되죠? 단 끝에 0은 생략 가능해요. 따라서 4.806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퍼올린 물의 양은 모두 4.806리터로 답할 수 있겠어요. 또 이런 것도 연습해 볼까요? 일정한 빠르기로 1시간에 50.4km를 가는 배가 있다. 같은 빠르기로 이 배가 1km를 가는데 2.85리터의 연료가 필요하다. 같은 빠르기로 3시간 15분 동안 가는데 필요한 연료가 몇 리터일까? 1시간에 50.4km를 갑니다. 그런데 1km를 가는데 2.85리터의 연료가 필요하니까 그럼 1시간 동안 가기 위해서 필요한 연료의 양을 구할 때에는 50.4에다가 1km를 갈때 2.85리터가 필요하니까 2.85를 곱해주면 되겠죠. 4, 5, 20, 5, 25, 4, 8에 32, 5, 8에 40, 4, 2, 8, 여긴 0이고 5, 20 이렇게 표현돼서 0, 4, 16, 3, 4, 1 소수 한 자릿수, 두 자릿수를 곱해서 소수 세 자릿수, 단 끝에 0은 생략할 수 있지요. 그러므로 1시간에 50.4km를 갈때 필요한 연료는 143.64리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3시간 15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간으로 바꿔서 표현하게 되면 3과 60분의 15시간으로 이것은 3과 4분의 1시간, 즉 3과 100분의 25시간이 되어서 3.25시간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따라서 3시간 15분 동안 가는데 필요한 연료는 1시간 동안 가는데 필요한 연료의 양에다가 3.25를 곱해주면 되는 것이죠. 계산한 값, 4, 5, 20, 6, 5, 30, 3, 5, 15, 4, 5, 20, 1, 5는 5, 4, 2, 8, 6, 2, 12, 6, 그 다음에 4, 4, 2, 8,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이렇게, 요렇게 해서 5를 곱했고요. 여기다 2를 곱하면 4, 2, 8, 6, 2, 12, 3, 2, 6, 4, 2, 8, 1, 2는 2. 이렇게 표현되죠? 그 다음에 4, 3, 12, 6, 3, 18, 3, 4은 9, 4, 3, 12, 1, 3은 3. 해서 더해주세요. 0, 0, 하나 올라갑니다. 그럼 13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더하니까 18이네요.

그럼 18, 여기는 16, 6이 되고 4가 됐어요. 계산의 결과는 소수 네 자릿수가 돼야 하고 끝에 0두 개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466.83리터. 이렇게 3시간 15분 동안 가는데 필요한 연료의 양을 구해서 리터 단위로 나타냈더니 466.83리터로 표현됨을 알수 있어요. 이제 우리는 대표 운영 다섯 번째로 수카드를 사용하여 곱셈식 만들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장의 수카드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곱이 가장 작은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곱셈식을 만들자. 이때 곱을 구해볼게요. 2, 3, 5, 8. 작은 것부터 나열되어 있네요. 이렇게 수들이 작은 것부터 나열되어 있을 때 곱이 가장 작게 되려면 이렇게 몇점몇 곱하기 몇점 몇에서 1호의 자리에는 가장 작은 수와 두 번째로 작은 수를 놓아야 해요. 따라서 별점 네모 곱하기 세모점 동그라미 또는 별점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점 네모를 만들어 두 중에서 곱이 더 작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주면 된답니다. 그럼 수카드의 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작은 것부터 2, 3, 5, 8이니까 곱이 가장 작게 되는 곱셈식을 만들려면 자연수 부분에 각각 가장 작은 수와 둘째로 작은 수인 2하고 3을 놓아야죠.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표현해서 2.5 곱하기 3.8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8하고 5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2.8 곱하기 3.5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계산해 보면 5, 8에 40, 2, 8에 16, 5, 3, 15, 2, 3은 6 해서 더해주니까 이렇게 소수점까지 찍어서 끝에 0은 생략합니다. 그럼 얘는 9.5로 표현해 줄수 있겠고요. 이번에는 8, 5, 40, 2, 5, 10, 8, 3, 24, 2, 3은 6, 0, 8, 9 소수점 찍어서 9.8 이와 같이 표현하면 9.5가 더 작으니까 가장 작은 곱은 9.5가 되겠습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연습해 볼게요. 네 장의 수카드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곱이 가장 작은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의 곱셈식을 만들자. 이때 곱을 구해 볼까요? 1, 4, 6, 9 작은 것부터 나열되어 있어요. 곱이 가장 작은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몇점몇 곱하기 몇점 몇을 만들 건데 자연수 부분에 가장 작은 수와 둘째로 작은 수를 놓고 소수 첫째 자리에 6과 9를 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9와 6을 놓는다라고 생각해서 곱셈식 두 개를 만들고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6, 9, 5, 14, 1, 9는 9, 6, 4, 24, 1, 4는 4, 더해서 나타내고 소수점까지 찍었더니 7.84. 이번엔 1.9와 4.6을 곱합니다. 9, 6에 54, 1, 6은 6, 9, 4, 36, 1, 4는 4, 더해서 나타내고 곱의 소수점 여기에 찍어 8.74. 곱이 가장 작을 때 곱을 구해 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7.84를 골라 문제의 답으로 표현해야죠. 한번더 해볼게요. 3, 1, 6, 5의 수카드를 한 번씩 모두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곱셈식의 곱을 가장 작게 만들려고 한다. 이때 곱을 구해 보자. 0. 몇몇 곱하기 0. 몇몇이네요. 그럼 여기서 더 높은 자리는 소수 첫째 자리가 소수 둘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곱을 가장 작게 만들 때는 높은 자리에다가 작은 수를 놓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수카드의 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작은 것부터 1, 3, 5, 6의 순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1하고 3을 놓아주는 거죠. 그러면 0.15에다가 0.36을 곱해주는 것과 또 하나는 0.16에다가 0.35를 곱하는 것이다. 요렇게 두 식을 만들 수 있어요. 계산의 결과 0.15에 0.36을 곱하면 5, 6, 3, 10, 1, 6은 6, 5, 3, 15, 1, 3은 3 더해서 나타내 주고요. 소수 두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를 곱했기 때문에 계산의 결과는 소수 네 자릿수가 됩니다. 소수점 오른쪽 끝에 0은 생략하니까 0.054

0: 되는 거예요. 또 0.16과 0.35를 곱하면 6, 5, 3, 10, 1, 5는 5, 6, 3, 18, 1, 3은 3, 1을 더해서 4, 0, 6, 5, 소수 두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를 곱해서 계산의 결과는 소수 네 자릿수로 표현이 되어야겠죠? 소수점 오른쪽 끝에 0은 생략해서 0.056. 곱이 누가 더 작죠? 맞아요. 0.054가 더 작은 거잖아요. 따라서 곱을 가장 작게 만들었을 때0.15 곱하기 0.36의 곱을 구하여 0.054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수카드 사용해서 곱셈식 만드는 유형을 해결해 보았답니다. 이번 시간 중요한 거한번더 확인해 둘게요. 바로 수카드 사용해서 곱셈식 만드는 거요. 조금 전에 했죠? 자, 곱이 가장 작게 되는 곱셈식 두 가지 경우를 계산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수카드의 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작은 것부터 별, 세모, 네모, 동그라미 순서라면 이때 소수 한 자릿수의 이 자연수 부분에는 가장 작은 수와 둘째로 작은 수를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을 이렇게 그 자리를 바꿔서 소수 첫째 자리에다 놓아주고 이두 식을 각각 계산하여 어떤 것의 곱이 더 작은지를 판단해 주면 된다. 이렇게 수카드 사용해서 곱셈식 만들기 한번더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모두 끝났습니다. 계산에 실수가 없도록 한 번씩 스스로 풀어두는 거 잊지 마세요. 우린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안녕!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수 있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깜찍하니 강연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수학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채인쌤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우리 교과서 넘어보기 문제풀이 끝까지 풀었는데 다 복습하고 왔죠? 자, 이제 우리의 실력을 높일 때가 왔습니다. 바로 비례식과 비례배분에서요, 응용력 높이기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나왔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어려워할 만한 그런 유형이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봐주세요. 자, 먼저 첫 번째 유형은요, 곱셈식을 보고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기입니다. 이거 지난 시간에 쌤하고 같이 풀어봤어요. 그때 중요해, 중학생이 되어서도 꼭 기억해야 돼 라고 강조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이런 겁니다. 곱셈식을 보고 별 대 하트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자, 별 곱하기 3이랑 하트 곱하기 5가 같다 라고 나왔는데요. 이때 별 대 하트는, 자, 내가 이것이 몇 대 몇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난 교과서 넘어보기에서 쌤이 어떻게 풀이해줬냐면은, 자, 여기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가 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지금 별 대 하트에서 별이 외항이니까 똑같이 별하고 이제 곱해진 3도 마찬가지로 외항으로 이렇게 두면 되겠고, 그 다음 하트와 5가 곱해졌으니까 하트는 내항이죠? 그러니까 5도 내항에 두어서 5대 3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 여기에서는 별 대 하트가, 자, 별하고 3이 곱해졌고 하트하고 5가 곱해졌으니까 3대 5예요 라고 헷갈리기 쉽다 라고 그랬는데요. 자, 요거 주의해 주자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오늘 응용력 높이기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이 원리를 설명을 해 볼게요. 만약에 얘랑 얘랑 곱이 어차피 같다라고 했으니까 하트 곱하기 별 곱하기 3도 1이고 하트 곱하기 5도 1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별과 하트가 얼마가 될지 알 수 있겠죠. 바로 별 곱하기 3이 1이니까 바로 별은요, 1의 3분의 1이 되겠고, 그리고 하트 곱하기 5가 1이니까 하트는 1의 5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여기 문제 스케치에 이렇게 나왔어요. 3분의 1을 3배 해야 1이고요. 5분의 1을 5배 해야 1이니까 두 수의 곱이 다 1이라면 이때 별을 3분의 1, 하트를 5분의 1이라고 보자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본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별을 3분의 1이라고 하면 하트는 이제 5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별 대 하트를 B로 나타내면 3분의 1 대 5분의 1이 되므로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면 각각 뭘 곱하면 될까요? 전환과 후항의 15를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쌤이 얘를 외항, 외항으로 두고 그 다음에 내항, 내항으로 뒀을 때 설명했던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라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두 가지 방법 모두 다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1-1번은요, 비슷한 문제입니다. 곱셈식을 보고 별과 네모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는 4분의 1 곱하기 별과 3분의 1 곱하기 네모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다 만약에 1로 같다라고 한다면 이때 별은 뭐가 나오는 거죠? 4분의 1 곱하기 4를 해야지 1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1 곱하기 3을 해야지 바로 1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별 대 네모는 4대 3과 같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비례식의 성질을 거꾸로 해서 이런 곱셈식이 나왔다 라고 했을 때 별 대 네모는 3분의 1 대 4분의 1이니까 여기서도 3과 4의 최소공배수 12를 곱해도 똑같이 4대 3이 나옵니다. 자, 1-2번은요, 기역의 2배와 니은의 4분의 1배가 같습니다. 기억된 니은을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렇게 곱셈식을 풀어서 몇 배로 주어진 것 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을요, 우리 수학나라 언어로 바꿔보면, 기억의 2배니까 기억 곱하기 2와 니은의 4분의 1배니까 니은 곱하기 4분의 1이 같습니다 라고 드는 거죠. 그럼 우리 문제 스케치에 나왔던 대로 해보면 얘네들을 둘 다, 자, 곱이 1이라고 봤을 때는 기억은 2분의 1이고요, 니은은 4가 되니까 기역 대 니은은
2분의 1때 4가 되겠고, 그리고 전항과 후항에 각각 2를 곱해보면, 자, 2분의 1 곱하기 2는 1이죠? 그리고 4 곱하기 2는 8이니까 1대 8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우리 두 번째 유형으로 가보도록 하죠. 두 번째 유형은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 또는 내항의 곱이 주어질 때 모르는 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이 336일 때 동그라미 더하기 별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거는 또 지난 교과서 넘어보기에서 나왔던 문제랑 완전 똑같은데요? 내항의 곱, 42 곱하기 동그라미가 336이라면 비례식의 성질이 뭔데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같은 거니까 24 곱하기 별도 336? 그럼 각각에서 동그라미와 별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뜻이겠죠? 자, 문제 스케치 볼게요. 우리 친구들 네모 대 세모, 그리고 동그라미 대 별이 있다면 이 바깥쪽의 항두개 곱한 거랑 안쪽의 항두개 곱한 것이 같다라는 게 비례식의 성질이죠. 그렇다면 내항의 곱은 42 곱하기 동그라미고 이것이 336이라고 문제에서 주어졌어요. 따라서 336 나누기 42를 계산하면 됩니다. 한 10배는 안 되니까 한 8배 정도 될까요? 자, 42 곱하기 8을 해보면 2, 8, 16, 4, 8, 32. 그래서 얼마? 8이 나오네요. 그리고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외항의 곱인 24 곱하기 별도 336이죠. 그럼 별은 336 나누기 24를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직접 나눠볼게요. 34만에는 24가 한번 들어가죠? 그러면 24에다가 빼주고 내려주면 96이니까 여기에서는 몇번 들어가나요? 네, 네번 들어가면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4. 아하! 동그라미와 별을 더해보자. 8 더하기 14는 최종 정답은 22가 되는 걸알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같은 문제입니다. 다음 비례식에서도 외항의 곱이 144라고 했으니까 내항의 곱도 144. 그럴 때별 더하기 네모의 값을 구해보세요. 외항 12 곱하기 네모가 144에서 네모는 144 나누기 12를 하면 되므로 이거 계산하면 이제 12가 됩니다. 그 다음, 내항의 곱. 별 곱하기 3도 144니까요. 이때 별은요, 144 나누기 3을 계산하면 14 안에는 3이 4번 들어가고 24니까 8번. 그래서 48이죠. 따라서 별 더하기 네모의 값은 48 더하기 12니까 우리 60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6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가 가장 어렵죠? 2-2번은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이 3의 배수인 가장 작은 세 자리 수일 때 동그라미와 별을 각각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는 5대 7은 동그라미 대 별이다 라고 그랬고, 외항의 곱이라는 거는 5 곱하기 별입니다. 그럼 5 곱하기 별이 바로 3의 배수인 가장 작은 세 자리 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의 배수는 3, 6, 9, 12, 15 이렇게 3씩 커지죠? 그러므로 자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의 배수. 자, 5 곱하기 별이라는 거는요, 우리 친구들 5의 배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3의 배수도 돼야 되기 때문에 이때 바로 이 곱은 5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 그러니 15의 배수가 돼야 되겠어요. 그럼 15의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세 자리 수를 찾아주려면 바로 뭐가 돼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15의, 자, 6배를 하면 90입니다. 그래서 100, 자, 15 곱하기 6을 하면 90이니까 우리가 7을 곱해가지고 105가 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5 곱하기 별이 105에서 별은 105 나누기 5니까 21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항의 곱도 그러면 7 곱하기 동그라미도 105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는 이제 0이 아니라 동그라미니까 이렇게 색칠로 구분해 볼게요. 그럼 105 나누기 7이기 때문에 15로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동그라미는 15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별은 얼마? 21이다라는 거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유형은 이제 톱니바퀴가 나왔는데요. 이 톱니바퀴에서 비례식의 활용. 자, 우리 친구들 톱니바퀴를 실제로 본 적이 있나요? 뭐 영상이나 그런 걸로는 보지, 우리가 흔히 또볼수 있는 그런 물건들은 아니죠. 일단 문제는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가와 나가 있는데, 가의 톱니수는 21개, 나의 톱니수는 39개입니다. 나가 28바퀴 도는 동안 가는 몇 바퀴 도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먼저 문제 스케치를 보면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 친구들이 찾아야 돼요. 이 그림이 좀 복잡하게 나왔으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 한번 원리를 우리 친구들과 먼저 깨우쳐 볼게요. 자, 톱니바퀴는요. 크기가 다를 수 있어요. 지금 이 그림만 보더라도 가가 나보다 더 작아요. 하지만 이 맞물리는 부분을 보면 얘가 크기가 더 작다라고 해서 톱니도 더 작지는 않아요. 서로 딱딱딱 이렇게 맞아가지고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이 톱니 부분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자, 간단하게 가의 톱니가 자, 여기서는 21개라고 그랬는데 그냥 더 간단하게 만약 10개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20개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에 바로 여기다가 맞물렸던 이 톱니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페인트를 해갖고 좀 칠을 해놨어요. 그랬을 때는 우리 친구들, 만약 이큰 톱니가 한 바퀴를 뺑 돌아갔다라는 얘기는 처음에 이 페인트 칠한 이 톱니가 자기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맞물린 톱니 수가 몇 개다? 20개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나가 만약에 한 바퀴를 회전을 했어요. 그랬다면 20개짜리가 한 바퀴를 회전했으니까 맞물린 톱니 수는 20개짜리 톱니바퀴가 한 바퀴 돌았다.
20개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 가는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렇게 20개의 바퀴가 이렇게 20개의 톱니가 맞물리는 동안 얘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하나하나하나 맞물리니까요. 그렇다면 가는 몇 바퀴를 회전했을까? 지금 바퀴가 많을수록 많이 회전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자, 10개란 말이에요. 가는 한 바퀴를 돌면 맞물린 톱니 수가 10개가 됩니다. 그런데 맞물린 톱니 수가 20개가 돼야 돼. 즉, 맞물린 톱니 수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2가 20개란 말이죠. 그 말은 두 바퀴를 회전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해됐어요? 10개짜리가 두 바퀴 회전했을 때 20개의 톱니가 맞물리니까 20개짜리 톱니는 한 바퀴를 회전한다. 라는 거는 이제 원리는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톱니 수의 비는 10개, 20개, 바로 두 배예요. 즉, 비로 나타내면 1대2예요. 1대2. 근데 그때 맞물린 회전수의 비는 두 바퀴, 한 바퀴, 2대1입니다. 어때요? 자, 10대 20은 간단하게 1대2. 회전수는 2대1. 어머! 뒤바뀌었네? 맞아요. 왜 그럴까? 맞물린 톱니 수는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1 곱하기 2와 2 곱하기 1이 같잖아요. 그래서 다시 여기 문제 스케치로 돌아오면 이런 거예요. 가가 만약에 네모 바퀴 도는 동안 나는 세모 바퀴를 돈다라고 했을 때 가와 나의 톱니 수의 비 세모계 네모계라면 바로 세모 대 네모지만 회전수는 얘네들을 바꿔서 네모 대 세모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은 톱니바퀴에 대한 원리는 다 끝나요.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 중학생이 되어서도 반드시 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 한 줄로 맞물린 톱니 수는 같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가와 나의 톱니 수의 비가 21대 39니까 간단하게 7대 13이에요. 그럼 회전수의 비는 바꿔서 13대 7이다라는 겁니다. 나가 28바퀴 도는 동안 가가 만약 모르니까 네모바퀴 돈다고 하면 비례식을 세울 수 있죠. 13대 7은 네모 대 28이 되겠고, 이때 외항의 곱, 13 곱하기 28은 내항의 곱, 7 곱하기 네모가 되는 거예요. 그럼 7 곱하기 네모는 13 곱하기 28 계산해 볼까요? 38, 24에다가 26이니까 364가 되겠죠. 364. 그럼 네모는 364를 7로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52로 계산이 되겠네요. 따라서 가는 쉬운 두 바퀴 돕니다. 라는 거 결론 내려줄 수 있어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에서 원리를 자세하게 알았으니까 두 번째 문제는 되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바퀴 가와 나가 있는데요. 가의 톱니 수는 55개, 그 다음에 나의 톱니 수는 35개. 가가 14바퀴 도는 동안 나는 몇 바퀴? 네모 바퀴 돈다 라고 하고 이 네모를 구해 볼게요. 그러면 먼저 톱니 수의 비는 55대 35입니다. 이거 간단하게 5로 나누면 11 대 7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회전수는? 회전수의 비는 반대로 7대 11이다라는 거알수 있으니까요. 가가 7바퀴 도는 동안 나는 11바퀴 돈다라는 뜻이죠. 그럼 회전수로 비례식을 세워야 되니까 7대 11은 14대 네모와 같습니다. 라고 세울 수 있고, 여기서는 전항이 두 배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의 성질로 구하는 게 훨씬 쉽겠네요. 즉, 네모는 22가 되면서 22바퀴를 돕니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2번은 맞물려 돌아가는 두 톱니 가와 나가 있는데요. 가의 톱니 수는 16개, 나의 톱니 수는 12개입니다. 두 톱니바퀴가 처음으로 맞물렸던 곳에서 네번더 맞물렸을 때 나는 몇 바퀴 돌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도 톱니수와 회전수의 비를 먼저 구해보면 톱니수의 비는 가는 16개, 나는 12개니까 간단하게 이제 16대 11을

각각 4로 나누면 4대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요, 회전수의 비는요, 3대 4입니다. 얘가 이제 가하고 나예요. 자, 처음으로 맞물렸던 곳에서 네번더 맞물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림으로 나타내 볼게요. 여기가 이제 바로 4, 3. 가가 더 크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럼 얘가 원래 16개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12개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맞물렸던 곳에서 다시 맞물린다라고 했을 때는 무슨 의미일까? 우리 친구들 딱 처음에 맞물렸던 곳에 이 톱니에다가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빨간색 페인트칠을 이렇게 했다라고 해보세요. 그럼 다시 맞물렸다라는 거는요, 두 빨간색 페인트칠한 톱니가 다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가 톱니에서 빨간색 색칠한 톱니는 자, 16개가 맞물릴 때마다 이 자리에 올 거고, 얘는 12개가 맞물릴 때마다 이 자리에 올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 바로 16과 12의, 그렇죠, 공배수를 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16하고 12의 일단 최소공배수 구해보면은 4로 나누면 4하고 3이죠. 그러니까 4, 4, 16에다가 3을 더하면 48.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48개의 톱니가 맞물렸을 때 다시 처음으로 맞물리는구나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48개가 맞물리려면 가는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렇죠. 세 바퀴를 돌아야지 48개. 나는 네 바퀴를 돌아야지 48개. 그러니까 가는 세 바퀴를 돌 때마다 나는 네 바퀴를 돌 때마다 지금 여기서 처음으로 다시 이 톱니가 만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몇 바퀴 돌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바퀴를 돌아야지 한번 만나는데 네번더 맞물렸다 라고 했으니까 바로 4 곱하기 4. 16바퀴를 돌아야지 네번더 맞물린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16바퀴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최소공배수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 유형 가죠. 자, 비례배분하기 전에 전체의 양 구하기. 자, 어떤 수를 3대 7로 비례배분하면 더 작은 수는 24입니다. 어떤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수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몇대 몇으로 비례배분했을 때 몇과 몇으로 나눌 수 있을까를 구해봤는데 이제 거꾸로의 과정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문제 스케치는요. 만약에 전체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면 이것을 동그라미와 세모, 동그라미 대 세모로 비례배분했을 때, 이때, 자, 동그라미만큼을 기억이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보세요.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더 작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더 작은 수는 바로 동그라미가 될 겁니다. 비례배분을 같은 수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몇대 몇으로 나눴기 때문에, 당연히 항이 더 적은 쪽이 더 작은 수다. 더큰 쪽이 큰 수다라는 건알수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해결하기 채워볼게요. 만약에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7, 그 다음에 더 작은 수가 누구예요? 3만큼이에요? 7만큼이에요? 그렇죠. 3만큼을 계산해서 24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거꾸로 계산하면 돼요. 네모 곱하기 10분의 3이 24니까 거꾸로 24를 10분의 3으로 나눠주는 거는 3분의 10을 곱하는 거랑 같아요. 따라서 3으로 약분하면 80이 되므로, 따라서 어떤 수는 80입니다. 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연습. 어떤 수를 7대9로 비례배분하면 더큰 수는 144입니다. 어떤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7하고 9하고 비교해보세요. 누가 더 커요? 그렇죠. 9가 더 커요. 그럼 9만큼이 144가 되는 거예요. 7만큼이 아니라. 자, 이때도 우리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럼 9만큼은 네모를 7하고 9로 나눈 것중 9만큼이 144입니다. 라는 뜻이죠. 자, 그럼 이 식에서 네모는 7 더하기 9가 16이니까 16분의 9가 144가 되겠고요. 그리고 네모를 구하는 방법.

6을 7과 9로 나눈 것중 바로 7이잖아요. 그러니 256을 16으로 나눈 것중 7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6으로 약분하면 16이니까 16 곱하기 7 계산하면 6, 7, 42에다가 7에다가 4를 더하면 어때요? 11이 돼서 112가 되겠죠? 자, 비교해 보세요. 112랑 144랑 누가 더 커요? 그렇죠. 144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더큰 수는 전항, 후항 중에 더큰 항을 찾아주면 되겠고, 더 작은 수는 작은 쪽을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4-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어느 과수원에서 수아는 1시간 20분 동안 일을 하고요. 준서는 50분 동안 일을 하였습니다. 수확한 과일을 일한 시간에 비로 나누어 가졌더니 준서가 10kg을 가졌습니다. 자, 과수원에서 수확한 전체 과일은 몇 kg인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요. 우리 수아가 지금 일한 시간은 1시간 20분. 그리고 준서는 50분입니다. 그럼 먼저 뭐를 구해야 되느냐? 일한 시간의 비를 간단하게 나타내 보죠.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몇 시간, 몇 분, 몇분좀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분으로 바꿔줄까요? 1시간 20분은 1시간은 60분이니까 80분입니다. 그래서 수아가 일한 시간을 먼저 앞에 쓸게요. 그리고 준서가 일한 시간을 뒤에 쓸게요. 그랬을 때 일한 시간은 80분 대 50분이니까 80대 50이에요. 각각을 10으로 나눠보자고요. 그럼 8대 5. 어때요? 더 이상 간단히 나타낼 수 없죠? 그래서 8대 5로 나타냈어요. 8대 5로 비례 배분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준서가 10kg을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준서는 8만큼을 가졌어요? 5만큼을 가졌어요? 5만큼을 가졌어요. 이 5만큼이 10kg이래요. 그렇다면 과수원에서 수확한 전체 과일을 뭐라 그럴까? 전체 과일을 만약 네모 kg이라고 했을 때 5만큼 가져간 게 10이다라는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네모 곱하기 8 더하기 5분의 5만큼 이 결과가 10이다 라는 식에서 네모 찾아보죠. 네모는 자 곱하기 13분의 5가 10이니까 여기서 네모를 구하는 방법은 10 나누기 13분의 5. 그럼 10 곱하기 5분의 13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분하면요. 2 곱하기 13이니까 얼마? 26으로 계산이 돼요. 아, 그럼 과수원에서 수확한 전체 과일은 26 킬로그램이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수화는 얼마를 가져갔을까라는 거는 우리 그냥 쉽게는 전체 26kg에서 준서가 10만큼 가져갔으니까 나머지가 수화가 가져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6에서 10을 뺀 바로 얼마? 16kg을 가져갔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자, 전체 26에서 8과 5로 나눈 것중 8만큼이니까 26 곱하기 13분의 8 계산하면 약분하면 2니까 그래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16kg이다 라고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어요. 정답은 26kg. 자, 그러면 오늘의 플러스 퀴즈 한입 뚝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응용력 키우기가 아무래도 문제 풀이다 보니까 쌤이 이렇게 퀴즈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딱 문제 두 줄밖에 안 돼요. 보자마자, 아, 이거라는 생각 들것 같아요. 어떤 수를 3대 5로 비례 배분하면 더큰 수는 25입니다. 어떤 수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 우리 어떻게 풀었나? 일단, 자, 이 어떤 수를 3대 5로 나눈 것중 3만큼이 25란 뜻일까? 5만큼이 25란 뜻일까? 그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거는 되게 간단하다라고 그랬어요. 3하고 5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럼 당연히 5가 더 크기 때문에, 왜냐면 똑같이 3 더하기 5, 8로 나눈 것 중에 3, 8로 나눈 것 중에 5기 때문에 비례 배분한 후에 그 결과도 그냥 그두 항을 비교한 거랑 같다.

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만큼 가져간 쪽이 더큰 수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문제 오늘 힌트 너무 자세하게 주는데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고 네모 곱하기 3 더하기 5분의 5가 25다라는 식에서 찾아주면 되겠네요. 좋아요. 우리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응용력 키우기도 만나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가지 유형 중에 조금 어렵게 느끼는 것, 그게 바로 나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꼼꼼하게 복습해주고요. 다음 시간 단원평가 프리 시간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볼수 있는 유쾌한 수학의 김윤우입니다. 오늘은 20번째 시간이죠. 네, 곱셈 공식에 대한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었던 것은 곱셈 공식 중에서 1번과 2번까지였죠. 그렇죠? 기본적인 전개와 함께 오늘은 이제 나머지 곱셈 공식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한번 보시죠. 자, 곱셈 공식 3번이 되겠습니다. 두 1차식의 곱의 전개인데요. 자, 1차식이라는 표현 보면은 이제 생략되어 있지만 x가 문자고요. 나머지 소문자 a, b는 상수 취급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x에 대한 1차식과 x에 대한 1차식을 곱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전개를 한번 해보면 x 곱하기 x는 x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bx와 ax가 연달아 나오죠? 근데 둘은 동류항이기 때문에 a 더하기 b의 x. 그쵸? 요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마지막 a랑 b를 곱한 것. 그것은 이제 ab가 나오죠. 됐죠? 그래서 단순한 어떤 전개 과정인데, 이게 왜 공식이지? 라고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 이것은, 그쵸. x에 대한 1차식, x에 대한 1차식. 두개 곱하면 몇 차식이 되는지 보면요. x에 대한 2차식이 되죠? 우리가 다항식의 차수를 결정하는 것은 최고 차항의, 그죠? 차수를 보잖아요? 지금 우변에 있는 다항식을 봤을 때는 x제곱이 2차로 가장 차수가 크죠? 그죠? 그래서 우변 2차식 되잖아요? 그래서 1차와 1차를 곱하니까 2차가 되네? 이런 관점이고요. 나중에 우리가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다룰 때, 그렇죠. 요긴하게 사용되는 부분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연습하는 거다. 그래서 누가 문자다, 여기서? A랑 B는 지금 문자가 아니고 상수 취급, 그죠? 하고 X만 문자일 때, 요럴 때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제곱, 그죠? 최고차항 X제곱은 그냥 1X제곱이고, 그다음 X의 계수는 A 더하기 B고, 즉 원래 있는 다항식들의 상수들끼리 더한 것이고, 그죠? 그리고 마지막 2차식 입장에서 상수항인 것이 각각의 상수끼리 곱한 결과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막 어렵게 문장으로 풀었을 수도 있는데 이제 익숙해질 형태다.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곱셈 공식 4번은 제가 외우라 그랬습니까? 네, 외우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냥 전개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린 그 관점이 잘 적용되면 돼요. 잘 보세요. A, x 더하기 b, x에 대한 1차식과 그다음 cx 더하기 d, x에 대한 1차식을 곱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네, 2차식이 나올 것이다. 물론 뭐 A와 C가 0이 아니다. 뭐 이런 조건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이런 전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면 2차식이 되겠지 뭐. 그래서 무슨 X제곱 나올 거고 무슨 X 나올 거고 상수항 나올 거야. 이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여기 계수만 채워 넣어주면 된다. 상수항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2차가 나오려면 각각 1차끼리 곱해야겠죠? 그래서 a, c, x제곱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 다음, 1차 보면 ax와 d를 곱한 adx와 b와 cx를 곱한 bcx. 그래서 adx와 bcx를 더한 거라서 ad 더하기 bc라고 써준 거고요, 여기를. 그죠? 마지막 상수는 b와 d를 곱하니까 BD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너무 막 ACX 제곱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막 BCX 더하기 BD 막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이 AX와 B, CX, D 자리에 이제 엄청 다양한 녀석들이 자리할 거니까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암기하지 말고 요 남색으로 쓴 부분 2차, 1차, 상수. 그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것만 확실하게 자리 잡으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5번부터 볼까요? 예제 5번, 이제 세 번째 곱셈 공식 적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은 대문자 A, 그러니까 라지 A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상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게 상수다라는 걸 계속 인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또 전개를 해봅시다. X 제곱 나왔죠? 그리고 이제 3X 보세요. OX와 마이너스 AX를 더한 것이 3X가 되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OX 마이너스 AX가 3X가 된다. 그러면 대문자 A는 얼마여야만 하죠? 2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 상수항을 보니까 마이너스 A와 5를 곱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a가 b가 되는데, 아까 a가 2라고 했으니까 b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a와 b를 더하면요, 답은 그렇죠.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첫 번째 문제의 답은 3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그냥 속 편하게 다 전개하셔도 좋아요. 그냥 쭉 써서 위아래에 주어진 문제와 이렇게 비교하면서 답을 찾아도 좋고, 지금 제가 쓴 것은 2차는 해결. 애초에 x제곱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1차가 3x가 돼야 되니까 1차 되는 것끼리 계산한 거고. 상수가 b니까 상수 되는 거랑 비교해 준 거죠. 그렇죠? 이게 부분 부분 부분. 머리는 머리끼리, 배는 배끼리, 다리는 다리끼리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제 9번. 네, 보겠습니다. 자, x 더하기 2 곱하기 x 더하기 6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개보다는 좀 곱셈 공식 관점에서 보면, 아, 1차식과 1차식을 곱했으니까 2차식이 될 거야. 일단 앞은 1x 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상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일단은 가운데 x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더라? 이건데 2와 6의 무엇이다? 합이다. 합 더한 거. 그죠? 근데 외우기 전에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x와 6 곱한 거랑 2랑 x 곱한 거라서 둘을 더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6x, 2x니까 6 더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상수 2와 6을 곱하니까 12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그럼 small a, 소문자 a는 8이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b는 12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b에서 a를 빼니까 4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답은 어디 있습니까? 네, 4번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을까요? 네. 그 다음 10번. 네, 10번. 여기도 학생들이 자꾸 오해합니다. 요 a, a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옆에? 그렇죠. 상수. 이제 이렇게 읽는 거 습관 들이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쓸수 있다 이거죠. 좀 쉽게, 만약에 학습지를 쉽게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얘들아, 이걸 전개했더니 x제곱 더하기 뭐 세모 x 더하기 7이래. 그럼 네모와 세모를 채워볼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차례차례 해보면 일단 x제곱 나오고요. 그다음 네모 x와 마이너스 1x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네모 빼기 1이 되겠죠, 그죠? 세모가. 근데 아직 뭐알 수가 없겠죠? 근데 마지막 상수항은 네모와 마이너스 1을 곱한 이 7이 마이너스 네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모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네모가 마이너스 7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쭉 거슬러 올라가면 마이너스 7 빼기 1이 세모잖아요? 그럼 세모는, 그렇죠.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몇 학년? 네, 중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네모 세모와는 조금씩 그렇죠 멀어질 필요는 있어요. 저도 뭐 어려운 거 가르칠 때 네모 세모 활용하지만 이제 문자를 사용하는 것도 연습해야 된다. 문자를 상수 취급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지울게요. 하나, 둘, 셋. 다시 풀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세련된 풀이를 보여드리면, 아, 좌변 곱셈 공식이네. 그러면 얘는 일단 2차는 그냥 x제곱이고, 1차는 a와 마이너스 1을 더한 것이 x의 개수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상수는 a와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a가 나올 거야. 근데 그게 우변에 있는 식과 같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처음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 마이너스 a가 7이네. 그쵸? 그러니까 a가 얼마네? 마이너스 7이네. 라는 것을 먼저 찾아주고, 그쵸? 빠르게 위아래로 보면 찾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 그러면 여기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8이 되니까 b가 얼마다? 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는 마이너스 8이야. 됐죠? 그래서 각각을 찾은 거고요. a 빼기 b니까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8을 빼요. 그러면 뒤에 더하기로 바뀌죠. 1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답은 2번이네요. 유제 10번의 답은 2번입니다. 됐죠? 지금 제가 하나의 문제를 여러 가지로 풀고 있죠. 그렇죠? 저는 그냥 너무 재밌는 거죠. 이렇게도 놀고 저렇게도 놀고 이렇게도 놀고 표정 저와 같은 표정 지으세요. 하하하. 알겠죠? 여러분들도 한 문제를 빨리 풀고 지나가야지가 아니라 이한 문제를 최대한 다양하게 풀어보면서 경험치를 습득하는 거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알겠죠? 기초 체력이 되는 부분이라서 유연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풀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예제 6번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식을 외우는 건 아니다. 그럼 제가 푸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는데 앞에 문제와는 다르게 각각 1차 항의 개수가 1이 아니죠? 그죠? 앞에 문제들은 다 1이었어요. X의 개수들이 9번도 그렇고요. 그쵸?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실전이다, 실전. 그쵸? 그래서 어찌되었든 1차식과 1차식의 곱이니까 몇 차식이 될 것이고, 2차식이 될 것이고, 자, 여기 볼게요. 그래서 몇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상수 이렇게 될 건데, 저 부분을 채우는 이야기다. 그냥 개수와 상수항을 채우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x제곱이 되려면 5x와 2x를 곱해야 되니까, 그냥 5랑 2만 곱하면 되죠. 10. 그죠? 이제 문자는 치우고 숫자들끼리만 보는 거예요. 그다음 x 자리에 들어갈 값은 5 곱하기 마이너스 3인 마이너스 15와, 그죠? 그리고 1과 2를 곱한 2가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조금씩 이제 형식은 익숙해지고 집중해야 될 부분에만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요렇게.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은 그렇죠. 1이랑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됐을까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주어진 값을 전개하면 10x제곱 마이너스 13x 빼기 3 이렇게 되죠? 그게 소문자 A, B, C의 값이 각각 대응이 되니까 찾아보죠. small a는 10, 그리고 small b는 13 아니라 그랬죠? 마이너스 13 잘했어요. small c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둘은 더하고 하나는 빼네요. 그렇죠? 이런 소소한 장치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둘은 더하고 마이너스 3 그리고 C를 빼줘라 더하기 3 답은 0이네요. 그렇죠? 예제 6번의 답은 4번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바로 또 적용해보죠. 자, 얘도 어찌되었든 몇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상수가 될 거야. 됐죠? 그러면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랑 7을 곱해야겠죠? 마이너스 14. 그죠? 그럼 반대로 상수항도 먼저 채워볼까요? 2랑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죠? 가운데 부분 채워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x항의 개수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곱한 2, 그리고 2랑 7을 곱한 14를 더한 거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small a는 마이너스 14, 그리고 small b는 16인 거죠. 그쵸? 됐죠? 둘을 더하면 a 더하기 b, 2가 되겠죠? 됐습니까? 네, 유제 11번 답은 2입니다. 넘어갈게요. 유제 12번이고요. 이번에는 좀 응용된 것이 이번에는 여기도 숨겨져 있고 결과도 숨겨져 있고 그쵸? 하던 대로 하면 됩니다. 자, 보시죠. 일단은 12x제곱은 이미 3x와 4x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얻어낼 것이 없네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상수 볼게요. 상수. 마이너스 2와 a를 곱한 것이 10이 나오겠죠? 이렇게 푸는 거지, 이제. 앞에 있던 형식들이 점점 익숙해진다면. 상수항은 마이너스 2와 a를 곱한 거야. 근데 그게 10이 된대. 그럼 a는 마이너스 5가 되겠네.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5인 걸 찾았으니까, 이제 1차 항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1차 항의 개수는, 보세요. 마이너스 8과, 그 다음에, 3과 마이너스 5를 곱한 마이너스 15를 더한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23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5, B는 마이너스 23. A 빼기 B, 마이너스 5 빼기 마이너스 23. 그러면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네, 18 되겠죠? 12번의 답은 4번.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방금 또 항상 제가 여러분들을 떠올리면서 수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의 질문이 막 떠올라요. 보세요. 방금 제가 여기서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5를 더하면 이라고 했죠. 근데 학생들은 선생님, 이게 왜둘 더한 거예요? 라고 물어봐요. 이거 이제 스스로 답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것을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5를 더한 거예요? 그 줄여, 이거 줄여 쓰는 거죠. 보세요. 얘는 제가 종종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5를 더한 건데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건데 이것을 줄여서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8과 마이너스 15를 더한 것. 그렇죠? 아니면 이런 관점도 있겠죠? 마이너스 8에서 얼마를 뺀거 그냥 말 그대로 15를 뺀 거. 이렇게 봐도 되는데 둘의 계산 결과가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1학년 때 배우던 거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졌는데요. 반대로 누가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알겠죠? 왜냐면 항의 그 항을 구별할 때도 이게 중요한 아이디어라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47쪽이에요. 예제 7번인데요. 이제 곱셈 공식 종합이네요. 종합. 종합 선물 세트. 자, 그러면 여기도 밑줄 쳐야겠죠? 앞에 거 곱셈 공식 하나 있고 뒤에 것도 곱셈 공식 하나 있고 각각을 계산해서 더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앞에 것도 x에 대한 1차식을 두번 곱하니까 2차식. 뒤에 것도 2차식, 그죠? 2차식끼리 더한다는 얘기죠. 아이, 4차식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2차식과 2차식을 더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볼게요. 근데 전개했을 때, 안 하길 잘했다. 아직 하지 말고요. x의 개수가 3이 된대요. 그러면, 각각 x의 개수만 가져올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앞에 거 전개하면요. 다 전개 안할 거예요. x제곱 나오고요. 더하기 몇 x 나오고요. 상수가 나올 거예요. 그쵸? 그두 번째 있는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에서도 똑같이 x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몇 나올 거예요. 그쵸? 우리가 계산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필요한 것만 가져온다 이거죠. 그럼 여기랑 여기를 더한 게 3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럼 앞에 거 볼게요. 곱셈 공식입니다. 둘 곱한 거의 두 배인데 가운데 빼기니까 마이너스 몇 ax예요? 마이너스 2ax죠? 그럼 동그라미 안에는 마이너스 2a 들어가겠죠. 동그라미를 괄호로 생각을 해주세요. 예, 괄호.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세요. 3x와 마이너스 2x를 더한 거잖아요. 1x죠. 그죠? 또는 3과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바로 1 나오죠. 그게 그거죠? 그럼 요거 두개 더한 것이 3이다.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이 3이다. 마이너스 2a가 2가 되므로 a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되죠? 그럼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괜찮을까요? 이제 7번인데요. 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되게 중요한 게, 이걸 다 전개하고 하고 다 더하는 학생들 당연히 잘하는 건데, 조금씩 속도가 빨라져야 돼요. 그래서 요 가운데 제가 남색으로 쓴 부분을 이제 직접 요 정도만 쓰고 빨간색 부분을 구하는 거라는 이 설계도를 인식해줘야 돼요. 그죠? 그 과정이 있으면 이 남색 글씨는 이제 머릿속으로 들어가고요. 바로 풀이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해설에는 이 부분부터 나오니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전후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유제 13번이요. 얘도 밑줄을 좀 쳐야 되는데, 두 번째 게 조금 복잡하네. 요거 하나 있고요. 또 마이너스 2 곱하기 무엇이 있네요. 그쵸? 뭐라고요, 여러분들? 뒤에 거, 무슨 공식이라고요? 뒤에 거? 뭐, 못 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게 뭔데요, 이게? 이게 뭔데요? 아, 그렇죠. 합차 공식이네, 합차 공식. 그쵸? 아, 고마워요. 합차 공식. 그러네. 그럼 생각보다는 복잡하진 않겠네. 그쵸? 일단 한번 볼게요. 앞에 문제와는 다르게. 뒤에는 싹다 전개하세요. 이런 의미죠? 지금도 A, B, C가 상수예요. 그럼 전개를 해보죠. 앞에 거 먼저. 자, 얘도 몇 X 제곱 더하기 몇 X 더하기 상수 이렇게 나올 거고요. 뒤에 게좀더 간단해 보이니까 합차 공식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그죠? 거기에 지금 마이너스 2를 이제 분배해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로 적어 볼게요. 뒤에 거는 더하기 색깔을 바꿔서 자, 마이너스 50x 제곱.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8 이렇게 되네요. 그럼 앞에 있는 거 이제 잘 구해서 더하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숫자만 보는 거죠? 개수만 보는 거예요. 개수와 상수항. 2, 6, 12. 그죠? 상수항은 3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에는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조금 집중하면 3, 6에 18. 그죠? 그리고 2 곱하기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둘을 더하면 1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계산을 마무리 지어보죠. 동류항끼리 계산합니다. 12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 38. 그죠? 숫자가 좀 무섭네요. 가끔 이럴 때 되면 내가 계산 실수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큰 수가 나오다니. 계속 가보죠. 더하기 16x 더하기 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small a는 마이너스 38. 그 다음 small b는 16. 그리고 small c는 5. 이렇게 되니까 앞에 거두개 더하고 뒤에 걸 빼라. 앞에 거두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은근히 계산이 헷갈리네. 그쵸? 마이너스 20인가요? 그죠? 둘을 더하면 맞습니다. 네, 마이너스 22. 거기에다 5를 또 빼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27. 좋다. 그죠? 보인다. 그죠? 유제 13번의 답은 2번이네요. 요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예. 네, 그러니까 단순 계산 과정이 아니라 지금 제가 계수를 뭔가 장착하는 느낌으로, 상수항까지 뭔가 장착하는 느낌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걸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리는 제가 나중에 꼭 해드리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14번 가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하하. 말 그대로 종합선물 세트죠. 그쵸?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피로해요. 여러분들이 풀기에.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거 다섯 문제인데 이거를 이렇게 한 문제에 넣어놓고,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걸 빨리 푸는 학생들이, 그쵸? 시험 상황에서는, 예, 더욱 높은 점수를 받겠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 합차스럽다는 걸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좌변을. 무슨 소리냐면, 잘 보세요. 이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보세요. A가 있죠? 그리고 O가 있어요. 그러니까 등장인물들이 비슷한 거죠. 거의 같은 거예요. 거의 같아, 거의. 근데 하나만 부호가 다르다. 그쵸?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O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합차 공식인 거 이렇게 캐치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여기는 25 빼기 A 제곱이네. 라고 찾아주면 좋다 이거죠. 됐을까요? 그럼 1번 아니네요. 아, 선생님, 저는 전개해 보니까요. 저 잘했어요. 보세요. 이러면서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여기는 a 제곱이라 틀렸어요. 잘했어요. 진짜로. 잘했어요. 완전 잘한 거고요. 완전 잘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죠. 또 요거 제가 좀 고집이 세거든요. 합차 공식을 빠르게 캐치하는 능력 또한 만만치 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푸는 학생들도 잘 풀었지만 요렇게도 풀어 주세요. 알겠죠? 오케이. 두 번째는 전형적인 공식이죠? 이제 공식을 암기했다는 느낌으로 풀어보면 2차, 1차 상수인데 여기 1차 보세요. 5와 마이너스 8의 합. 그죠? 마이너스 3. 그리고 상수항은 각각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40. 맞네요. 그쵸? 일단 2번 체크. 맞음. 그쵸? 3번. 3번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어떻게 바꾸고 싶다? 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 마이너스 마이너스 너무 뾰족뾰족해요. 그죠? 뭔가 전개하려고 하면 좀 아우 막 아파요. 그렇죠.
1: 예.

마이너스를 곱해도 되죠? 제곱에서는. 그죠? 부호를 뒤집어도 제곱해도 같잖아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이나 플러스 2의 제곱이나 4로 같죠? 우리 제일 처음에 4의 제곱근은 뭐가 있어요? 막 이렇게 했을 때 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부호를 뒤집어도 같다. 제곱의 세상에서는. 그러면 이건 익숙하죠. 그죠? 익숙한 곱셈 공식.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가운데,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8xy죠? 아쉽게도 틀렸어요. 그죠? 그 다음 4번 볼게요. 4번. 4번도 전형적인 공식이네요. 자, 먼저 몇 a 제곱? 6a 제곱. 상수를 먼저 볼까요?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4. 그죠? a 1차 항을 채워보면 12와 마이너스 2를 채워 넣으면 10.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맞네요. 4번. 5번. 5번도 똑같아요.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 여기. 몇 a 제곱? 6a 제곱. 그럼 b 제곱 볼게요. 상수항이 아니라 이제 b가 있으니까 b 제곱이네요. b 제곱 보면 요거랑 요거 곱하면 되겠죠? 그럼 플러스 6분의 1 b 제곱인데 틀렸다. 그쵸? 잘못됐고. 그 다음 마지막 여기 ab 항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1ab와 그 다음 마이너스 1ab죠? 마이너스 2ab네. 그쵸? 여기도 잘못됐고. 그래서 부호가 잘못된 부분이 많네요. 네. 답은 2번, 4번이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8번. 곱셈 공식과 도형의 넓이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자, 주어진 직사각형의 넓이래요. 원래는 가로, 세로가 x인 정사각형에서 가로의 길이는 2y 늘었죠. 그럼 넓이 구하려면 가로의 길이는 x 더하기 2y. 세로의 길이는 x에서 2y가 빠졌죠. 그럼 x 빼기 2y. 이거 무슨 공식? 네, 합차 공식. 그죠? 귀엽죠. 이 정도면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제 15번. 자, 이번에는 가로의 길이가 원래 4x, 세로의 길이가 얼마예요? 7x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가로의 길이가 3만큼 줄었어요. 그러면 4x 빼기 3. 그 다음 세로의 길이 보겠습니다. 7x에서 2만큼 더 늘었죠? 그러면 7x 더하기 2. 여기도 곱셈 공식. 네 번째죠, 그렇죠? 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 7에 28x 제곱 더하기 자몇 x냐 마이너스 21 그리고 플러스 8 그죠? 그러면 계산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계산해 보면 얼마예요? 네, 13인가 13? 그럼 마이너스 13 그죠? 마이너스 13 x 마지막 빼기 6 이렇게 되겠죠? 답이 어디 있나요? 답은 3번인가요? 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네요.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됐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이 그림, 우리가 그래도 은연 중에 여러 번 접하는 도형인데, 아,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래서 막이 하얀 부분을 빼주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래서 살짝, 도형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랑 여기가 똑같죠? 그럼 위에 있는 걸 아래로 내려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부분도 서로 길이가 같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붙여 볼 거예요. 그리고요, 위에 있는 것도요, 여기, 여기가 지금 어쨌든 같잖아요.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요렇게 붙여볼 겁니다. 요렇게 많이 쓰는 문제예요. 이 아이디어를.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느냐? 자, 얍! 이렇게 되네요. 얍! 다시요.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이동, 이동, 이동 붙이면 네, 조금 작은 직사각형이 형성이 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냐? 가로의 길이가 5x에서 그냥 2 빠진 게 되고요. 세로의 길이는 3x에서 그냥 2 빠진 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냥 둘을 곱한 게 되는 거죠. 다시요. 이 길을 빼려고 하면 가운데가 겹치죠? 가운데를 다시 한번 더해준다는 되게 좀 생각보다 복잡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냥 그림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되네. 그죠? 결론적으로는 가로, 세로가 2씩 줄었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넓이 구해보겠습니다. 5x 빼기 2 곱하기 3x 빼기 2. 이렇게 되죠? 자, 전개하겠습니다. 1차식과 1차식의 곱. 2차식이 나오겠죠? 5, 3, 15x 제곱, 그쵸? 자, 그 다음에 상수항으로 건너뛸게요. 상수항,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 4, 그쵸? 그래서 1차만 잘 채워 넣으면 되겠습니다. 1차는, 자, 마이너스 6x와 마이너스 10x죠? 그럼 둘을 더하면, 그렇죠. 마이너스 16x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상수 ABC를 구해야 되니까, A는 15,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16, 그 다음 C는

4입니다. 다 더하는 거 아니죠? 항상 디테일 조심. 앞에 거두개 더하고 뒤에 걸 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을까요?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오늘 감각을 키우는 기준. 아,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앞에서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자, 우리 곱셈 공식 3번과 4번은 단순한 공식이라기보다는 1차식과 1차식을 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2차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이 최고차항의 2차항의 계수가 0이 되는지는 봐야겠지만 우린 여긴 주 대화 소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2차식인데 계수만 채워 넣는다는 관점으로 숫자들끼리, 상수들끼리 계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도 엄청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쵸? 네, 자신 칭찬해 주시고요. 네, 푹 쉬시고 복습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30번째 시간입니다. 국어 공부 열심히 해볼 건데요. 와, 친구들 그거 알아요? 자, 이번 시간이 벌써 만점왕 통합분 5학년 1학기 국어 마지막 단원을 공부할 시간입니다.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자, 국어 여섯 번째 단원인데요. 그 이름은 바로 즐겨요예요. 뭘 즐기냐면 작품을 즐겨요입니다. 이 작품을 어떻게 즐기면 좋을까요? 이번 단원을 통해서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번 첫 번째 시간은요, 이렇게 한번 즐겨볼 겁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비유적 표현 나왔네요. 비유적 표현과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하며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을 즐겨볼 겁니다. 작품을 즐길 때는 비유적 표현과 인상적인 부분을 생각하면 좋은데요. 어떻게 생각하며 감상하면 좋을지, 또 비유적 표현은 무엇일지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알아보자고요. 자, 즐길 준비 되었나요? 작품을 즐길 준비 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공부 시작해보죠. 자, 여섯 번째 마지막 단원 공부니까요, 더 집중해서 열심히 공부해보고 즐겨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준비학습입니다. 딱지라는 시가 있고요. 자, 1번 문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시를 읽어봐야 되겠지요. 제목이 딱지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자, 보도록 하죠. 총 1연, 2연, 2연으로 구성된 시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연은요, 행들이 모인 덩어리죠. 그리고 행은 한 줄 한 줄을 행이라고 하잖아요. 자, 시를 한번 선생님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면서 어떤 내용의 시인지 준비 학습이니까 준비 운동처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딱지.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정벌레 같은 딱지가 생겼어. 곧 기어갈 것 같은데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살살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무릎에서 내려가기 싫은가 봐.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라는 딱지라는 시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생긴 건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넘어져 피났던 자리에 딱정벌레가 생긴 것이 아니라 딱정벌레 같은 뭐? 딱지가 생겼어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딱지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딱지를 딱정벌레 빗대어 표현했습니다. 다음은 2번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시를 읽고 이런 장면이 떠올랐대요. 알맞은 것입니다. 1번 아이가 딱정벌레 때문에 넘어졌다는 아니죠. 그냥 넘어진 것이고요. 딱지를 딱정벌레 빗대어 표현한 것이니까 말이죠. 2번 아이가 딱정벌레를 무서워한다는 아니죠. 3번 아이가 딱정벌레에게 먹이를 주고 있다도 아니고요. 4번 아이가 무릎에 생긴 딱지를 만지고 있죠. 여기 보면은 건드려도 가만히 있어. 뭘 건드려요? 딱지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살살 긁으며, 뭘 긁으며? 딱지를 긁으며 떼어놓고 싶은데 딱지를 지금 살살살살 만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요. 뭐 두드러기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기억을 빗대어 표현한 대상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기억은 여기 있죠. 딱지입니다. 딱지 앞을 보면은 딱정벌레 같은 딱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딱지를 딱정벌레 빗대어 표현했구나. 쉽게 골라줄 수 있죠. 따라서 선택지에서 딱정벌레를 찾아보면 여기 있죠. 정답은 5번이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이 딱지를 딱정벌레에 빗대어 표현해가지고 이 딱지를 막 뜯고 싶은 마음을 마치 이 딱정벌레에 빗대어 표현해서 이 딱정벌레가 내려가기 싫은 것처럼 딱정벌레가 내 무릎에 살갗을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재미있게 표현했구나라는 것도 함께 알 수가 있죠. 자,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니은에 대해 알맞게 말하는 친구 묻고 있습니다. 니은은요,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 이거죠. 자, 지연이 딱정벌레가 무릎 살갗을 꽉 물어서 아팠을 것. 딱정벌레는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로 막 딱정벌레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딱지를 딱정벌레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잖아요. 따라서 알맞지 않습니다. 선제. 무릎에서 딱지가 잘 떨어지지 않는 장면을 마치 딱정벌레가 내 무릎 살갗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재미있게 표현했지요. 따라서 맞습니다. 유미, 넘어져 다친 곳이 잘안 나아서 걱정되는 마음이 드러나 있어는 아니죠. 딱지가 잘안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것입니다. 정답은 선제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준비운동 해보았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원학습 넘어가기 전에 이런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먼저 비유적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볼 건데요. 비유적 표현은요, 바로 이거예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적 표현입니다.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 예를 들어, A라는 사물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그냥 A가 아니라 비슷한 B를 이용해서 B 같은 A, B처럼 뭐한 A 또는 A는 B이다. 이런 식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유적 표현이라고 할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신화 이야기에서 대상을 다른 것에 빗대어 표현한 부분을 생각하며 감상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 정리해 볼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익숙한 대상을 새롭게 느끼게 해요. 딱지. 나 그냥 익숙한데, 딱정벌레에 빗대어 표현했어? 새로운데? 이렇게 좀 새롭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두 번째, 장면을 더 생생하게 떠올리게 해요. 딱정벌레가 잡고 있는 것 같은 그 딱지? 더 생생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죠. 또, 글쓴이의 마음이나 느낌이 더잘 전해져요. 아, 진짜 딱지를 뜯고 싶었나 보다. 아, 그거 뜯으면 더 다치는데. 그냥 잘안물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근데 정말 간지러웠나 보다. 뭐, 이렇게 글쓴이의 마음이 더잘 전해지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비유적 표현을 살려 시를 읽어야 하는 방법, 낭송해야 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낭송합니다. 두 번째, 시에서 말하는 이의 처지나 마음을 상상하며 낭송하고요. 세 번째, 필요하다면 어울리는 몸짓, 표정으로 낭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유적 표현이 주는 느낌을 잘 살려 낭송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시를 읽어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핵심 내용 정리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단원학습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단원학습은요, 마음저울과 풀립과 바람이라는 두 시가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저울이라는 시부터 살펴볼 건데요. 왜 제목이 마음도 아니고, 저울도 아니고, 왜 마음저울일까요? 아마도 이 마음과 저울 두 대상을 이용해서 비유적 표현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저울.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 빵한 조각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하고, 칭찬 한마디 담은 쪽이 이기기도 한다.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 저울을 거둔다. 라는 마음 저울이라는 시입니다. 선생님이 방금 읽을 때 어떻게 읽었나요? 막,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씩씩하게 읽었나요? 아니죠. 이 시의 분위기에 맞게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 또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차렷! 이렇게 한게 아니라 이렇게 내용에 따라 기분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운다. 필요하다면 몸짓을 이용해서 시를 읽어줄 수도 있죠. 자, 문제는 5번입니다. 이 시에서 표현하는 대상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 빵, 칭찬, 마음, 잠자리, 양팔 저울. 자, 아마 이 빵, 칭찬, 잠자리가 아닌 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이냐, 양팔 저울이냐, 이게 문제인데, 자, 첫 번째 연에서는요, 내 마음은 이라고 했습니다. 내 마음은 이거야. 뭐, 접시 달린 양팔 저울. 그러니까, 마음을 양팔 저울에 빗대어 표현했구나라는 것알수 있죠. 따라서, 표현하는 대상으로 알맞은 건 양팔 저울이 아니라 마음이구나라는 것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자, 6번은 기억과 같은 표현이 담긴 문장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 기억은 내 마음은 접시 달린 양팔 저울이에요.
자, 1번은 날카로운 눈매입니다. 2번, 반짝이는 눈망울. 3번, 우락부락한 아저씨. 4번, 동생 얼굴은 동그랗다. 지금 1번부터 4번까지는요, 어떤 A라는 대상이 있으면 A가 어떠하다 꾸며주는 말을 이용해서 A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예쁜 A, 무서운 A, 날카로운 A, 동그란 A, 이렇게 말이죠. 단순하게 꾸며주는 말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면 5번 보세요. 그의 눈빛은 일렁이는 파도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무섭다. 그의 눈빛은 예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의 눈빛은 일렁이는 파도라는 또 다른 대상이 왔습니다. 눈빛이라는 대상이 있고요. 파도라는 또 다른 대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비슷한 사물이나 현상을 가지고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바로 우리 비유적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비유적 표현.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기억도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죠. 내 마음을 양팔저울이라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바로 5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는 5번이라고 골라주면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비유적 표현이 무엇인지 알아? 라는 걸 바로 물어보는 6번 문제였네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니은은 말하는 이의 어떤 마음을 표현한 것인지 알맞은 거두 가지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니은은 이거요. 나는 잠자리에 누울 때 양팔저울을 거둔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1번,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2번, 양팔저울로 계산하는 것을 멈춘다. 3번, 자기 전까지 양팔저울을 막 탐구한다. 왜저 저울은 저렇지? 4번, 하루 동안 느꼈던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는다. 5번, 더 이상 마음이 오락가락하지 않고 평온해진다. 뭘까요? 우리는 잠자리에 누울 때 이불 깔고 탁 누워서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하루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아, 나왜 그때 그 친구한테 그렇게 말했을까? 나 그때 왜 화냈지? 이렇게 나의 마음을 되돌아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연에서는요, 막 칭찬 한마디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이쪽 저쪽 기울다가 잠자리에 누울 때는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차분해지면서 저울을 거둔다. 그러니까 차분해진 내 마음을 양팔저울을 거둔다. 이런 식으로 재미있게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4번,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는다. 5번, 더 이상 오락가락하지 않고 평온해진다. 이것이 정답이겠죠? 4번과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문제. 마음과 양팔저울의 비슷한 점을 보기에서 찾아 빈칸에 알맞은 교우를 쓰는 문제인데요. 어떤 점이 비슷해요? 무게를 재기 위해 쓰는 도구. 마음은 무게를 재기 위해 쓰진 않죠. 무게에 따라 이리저리 기울어진다. 무게에 따라 기울어져도 균형을 찾으려 한다. 보겠습니다. 기분에 따라 쉽게 변한다. 그래요. 무게에 따라 이리저리 기울어진다. 이것과 어울립니다. 그래서 빗대어 표현한 것이고요. 다음 흔들릴 때 안정을 찾으려고 내 마음을 막 평온함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양팔저울도 무게에 따라 기울어져도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죠. 누가? 양팔저울이. 따라서 여기에는 다라고 각각 나, 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 전혀 다른 것 같은 이 마음과 양팔저울에도 비슷한 점이 있네요. 그래서 그 글쓴이가 시에서 이렇게 마음을 양팔저울에 빗대어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시 풀립과 바람을 보도록 하죠. 크게 2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연부터 보죠. 나는 풀립이 좋아. 풀립 같은 친구 좋아. 바람하고 엉켰다가 풀줄 아는 풀립처럼 해질 때, 헤어질 때라는 준말입니다. 해질 때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 좋아. 나는 바람이 좋아. 바람 같은 친구 좋아. 풀립같이 헤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 만나면 얼싸안는 바람처럼. 바람 같은 친구 좋아. 자, 9번. 기억이 좋다고 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풀립 같은 친구가 왜 좋다라고 했냐면 헤어질 때또 만나자고 손 흔드는 친구 좋아라고 했죠. 만나면 얼싸안아서 얽힐 줄 알아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서
싸우고 나면 먼저 풀자고 화해를 청해서 그럴싸하지만 5번 헤어질 때도 다시 만나자고 손을 흔들기 때문에 이렇게 플립 같은 친구 좋아라고 했겠죠?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10번 시를 읽고 알맞게 말한 내용에 모두 동그라미 하시오라고 했는데요. 1번 플립 같은 친구와 있으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라고 했는데요. 아니고요. 2번 이 시를 읽으니 친구와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는 장면이 생각나. 그래요. 이 1년을 보고, 맞아. 나도 어제 그 친구랑 헤어질 때또 만나자고 손 흔들었는데, 좋아요. 생생하게 장면을 느낄 수가 있죠. 3번. 말하는 이는 풀립과 바람이 친구와 비슷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풀립 같은 친구, 바람 같은 친구라고 이 친구를 풀립과 바람에 각각 빗대어 표현했겠죠. 따라서 세 번째도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친구를 꽃잎에 빗대어 니은을 새로운 표현으로 바꾸어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니은은 풀잎같이 해졌다가 되찾아온 바람처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글쓴이는요. 친구를 풀잎 과 바람이라는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풀립과 바람의 비슷한 점을 찾아 친구를 이렇게 각각 풀립과 바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도 친구를 꽃잎에 빗대어 표현해 보는데 비슷한 점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떤 점이 비슷할까요? 꽃잎은 화려하고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내 친구, 내 멋진 친구도 이렇게 예쁜 화려한 꽃잎과 좀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번 빗대어 표현해 보겠습니다. 언제나 화사하고, 언제나 화사하고, 예쁜 꽃을 피우는 꽃잎처럼 꽃잎에 빗대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니은을 바꾸어 쓰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처럼까지 따라서 언제나 화사하고 예쁜 꽃을 피우는 꽃잎처럼 이렇게 친구를 꽃잎에 빗대어 친구들도 잘 바꾸어 써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비유적 표현을 생각하며 이 시를 감상하면 좋은 점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봤잖아요. 좋은 점은 글쓴이의 마음과 느낌을 더잘 느낄 수 있고요. 시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요. 또 나에게 익숙한 대상을 더 새롭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낱말의 유래,

어렵다 이런 건 어울리지 않고요. 매일 봐서 익숙한 친구라는 대상이 새롭게 느껴져. 이것이 바로 좋은 점이겠죠. 정호라고 정답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고요. 이제는 또 다른 시, 난 지금 12살이라는 시 살펴보면서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난 지금 12살. 바람에 흔들리고 있어. 난 지금 봄.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 하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는 중이야. 여름이 들면 나무처럼 푸르러질게. 너무 푸르러서 눈이 부실지도 몰라. 가을, 나도 기다리지만 난 지금 봄. 봄이 들고 있어. 라는 난 지금 12살이라는 시입니다. 자, 문제 보죠. 나가 살아가고 있는 시기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1년에서 바람이 흔들리고 있어. 다음년 난 지금 봄이라고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나는 어디에 와 있다? 봄에 와 있다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아직 자라고 있는 봄의 시기예요. 정답은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에 대해 알맞게 말한 내용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있는데요. 기억은 엄만 벌써 가을이 들길 원해요. 가을은 봄을 지나 찾아오는 계절이잖아요. 봄, 여름,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봄에 머물러 있지만, 계절에 빗대어 표현했죠. 나는 아직 봄에 머물러 있지만, 엄마는 내가 빨리 자라서 가을이 들길 원해.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단풍을 좋아하신다. 엄마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아닙니다. 단순히 봄, 여름, 가을, 겨울, 단순한 계절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내가 자라고 있는 성장의 단계를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빗대어 표현한 시라는 것알수 있잖아요. 따라서 엄마는 내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다. 이것이 정답이겠네요. 두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5번. 자신의 지금 모습을 보기와 같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그렇게 빗댄 까닭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는 나는 지금 새싹 같아. 아직 작고 여리지만 자라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했습니다. 자, 나의 모습을 보기처럼 비유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요. 자, 그렇게 까닭까지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우리 친구들도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선생님은요, 강물에다가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요. 나는 지금 작은 물줄기 같아. 그 이유까지. 나는 지금 작은 물줄기 같아. 아직은 가늘게 흐르지만 보기를 참고해서 아직은 가늘게 흐르지만 점점 모여. 점점 모여. 큰 강이 될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나의 지금 모습을 선생님은 작은 물줄기 그리고 큰 강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 작은 물줄기 같아. 아직은 가늘게 흐르지만 점점 모여 큰 강이 될수 있기 때문이야.처럼 우리 친구들도 나의 지금 모습을 다른 대상에 비유적으로 표현해보고 그 이유까지 이렇게 잘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어떤 대상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렇게 해서 우리 15번 문제까지 해결해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이 시를 알맞게 낭송한 친구의 동그라미 하시오라고 했는데, 1번, 봄의 소풍 가기 전에 설레는 느낌 아니고요. 니은에서 봄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조급한 내용인가요? 난 지금 봄이 들고 있어. 나도 기다리긴 하지만 가을을 난 지금 봄이야. 이렇게 조급한 마음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디귿에서 크기가 큰 나무를 표현하듯이 두 팔을 높이 들어 알맞은 몸짓으로 표현하면 더 시를 생생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세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문제 가기 전에요. 이제는 우리 비유적 표현을 살려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계획하기, 시 쓰기, 공유하기. 그게 세 가지 단계인데요. 먼저

빗대어서 재미있게 표현했네요. 자, 17번 떠올린 대상은요, 바로 소나기죠. 여기다가 소나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계획하기 단계이고요. 자, 18번 소나기에 대해 생각한 것, 알맞은 것두 가지를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소나기가 내려 갑작스럽고 놀랐다, 맞죠? 하늘에 떠 있는 사탕, 뭐 흠뻑 젖었던 경험이 있다, 산성비일까봐 뭐 소리가 조용해서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건 놀랐다라는 1번, 그리고 흠뻑 젖었던 나의 경험을 떠올렸죠? 3번 두 가지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획을 했다면요. 아까 빗대어 표현한 비유적 표현을 이용해서 시를 잘 쓰고요. 세 번째로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가 쓴 시를 읽고 감상을 담은 쪽지를 써서 친구와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오, 좋아.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친구야, 내가 쓴 비유적 표현이 새로워서 시가 더 생생하고 재미있게 느껴졌어. 또는 친구야, 네 시를 읽으니까 나도 이런 경험이 떠올라. 나도 소나기를 이럴 때 맞았는데 너의 시를 읽으니까 그 경험이 떠올라서 재미있었어. 또는 친구야, 네 시를 읽었는데 물풍선 말고 이런 것에 빗대어 표현해도 재미있을 것 같아. 나의 의견, 아이디어까지. 이런 식으로 나의 감상을 담은 쪽지를 써서 친구와 나누어 보면 그 자체로 훌륭한 공유 활동이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비유적 표현을 살려 시를 쓰는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계획하기. 두 번째, 시 쓰기. 세 번째, 공유하기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19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중요 표시가 붙었습니다. 더 집중해서 풀어보죠. 두 번째 단계, 시 쓰기에서 완성되었을 시의 구절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했는데요. 방금 첫 번째에서 계획하기 단계에서 소나기, 뭐 물풍선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비유적 표현을 만들어 봤죠. 그렇다면 어떤 구절이 완성되었을까요? 1번, 강아지의 털처럼 보드라운 소나기? 떠올린 내용이 그런가요? 갑자기 내리는 것이 놀랍고 흠뻑 젖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털, 보드랍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2번, 소나기는 하늘에서 팡 터지는 물풍선. 그래요. 소나기를 물풍선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알맞은 건두 번째 동그라미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살펴보죠. 비유적 표현을 살려 시 쓰기에 대해 알맞지 않게 말하는 친구를 찾고 잘못된 부분을 고쳐 써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서진이는 시를 쓸 대상과 비유할 대상의 다른 점을 찾아야 돼. 맞나요? 비유적 표현은 뭐예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비슷한 점을 가진 다른 대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적 표현이라고 하죠. 다른 점이 아니라 비슷한 점을 찾아야 됩니다. 틀렸고요. 광수, 시를 쓸 대상과 관련한 경험이나 느낌을 찾아보는 것도 맞습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게 말한 친구는 서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잘못된 부분 이렇게 한번 고쳐볼게요. 시를 쓸 대상과 비유할 대상에, 비유할 대상에 다른 점이 아니라 어떤 점? 비슷한 점. 비슷한 점을, 비슷한 점을 찾아야 해.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잘 고쳐 써주면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까지 해결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의 20번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는데요. 자, 그냥 헤어지기 전에 이번 시간의 마지막 질문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수강국의 게시판의 주인공은 바로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 이번 시간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오늘 배웠던 이 비유적 표현을 이용해서 시를 쓴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대상이 떠오르나요? 쉽게 말해 나는 어떤 걸 이용해서 시를 쓰고 싶나요?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뭐 A를 B를 이용해서 빗대어서 비유적 표현으로 시를 쓰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쓰고 싶은 대상 또 빗대어 표현하고 싶은 대상을 이용해서 이번 시간 질문을 이용해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나의 생각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0: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열심히 국어 공부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 테니까요. 어떤 내용을 배울지 미리 훑어보고 오는 것도 좋겠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2분 위기.
2: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수학 5단원의 내용을 만나보았잖아요.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 6단원의 내용을 만납니다.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건넓이에요. 부피란 무엇일까? 건넓이란 무엇일까? 자, 부피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가 전체 공간에서 차지하는 그런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건넓이는 말 그대로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면의 넓이의 합을 말하는 거예요. 자, 6단원의 핵심 정리 만나보고요. 단원평가 내용까지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6단원 핵심 정리 시작합니다.

자, 6단원의 가장 첫 번째 내용은요, 바로 부피의 단위를 알아보는 거예요. 부피의 단위, 바로 1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것을 알아볼 겁니다. 자, 우리가 부피를 직접 측정을 하기 전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도 알아봤었어요. 직육면체의 부피, 그러니까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 직접 맞대어서 직육면체를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 중두 종류 이상의 길이가 같으면 직접 맞대어서 나머지 다른 길이 하나를 가지고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둘이 서로 같다면 높이만으로도 부피를 비교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임의 단위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정한 단위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정해두은 단위로. 모양과 크기가 같은 임의 단위를 사용하여 임의 단위가 많이 들어갈수록 부피가 더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방에, 책을 5권 넣을 수 있는 가방이 있고, 책을 2권만 넣을 수 있는 가방이 있어요. 자, 그럼 어떤 가방이 더 클까요? 네, 5권 넣을 수 있는 가방이 더 크잖아요. 그것처럼 임의의 단위가 더 많이 들어갈수록 부피가 더 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임의의 단위 중에서 우리가 전 세계 사람들이 똑같이 약속한 하나의 단위가 있어요. 바로 1세제곱 센티미터입니다. 자, 이렇게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쓰고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있는데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센티미터인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직육면체가 이렇게 하나 놓여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가로는 2cm고, 세로는 4cm고, 높이가 2cm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1세제곱 센티미터짜리 이사키나무를 얼마나 넣을 수 있을지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에 2개, 세로에는 4개를 넣을 수 있고, 2층 높이로 쌓을 수가 있으니까, 2 곱하기 4 곱하기 2, 즉 16개만큼을 놓을 수가 있잖아요. 1세제곱 센티미터짜리가 16개다. 그럼 16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본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가로 곱하기 세로는 바로 이한 밑면의 넓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르게 한 밑면의 넓이에 높이를 곱하여서도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정육면체는 모서리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더큰 부피의 단위도 알아보았는데요. 이 단위는 바로 1세제곱 미터라는 단위예요. 1세제곱 미터 이렇게 쓰고요. 1세제곱 미터라고 읽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인데요. 자, 여러분, 1미터는 100cm와 같잖아요. 그래서 1미터 곱하기 1미터 곱하기 1미터는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와 같아요. 그래서

세제곱미터는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와 같더라. 이렇게 우리가 둘 사이의 관계도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직육면체의 겉넓이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겉넓이는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면의 넓이의 합이거든요.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일단 6면의 넓이의 합이에요. 직육면체는 면이 6개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서로 완전 합동인 면이 총 3쌍이 있는 거잖아요.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3면의 넓이의 합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꼭지점에서 만나는 이 가, 나, 다세 개의 면의 넓이의 합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면들이 합동인 면이 각각 하나씩 더 있기 때문에 곱하기 1을 해서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고요. 또는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면의 넓이라는데요. 이건 우리가 직육면체의 전개도를 생각했을 때 밑면의 넓이를 먼저 더한 다음 옆면의 넓이까지 더해주면 겉넓이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조금 더 계산하기가 쉬워요. 6면의 넓이의 합인데 모든 면의 넓이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요. 결국 한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 여기에 6만 곱하여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겉넓이 구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우리 6단원 핵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단원평가 1회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단원평가 1회입니다. 1번,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정육면체, 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죠? 그러면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1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바로 1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세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웠던 부피의 단위였습니다. 자, 2번. 두 학생의 대화를 보고 네모 안에 알맞은 기호를 써놓으시오. 자, 가와 나 중에서 부피가 더큰 것은 어느 것일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두 직육면체의 가로와 세로가 같으니까 높이를 비교하면 이것의 부피가 더 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직육면체의 부피를 직접 맞대어서 비교를 해볼 수도 있는데요. 자, 가로의 길이가 3cm로 같고 세로의 길이도 6cm로 서로 같아요. 그런데 높이를 보니까 가는 2cm, 나는 4cm예요. 그럼 당연히 높이가 더 큰, 바로 나가 부피가 더 크게 되겠죠. 따라서 나의 부피가 더 커라고 해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3번이에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와 가장 비슷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세제곱센티미터는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cm라고 하는 길이 어느 정도예요? 아, 선생님 검지손가락의 손톱의 가로 너비가 한 1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1cm, 1cm, 1cm니까, 아, 생각해 보면, 오, 선생님 마디 하나 정도? 이 정도의 부피가 될것 같아요. 자, 1번 교실. 부피 훨씬 크겠죠? 침대도 1세제곱센티미터보다는 큽니다. 문제집도 1세제곱센티미터보다는 크겠죠. 자, 주사위 어때요? 주사위는 여러분 크기가 물론 다양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이 주사위의 크기를 생각해 본다면 오, 이만한 주사위 가끔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거 주사위입니다. 모래알은요, 1세제곱센티미터보다 훨씬 작아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것은 4번 주사위가 되는 겁니다. 4번이에요.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 50개로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부피가 1세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 50개로 직육면체를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1세제곱센티미터짜리가 50개, 즉 얼마예요? 그렇죠. 50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진짜시였다. 그쵸? 자, 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물건을 담아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담을 물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한데요. 자, 직육면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직사각형 6개로 만들어진 그런 도형이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물체를 채웠을 때 비어 있는 공간이 가장 적어지는 물건을 고르는 것이 좋겠죠. 구슬, 싹이나무, 별사탕 중에서 착착착 쌓았을 때빈 공간이 가장 덜 나오는 것은 바로 쌓기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쌓기나무 모양이 바로 부피를 비교할 때 담을 물건으로서, 그러니까 임의 단위로서 알맞은 겁니다. 자, 구슬이나 별사탕은요, 넣었을 때빈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진짜로 비교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6번, 모양과 크기가 같은 잣설탕을 이용하여 상자 가와 나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가와 나중 부피가 더큰 것은 무엇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상자에다가 각설탕을 채우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더 각설탕이 많이 들어가는 상자가 더큰 상자가 될 거잖아요. 몇 개씩 들어가는지 보죠. 자, 가로에는 각설탕을 4개 놓을 수 있고, 세로에는 역시 4개를 놓을 수가 있어요. 4층 높이로 놓을 수가 있으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3입니다. 4, 4, 16이죠? 16 곱하기 4는 64니까, 아, 64개를 넣을 수 있네. 나는 가로에는 4개, 세로에는 3개를 놓을 수 있고, 몇 층으로? 5층 높이로 놓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4, 3, 12. 12 곱하기 5는 60이니까 각설탕을 60개만큼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와 나중에서 더 많은 각설탕을 넣을 수 있는 것이 가이기 때문에 가의 부피가 더 크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풀이는 이렇게 씁니다. 각설탕이 가에는 한 층에 16개씩 4층으로 총 64개가 들어가고, 나에는 한 층에 12개씩 5층으로 총 60개가 들어갑니다. 따라서 어느 상자? 바로 가 상자의 부피가 더 큽니다. 라고 이렇게 가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이렇게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개수를 생각한 다음에 풀이를 간단하게 써보면 됩니다. 다음 7번이에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결국 이 안에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cm인 이 작은 직육면체를 몇 개나 넣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럼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더라. 그러면 7 곱하기, 7 곱하기 6으로 구할 수가 있겠네. 77에 49죠. 그 다음 49 곱하기 6도 해볼까요? 49 곱하기 6은 96에 54, 46에 24, 294가 되죠. 그래서 294이니까 직육면체의 부피는 294 단위 세제곱 센티미터까지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식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자,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할 때에는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가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정육면체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잖아요.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가 된다. 그래서 8 곱하기 8 곱하기 8이 되겠구나. 8, 8에 64죠. 여기에 64 곱하기 8을 다시 한번 계산합니다. 4, 8에 32예요. 6, 8에 48이죠. 그럼 512죠. 그래서 512 세제곱 센티미터가 정답이 됩니다. 알겠죠? 9번. 직육면체의 부피가 288 세제곱 센티미터일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여기 보이는 직육면체의 부피가 288 세제곱 센티미터래요. 보니까 가로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고 세로 4cm, 높이는 12cm래요. 그러면 우리가 가로의 길이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생각하고 식을 한번 세어보면 네모 곱하기 4 곱하기 12, 즉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288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4 곱하기 12가 48이라고 했을 때 우리 네모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나요? 288을 48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288 나누기 48이다. 그러면 288 나누기 48을 했을 때, 몫이 만약 6이 된다면 86에 48, 46에 24. 그래서 288이 되니까, 아, 네모에 알맞은 수는 바로 6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모르는 수는 네모라고 생각하고 일단 식을 세워보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아는 것들을 활용해서 이렇게 모르는 수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10번이에요. 부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직육면체에 가, 나, 나, 3개가 있어요. 자, 가로, 세로, 높이가 다음과 같을 때 부피 큰 순서대로 우리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의 부피를 구합니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죠. 4, 8에 32. 32 곱하기 4를 합니다. 32 곱하기 4는 2, 4, 8, 3, 4, 12. 즉, 128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죠. 그 다음, 나도 볼게요. 나는 5 곱하기 3 곱하기 9예요. 5, 3, 15죠. 그러면 15 곱하기 9를 해볼게요. 4, 9, 5, 9, 45. 1, 9는 9, 135죠. 그래서 135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 다음, 다예요. 6 곱하기 5 곱하기 3입니다.
6, 5, 30이죠. 30 곱하기 3.

3은요, 90이에요. 그래서 90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피가 큰 순서대로 기호를 써라. 가장 부피가 큰 것은? 그렇죠. 바로 135세제곱센티미터인 나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으로 큰 것은 128세제곱센티미터인 가고요. 마지막 가장 작은 것은 90세제곱센티미터인 바로 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다 순서로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1번이에요. 진아의 선물 상자와 수찬이의 선물 상자의 부피가 서로 같습니다. 수찬이의 선물 상자의 높이는 몇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자, 수찬이의 선물 상자의 높이를 구하는 문제인데요. 진아는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인 선물 상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부피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먼저 진아의 선물 상자의 부피를 구해보면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즉, 1000세제곱센티미터가 바로 진아 선물 상자의 부피가 되겠죠. 수찬이의 선물 상자의 부피와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자, 가로 8cm, 세로 5cm, 그리고 높이는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볼까요? 8 곱하기 5 곱하기 네모가 바로 1000이 되더라. 그러면 8, 5, 40이기 때문에, 자, 네모는 1000을 40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가 있겠죠? 네모는 1000을 40으로 나누어서 구하자. 그러면 40 곱하기 2는 80, 빼면 20이고요. 40 곱하기 5는 200이니까, 아, 25가 되겠네. 따라서 높이는 25cm가 되는구나 라고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부피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진아의 선물 상자의 부피를 먼저 구한 다음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죠. 다음 12번입니다. 관계 있는 것끼리 알맞게 연결하시오. 왼쪽에는 세제곱 미터 단위로 어떤 부피들이 표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 세제곱 센티미터로 부피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1세제곱 미터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을까요? 그렇죠. 바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이니까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부피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40세제곱 미터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4천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부피가 같은 거고요. 4세제곱 미터다라고 하는 건요, 바로 4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3번, 2번과 이어주면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큰 수를 읽을 때에는요, 끝에서부터 이렇게 수를 세어서 이 수가 얼마를 나타내는지를 각각 알아둔다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 중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자, 여기는 0.6 세제곱미터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오른쪽에는요, 1, 10, 100, 1000, 10만, 10만, 100만, 590만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로 단위를 통일시켜주면 좋은데요. 선생님은 바로 이렇게 590만 세제곱센티미터를 세제곱미터로 단위를 바꾸어서 표현해 볼게요. 자,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이기 때문에 5.9 세제곱미터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0.6이랑 5.9, 뭐가 더 큰가요? 당연히 5.9가 크죠. 그래서 오른쪽이 더 크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14번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50cm인 정육면체이네요. 그러면 부피를 먼저 구해볼게요. 50 곱하기 50 곱하기 50 계산을 해볼게요. 50 곱하기 50은요, 바로 2500이 됩니다. 2500 곱하기 50도 해볼까요? 그러면 일단 0을 3개를 쓰고 55, 25, 25, 10 그러면 이렇게 12만 5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의 단위는 얼마일까요? 12만 5천 한 다음 단위는 우리가 센티미터였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제곱 미터인지 구하라고 했잖아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세제곱 미터인지. 자, 그러면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이것을 100만으로 나누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0.125 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센티미터, 세제곱 센티미터로 부피를 구한 다음 나중에 단위를 바꾸어 주어도 좋고요. 또는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0.5m, 0.5m, 0.5m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다음과 같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15번입니다. 전기들을 접어서 만든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전기들을 보고 한 꼭지점을 기준으로 만나는 하나, 둘, 셋.

3개의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 면의 넓이 구합니다. 6 곱하기 4를 했을 때 6, 4, 24이니까 24제곱센티미터가 넓이가 되죠. 자, 두 번째 면은 어때요? 자, 가로는 6, 세로는 3이니까 6, 3, 18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면은요? 바로 3, 4, 12이니까 1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세 면의 넓이를 더해볼게요. 24 더하기 18 더하기 12. 자, 이렇게 세 면의 넓이만 구하면 되나요? 아니죠. 자, 우리가 넓이가 같은 면이 하나씩 더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겉넓이를 구해줍니다. 그러면 18 더하기 12가 30이기 때문에 24 더하기 30을 하면 바로 54가 되잖아요. 여기에 2를 곱하자. 그러면 맞아요. 바로 108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직육면체의 겉넓이는요, 108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친구들이 부피를 구하다가 겉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단위를 혼동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넓이일 때에는 제곱센티미터를 써줘야 하는 거예요. 16번입니다. 전기돌을 접어서 만든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정육면체의 전계도가 주어져 있는데요. 함모서리의 길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충 본 친구들은, 함모서리의 길이 10cm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면 모서리 두 개가 붙어 있는 것, 이것의 길이가 10cm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함모서리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바로 5cm가 되는 겁니다. 반절만큼이니까요. 자, 그러면 겉넓이를 구할 거예요. 일단 이한 면의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 하는데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이니까, 그렇죠. 바로 5 곱하기 5. 즉, 25제곱센티미터가 바로 한 면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겉넓이를 구하려면 이런 면이 몇개 있는 거예요? 6개 있는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6을 계산합니다. 그러면 5, 6에 30, 그 다음 2, 6, 12. 그래서 150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15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때에는 한 면의 넓이만 제대로 구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면의 수 6개를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17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한 면의 넓이가 다음과 같은 정육면체의 가와 나가 있습니다. 겉넓이가 가는 나보다 몇 센티미터,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은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하라 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정육면체가 두 개가 있다. 각각의 겉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마지막에 비교만 해주면 되겠죠. 일단 첫 번째, 정육면체 가의 한 면의 넓이는 49제곱센티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육면체니까 똑같은 면이 몇 개가 있겠어요? 6개가 있겠죠. 그러면 49제곱센티미터의 넓이를 가진 면이 6개가 있다. 49 곱하기 6을 계산하자. 96에 54. 그 다음 4, 6에 24니까 294가 됩니다. 따라서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294제곱센티미터가 돼요. 정육면체 가는. 이번에는 정육면체 나의 한 면의 넓이는 16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러면 이런 면이 몇 개만큼 있는 거예요? 6개 있는 거죠. 그래서 16 곱하기 6을 계산하면 66에 36, 16은 6, 그래서 96이 됩니다. 정육면체 나의 겉넓이는 바로 96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는 나보다 몇 제곱센티미터 더 넓네요. 그러면 294 빼기 96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받아내림하고 10에서 6 빼면 4. 그럼 남는 것은 8이죠. 그다음 바로 198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풀이는 어떻게 쓰나요? 일단 각각의 겉넓이를 먼저 구해줘야죠. 정육면체 가의 겉넓이는 바로 49 곱하기 6, 294제곱센티미터다. 정육면체 나의 겉넓이는 16 곱하기 6, 즉 96제곱센티미터다. 그래서 정육면체 가는 나보다 294 빼기 96, 즉198 제곱센티미터만큼 더 넓습니다. 그래서 198제곱센티미터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각각 구하고 비교는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해주면 돼요. 다음 18번입니다. 겉넓이가 864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계산 한 번에 끝내기는 좀 어렵죠. 겉넓이가 864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래요. 그럼 정육면체의 이한 모서리의 길이를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겉넓이가 864제곱센티미터다?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

0: 길이를 우리가 네모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모 곱하기 네모가 한 면의 넓이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6을 곱했을 때 우리가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864제곱센티미터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한 면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네모 곱하기 네모는요, 864를 6으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죠. 864 나누기 6은요, 6, 1은 6, 그 다음 6, 4, 24. 그 다음 6, 4, 24이니까, 아, 바로 144네. 한 면의 넓이가 144란 얘기구나.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을 때, 10 곱하기 10은 100이잖아요. 11 곱하기 11은 121이에요. 12 곱하기 11을 했을 때 144가 됩니다. 따라서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 부피 구해봅니다. 부피. 자, 부피는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잖아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2로 구해줍니다. 자, 그런데 12 곱하기 12가 이미 144인 건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기에 12를 한번더 곱해주는 거죠. 144 곱하기 12. 144 곱하기 2는 288. 144 곱하기 1은 144. 그래서 더해 주었더니 1728이 돼요. 그래서 이 정육면체 부피는 1728 세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19번입니다. 윤지는 직육면체 모양의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선을 따라 밑면과 수직으로 달라 크기와 모양이 같은 비누 두 개로 만들면 자르기 전보다 겉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 더 늘어나는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자, 여기 비누 글자 써 있죠? 여기 가운데를 댕강 자른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에 없던 어떤 면이 생기느냐? 자, 여러분,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자, 여기 있는 이렇게 생긴 면이 하나가 두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양쪽으로 하나씩 생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 면이 몇 개가 생긴다고요? 두 개. 3 곱하기 10짜리 면이 두 개가 생긴다. 3 곱하기 10은 30, 30 곱하기 2는 60이죠. 그래서 60제곱센티미터만큼 겉넓이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자를 때마다 면이 몇 개가 생기는지, 그 면의 넓이는 무엇과 같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면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식을 한번 세어보세요. 자, 20번입니다.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막을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지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나무도막을 보고 나서 우리 가장 큰 정육면체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로는 30cm, 세로 30cm, 높이는 10cm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혹시 이거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30cm인 정육면체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 수 없죠. 30, 30? 근데 높이는 10cm밖에 안 되잖아요. 못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육면체를 잘라서 만든다라고 한다면 가장 길이가 짧은 모서리를 기준으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0cm인 정육면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의 부피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구할 수가 있으니, 아, 바로 1000이 되는구나. 그래서 1000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큰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만들 수 있는 정육면체가 어떤 정육면체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여러분들이 부피까지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0번까지 모두 해결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단단 퀴즈인데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3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개념도 알아보고 문제도 풀어보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우리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 관련된 단원평가 문제 그리고 수행평가 문제까지 해결해 볼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문제 풀고 열심히 강의 들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목소리) 중학교 2학년 때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2: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0: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1: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2: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3: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4: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2: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바나나.
1: 바나나는 길어 길면 기차.
0: 기차는 빨라 빠른 것은 비행기.
1: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뭐지?
0: 야옹! 친구야, 내가 도와줄게. 비행기는 높아, 높은 것은 아파트. 또 높은 것은 많지. 백두산, 저 하늘 위의 별. 친구들이 앞사람의 말에 꼬리를 따서 이어 말하는 꼬리 따기 말놀이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도 이 친구들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놀이를 해본 적이 있나요? 야옹이는 다른 고양이들이랑 말놀이를 해본 적이 있는데 너무 재밌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아, 다른 말놀이 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선생님, 알려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짜방 나라를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1: 여러분, 야옹이가 말놀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이번 단원에서 재미있는 말놀이 많이 알려줄게요. 우리 오늘 2단원의 첫 시간인데요. 우리 2단원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될까요? 2단원에서는요, 말의 재미를 느끼면서 여러 가지 말놀이를 해볼 거예요. 그리고요, 책을 읽고 나서 생각이나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해 볼 건데요. 어때요? 진짜 재미있을 것 같지 않아요? 2단원, 말의 재미가 솔솔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내용 알아볼까요? 첫 시간이니까 2단원에서 배울 내용 살펴볼 거예요. 간단하게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지 우리 쓱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재미있는 말놀이 해볼 거예요. 어떤 말놀이냐면요, 바로 다섯 글자 말놀이예요. 어때요? 진짜 재미있을 것 같죠? 오늘 우리 만짜방 나라로 함께 떠나볼까요? 자, 우리 오늘 배울 첫 번째 내용인데요. 교재 22쪽입니다. 가랑비와 이슬비라는 시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여러분, 이렇게 글과 그림이 함께 나타나 있을 때에는요, 그림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내용의 글일지 예상해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림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인가요? 그렇죠. 바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왼쪽, 오른쪽 비 내리는 모습이 조금 달라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우리 동시에 한번 읽어볼게요. 가랑비와 이슬이 박나밀. 가는 비가 내리는 날이야. 우산을 쓸까? 말까? 가늘게 내리는 비는 가랑비. 국숫발 같이 가늘다고 가랑비. 가랑비보다 더 가는 비는 이슬비. 플리페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내려서 이슬비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 이 시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래요. 이 시는요, 가랑비, 이슬비라는 비의 이름이 왜 그런 이름이 되었는지 설명해주고 있는 시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가는 비가 내리는 날이래요. 가는? 선생님, 학교에 가다 할때그 가는 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가는은요, 가늘다 라는 말이에요. 비슷한 말로는 그 얇은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가는 비는요, 빗줄기가 굵지 않고 굉장히 가늘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해 두면 돼요. 그 다음, 가랑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가랑비는 어떤 비래요? 네, 맞아요. 가늘게 내리는 비래요. 그런데 가랑비라는 이름이 왜 붙었을까? 보니까 국숫발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그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국수를 먹으면 국수의 면이 어때요? 가늘죠. 그런 것처럼 가늘다고 가랑비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이슬비도 볼게요. 이슬비는 어떤 비? 가랑비보다도 더 가는 비. 이슬비 여기 한번 보죠. 딱 봐도 왼쪽에 있는 비보다 조금 더 가는 거볼수 있죠? 얼마나 가늘길래 이슬비일까? 풀잎에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내려서 이슬비라고 하네요. 빗줄기가 세게 내린다면 물방울이 맺히는 정도가 아닐 텐데, 빗줄기가 굉장히 가늘어서 이슬이 맺힐 정도의 그런 비라고 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시 정말 재밌죠? 그런데 여러분, 비는요, 이것 말고도 다양한 이름이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 가지 비의 이름 준비했거든요. 함께 볼까요? 여러 가지 비의 이름, 그리고 왜그 이름이 붙었을까? 먼저, 단비라는 비가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가뭄의 단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가뭄은요,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굉장히 건조해진 상태예요. 식물들이 자라기에 알맞지 않은 환경이죠. 그런데 이때 꼭 필요한 비가 내려요. 그때 우리는 이 비를 단비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잔비도 있는데요. 잔비는요, 여름에 내리는 비를 말해요. 원래 예전부터 농사를 지을 때에는 여름에 밭에 나가서 또는 논에 나가서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때 비가 많이 내려요. 그러면 비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일을 할 수가 없겠죠? 일을 못하니까 어때요? 집에 가서 에이, 낮잠이나 자야겠다. 그래서 일을 쉬고 낮잠을 잘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서 잔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 다음 차게 느껴지는 비는 찬비라고 하고요.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쫙쫙 내리는, 그러니까 막대기처럼 아주 굵게 내리는 비는 장대비라고 불러요. 우리 주로 여름 장마철에는 이런 장대비가 많이 내리죠. 그 다음, 여우비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우는요, 굉장히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행동도 빠르거든요. 이런 여우처럼 햇볕이 나 있는 날에 잠깐 오다가 싹 하고 그치는 비를 여우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찍비는요, 채찍을 내리치듯이 굵고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비를 채찍비라고 하고요. 마지막 안개비는요, 내리는 빗줄기가 매우 가늘어서 안개처럼 부옇게 보이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비가 내리는 건지 안개가 낀 건지 알수 없을 정도라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 가지 비의 이름 함께 기억해 보세요.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기억과 같은 고민을 한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합니다. 기억 무엇이었을까요? 가는 비가 내리는 날이야. 우산을 쓸까 말까? 그러니까 우산을 쓸까 말까 고민한 까닭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가, 비가 가늘게 내려서. 어때요? 그렇죠. 바로 정답 여기에 있었네요. 가늘게 내리는 것은요, 빗줄기가 굵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비 맞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의 비라는 거죠. 나, 우산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말은 나와 있지 않아요. 다, 우산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런 말도 역시 나와 있지 않죠. 가는 비가 내려서 빗줄기가 가느니까 우산을 안 써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했죠. 정답은 가가 됩니다. 2번도 볼게요. 가랑비라는 이름이 붙은 까닭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여러분 여기 세 개의 보기가 나와 있는데요.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동시에 다시 보면 알 수 있어요. 가늘게 내리는 비는 가랑비, 국수빨같이 가늘다고 가랑비라고 했죠. 그러니까 1번 비가 내리다 금방 그쳐서는 아니고요. 2번 국수빨같이 가늘게 내려서 이것이 바로 알맞은 까닭이겠네요. 3번 비가 내렸다 그쳤다 오락가락해서 이것 역시 설명과는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3번 문제도 볼게요. 풀잎에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내리는 비, 이런 비를 무슨 비라고 하는지 시에서 찾아 써보세요 라고 합니다. 자, 사실 시에서 찾아 써보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미 여기 있는 설명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볼까요? 풀잎에 겨우 이슬이 맺힐 만큼 내리는 비, 무슨 비일까요? 그래요. 바로 이슬비입니다. 우리 빈칸에 이슬비라고 써주세요. 세상에 빗줄기가 얼마나 가늘길래 풀잎에 이슬이 겨우 맺힐 정도일까요? 저 여러분도 어떤 날에 비가 오고 있다면 이건 이슬비일까? 이건 장대비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재밌겠죠? 4번 중요한 문제네요. 이 시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세요. 민섭이랑 서현이가 이 시의 특징을 생각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바르게 설명했을까요? 민섭. 비가 어떻게 내리게 되는지 비 내리는 과정을 잘 설명한 시야. 비 내리는 과정을 설명한다? 여러분, 이 동시에서 비 내리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섭이는 이 시의 특징을 바르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서현, 재미있는 비의 이름과 그런 이름이 붙은 까닭이 잘 드러난 시야. 어떤가요? 그렇죠. 서현이의 말처럼 이 시는 재미있는 비의 이름, 그리고 그런 이름이 붙은 까닭이 드러난 시예요. 그러니 바르게 설명한 친구는 서현이가 되겠죠. 서현.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다음 5번이에요. 비에 다음과 같은 이름이 붙은 까닭을 생각하여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 가지 비의 이름 그리고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 설명했죠? 아,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1번부터 볼게요. 1번 단비, 2번 잠비, 3번 찬비, 4번 장대비. 오른쪽에 설명도 볼게요. 비가 차갑게 느껴져서, 꼭 필요할 때 알맞게 내려서,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쫙쫙 내려서, 여름에 이를 쉬고 낮잠을 잘 수 있게 하는 비라서. 자, 여러분 어떤 비인지 머릿속으로 쓱쓱 정답 찾아보았죠? 먼저 1번 단비는 어떤 비인가요? 가뭄에 단비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이 비는요, 꼭 필요할 때 알맞게 내리는 비예요. 가뭄에 아주 땅이 건조할 때 싹 하고 샤샤 내리는

주는 비는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주 고마운 단비죠. 2번, 잠비는 어떤 비일까요? 이름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요. 잠비는요, 바로 여름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데요. 여름에 이를 쉬고 낮잠을 잘수 있게 해주는 비다라고 해서 잠비라고 부릅니다. 여름에 내리는 비, 바로 잠비죠. 2번과 4번 연결해 주세요. 다음, 찬비는 어떤 비일까요? 찬비도 역시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차갑게 느껴지는 비를 찬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죠. 그 다음, 장대비는 어떤 비일까요? 장대처럼 굵고 거세게 쫙쫙 내리는 비다라고 해서 장대비라고 하네요. 장대는 여러분, 막대기 생각하면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비의 이름 잘 기억할 수 있겠죠? 6번이에요. 다음 비의 특성에 어울리는 이름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우리 조금 전에 단비, 잠비, 찬비, 장대비 알아보았는데요. 나머지 다른 비들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개비, 채찍비, 여우비가 있네요. 우리 1번, 볕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 무슨 비라고 했나요? 그래요. 행동이 아주 빠른 여우처럼 비가 금방 왔다가 금방 그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비를 여우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2번이에요. 채찍을 내리치듯이 굵고 세차게 쏟아져 내리는 비. 채찍처럼? 그렇죠. 바로 채찍비예요. 마지막 3번. 내리는 빗줄기가 매우 가늘어서 안개처럼 부옇게 보인대요. 비가 내리는 건지, 안개가 끼어 있는 것인지, 이런 비는 안개비라고 부릅니다. 안개비. 자, 이렇게 6번까지 문제 해결해 보았어요. 이번에는 7번부터 8번 문제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그림 한번 보세요. 친구들이 어떤 낱말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보는 거예요. 비누, 비행기, 비밀. 자, 여러분, 공통점 찾았나요? 뭐라고요? 네, 맞아요. 전부 다 비로 시작하는 낱말이네요. 아, 이 친구들 지금 첫 소리가 같은, 첫 글자가 같은 낱말들 이어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라는 글자로 시작하는 낱말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거죠. 문제 한번 볼게요. 7번입니다. 중요한 문제. 친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두 글자로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여기 비행기라고 말한 친구도 있잖아요. 2번. 세 글자로 말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비누, 비밀은 두 글자니까. 3번. 비로 끝나는 낱말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비로 시작하는 낱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4번, 비로 시작하는 낱말을 말하고 있다. 옳은 설명이고요. 5번, 비가 가운데에 들어가는 낱말을 말하고 있습니다도 옳지 않은 설명이에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어때요? 여러분도 이런 비슷한 놀이 해본 적 있나요? 좋아요. 우리 나중에 이 놀이 한번 해볼게요. 8번, 기억에 들어갈 낱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세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친구가 할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B자로 시작하지 않는 낱말을 골라야겠죠. 볼게요. 1번, 비교. B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알맞죠? 그 다음, 선비. 선비는 B로 시작하지 않고 B로 끝나는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맞지 않습니다. 3번, 비빔밥, 어때요? B로 시작하는 낱말이니까 말할 때 알맞겠네요. 4번, 비둘기, 어때요? B로 시작하는 낱말, 맞아요. 산비탈, B가 가운데에 있으니까 B자로 시작하는 낱말 아니네요. 그러면 들어간 낱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 정답은 2번, 그리고 5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은요,
B자로

시작하는 낱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 글자로 끝나는 낱말들을 생각해서 노래를 불러볼 수도 있어요.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무엇이 있을까요? 개나리, 개구리, 항아리, 울타리, 오리 이런 낱말들이 있죠. 그럼 우리 노래로 한번 불러볼까요?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울타리, 개구리, 항아리, 오리 한 마리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재미있는 낱말들 모아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세요. 자, 그럼 우리 2단원에서 배울 내용 쓱 살펴봤고요. 두 번째 개념 알아볼게요. 두 번째 개념입니다. 우리 첫 번째 말놀이 한번 배워볼 건데요. 어떤 말놀이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스러워. 두 번째 친구. 넌 밝게 웃어. 라고 이야기하네요. 이 친구들이 말하고 있는 이 문장의 공통점 찾았나요? 그래요. 바로 모두 다섯 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런 말놀이를요. 다섯 글자 말놀이라고 불러요. 다섯 글자 말놀이는요. 다섯 글자로만 말해야 해요. 이 친구들처럼 말이죠. 자랑스러워. 넌 밝게 웃어. 넌 정말 멋져. 항상 응원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억지로 느리거나 끊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느린다는 건요. 넌 예뻐. 최고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억지로 느리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말이 되도록 다섯 글자로 말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섯 글자 말하기를 하는데 가나다라마 이렇게 이야기하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 되어야 하니까요. 여러분들 다섯 글자 되게 문장 여러 가지 한번 떠올려보세요. 자, 그럼 9번 문제 한번 만나보죠. 가에서 친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친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1번 다섯 글자로 말하고 있나요? 그렇죠. 자랑스러워, 넌 밝게 웃어. 전부 다 다섯 글자죠. 그러니 알맞은 것입니다. 2번 자로 시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랑스러워, 이 친구는 자로 시작하게 말을 했지만 이 친구는 어때요? 넌 밝게 웃어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알맞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3번 앞사람이 한 말과 이어지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요. 이어지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 좋으니까 친구한테 다섯 글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10번 문제예요. 가에서처럼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생각하여 다섯 글자로 쓰세요 라고 합니다. 다섯 글자 말하기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는지 기억나나요? 친구를 칭찬하는 말 또는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억지로 느리거나 끊어서 말하지 않고 말이 되도록 다섯 글자로 써보는 거예요. 자랑스러워, 넌 밝게 웃어 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죠. 넌 정말 멋져. 또는 항상 고마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무엇이든 말이 되면 돼요. 다섯 글자 여러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친구들이 들었을 때 기분 좋을 말이면 더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섯 글자 말놀이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글 나를 한번 볼게요. 역시 세 명의 친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볼게요. 친구들과 함께 말놀이를 하니 재미있어. 여러 가지 낱말을 자연스럽게 낄 수 있어. 재미있고

다양한 말놀이의 규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4번,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맞아요. 말놀이를 하면 어떤 점이 좋다고 했나요? 일단 1번, 재미있대요. 그 다음 또 어떤 점이 좋은가? 여러 가지 낱말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대요. 낱말 외워야지 하면서 낱말을 여러 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내 머릿속에 쏙 저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3번. 재미있고 다양한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 내 생각을 표현하는데 다섯 글자로 말하다 보니까 조금 더 재미있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5번. 말놀이를 할때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인가요? 그래요, 바로 4번이 되는 거죠. 12번 문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 모두 골라 기호를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우리 위에서 친구들이 이야기한 내용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아래 보기를 보고 비슷한 내용을 찾아서 골라주면 됩니다. 가예요. 여러 가지 낱말을 어렵게 익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낱말을 어렵게 익히는 것이 좋은 점인가요? 아니죠. 어렵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쉽게 또는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 볼게요. 친구들과 함께 말놀이를 하면 재미있습니다. 어때요? 그래요. 말놀이를 하면 재미있어요. 선생님도 학교에서 여러 학생들과 함께 말놀이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말놀이를 하나하나 새롭게 시도할 때마다 친구들이 쉬는 시간인지도 모르고 계속 말놀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도 친구들과 함께 말놀이를 하다 보면 말놀이의 매력에 푹 빠질 거예요. 다 볼게요. 재미있고 다양한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그렇죠. 여기 있는 이 마지막 친구의 말처럼 재미있고 다양한 말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넌 정말 예뻐. 난 오늘 기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다섯 글자로 줄이려고 하니까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조금 더 참신하고 재미있는 문장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말놀이를 하면 좋은 점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고르면 되나요? 그렇죠. 나와 다를 골라주면 되겠죠. 나, 그리고 다 라고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랑 오늘 2단원에서 배울 내용 쓱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을 만점왕으로 만들어줄 만점왕 퀴즈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랑비와 이슬비라는 동시를 읽으면서 여러 가지 비들의 이름, 그리고 그 이름이 붙은 까닭을 알아보았어요. 여러분, 비의 종류가 정말 많았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네, 좋아요. 그러면 꼭 필요할 때 알맞게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하는지, 디귿, 비읍,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 생각해서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정답을 잘 알고 있다면요.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칭찬해 줄게요.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도 강의 끝난 다음 눈 감고 10초 동안 무엇을 배웠지 생각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2단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 가지 말놀이를 배워볼 거예요. 재밌겠죠?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도 만점왕 나라로 떠나볼게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국어 6단원 공부하는 마지막 시간이면서 6학년 1학기 국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6단원에서 비판적으로 읽어요. 다양한 글을 비판적으로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단원 정리평가 2회 서술형 평가 문제 풀면서 6단원 마무리해 볼게요. 자, 그럼 단원 정리평가 2회부터 시작해 볼까요? 1번부터 5번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 문단 보면 이 글은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글입니다. 읽었던 글이기 때문에 흐름 짚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스마트폰에는요,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은 편리해졌는데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따라서 글쓴이의 주장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고요. 지금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이유로 주장을 뒷받침할 겁니다. 자, 그럼 나 문단 볼게요. 첫 번째 이유 나오지요? 첫째,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 있다. 자, 이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를 근거 자료로 사용했어요. 자, 근거가 이유와 관련이 있죠. 내용이 타당하다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고요. 자, 다 문단을 보면 이제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두 번째 이유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돼요. 자,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는 스마트폰에 방해 금지 상태 기능이 있는데 과다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 기능을 이용하지 않고 심지어는 알림 소리가 나지 않아도 자꾸 스마트폰을 확인한다고 했어요. 즉,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문장들이죠. 자, 그리고 라 문단을 보면 세 번째 이유인데요.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다라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글쓴이의 주장은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는 것인데 스마트폰의 좋은 점을 이유로 들었어요.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단은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그럼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글 나의 중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글 나는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였죠. 첫 번째 문제점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소통해야 할 때도 있다 아니고요. 뭐, 눈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아니죠.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의사소통할 때 오해를 줄여줄 수 있다? 이건 문제점 아니잖아요. 자, 4번. 스마트폰 과다 사용은 사람과 직접 대화하는 시간을 빼앗는다. 이거죠. 첫 번째 이유. 스마트폰을 활용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더잘 이해할 수 있다. 이것도 스마트폰의 문제점 아니잖아요. 첫 번째 이유도 아니고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어서 2번입니다. 글 나에서 사용한 자료의 출처를 찾아 쓰시오. 자, 글 나에서는요, 지금 이것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인데, 이 이유를 뒷받침하기 위해 근거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출처 밝혔죠? 2024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이제 근거로 사용했어요. 자, 그럼 출처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기억 이 부분인데요. 쭉 읽어볼게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업을 듣거나 과제를 할때 스마트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온전히 뭐 하기 어려울까요? 집중력 떨어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온전히, 완전히 100%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라는 낱말이 나와야 되겠죠. 정답은 2번 집중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입니다. 글 나의 중심 내용을 쓰시오. 자, 글 나의 중심 내용 뭐였어요? 글 나는요, 주장을 뒷받침하는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이유라고 든 것이 뭐였죠? 바로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된다라는 이유였어요. 물론 이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내용의 타당성은 떨어지지만 글라의 중심 내용은 이 문장이 되겠죠. 적어주면 되겠고요. 5번입니다. 글라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방금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글라. 이 이유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아요. 따라서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집니다. 자, 영우, 가치 있는 주장이 아니라 타당성이 떨어져? 자, 지금 글라에서는요, 친구들,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따라서 가치 있는 주장이 아니라 타당성이 떨어져? 이 부분이 틀렸어요. 아니죠. 예림이 글에 쓴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타당성이 떨어져? 타당성이 떨어지는 건 맞는데요. 그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기 때문에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죠. 지금 이 앞부분이 잘못됐어요. 지훈, 주장을 적절하게 뒷받침하는 이유가 아니라서 타당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바르게 말한 친구는 지훈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수 있겠죠. 자, 이어서 6번에서 10번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이글 읽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이 글은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주장하는 글이었고요. 우리가 또 읽어보면서 내용의 타당성 평가해 봤습니다. 자,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무엇을 고를 수 있대요? 자, 여기에서 예로 든 식품 유형의 정보는 과채 주스, 과채 음료, 혼합 음료였습니다. 이 과채즙이 얼마나 들어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과채 주스 혹은 과채 음료 혹은 혼합 음료로 표시하지요. 자, 따라서 식품 유형의 정보, 이런 거를 확인하면 뭐를 고를 수 있을까요?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과채즙이 많은 음료를 먹고 싶다. 그러면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고 과채 주스를 골라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다. 때문에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 지금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고요. 자, 나 문단 읽어볼게요. 자,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라고 이유를 얘기했는데 이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신선도와 용량은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들도 모두 맞지 않습니다. 타당하지 않아요. 자, 다음 문단 볼게요.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사용 연령도 제품 정보 중에 하나죠. 자,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모한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자, 이 빈칸에 들어갈 낱말 생각하기 위해서 뒷부분 내용 보면 됩니다. 사용 연령은요, 몇 살부터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지, 몇 살은 사용하면 안 되는지를 알려주는 표시래요. 그렇다면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어떤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죠?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겠죠. 따라서 제품 정보를 확인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친구들, 라 문단도 볼게요. 제품의 무엇을 용도를 확인하면 어떤 제품을 고를 수 있대요. 자,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제품의 용도, 예로 든 것이 바로 밴드인데요. 자, 일반 밴드와 방수 밴드를 예로 들었어요. 지금 용도가 다른 두 밴드입니다. 자, 각각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특징들 때문에 수영장에 가거나 손을 자주 씻을 때는 무슨 밴드? 방수 밴드를 사용하고요. 그냥 평소에는 무슨 밴드 사용하면 된다? 일반 밴드를 사용하면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품의 용도를 제품 정보를 통해 확인하면 어떤 제품을 고를 수 있죠? 지금 수영장 갈 때, 손 씻을 때, 평상시 상황이 다른 거잖아요. 따라서 상황에 맞는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자, 이렇게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 라는 주장의 이유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6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기억 생각했었죠? 식품 유형의 정보를 확인하면 원하는 제품을 고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7번이에요. 글 나에서 용량을 확인하면 어떤 제품을 고를 수 있다고 하였는지 쓰시오. 자, 글나 볼까요? 용량을 확인하면 신선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고 했어요. 자, 따라서 정답은 글에서 나온 대로 적어주면 돼요. 신선한
제품. 자, 그런데 이것은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했죠. 용량과 신선도는 관련이 없잖아요. 타당성이 떨어지는 문단입니다. 자, 그리고 8번입니다. 글 나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그 까닭과 함께 쓰시오. 우리 방금도 얘기했죠. 글 나의 내용은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용량을 확인하는 것은 신선한 제품을 고르는 것과 관련이 적어요. 따라서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우리 친구들이 비판적으로 평가해 줄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입니다.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말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리 글 읽어보면서 니은과 디귿에 들어갈 말 생각했었죠? 사용 연령을 살펴보면 나이에 맞는 안전한 제품을 고를 수 있다. 제품 용도를 확인하면 상황에 알맞은 제품을 고를 수 있다가 되겠죠? 자, 사용하는 상황에 알맞은은 디귿이 되겠고요. 나이에 맞는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0번 문제 풀어볼게요. 이 글에 대한 생각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연서. 글쓴이는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품 정보를 확인할 때의 좋은 점네 가지를 이유로 들어서 그 주작을 뒷받침하고 있고, 우리가 방금 읽은 네 개의 문단은 그네 개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이네개 중에 한 가지는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지기는 했죠. 자, 수민이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이라 더욱 마음에 와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글은요.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는 주장을 담은 주장하는 글이에요.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글은 예를 들어 일기 같은 것이 있죠. 따라서 아니고요. 자, 준원이 글쓴이의 주장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주장이라 가치가 있어. 맞습니다. 제품 정보를 확인하자. 사람들에게 가치 있고 도움이 되는 주장이 맞아요. 자, 따라서 잘못 말한 친구는 수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11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광고를 보고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을 잘못 말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우리 표현의 적절성 판단하는 기준 세 가지 공부했었죠? 기억하면서 보기 볼게요. 서율, 감추는 내용은 독자가 오해할 수 있어서 적절하지 않죠. 맞아요. 자, 채승이 과장된 표현은 사실보다 더 좋게 느껴지게 하니까 광고에서 사용하기 적절한 표현이 아니죠. 이 부분이 틀렸네요. 틀렸습니다. 자, 시연이 거짓된 표현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표현 맞습니다. 잘못 말한 친구 누구예요? 채승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어서 12번 문제입니다. 13번 문제까지 다음 광고 보고 물음에 답할게요. 자, 광고 보면은 물 빠진 구멍이 70개 있는 보송보송 물놀이용 신발을 광고하고 있어요. 자, 1초 만에 물이 빠진다고 했는데 이건 과장된 표현이다 라고 했어요. 어떻게 1초 만에 물이 빠져요? 자, 그리고 물 속에서도 발이 보송보송하다. 보송보송이라는 것은 물기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물 속에서 가능하지 않죠. 거짓된 표현이다. 자, 그리고 뭐 1위. 최단 기간 최다 판매, 채광자 보송보송 이런 거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색깔 글씨, 굵은 글씨로 표현을 했고요. 자, 그런데 채광자 그리고 최단 기간 최다 판매 표현을 봤을 때 감추는 내용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신발이 어떤 부분에서 최강자인지 밝히지 않았고 최단 기간 최다 판매를 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인지, 어떤 기간에 조사한 건지 그런 것들을 밝히지 않았으니까 감추는 내용이 있다라고 우리가 비판적으로 광고를 평가했었습니다. 자, 그럼 12번. 1에서 거짓된 표현을 찾아 쓰시오. 자, 이거 거짓된 표현이라고 했죠. 물 속에서도 발이 보송보송. 이거는 거짓된 표현이에요. 보송보송이라는 건 물기가 거의 없어서 마른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물 속에서도 발이 보송보송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자, 13번입니다. 2에서 사람들의 표정을 밝게 표현한 의도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아까 다시 광고를 보면 지금 이 친구들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바다에 가고 있습니다. 왜 밝은 표정으로 바다에 가고 있는 모습을 표현했을까요? 자, 가, 꼭 필요한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려고 그런 걸까요? 만약에 이러한 의도였다면 이 물건이 없었을 때 불편한 점을 이야기했겠죠. 이건 아니에요.
자, 나 사람들이 많이 신는 신발이라는 것을 알리려고 이런 의도였다면 두명 말고 한 몇십 명쯤 그렸을 거예요. 그 물놀이용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쵸? 이런 의도 아니고요. 물놀이용 신발을 신으면 좋다는 인상, 긍정적인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웃는 이제 모습의 사람을 그린 것이죠. 만약에 물놀이용 신발 신고 있는데 막 울고 있어요. 막 화난 표정이에요. 그러면은 그 물놀이용 신발에 좋은 인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 따라서 정답은 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4번에서 15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소반 설명하는 글이었는데요. 설명하는 글에서도 우리가 표현의 적절성을 평가했었죠. 자, 소반은요, 옛날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움직이는 식탁이에요. 크기가 작은 상이고 소반은 상판과 다리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림 보면 알수 있죠. 자, 소반의 다리 모양이 개다리처럼 생겼으면 구족반, 호랑이 다리 호족반, 대나무처럼 생겼으면 죽절반이라고 불렀고, 조상들에게 꼭 필요한 살림살이였다. 왜? 소반은 조상들의 생활 방식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당시 집의 모습, 식사하는 풍습, 바닥에 앉는 생활 방식, 온돌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라고 소개를 앞에서 하면서 그 다음은 이제 하나씩 풀었죠. 이것이 소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두 번째 문단. 이것이 소반과 어떤 관련이 있니? 세 번째 문단. 이것이 소반과 어떤 관련이 있니? 네 번째 문단. 이것이 소반과 어떤 관련이 있니? 다섯 번째 문단. 이렇게 문단별로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4번. 조상들의 생활 방식 가운데 소반과 관련이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까 방금 살펴본 거죠. 온돌, 식사하는 풍습, 당시 집의 모습, 바닥에 앉는 생활 방식은 글에 나옵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재료라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이어서 15번입니다. 이 글에 사용한 사진 자료에 대한 판단으로 알맞은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우리 아까 소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밑에 소반 사진 있었죠? 그 사진 있으니까 어땠어요? 훨씬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쉬웠어요. 아, 이렇게 상판과 다리로 구성되어 있구나. 아, 이게 구족반이구나. 이런 것들. 자, 가. 글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 자료라 삭제해야 한다? 아니요. 있었기 때문에 훨씬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나. 글의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줌으로 적절한 자료 맞죠? 알맞게 판단한 것, 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16번에서 20번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우리 이어서 소반 설명하는 글입니다. 자, 흐름 짚어 갈게요. 자, 소반은요, 우리 조상의 식사 풍습과 관련이 있었어요. 어떤 풍습이냐면, 이제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때 소반이 사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 문단은요, 소반은 조상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에 알맞았다. 자, 우리 바닥에 앉아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낮은 상이 필요했던 거죠. 자, 이때 소반이 그 낮은 상의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니은 부분,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다? 자, 이것은 거짓된 내용이죠. 따라서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었고요. 자, 다 문단 넘어가면 이제 소반이 뜨거운 온돌방에서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온돌방은요, 이제 바닥이 많이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반에는 뭐가 있어서? 다리가 있어서 음식을 바닥에 바로 놓지 않고 이제 띄어서 올려둘 수 있어요. 때문에 음식이 더 뜨거워지거나 상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라 이제 정리하는 문단인데요. 소반은 우리 조상의 생활과 이처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자, 소반을 보면 우리 조상의 지혜도 알수 있고 식사하는 풍습도 엿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16번. 기역이 뜻하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기역. 이런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조선시대 그림에서도 이런 모습을 볼수 있대요. 자, 어떤 모습이에요? 앞부분 보면 나와요.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이 보통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각자 자신의 상에서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조선시대 그림에서 본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각자 상에서 식사하는 모습.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이 소반 사용과 어떤 관련이 있다고 하였는지 쓰시오.
자, 이 이야기를 했던 문단을 자세히 읽어보면 알수 있어요. 자, 바닥에 앉아서 생활했기 때문에 바닥에 앉아서 사용할 만한 낮은 상이 필요했던 거죠. 그 낮은 상이 소반이에요. 소반에 음식을 올려놓으면 바닥에 앉은 사람이요. 허리를 크게 숙이지 않고 바닥에 앉아서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죠. 무릎 높이쯤 돼서. 자, 이런 내용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찾아 적으면 돼요.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한옥에서 겨울에 방바닥을 데워주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두 글자로 쓰래요. 이거 뭐예요? 아궁이에 불 떼서 그 열기로 방을 데우는 것? 온돌이죠. 자, 이어서 19번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글 나와 글 나의 중심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자, 우리 문단 읽으면서 중심 내용 파악했었습니다. 소바는 우리 조상의 생활과 관련이 깊은 전통가구이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했어요. 따라서 이 내용은 마지막 문단인 라문단 중심 내용이 되겠고요. 소바는 조상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에 알맞았다. 자, 이 내용을 설명한 게글 나였죠? 따라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니은 표현의 적절성을 바르게 판단한 것을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아까 니은 표현 어떤 표현이었죠, 친구들? 오늘날 급식실에서도 뭐를 사용한다? 그래요, 소반을 사용한다. 자, 그런데 니은 표현 적절했어요? 거짓된 표현이다라고 했죠? 그렇지 않습니다. 급식실에서 소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거짓된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것을 선택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기호를 적으라고 했기 때문에 가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번 문제까지 풀어보았는데요. 이어서 서술형 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서술형 문제 풀어보면서 6단원 마무리 해볼 건데요. 1번, 2번은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는 거예요. 자, 글을 보면 가, 나, 다 문단이 있는데 일단 문제 보고 다시 지문으로 돌아올게요. 자, 문제를 보면 1번, 각 문단에 중심 내용을 쓰래요. 그렇다면 중심 내용 적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뭐 찾아야 돼요? 문단에서 중심 문장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중심 문장은 중심 내용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문장이고, 이제 나머지 문장들은 중심 문장을 뒷받침해주는 뒷받침 문장이기 때문에 중심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 중심 문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쵸? 자, 가문단, 나문단, 다문단에서 중심 문장 찾아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지문으로 돌아갈게요. 자, 지금 가나 다 보면 첫째, 둘째, 셋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생기는 문제점, 첫째, 둘째, 셋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주장에 대한 이유와 근거를 얘기하고 있는 문단인 것이고, 각 문단에서의 중심 내용은 뭐예요? 이유가 되겠죠. 문제점이 되겠죠. 자, 그 내용 적어주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서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문제점 뭔가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게 중심 문장입니다. 자, 나는요,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이게 중심 내용, 중심 문장이죠. 자, 그리고 다문단은 스마트폰은 공부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 주장에 대한 이유니까 지금 이게 중심 문장이에요. 물론 이유가 주장을 뒷받침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 뒷부분은요, 스마트폰이 공부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뒷받침 문장입니다. 이게 중심 문장이죠. 따라서 친구들은 선생님이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을 적으면 중심 내용을 적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밑줄 친 부분 바탕으로 적어주세요. 자, 이어서 2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내용이 타당한지 판단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과 함께 쓰시오. 자, 우리 아까 다문단은 내용이 타당하지 않다고 했죠. 왜요? 이유가 뭐예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장은 뭐죠? 스마트폰을 과다하게 사용하지 맙시다예요. 지금 과다하게 사용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스마트폰의 좋은 점을 이유로 들면 주장과 관련이 있나요? 관련이 없죠. 때문에 내용의 타당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었어요. 그 부분을 적어주면 돼요. 다의 내용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이유가 아니라서 타당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은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이 아니니까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럼 3번에서 4번 문제도 풀어볼 건데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친구들, 3번 문제도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 뭐 찾아야 돼요? 중심 문장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럼 가 문단과 나 문단의 중심 문장 찾아볼게요. 자, 지금 가 문단 우리 여러 번 읽었는데요. 소바는 조상의 식사 풍습과 관련이 있었습니다라고 나와요. 지금 이게 중심 문장입니다. 그쵸? 그럼 어떤 식사 풍습? 각자 자신의 상에서 밥을 먹는 식사 풍습이라고 하면서 뒷받침 문장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부분이 중심 내용이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나 문단 보면 소바는 조상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에 알맞았습니다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떻게 소반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뒤에 더 설명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문단의 중심 문장은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각각이 중심 문장 보고 중심 내용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여기 마지막 부분.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표현의 적절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급식실에서 소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식판 사용하죠. 그래서 거짓된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도 했었죠. 자,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각 문단의 중심 내용 쓰시오. 아까 선생님이 가 문단, 나 문단 중심 문장 찾았죠? 밑줄 친것 바탕으로 적어주면 돼요. 자, 가 문단은요. 소반은 조상의 식사 풍습과 관련이 있다. 나 문단은 소바는 조상들이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에 알맞았다. 그 문장, 중심 문장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입니다. 이 글의 표현이 적절한지 판단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과 함께 쓰시오. 자, 우리 방금 가 문단, 나 문단 읽으면서 표현의 적절성 평가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적절하지 않음을 파악했었죠? 어떤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거짓된 표현이었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적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초등학교 급식실에서도 식탁 대신 소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는 현실과 다른 이 부분 꼭 적어야 돼요. 거짓된 표현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앞부분에 뭐 감추고 있는 내용이나 과장된 표현은 없지만 이런 말을 추가해줘도 좋습니다. 이런 말을 추가하면 딱 봤을 때, 이 친구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세 가지 기준을 전부 알고 있군! 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앞부분 적지 않고 뒷부분만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친구들 이렇게 선생님과 서술형 평가 네 문제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우리 6학년 1학기 국어에서 6개의 단원 공부했는데요. 선생님과 공부하면서 글을 읽는 힘, 생각하는 힘 키웠기를 바랍니다. 자, 친구들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금요일입니다.
1: Yes.
0: 자, 오늘 또 깔끔하게 영어 해주면 주말에 또 쉴 수 있는 또 생기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오늘 또 열심히 해야지 또 뭔가 주말에 맘 놓고 놀 수 있어요.
0: 그것도 그렇고 공부 열심히 해야 그래, 주말에 좀 놀아줘야 돼.
1: 보상.
0: 이게 생기거든요.
1: 그죠, 그죠.
0: 자, 오늘은 여행 영어 해볼 거고요. 제목이 페리를 타야 하는데 아빠가 아직 못 왔다. 네, 해외여행에 가보면
1: 네.
0: 물론 차량으로 이동할 때도 있지만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1: 꼭 있어요.
0: 맞습니다.
1: 그리고 배를 탈 상황을 무조건 만들죠. 또 그 도시의 풍경을 이 배를 타면서
0: 그럼요.
1: 그 시내를 가로질러서 여행하는 그 느낌이 딱 다르잖아요.
0: 그렇죠. 뉴욕을 예를 들어 구경을 할 때 페리를 타고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출퇴근을 하려고 페리를 타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네, 그런데 거기서 한번 또 놓치면 언제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자, 어떤 내용일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아, 우리가 어디 가면은 뭔가를 타는 줄인가요라고 하는 거는 뭐 버스나 이런 거 외에도 놀이동산에서도요 엄청
1: 맞아요.
0: 쓰거든요.
1: 진짜 많이 필요한 질문이에요, 그게.
0: 그러니까요.
1: 예.
0: 왜냐면 한참 기다렸는데 알고 보니 엉뚱한 거였어요.
1: 오, 그런 경우 진짜
0: 그것보다는
1: 많아. 예.
0: 조금 좀 어색하더라도 물어보는 게 낫죠.
1: 그쵸.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요.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꼭 이럴 때 화장실에 계세요.
1: 그런 경우 또 일부러 아빠 두고 가기도 하더라고요.
0: 일부러요.
1: 봤어,
0: 이게 또
1: 봤어.
0: 휴게소에서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예.
0: Alright,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아빠랑 같이 페리를 탈수 있을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 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짜잔!
1: 이거 그 페리 타는 줄인가요?
0: Can I help you, ma'am? Yes.
1: This line is 그 ride a ferry? Ferry?
0: Oh, the ferry.
1: Ferry. Yeah.
0: Yes, it's arriving soon.
1: Arriving soon.
0: 어, here it comes.
1: Arriving soon. 안 돼,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아빠,
0: Is there a problem?
1: family have to take this ferry, but
0: Okay.
1: my father, toilet.
0: He's in the toilet.
1: So,
0: Oh.
1: please wait.
0: He'd better hurry.
1: 응?
0: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어떡해.
0: He'd better hurry.
1: 아빠,
0: That's the last ferry today. 네, 아이고, 결국에서는 저기 뭐 따로
1: 네.
0: 가셨다면서요?
1: 그쵸. 아빠는 다음 차로 와요.
0: 다음 차로요?
1: 다음 페리로. 네.
0: 오케이, 안 되겠습니다. 함께 갈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1: 부탁합니다.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3: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3: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미션 문장부터 한번 가면요.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쵸. 그 줄에 서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기 전에 먼저 확실히 가야 되니까.
0: 맞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꼭 교통수단을 떠나서도 놀이기구라든가 기타 등등이 다될 수가 있어요. 뭐 심지어 뭐 뮤지컬을 볼때
1: 그쵸.
0: 그거 줄이냐
1: 티켓팅 할
0: 물어볼
1: 때.

0: 있죠.
1: 그죠?
0: Line.
1: Is this the line for the 오, 잠깐만. 이 줄이 이것을 위한 줄인가요? 일까요?
0: 한번 가볼게요. Is this
1: 응?
0: 이것은
1: 줄.
0: 인가요? 그러면
1: 줄인가요?
0: 자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여기서 자를까요?
0: 좋아요.
1: For the fairy, fairy 둘중 하나거든요?
0: Yes.
1: 근데, 아까 약간 힌트를 얻었어요.
0: 네.
1: fairy라고.
0: 제가 fairy라고 했나요?
1: 예, 했어요. 그래서, fairy. 왠지 이거일 것 같죠? 예, fairy.
0: fairy.
1: 예.
0: 많은 분들이 이게 F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1: 네.
0: 실제로는 F 맞습니다.
1: 아이,
0: 맞는데,
1: R이 두
0: 맞아요. 근데 R이
1: 개구나.
0: 두 개예요.
1: 어쩐지
0: 오케이?
1: 뭔가 짧은 느낌 나더라.
0: 맞잖아요. 그렇죠? So,
1: 예.
0: ferry라고 하는 거. 우리 흔히 뭐 페리를 탄다, 뭐 배를 탄다, right? ferry 얘기하고요.
1: 맞아요.
0: 여기 지금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뭐 타는 줄인가요?
1: 네.
0: 뭐 기타 등등 할때 복잡할 필요가 없어요. 타는이라는 말을 꼭 써야 되는가? 뭐
1: 오.
0: 아니면 뭐 기타 등등, right? 아니면 뭐 티켓을 산다고 하면, 뮤지컬 티켓을 산다고
1: 그쵸.
0: 하면은 그것을 사는 줄인가요? 사는을 넣어야 되나? 그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1: 그걸 기다리시는 거에다 웨이팅도 생각했어요,
0: 아,
1: 솔직히.
0: 그러니까요.
1: 예, 웨이팅 라인! 막
0: 맞아,
1: 이런 거.
0: 웨이팅 라인.
1: 예.
0: 근데 알아는 들을 수는 있겠지만 조금 매끄럽지 못하죠.
1: 굳이 복잡하게 안 넣어도
0: 맞아요.
1: 되는군요.
0: 영어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1: Is this?
0: 이것이 줄인가요? 무언가를 위한 줄인가요?
1: 오, 자.
0: for로 다 해결이 되는
1: 진짜
0: 겁니다.
1: 생각보다
0: 네.
1: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장들이
0: 맞아요.
1: 있어요.
0: 많은 분들이
1: 예.
0: 이게 영어가요. 우리말보다 훨씬 쉽습니다.
1: 간편한 게
0: 왜냐하면 예외
1: 있어.
0: 상황은
1: 예.
0: 별로 없고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편이에요. 네.
1: 네.
0: So, is this the line인가요? 그 한정된 선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러 강조를 해줬고요. for 명사 쓰는데 이 명사도 대부분 더가 뒤에 for the 뭐뭐라고 될 확률이 대부분입니다.
1: 네.
0: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아무것이나를 위한 줄인가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뭔가 타려고 목표로 하는 뭐 페리든
1: 네.
0: 트레인이든 뭐가 됐든 간에 그 트레인, 그 페리를 위한 건가요? 이기 때문에 더를 뒤에 추가해서 가주시면 좋아요. 오케이.
1: Yes.
0: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저기 그 열차 타는 줄인가요? 물어보고
1: 오.
0: 싶은 거예요.
1: 네네네네.
0: 열차가, 기차가 뭐예요?
1: Train.
0: 트레인. 오케이.
1: 네.
0: 그러면 이건 그 줄인가요?
1: Is this a line
0: Is this the line?
1: for
0: 그 기차를 위한?
1: the train?
0: 그렇죠.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고요. 자, 이것도 갈수 있죠. 놀이동산에 우리 간 거예요.
1: 오.
0: 이게 그 롤러코스터를 위한 그 줄인가요?
1: Yeah.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Exactly. Is this the
1: Hey.
0: line for the roller coaster? 정답? 맞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렇죠?
1: 맞아요. 네.
0: 이게 줄이에요. 얘를 위한인데 더를 넣어주면 더 깔끔하다라고
1: 예.
0: 하는 겁니다. Not any train, not any roller coaster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The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것입니다.
1: 네.
0: Okay,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train?
1: Is this a line for the train?
0: Is this the line for the roller coaster?
1: Is this a line for the roller coaster?
0: 자, 그리고요. 대답도 할수 있어야겠죠. 그럼
1: 네.
0: 만약에 이거 그 버스 줄 맞아요. 이렇게 말해주려면,
1: 예.
0: right? 누군가가 이거 is this the line for the bus? 이렇게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러면 yes. 그러면서 이게 그 줄이에요. 그럼 어때요? 이게 그 줄이에요.
1: Yes, it is.
0: 저기 죄송한데 그렇게 간단하게 잠깐만 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1: 아, 말은
0: 없는데
1: 되죠.
0: 자
1: 예.
0: 이것은 그 줄이다 하면 얘만 바꿔주면 되겠죠.
1: Yes, this is the line
0: This is the line 그 버스를 위한
1: for the bus.
0: That's right.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1: 네.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Alright. 자 이랬더니 아, 네. 곧 도착해요. 여기 오네요. 하면서 저기서 눈앞에서 쫙 보고 있는
1: 오,
0: 거예요. 오.
1: 페리는 이렇게 앙소리가
0: 아, 느낌
1: 나거든요.
0: 와요?
1: 에, yes, it's soon. Oh, here it comes. 이거 진짜 뭔가 이렇게 막 긴박한 그런 느낌이 막
0: 오케이.
1: 나네요. 예. 도착을 했다. Yes, it's 도착하다 동사로 써야 되나요? 잠깐만. It is 곧이 순이잖아요.
0: 네. 팩트로 얘기했어요. 힌트 드릴게요. 확정된 미래 사실. 뭐뭐 한다. 해요. 비동사 ing입니다.
1: 아, 그렇구나. 그럼 arriving
0: 오케이.
1: 이렇게 할게요.
0: 오케이.
1: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0: Here it
1: comes.
0: comes. 오케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Very, very good. Very, very good. All right.

0: arrive 한다는 것이 도착하다라는 일반 동사죠.
1: 네.
0: 거기에 이제 비동사 ing를 넣는데 그건 좀 이따 연습을 해보도록 하고요.
1: 으흠.
0: 자, 참고로 도착하는 게 arrive입니다. 그럼 아마 여러분들 공항 같은 데서 이거 보셨을 텐데요. 출발하다, 떠나다라고 할 때는
1: 아,
0: 우리 써
1: 요거는
0: 있는 거
1: 그래서
0: 있죠?
1: 공항을 제가 많이는 안 가봐서 제가 스펠링까지는 솔직히 자신 없는데, 되게 긴데, 디파처 아니에요?
0: 오!
1: 왜 이렇게 길죠?
0: 아예 긴 버전을.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depart. DEPART입니다. 얘가 동사예요.
1: 이건 백화점, 디파트먼트 스토어 아닌가요?
0: 아, 그거는, 그 뒤에 먼트가 들어가잖아요.
1: 아, 그런가요?
0: 자, depart가, arrive가 도착하다.
1: 네.
0: 동사죠.
1: 네.
0: 그리고 depart는 떠나다, 출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지금 슬기 씨가 쓴 바로 departure라는 거는 출발이라는 명사예요.
1: 아, 명사로 이렇게 출발 써 있었던
0: Yes,
1: 거군요.
0: yes. 그래서 아마
1: 아,
0: 눈에 살짝 익기는 칠
1: 네.
0: 거예요. 자, 그리고 비동사 ing 여기다 넣었어요. 그 페리가 지금 곧 arrive 해요라고 했습니다. 제가 비동사 ing는 진짜 정말 죽을 때까지 연습시킬 건데요. 여기
1: 네.
0: 보세요. 우리 그동안 알고 있었던 진행형으로 해석해버리면 말이 안 되죠? 그건 곧 도착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 이상해요.
0: 순이 없어야 될거 아니에요. 곧이라는
1: 네.
0: 거 아직 벌어지지 않은 느낌인데. 그래서 얘는 진행형이 아닌 겁니다. 비동사 ing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뜻이 제일 넘버원으로 많이 쓰지만
1: 네.
0: 그만큼 거의 가깝게 많이는 쓰이는 것이 확정된 미래 사실. 그래서 나의 의지를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도 아니고 어떤 감정도 없어요.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거예요. 딱
1: Yes.
0: 벌어지는 거, 정해진 것을. 그래서 여기 곧 도착할래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도착해요. 그냥 팩트예요.
1: 네.
0: So 비동사 ing. 그거 쓴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인정하는 유일한 미래 시제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화 곧 나와.
1: 오.
0: 이미 그 release 되는 데이시 있죠?
1: 네.
0: 그 나오는 날짜가 정해진 거예요.
1: 그렇죠.
0: 영화가. 자, 나오다는 come out입니다. 힌트.
1: 예.
0: 그러면 그 영화는 나와.
1: The movie is coming out
0: coming out
1: soon.
0: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미 나오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 수준.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 버스는 떠나요. 3분 있다가. Hold on. 우리 왕초보 영화에서 3분 있다가라고 하면은
1: 오.
0: 뭐 전체 다못 썼죠?
1: In.
0: So 3분
1: 예.
0: 있다가 하면은
1: In 3 minutes.
0: 그렇죠. In 3 minutes. 그러면 그 버스는 떠나요. 팩트로 어떻게 해요? The
1: The bus
0: bus
1: is leaving
0: leaving. 3분 있다가.
1: in 3 minutes.
0: 이걸 만약
1: 오,
0: 썼으면,
1: 예.
0: 여러분들 그냥 쑥 나왔으면, 와, 나좀 하네? 생각하셔도
1: 그러니까요.
0: 됩니다.
1: 근데 이 비동사 ing가 또 불현듯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게 아까도 제가 arrive가 is가 있는데 또 쓰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0: 그렇죠.
1: 이러고 있었거든요,
0: 그러니까,
1: 저도.
0: 순서가 필요한 거예요.
1: 아.
0: 이거를, 쓰는 과정, 문법을 이해하는 과정을 다
1: 네.
0: 무시하고 무조건 내뱉는다고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1: 그죠.
0: 하루 중에 거의 한 7, 80%를 영어로만 말하고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실제로 놓일 때만 가능한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안 돼요. Alright,
1: 네.
0: so 지금 잘하고 계신 겁니다. 비동사 ing, 비동사 ing. Alright, 자, 읽어볼게요.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1: The movie is coming out soon.
0: The bus is leaving in 3
1: The
0: minutes.
1: bus is leaving in 3 minutes.
0: 네, 그래서 왜 coming soon 뭔지 아시죠?
1: 너무 많이
0: 그게
1: 들었죠?
0: 왜 coming이겠어요? 그게
1: 곧
0: it's
1: 나오는 거죠.
0: coming soon이에요. 그래서 나옵니다. 그게 다 사실 이게 적용이 된 겁니다.
1: 확정된 미래 사실.
0: Yes. 자,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번에 했습니다. Here it comes. 뭐가 여기 온다라고
1: 네.
0: 했는데 원래 어순 정상으로 따지면 it comes here.
1: Here.
0: 그건 와 여기.
1: 네.
0: 그렇죠? 그런데 here를 앞쪽으로 빼버렸어요.
1: 오.
0: 이런 케이스는 갑자기 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쓰는 감탄사 같은 거예요. Here it
1: 오.
0: comes. 온다, 온다, 온다. 이런 느낌. Right?
1: 예.
0: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슬기 씨를 막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다 딱 슬기 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1: 까꿍.
0: Here she comes. 이런
1: 아.
0: 식으로 쓸때 here를 앞쪽으로 두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1: 우리도 도치법이라고 해가지고,
0: 맞아요.
1: 예, 요런
0: 딱
1: 느낌들 있죠.
0: 그거라고 볼 수가
1: 네.
0: 있습니다. Okay? Right.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0: There you
1: comes.
0: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0: The ferry.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네, 다음 문장.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근데 넘버 2로 간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래 걸릴 거죠.
2: Oh, 어떡해. Oh no, my dad's still in the 화장실. 이겠네요.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이니까
1: 아, 이거 우리 많이
2: in the,
1: 해봤는데요.
2: 그쵸. Restroom으로
1: 오케이.
2: 할게요. Restroom.
1: 오케이. 자, 여러분들 아마 답이 엄청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2: 그쵸.
1: 어쩌보 영어에서 화장실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했었죠. Oh no, my dad's still in the bathroom. 정답.
2: Restroom.
1: 맞습니다. Restroom,
2: 네.
1: 화장실. 화장실인데 restroom은, 그쵸. 이건 집에 있는 화장실보다는 뭐예요? 공중 화장실을 얘기할
2: 그쵸.
1: 때 restroom을
2: Restroom.
1: 쓰게 되고요. 자, 참고로 저번에 했었던 거 약간 복습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화장실이라는 단어 굉장히 많아요. 그죠? bathroom,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에서는 toilet 많이 쓰죠. 그죠?
2: 네.
1: 그리고 전에 아마 영국에서 쓴다고 해서 loo도 조금 더
2: 아,
1: 캐주얼한 표현이고요.
2: 기억나요.
1: washroom도 쓰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화장실이라는 뜻이고 restroom 포함인데요. 단, restroom은 공중 화장실이라고 했죠. 그리고
2: 네.
1: bathroom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둘다다 써요. 네, 집에서 있는 집에 있는 화장실도 그렇지만 공중 화장실도 bathroom이라고 많이 씁니다.
2: 네.
1: 헷갈린다 그럼 뭘 쓰는 게 낫겠어요?
2: Restroom. 아, bathroom.
1: bathroom. 네, 이걸 쓰는 게 낫습니다.
2: 둘다 가능하니까요.
1: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자 화장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ladies room, 그리고 남자 화장실 men's room 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이렇게만 정해진 건 아니에요.
2: 네.
1: 너무나 많죠. 뭐 gentleman 이라고 돼 있는 경우도 있고 남자, 그렇죠? 여자들 같은 여자 화장실에도 그냥 women 이라고만 써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은 같이 알아두시면 Oh, where's the ladies room? Okay,
2: Yeah.
1: where's the men's room? 이라고 물어보거나 답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2: 네.
1: Okay. So 참고로 노트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면 in the restroom에 있다고 했었잖아요.
2: 네.
1: in이 어느 쪽이죠?
2: 안쪽이요.
1: 안쪽이죠. So in 명사 하게 되면 그 명사의 안에 있다.
2: 안에.
1: 화장실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 So 지금 한참 쓰고 있는 거죠, 화장실을. 그런 느낌인 거.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Am I right? Right. So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 볼게요. 너그 화장실 안에 있니?
2: Are you in the bathroom?
1: 그렇죠. Are you in the bathroom? Hey, where are you? Are you in the bathroom?
2: 그쵸?
1: Right? How about this? 그녀는 그녀의 방 안에 있어요.
2: She is in her room.
1: Very nice.
2: Yes.
1: Okay? So 이런 식으로 질문형도 하고 대답도 할수 있어야 되고요. 이 장소를 얘기를 할때 일반적으로 at을 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그
2: 네.
1: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그렇기
2: 그쵸.
1: 때문에 in 쓸수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Are you in the bathroom?
2: Are you in the bathroom?
1: Oh, she is in her room.
2: She is in her room.
1: 네, 본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큰일 난 상황이라는 느낌으로 읽어볼게요.
2: 그죠?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1: 네,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서두르는 게 좋을 거예요. 오늘 마지막 페리예요.
2: 아,
1: 이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2: 그쵸.
1: 네.
2: 아빠만 지금 이 패를 못하면 여기서 묵어야 돼요, 하룻밤.
1: 그렇습니다.
2: 그죠?
1: 이게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 게 제가 동부에 살았었잖아요. 처음에 미국에서는. 그래서 뉴저지와 그 뉴욕을 가르는 그 허드슨 강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차를 해놓고 사람들이 커뮤트, 그러니까 통근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2: 페리를 타고.
1: 네. 그래서 같이 어떻게 보면 섞여서 타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번 놓치면 정말 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거가 끊기면 다시 또 운전을 해서 다리를 타고 터널을 타고 뚫어야 됩니다. 이거는
2: 어머머머머머.
1: 그냥 집에서 쉬는 게 나을 정도예요.
2: 그날 그냥
1: 네.
2: 저기 병가를
1: 아, 그게
2: 내야겠네요.
1: 나아요. 네.
2: He better, That's the last ferry today. 오, 서두르는 게 낫다. He'd
1: 낫겠다.
2: better, 그, 서두르다. Hurry가 맞겠네요.
1: 그죠.
2: Hurry, that's the last ferry. 그거는 마지막 페리예요.
1: 언제요?
2: 오늘에.
1: 오늘에. 네. 오케이. 자, H-U-R-R.

0: why hurry? 맞는지 보겠습니다. Oh, he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Yes.
0: 맞습니다. H-U-R-R-Y, hurry. 이것만 써도 일반 동사로 서두르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들 hurry up 이라고 하잖아요.
1: 맞아요.
0: up은 hurry를 더 강조해 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없을 때는요, 명령어로 쓸 때 그렇게 많이 쓰죠.
1: 아, hey, 여기서 쓰면 안 돼요?
0: Hey, hurry! 이렇게 쓰지만 hurry up! 이라고 이렇게 명령어로 할 때 많이 쓰는 거죠.
1: 맞아.
0: Better hurry up? 괜찮아요. 써도 돼요. 괜찮아. 항상 강조해 주는 것 뿐이고요. 자, hurry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1: 네.
0: 리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R의 R. R 항상 강조하지만 혀의 core, 중심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입 모양 좀 모으고요. 그래서 hurry가 아니라 hurry처럼 돼야 됩니다. 두 번 해볼게요. Hurry. Hurry.
1: Hurry. Hurry.
0: 어, 훨씬 좋아요. 어우, hurry, hurry 이거 아니에요. 네. Okay? 자, 그리고 여기 보세요. He'd better hurry. 여기 지금 뭐 apostrophe D가 살아있죠, 그죠?
1: 네.
0: 이거 뭘 것 같아요? 우리 유병작 패턴 중에 하나인데.
1: 헤드 아니면 우드거든요?
0: 헤드입니다.
1: 아~
0: 그래도 둘 다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1: 예.
0: 그쵸? apostrophe D는 헤드 아니면 우드밖에 없어요.
1: 어.
0: 근데 자, 얘는 고정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도 당연히 헤드라고 알아두셔야 돼요. had better 동사 원형. 이게 had가 나왔다고 과거형이 아니에요.
1: 네.
0: 여러분들. 자, had better 동사 원형은 뭐뭐 하는 게 좋을 거다. 인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뭐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좋겠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강한 경고 수준이에요.
1: 아.
0: 네. 그래서 당신은 hurry하는 게 좋겠어요. 이거는 그러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면 문제 생길 거야.
1: 그렇죠.
0: 이렇게 강해요.
1: 거의 머스트 느낌인데요?
0: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도 쓸 수 있겠죠. 나 뭐 하는 게 좋겠는 걸 강하게 쓸 때.
1: 네.
0: 자, 다만 주어랑 합쳐져서 apostrophe D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keep your promise 하면은 너의 약속을 지키다라는
1: 네. 네,
0: 덩어리 표현입니다. 그러면 너 약속 지키는 게 좋을 걸 어떻게 할까요?
1: You'd better keep your promise.
0: 그렇죠. You'd better keep your promise.
1: Mm-hmm.
0: Okay? 근데 do 사운드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아요.
1: 아,
0: 쉽진 않아요.
1: You better.
0: Okay? 자, 다음은 그들은 여기에 곧 오는 게 좋을 거야.
1: They'd better
0: be를 써볼게요.
1: Be here.
0: 아, 곧.
1: 아, soon.
0: Soon.
1: 네.
0: They'd better be here soon. 지금 몇 시인데? 이러면서. Okay? 이런 식으로 항상 기억해 주세요. 아, 얘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구나.
1: 네.
0: Keep your promise 하는 게 좋을걸? 여기 곧 도착하는 게 좋을 거야. 있는 게 좋을 거야.
1: 음흠.
0: 강하다는 거.
1: 네.
0: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He'd better hurry.
0: Mm-hmm.
1: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Alright.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1: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0: 두 번째. 안 돼.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1: But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0: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2: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3: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2: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 Is this the line for the 뭐뭐 일반적으로
1: yes.
0: 가보겠습니다. 이거 페리 타는 줄인가요? 이건 그 페리를

0: 하죠.
1: 네.
0: 그녀는 자기 방 안에 있어.
1: She is in her room.
0: Alright. 아빠가 아직 화장실에 계시는데, 나의 아빠는 여전히 화장실 안에 있어요.
1: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0: Alright. 너 화장실 안에 있어?
1: Are you in the bathroom?
0: 좋습니다. 읽어볼게요. She is in a room.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Are you in the bathroom?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2: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3: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2: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3: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0: 자, 미션 해결하겠습니다. 미션
1: 해결! Is this the line for the ferry?
4: Yes, it's arriving soon. Oh, here it comes.
1: Oh no, my dad's still in the restroom.
4: Oh, he'd better hurry. That's the last ferry today.
1: 어떡해. 아빠 빨리 와야 되는데.
0: Oh, great job, you guys.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너 내일 놀고 싶어? 너 내일 놀래? 이렇게 또 우리가 의역할 수도
0: 그럼요.
1: 있죠. Do you want to hang out tomorrow?
0: Very nice. Do you want to 동사원형? 자,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Is this the line for 뭐뭐뭐? 써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영작 해주세요. 이거 버스 타는 줄인가요? 이거 그 버스 타는 줄이에요? 만들어 주시면
1: 네.
0: 돼요.
1: 여러 가지 막 영어 문장들 막 돌아다니죠.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0: 네.
1: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좋습니다. 자, 주말입니다. 푹 쉬시면서 같이 뭔가 스터디 파트너와 함께 다이얼로그 한 번쯤 액팅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1: 큰 도움 되겠네요.
0: Alright,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on Monday.
1: See you.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3: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4: 이게 뭐야?
3: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감 좋은 과학 강예람입니다. 오늘은 토양의 생성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여러분, 토양은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정말 중요한 자연입니다. 그러면 이런 토양은 어떻게 생성됐던 걸까요? 맨 처음에 마그마의 바다였던 그 지구에서 암석이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토양이 생성됐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리얼리티 체크 해볼까요? 암석이 풍화되면 왜 작은 조각으로 부서질까?
1: 암석이 풍화되는 이유는 주로 비나 바람 같은 자연현상이 암석을 계속 때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풍화는 주로 강한 힘이 작용할 때 일어난다.
0: 정말 그럴까? 암석이 부서지려면 항상 강한 힘이 필요할까? 토양의 생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풍화라는 작용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풍화라는 뜻도 한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지고 왔어요. 바람풍입니다. 바람풍 될 화예요. 그래서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잘게 부서지고 성분이 변하는 현상을 다 통틀어서 풍화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바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바람뿐만 아니라 물, 온도 변화, 산소, 그리고 나무뿌리 같은 그런 생물까지 이런 풍화작용을 돕습니다. 풍화가 잘 일어나도록 하는데요. 그런 예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 하나 가지고 왔어요. 수적석천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물방울이 돌을 뚫는다라는 옛말입니다. 우리 수적석천. 천이라는 뜻은 떨어지는 낙수물이 결국에는 단단한 바위 위에 구멍을 낸다는 뜻이고요. 아무리 작은 힘이라도 끊임없이 지속하면 마침내 큰 일을 이룰 수 있음을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굳세게, 끈기 있게, 꿋꿋하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런 용어를 가지고 온 이유는요. 진짜로 물이 돌을 쪼갤 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잘게 부수는 작용 중에 암석에 들어간 이런 틈에 들어간 물이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 큰 바위가 쪼개지기도 하거든요. 부서지기도 해요. 왜 그런지 여러분 살짝 감이 오시죠? 물은요. 고체인 얼음이 될 때 그 물일 때보다 부피가 커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물을 얼려놓으면 얼려놨던 그 병이 빵빵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물 입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형성하면서 그 부피가 커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건 물의 특성입니다. 아무튼 이런 돌 사이에서 얼어버린 물이 그 정말 작은 힘으로 계속 지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여기에 가해지면 암석이 작은 조각으로 부서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물도 그런 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암석의 틈에 식물의 뿌리가 자라면 이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에 이런 모양이 있거든요. 식물의 뿌리가 건물 사이사이에 진짜 깊게 박혀서 되게 멋있으면서도 이질적인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암석이 작은 조각으로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이 또한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렸기 이 앙코르와트가 힌두 사원인데 12세기에 만들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 동안 나무가 이렇게 자란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 말고도요. 성분을 변화시키는 것도 풍화에 해당할 수 있어요. 지하수가 이렇게 흐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지하수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산성 성분이 석회암지대를 지나가면서 그 암석을 녹여버리면 물이 지나가고 나서 뻥 뚫린 그런 동굴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빈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여러분, 이 빈 공간에서 계속 그 석회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 암석을 녹인 물들이 천장에서 왜 목욕탕 천장에 방울방울 물 매달려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위에서 계속 물이 떨어지고 그 수분이 증발하고 암석이 남고 이러면 종류석이라는 천장에서 자라는 이런 구조물도 볼 수가 있고요. 이게 뚝뚝 떨어져서 바닥에 계속 쌓이게 되면 석순이라는 이런 구조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 선생님은 항상 동굴 들어갈 때마다 좀 무섭거든요. 무너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많은 관광지로 동굴을 또 탐험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모습이 또 완성될 수가 있다. 그리고 또 성분을 변화시키는 것 중에 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이런 풍화가 그냥 바람에 의해서 깎이는 것 말고도요, 이런 식으로 붉게 산화철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철 있죠? 철. 철이 녹슬면 무슨 색이 돼요? 그렇죠. 빨간색이 되잖아요. 붉은색으로 변하거든요. 그게 산화철을 생성해서 그런 겁니다. 산소와 만나서 산화철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암석에 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오랜 시간 산소에 노출됐을 때 이런 붉은 암석 지대를 형성하기도 해요. 이것도 풍화에 속한다 이것이죠. 자, 이렇게 풍화에 의해서 문화재가 훼손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석조 문화재 보존할 때도 조심조심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복원을 하거든요. 드라이아이스에 승화되는 성질을 이용해서 뭔가 물로 닦아내는 게 아니라 드라이아이스로 닦아내는 그렇게 세척을 해서 비슷한 종류의 암석을 갈아서 이렇게 붙이기도 하고요. 아니면 쪼개서 붙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풍화작용에 대항을 합니다. 자, 이렇게 풍화작용에 의해서 토양이 만들어지는데요. 토양은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암석 조각이 풍화작용을 거쳐서 계속 쌓이면 토양이 만들어지는 건데, 어떤 층으로 만들어지냐? 우리는 땅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층 표토라고 하거든요. 표토만 알고 있지만 그 밑에 심토라는 물에 녹은 물질과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층도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암석 조각과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그런 층도 있고요. 그 밑에는 엄청 거대한 암석의 층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토, 심토, 모질물, 기반암으로 이루어진 층이 생성이 되고요.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층 중에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표토가 제일 마지막에 생길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 안에 있는 심토가 제일 마지막으로 생긴대요. 듬성듬성 있었던 그 물질들 사이로 더 작은 물질들이 녹아 내려가면서 그 사이를 채우면서 심토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토양은요,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종류도 많습니다. 토양 생성에 여러 가지 영향을 받는데요. 어떤 것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보자면, 모질물의 종류, 뭐가 이렇게 부서졌는지, 그런 것도, 그리고 기후도 매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지형, 경사가 너무 급하면 막다 쓸려 내려가게 되겠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토양 생성에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아두시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토양이 매우 중요한 자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보존은 매우 필요합니다. 요새는 환경오염 때문에 토양이 매우 손상이 되잖아요. 많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관리,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토양 보전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이라든지, 아니면 토지 복원이라든지, 폐기물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토양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어요. 그러면 팩트체크 해볼까요? 풍화는 반드시 강한 힘이 작용해야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물, 공기, 생물 등의 작용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암석이 조금씩 부서지거나 그 성분이 변한다. 예를 들어 암석 틈에 스며든 물이 얼면 부피가 커져서 암석을 벌어지게 하고 식물의 뿌리도 암석 틈을 넓혀 암석을 부서지게 한다.
1: 기본 답변의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풍화는 강한 충격뿐만 아니라 물, 공기, 생물 등의 작용이 오랜 시간 반복되면서 암석이 조금씩 부서지거나 성분이 변하는 현상입니다.
0: 이렇게 토양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들 포텐 정리 보면서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쓰는 영문법 레벨 3에 오신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벌써 20강입니다. 오늘 20강에서는요, 우리가 조동사 내용에서 공부했던 다양한 이 조동사들을 워크북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자, 여러분,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것처럼 이 워크북 문제풀이는 여러분이 미리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쌤이랑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실력이 정말 빠르게 많이 늘어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바로 첫 번째 문제부터 들어가 볼까요? 자, 바로 유닛 13, 추측을 말하는 조동사인데요. 자, 우리 1번부터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법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고, 문법에 맞는 문장으로 다시 써보세요 라고 하였죠. 자, 우리 A 보겠습니다. They must are friends 라고 했어요. 우리 조동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었잖아요. 그쵸? 이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are 아니고 be로 바꿔주어야겠죠. 여러분은 틀린 부분을 찾아 알맞게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B입니다. He can't be a winner. 이번에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아주 잘 써주었네요.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C에서는 may라는 조동사 뒤에 be가 아니라 is를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she may be new her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D를 보시면 might라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잘 써주었습니다. Mom might be angry 그대로 써주세요. E입니다. must라는 조동사 표현 뒤에 동사 원형이 나와야 하므로 is가 아니라 누구 쓸까요? 비동사의 원형인 be를 써줘야겠죠. Brian must be at home.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따가 문제풀이 때도 또 나오니까 지금 기억해 둡시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문장과 해석이 일치하면 동그라미, 다르면 X를 하고 해석에 맞게 문장을 써보세요. 자, A입니다. 이것은 그녀의 가방임에 틀림없다 라고 했고, This must be her bag 이라고 하였는데요. 여러분,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석이 문장과 잘 맞아요. 따라서 여러분은 해석에 맞는 문장 그대로 한번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B 가볼게요. 그들은 형제임에 틀림없다. 자, 앞에서 봤죠? 뭐뭐임에 틀림없다라고 할 때는 can't be가 아니라 must be를 쓴다는 거. 그래서 can't가 아닌 must로 바꿔주셔야 합니다. 알맞은 문장은 They must be brothers가 되겠고요. 여기서 must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갖는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C입니다. 그는 훌륭한 가수임에 틀림없다. 자, 뭐뭐임에 틀림없다 또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maybe가 아니라 must be죠. 강한 추측을 나타낼 때는 must를 써줘야 돼요. must가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he must be a good singer 이렇게 바꿔서 써주세요. 자, 이어서 D입니다. 그녀는 피자를 좋아할지도 모른다. 뭐뭐일지도 모른다. 뭐뭐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약한 추측을 나타낼 때는 may나 might를 써주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를 보면 내일 비가 올지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역시 뭐뭐일지도 모른다니까 may나 might를 써줘야지 must와 같이 강한 표현을 써주면 안 됩니다. 바꾸면 it may rain tomorrow 혹은 it might rain tomorrow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도 알맞은 조동사 표현으로 바꿔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조동사 표현들 복습하러 가볼게요. Unit 14에서는 우리가 조동사 표현들 중에서도 의무 그리고 충고를 말하는 조동사들을 공부했는데요. 문제를 풀면

하면서 하나씩 떠올려 봅시다. 1번 보시면 다음 문장을 보기와 같이 바꾸어 써보세요라고 했어요. 자, 보기를 보시면 You should say sorry. should라는 표현을 지금 뭘로 바꿨는지 한번 볼까요? 네, 바로 had better 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줬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른 건 바뀐 게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이 조동사 표현만 바꿔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로 A, B, C 모두 should를 뭘로 바꿀까요? had better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A 한번 바꿔봅시다. You should leave soon은 You had better leave soon이 되겠고요. 자, 우리 had better 어떻게 해석하죠? 얘는 뭐뭐 하는 게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너는 일찍 떠나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B에서도 should만 had better로 바꿔주시고요. They had better hurry up 하면 그들은 서두르는 편이 낫다가 되겠습니다. C를 보시면 should를 had better로 바꾸니까 you had better take a break가 되겠고요. 너는 휴식을 취하는 편이 낫다가 되겠습니다. 자, D로 가볼까요? 여기서도 should만 누구로 바꾼다? had better. 그러면 they had better clean the room이 되겠고요. 그들은 방을 청소하는 게 낫다라는 충고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E입니다. 여기서도 should를 뭘로 바꾼다? had better로 바꿔요. You had better be nice to others.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친절한 게 낫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should와 달리 had better은 조금 더 강한 충고의 표현으로 뭐뭐 하는 게 낫겠는데? 라는 의미를 갖는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 우리 2번으로 갈게요. 이번에는 다음 문장을 부정문으로 바꾸어 써보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우리 조동사의 부정 표현 굉장히 중요하게 공부했습니다. 바로 A 한번 볼까요? We have to wear masks. 자, 여기서 have to라는 표현 보이시죠?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를 나타내는 조동사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 have to는 좀 특이한 점이 부정문을 쓸때 뒤에 not을 쓰는 게 아니라 앞에 누구를 쓴다고 했죠? 바로 don't. 이렇게 써서 don't have to라는 표현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때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꼭 기억해 두셔야겠죠? We don't have to wear masks 하면 우리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자, B 볼게요. They had better eat inside. 자, had better의 부정문은 뒤에 not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they had better not eat inside가 되겠고요. 그들은 안에서 먹지 않는 편이 좋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ad better은 뭐뭐 하는 게 좋겠다죠. had better not은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란 뜻이에요. 자, 이어서 C인데요. 역시 have to의 부정문을 쓰라고 했으니까 앞에 뭘 쓴다? don't를 쓴다. 그럼 완성 문장은 I don't have to get up early가 되겠고요. 해석해 볼까요? 나는 일찍 일어날 필요가 없다가 됩니다.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란 뜻이에요. D입니다. He had better forget this의 부정문을 만들어 주려면 not을 어디에 붙인다? 뒤에 붙인다. 조동사 바로 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he had better not forget this가 되겠고요. 그는 이걸 잊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2입니다. 이번에는 must라는 조동사 표현이 나와 있는데, must 역시 조동사니까 뒤에 not을 그냥 이렇게 붙여주면 끝입니다. 정답은 you must not bring your camera가 되겠죠. 이때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금지의 표현이에요.
너는 카메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건이 must not과 don't have to의 차이점이에요. must는 must not이라고 부정문을 쓰고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이 되지만 have to는 앞에 don't를 붙여서 부정을 하고 Don't have to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점 여러분 다시 한번 별표하고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Unit 15으로 넘어가서 조동사 관용 표현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우리말을 보고 알맞은 단어를 골라 바르게 배열해 문장을 완성해 보라고 하였네요. 자, 여러분, 우리 A부터 보시면 그는 과거에 뭐뭐 했었다잖아요. 따라서 he used to라는 표현을 이용해 주시면 돼요. used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었다, 과거에 어떤 상태였다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는 조동사죠. He used to like chocolate 하면 그는 과거에 초콜릿을 좋아했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be도 같은 방식으로 볼게요. 그는 뭐뭐 하곤 했었다. 뭐 하곤 했었냐면 낚시하러 가곤 했었대요. 이때는 과거의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would 혹은 used to 둘다 써줄 수 있습니다. He would 혹은 he used to go fishing 하면 그는 낚시하러 가곤 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이어서 C를 보시면 나는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써볼까요? 자, 뭐뭐 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 여기 있습니다. would like to. 따라서 주어 뒤에 I would like to 써주시고 나머지 질문을 하기를 원하는 거니까 ask a question 이렇게 나와주면 됩니다. 자, D 가볼까요? 그녀는 뭐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상태니까 she used to 써주시고요.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란 뜻이죠. 따라서 have a cat. 자, 이어서 우리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란 표현 나와 있는데,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찾아볼까요? 여기 있어요. cannot help. 그쵸? 자, 그런데 cannot help는 뒤에 반드시 동사 ing 동명사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we cannot help missing her 이 되는 거예요. cannot help 뒤에는 동명사 형태가 나온다라는 점까지 같이 한번 기억해 둡시다. 자, 2번입니다.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문장을 완성하고 우리말로 써보세요. 여기서도 문장을 완성할 때 우리 주어와 동사부터 씁니다. 이때는 조동사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 뒤에 조동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도 she used to로 시작하면 주어와 조동사가 나오죠? 우리 조동사 바로 뒤에는 뭐가 나온다? 동사 원형이 나온다. 이 순서로 써주세요. 그러면 그녀는 과거에 수줍어 했었다란 뜻이 됩니다. B에서도 마찬가지 주어와 조동사부터 찾을까요? He would. 그는 뭘 하곤 했냐면 친구들을 위해 노래하곤 했던 거니까 sing for his friends. 그는 친구들을 위해 노래를 하곤 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C를 보시면 주어가 될수 있는 건 I밖에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cannot help를 붙여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조동사 표현 붙여주었고요. cannot help 뒤에는 ing 형태가 나옵니다. I cannot help feeling tired 하면 나는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D입니다. 이번에는 주어가 we가 되겠죠? 그리고 조동사는 would like to입니다. 우리는 뭐뭐 하고 싶다. 근데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여행 가고 싶은 거니까 go on a trip. 우리는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가 되겠고요. 이를 보시면 주어는 they가 되겠고 조동사 used to 써주세요. 그 뒤에는 동사 원형 have lunch together이 되는 것이고 그들은 함께 점심을 먹었었다라는 과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열심히 연습해봤으니까 이제 바로 실전 업 퀴즈 들어가 볼까요? 바로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고르세요라고 했고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지금 조동사 뒤에 동사의 어떤 형태가

나오냐가 되겠죠. 조동사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는 원형입니다. 비동사의 원형은 뭐예요, 여러분? be죠. 그래서 he may be late for school이 되겠고요. 그는 학교에 늦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비동사의 원형은 be라는 것이고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2번 갈게요. 다음 중 밑줄 친 must의 의미가 다른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 must를 두 번에 걸쳐서 공부했습니다. 두 가지 뜻 바로 떠올려 볼까요? 가장 먼저 must는 네, must의 두 가지 뜻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 뜻. 뭐뭐 해야 한다. 의무의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강한 추측의 의미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뭐뭐임에 틀림없다. 자, 이거 잘 기억하면서 우리 1번부터 5번까지의 선택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면 It must be cold outside. 무슨 뜻이에요? 밖이 분명히 추울 거야. 추운 게 틀림없어. 이거잖아요? 두 번째 뜻으로 쓰인 겁니다. 2번 보면 He must clean his room. 그는 방 청소해야 돼. 이거잖아요? 강한 의무. 첫 번째 표현으로 쓰였네요. 3번 보시면 You must listen to the teacher. 너는 선생님 말씀 들어야 돼. 이거니까 첫 번째 의미. 4번. We must be quiet in the library. 우리는 도서관에서 조용히 해야 해. 이거니까 첫 번째 의미. 5번 보시면 They must wear a swimming cap in the pool. 그들은 수영장에서 수영모를 써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뭐뭐 해야 한다니까 첫 번째 뜻이죠? 다른 의미로 쓰인 하나는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must는 뜻이 이렇게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정말 출제가 잘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문맥을 통해 구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두 가지 뜻잘 기억해 두세요. 3번 가겠습니다. 문장의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수 있는 말을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때 have to는 누구랑 바꿔 쓸수 있었죠? 바로 must와 바꿔 쓸수 있어요. must도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쵸? 여기서 I have to get up early tomorrow 하면 난 내일 일찍 일어나야만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have to의 의미가 뭐라고요? 뭐뭐 해야만 한다. 자, 이거 잘 기억하시면서 바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장의 우리말 해석이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자, 우리 1번부터 조동사의 쓰임에 유의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can't be 10 years old. 자, can't 하면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녀는 10살일 리가 없다 해석이 매우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 골라줄게요. 자, 이어서 2번 보시면 He may not know the answer 이라고 하였네요. 자, may는 약한 추측의 표현인데 뒤에 not이 붙었습니다. 그가 답을 모를지도 모른다, 알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알 수가 없다라고 해석한 것은 틀렸습니다. 3번 볼게요. You had better take an umbrella. 자,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겠다라는 충고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가져가야만 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4번 보시면 The baby doesn't have to eat vegetables 인데요. 자, don't have to 혹은 doesn't have to라는 표현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써볼게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즉,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그 아기는 채소를 먹을 필요가 없다인 것이죠. 따라서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틀렸습니다. 자, 5번 보시면 My parents used to go hiking every weekend 라고 되어 있고 used to라는 조동사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used는 주로 과거의 반복되는 습관이나 혹은 과거의 상태를 나타낼 때쓸 수가 있는데요. 나의 부모님은 매주 주말 등산을 가곤 하셨다라고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가시기를 원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5번 가볼게요. 주어진 모든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한대요. 이때 세 번째 오는 말을 고르세요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빈칸에 주어진 단어를 모두 사용을 해 주시고, 그 뒤에 too much candy가 되겠네요. 우리 문장 쓸때 주어와 동사부터 찾으라고 했죠? 주어 찾아 봅시다. 주어 you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you를 맨 앞에 쓰는 거예요. 조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조동사 표현 어딨죠? had better 나와 있습니다. had better. 자, 그런데 had better 뒤에 지금 not이 나와 주어야겠죠? 부정 표현이니까. 그래서 not 쓰고 it을 쓰게 되면 무슨 뜻이 돼요? You had better not eat too much candy. 너는 캔디를 너무 많이 먹지 않는 게 좋겠어.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세 번째 오는 말을 고르면 better 1번이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단어를 알맞게 나열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핵심이 되는 표현은 had better not입니다. 부정형을 만드는 방법만 잘 알고 있으면 문장도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고, 이어서 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중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고르라고 하였는데,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모두 우리가 배운 조동사 표현들이 나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찾아주셨죠? 자, 그런데 각각의 조동사들은 보통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표현도 있었어요. 자, 우리 1번부터 보겠습니다. We used to eat dinner at 6 p.m. used to라는 조동사 표현은 뒤에 동사 원형 쓰는 거 맞아요. 너무 잘 써주었습니다. 우리는 6시에 저녁을 먹곤 했다. 이런 뜻이죠. 2번 보시면 She would like to visit Jeju Island. 그녀는 제주도를 방문하기를 원한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잘 쓰였어요. would like도 뒤에 동사 원형을 써줍니다. 3번인데요. cannot help라는 표현은 특이하게도 뒤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명사 형태를 취해요. 그래서 dance가 아니라 dancing으로 바꿔주어야겠네요. 그래서 3번 정답으로 골라주시고, 나머지 had better은 뒤에 동사 원형, 그리고 have to 역시 동사 원형을 뒤에 취하는 조동사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조동사가 어떠한 표현과 함께 쓰이는지도 꼭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이어서 우리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을 영어로 옮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주시고, 보시면 그녀는 휴식을 좀 취하는 게더 낫다라고 하였거든요. 뭐뭐 하는 게더 낫다라는 조동사 표현 딱 있잖아요. 어딨어요? had better. 4번이 되겠죠? She had better get some rest 하면 그녀는 휴식을 좀 취하는 게 낫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must나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긴 어렵고요. used는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이기 때문에 안 되겠고, would like to, 뭐뭐 하고 싶다, 소망을 나타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으로 골라주세요. 8번에서도 빈칸에 알맞은 말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것이 그녀의 가방일 리가 없다라고 했어요. 뭐뭐 일 리가 없다.

0: 없다라는 조동사 표현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뭐뭐 일리가 없다, cannot 혹은 can't입니다. 바로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can't는 뭐뭐 일리가 없다라는 부정 확신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오답 확인해 보면 must not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고요. might not 뭐뭐 아닐지도 모른다. had better not 뭐뭐 하지 않는 게 좋겠다. doesn't have to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정답 1번으로 골라주세요. 9번입니다. 두 문장을 비슷한 의미의 한 문장으로 쓸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보시면 I played soccer every day. 나는 매일 축구했었대요. 근데 언제? 내가 어렸을 때. 과거에 맨날 축구했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anymore 하면 더 이상이에요. 더 이상은 축구 안 한대요. 즉, 과거에 축구를 하곤 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조동사 표현이 바로 used to. used to죠? I used to play soccer every day 하면 나는 매일 축구하곤 했다라는 과거의 의미가 됩니다.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고 used의 의미 꼭 기억하세요. 10번입니다. 다음 문장의 의미와 가장 비슷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여러분, want to와 바꾸어 쓸수 있는 조동사 표현이 있는데 바로 would like to입니다. 둘다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We would like to join a soccer club 하면 우리는 축구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주어진 문장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11번도 볼게요. She has to study for the test. 우리 have to나 has to는 바꿔 쓸수 있는 표현 아까도 봤죠? 바로 must입니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의 표현이니까 must 혹은 have to를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2번을 정답으로 바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녀는 시험 공부를 해야만 한다예요. 우리 must와 have to 의미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자, 우리 조동사의 관용 표현 서술형 문제풀이로 확인해 볼게요. 주어진 우리말에 맞게 다음 단어들을 배열해서 올바른 문장으로 써보세요. 12번 보시면 우리는 휴일에 행복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니까 we cannot help 써주시고요. 이 뒤에는 feeling happy on holidays가 되겠습니다. cannot help 뒤에는 ing 형태 써주세요. 13번입니다. 뭐뭐 하지 않는 게더 낫다라고 했으니까 had better not 써주시면 됩니다. They had better not. 학교에 늦지 않는 게 낫다니까 be late for school. 이렇게 써주시면 완성입니다. 자, 오늘 문장 쓰기 혹시 어려웠던 것 있다면 다시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해 두시길 바라고요. 조동사의 의미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역시 꼭 정리하면서 복습해 보세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1: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2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 진한의 발전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진한의 발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혼란스러운 춘추전국 시대를 법가 사상으로 통일했던 진나라의 시황제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후 진나라는 멸망하게 되고 한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황제는 바로 한무제입니다. 하지만 이 한나라도 점차 쇠퇴하게 되었다가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 이후 멸망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을 볼게요. 먼저 통일 부분입니다. 기원전 221년에 이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중국을 통일한 것이 바로 진나라입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무엇을 배웠었죠? 춘추전국 시대 배웠잖아요. 특히 제후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웠습니다. 그 시대를 법가 사상으로 통일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시황제의 정책을 살펴볼까요? 먼저 군현제를 실시합니다.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고 관리를 파견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경기도, 고양시로 행정을 구분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것이겠죠. 그리고 화폐와 도량형, 문자, 수레바퀴폭 등을 통일합니다. 특히 도량형이 무엇일까요? 길이나 부피나 무게를 재는 단위 등을 통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상을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분서갱유라고도 하는데요. 이 진시황제의 정책을 비판하는 책을 불태우거나 진시황의 정책 같은 거를 비판하는 학자들을 죽이는,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는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흉노를 몰아내고 만리장성을 축조했어요. 지도를 볼까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만리장성을 축조했고요. 진나라의 수도가 함양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황제 사후에는 농민반란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농민반란은 진승 오광의 난입니다. 이로써 진나라는 멸망합니다. 이후 등장한 것은 한나라입니다. 한나라를 건국한 것은 유방, 즉, 한고조인데요. 한고조는 고민이 많았어요. 이 나라를 세웠으니까 나라를 이끌어 나갈 통치 방식을 선택해야 하는데, 봉건제로 할까? 군현제로 할까?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 봉건제로 하자니, 봉건제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황제가 지방에서 제후들에게 비교적 자율적으로 다스리라고 땅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전 춘추전국시대처럼 제후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군현제를 실시하자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이 한나라를 세우는데 공을 세운 공신이나 왕족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죠. 우리가 짜장면 먹고 싶고 짬뽕 먹고 싶을 때 짬짜면 선택하는 것처럼 봉건제와 군현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중앙관리를 파견한 군현을 설치하기도 하고 일부 지역에는 제후가 다스리게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한무제는 어땠을까요? 한무제는 군현제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고조선과 베트남 북부를 정복하기도 했고요. 흉노를 몰아내어 영토를 더욱더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그럼 변천 과정을 살펴볼게요. 외척 왕망이 한을 무너뜨리고 신을 건국합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기에서 외척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외할머니, 외갓집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엄마 쪽 가문 또는 왕비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대체로 어린 황제가 즉위하자 이 외척의 힘이 강력해졌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외척이었던 왕망이 한을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건국하기

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이후 유수, 즉 광무제가 호족의 지지를 얻어 후한을 건국하기도 했습니다. 호족은 쉽게 생각하면 지방의 대토지 소유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점차 후한도 쇠퇴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외척과 환관의 권력 다툼이 지속되었기 때문이에요. 외척은 무엇인지 알지만 환관은 또 무엇일까요? 환관은 왕의 시중을 듣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둘의 권력 다툼이 지속되었고 결국 환관적의 난등 농민 반란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후 후한이 멸망합니다. 그럼 이 과정을 키워드를 통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란스러웠던 춘추전국 시대를 통일한 것은 바로 진나라였습니다. 특히나 법가 사상을 바탕으로 통일을 해나갔었죠.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바로 시황제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첫째로는 군현제를 시행하기도 했고요. 사상을 통제하는 분서갱유를 시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진나라가 잘 나갔지만 이런 시황제의 가혹한 통치 등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게 되었고 농민 반란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죠. 이후 등장한 것이 바로 한나라입니다. 한고조는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한 군국제를 시행하기도 했고요. 이후 한나라의 전성기를 이끌어낸 것은 바로 한무제였습니다. 한무제는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았었죠. 하지만 이후 한나라도 외척과 환관이 권력 다툼을 해나가고 또 한때는 신나라가 건국되고 신나라가 멸망하고 후한이 건국됐지만 계속되는 권력 다툼으로 인해 환관적의 난이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후한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시황제는 전국을 군과 현으로 나누어 통치하는 괄호를 실시하였는데요.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군현제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한무제는 괄호를 통치 이념으로 채택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했는데요. 이 괄호는 무엇일까요? 네, 유교입니다. 여기까지 진한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었나요? 시황제의 통치 정책이었죠. 군현제를 시행하기도 하고, 사상을 통제하기도 하고, 도량령을 통일하기도 하고, 만리장성을 축조하기도 했죠. 이뿐만 아니라 한나라, 특히 한무제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더 재미있는 이야기와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영입니다. 우리 오늘 드디어 마지막 강의 20강 현대세계 전개와 과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지나면서 근대가 현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세계가 형성되었고,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과제

제는 어떤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흐름은요,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 사이의 대립입니다. 그 대립이 전쟁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첩보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분야에서 둘은 지속적으로 경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전쟁처럼 뜨거운 전쟁은 아니지만 차갑게 눈빛 교환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진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냉전 체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이게 완화되는 과정까지를 살펴볼 건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흐름이 제3세계라고 하는 그런 집단들이 등장합니다. 즉 미국과 같은 자본주의 국가도 아니고 소련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제3의 국가들이 등장하면서 냉전 체제가 완화됐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가 어떻게 성립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냉전 체제 어떻게 형성됐고 어떻게 전개됐어? 제3세계 어떻게 등장했어? 냉전 체제 어떻게 완화됐어? 결국에는 냉전 체제의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그 과정에서 인권이라고 하는 게더 넓어지고 더 많이 확산되게 됩니다. 어떻게 인권이 확산되었는지, 특히 민주주의와 여권이라고 하면 여성의 권리인데 그 부분의 신장 부분 살펴볼 거고요. 과거와 다르게 세계가 되게 하나의 긴밀한 연결체로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그걸 세계화라고 부르는데 세계화 시대에 어떠한 변화가 있고 지역 세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세계사의 마지막 장을 닫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배울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한컷 그림으로 요약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럽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강대국은 이제 점점 약해지고 뒤로 빠지게 되고 그 자리를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강대국이 채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도 경험했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건 너무 참혹하다라는 걸 이미 다 공감한 상태였죠. 그래서 미국과 소련 사이에 직접적인 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쓰면 상대방도 쓴다. 그래서 전쟁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전쟁하지 않고 둘은 계속해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을 만드는데 이 시기를 차가운 전쟁, 냉전이라고 부릅니다. 긴장감이 지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변에 보면은 긴장감이 느껴지면서 춥다. 주변 국가들의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는 긴장감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냉전 체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경을 먼저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소련의 세력이 확대됩니다. 특히나 소련이 독일을 공격할 때 동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동유럽과 독일의 동쪽 지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국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게 정치적으로 보면 민족주의랑 완전 반대되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자본주의랑 반대되거든요. 자본주의란 자본가가 자본을 활용해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을 장려합니다. 반면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는 자본가들의 그런 공장들, 생산수단을 공유화해야 된다. 노동자들이 다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는 두 경제체제가 양립할 수 없는데, 미국은 자본주의의 최전방에 있는 국가였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공산주의가 확대되는 게좀 걱정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확대되면 자본가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게 뻔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지 고민하다가 결국에 트루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선언을 발표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미국의 두 번째 독트린입니다. 첫 번째 독트린은 멀로 독트린이 있었죠. 라틴 아메리카 독립 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트루먼 독트린인데요. 트루먼 독트린은 공산주의 세력 확대를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독트린의 의미가 선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셜 계획을 발표하는데 마셜 계획도 여기에 연장선에서 공산주의 세력 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줄게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유럽이 이러한 마셜 계획의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해서 코민포름을 창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유럽에 있는 공산주의 국가들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의 대립으로 이어지게 됐고, 이게 냉전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의 대립은 크게 이 표로 요약할 수 있는데, 자본주의 진영은 미국 중심이고요. 마셜 계획을 통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했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공산주의의 공격으로부터 공동 대응하려고 했습니다.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련이 중심이고요. 코메콘이라고 하는 경제 원조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자본주의 진영에 대해서 공동 대응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 표가 시험 문제 내기 너무 좋기 때문에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냉전 체제라고 하는 게 형성됐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경쟁과 대립은 이제 표면화됐어요. 그리고 이어졌던 사건이 소련의 베를린 봉쇄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이 이제 마지막에 영국, 프랑스, 미국에 의해서 서독과 소련에 의해서 동독으로 이제 통치가 분열되게 됐는데, 수도였던 베를린도 두 개로 쪼개지게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 소련이 연합국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베를린 봉쇄를 통해서 이 대립이 완전 이제 심각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서독과 동독이 분단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이런 냉전이 계속 지속이 되는데, 중국에서는요, 국공 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국공 내전이 뭐냐면,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 결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둘은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국주의라고 하는,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에 대항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맹, 합작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합작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누가 승리하냐면 중국 공산당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게 됐고요. 한국에서는 광복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도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의 대립으로 인해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게 됐던 것이고요. 즉, 지금 공산당과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이에서 대립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베를린 봉쇄 같은 경우 너무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개국의 독일 분할 점령인데,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각각 진출해서 독일을 두 개로 쪼개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쪽 독일은 영국, 프랑스, 미국이 함께 통치하게 되고요. 동쪽 독일은 소련이 통치하게 됐는데, 특히 동독에 있었던 베를린 지역도 두 개로 쪼개서 구분해서 통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요, 이제 소련에 의해서 베를린이 봉쇄되니까 육지 교통로를 이용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여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통해서 생필품을 운반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냉전 체제가 아시아와 유럽에서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1960년대입니다. 베를린 장벽이 건설됩니다. 아까 베를린이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쪼개졌다고 했었죠. 거기서 소련이 장벽을 건설하게 되면서 이제 거의 냉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독일의 분단이라고 하는 게 체감이 되게 됐던 것이고요. 아메리카에서는 소련이 미국 바로 아래에 있는 쿠바라고 하는 국가에 핵미사일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다가 미국과 대립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서기장이 거의 핵무기까지 불사하면서 약간 대립의 각을 세웠는데, 결국에 소련이 한발 물러서게 됐던 쿠바 미사일 위기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 때 자료를 보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정말 전쟁이 나는 줄 알았다라고 할 만큼 위기 상황으로 올라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완화되기 시작하게 됐던 게 1970년대인데, 냉전이 완화되면서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철수한 이후에 이제 공산주의를 이끌던 북베트남과 자본주의 경제 체제였던 남베트남 중에서 북베트남이 승리하게 돼요. 1975년에 북베트남 승리하게 되고, 베트남에서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게 됩니다. 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을 수립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했던 사람은 독립 영웅이었던 호찌민이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쇼프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케네디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 재밌는 것은 그 밑에 뭐를 깔고 앉아있냐? 핵무기로 보이는 이 미사일을 깔고 있습니다. 두 국가는 서로를 이제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보면 지금 나 미사일 누른다라고 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기도 했지만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게 쿠바 미사일 위기에서 잘 보여지게 됩니다. 아무튼 전쟁이 거의 날 뻔했던, 냉전이 절정에 치닫았던 게 쿠바 미사일 위기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3세계라고 하는 집단이 등장합니다. 제3세계는 어디서 유래가 된 단어냐면요. 우리 프랑스 혁명 기억나시나요? 프랑스 혁명에 보면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라고 하는 세 개의 신분이 있었죠. 그리고 제3신분에 의해서 프랑스 혁명이 전개되고 진행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공산주의 경제체제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부르게 됐던 거죠. 이들에 의해서 냉전이라고 하는 흐름이 크게 바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제3세계가 등장합니다. 전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이 출현했고, 이들은요, 비동맹주의를 내세웁니다. 즉, 미국이 이끌던 제1세계와 소련이 이끌던 제2세계, 어느 진영과도 동맹을 맺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동맹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화 5원칙을 내세우게 되는데, 1954년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얼라이가 상호 불가침과 평화 공존 등에 합의를 했던 다섯 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열리게 됩니다. 29개 대국 대표가 모여서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그 다음에 상호 존중 등을 강조했던 평화 10원칙을 결의하게 됩니다. 평화 5원칙을 확대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비동맹 회의를 열게 됐는데, 1961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했고 상호 간의 이익 증진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래서 이런 전개 부분을 보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아무튼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국가들은, 제3세계 국가들은 대부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롭게 등장했던 신생 독립국들이 많았고요. 그들은 자본주의 진영, 공산주의 진영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으려고 했다.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특히나 이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는 제3세계의 시작을 알렸다라고 해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특히나 시험에 많이 나오고 중요합니다. 여기서 발표됐던 평화 10원칙의 내용 일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의 주권과 영토 보존을 존중한다. 다른 나라의 정치에 대한 개입 또는 간섭을 금지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국주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이제 반대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강대국의 특정 이익을 위한 집단 방위체제 사용을 자제하고 다른 국가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제한다. 이 부분이 특히나 제3세계가 냉전 시대 때 했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영향이 어떤 거냐면, 미국과 소련 중심이었던 국제 질서가 변화하고 냉전 체제가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참가국이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죠. 물론 이 모든 국가들이 제3세계에 들어와서 뭐 미국이라든지 소련으로부터 아예 독립적인 노선을 걸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목소리라든지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아무튼 제3세계가 등장하게 되면서 냉전은 점점 절정에서 완화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시기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공산주의 진영에서는 소련과 중국이 대립합니다. 공산주의 세력에서 가장 큰 국가, 강대국은 소련과 중국이었는데, 이두 국가 사이에서 대립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폴란드와 헝가리 등에서도 개혁이 시도됩니다.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는 독자 노선 추구하면서 제3세계를 이끌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에서 좀 계속 탈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자본주의 진영에서도 프랑스가 독자 노선 추구하면서 나토를 탈퇴합니다. 그리고 기타적으로는 제3세계가 등장하고 유럽의 통합운동, 일본의 성장 등이 있으면서 냉전이

점점 완화의 분위기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가장 큰 변화가 어떤 거였냐?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이 독트린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이 닉슨 독트린은 어떤 거냐면 더 이상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겠다. 각국의 방위는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이에요. 우리는 핵무기에 의한 방위만 책임져주지, 기타적인 방위는 알아서 해라. 우리 발 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 닉슨 독트린 이후로 베트남 전쟁에서 미군의 일부가 철수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던 중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과 국교를 수립하게 되면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사이에서 미묘한 변화가 발생했던 것이죠.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는 전략무기 제한 협정이라는 걸 맺게 됩니다. 핵이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갖고 있긴 했지만 이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위협적이거든요. 핵무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미사일 그런 무기들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제한하자라고 했던 것이고 군비 축소를 위해서 노력하자, 핵무기를 제한하자라고 하는 것을 합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냉전 체제에서 가장 최전방에 있었던 서독과 독일의 분열에 관련해서도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국제연합에 동시에 가입하는 등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냉전이 점점 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자, 이 시기쯤에 이제 사회주의에서도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일단 공산주의 세력을 이끌던 소련에서 그게 시작됐는데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서기장이 정책을 내세우게 됩니다. 공산당 관료 체제의 강화와 통제 경제 체제가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침체까지 오게 됐다가 일단 소련의 가장 큰 배경이었어요. 냉전이긴 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소련과 미국의 격차가 이미 너무 심했거든요. 소련이 따라잡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이거를 개혁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시도를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페레스트로이카라고 하는 개혁 정책을 실시합니다. 약간 자본주의를 약간 좀 개방을 한다라고 하는 걸 볼수 있을 것 같고, 글라스노트는 어떤 거냐면 언론의 자유, 정보 공개와 같은 내용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 도입했고요. 언론 통제를 완화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우리 소련은 더 이상 불간섭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미국과의 몰타회담을 통해서 냉전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냉전이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고르바초프의 정책은 아이러니하게도 공산주의 세력의 분열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련 내 여러 공화국들이 독립을 선포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독립국가연합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원래 소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국가들이 연방체제로 묶여져 있는 형태였는데, 이제 독립을 하게 됐고, 연합이라고 하는 느슨한 형태로 묶이게 되는 거죠. 독립국가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결성되게 되면서, 소련이 해체되게 됐던 것입니다. 자, 소련 해체 이후에, 이 소련이 가로막고 있었던 공산주의 세력들, 그들의 이제 붕괴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유럽에서는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민주적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특히 폴란드에서는 바웬사가 집권했다. 이 부분이 좀 교과서에서 강조되기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통일이 됐는데 그동안 냉전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되게 되었습니다. 중국도 이때부터 사회주의 권이 좀 변화되면서 개혁과 개방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일단은 국공내전 승리한 이후에 중국은 공산화가 이제 됐었죠. 그래서 뭐 토지라든지 여러 가지 공장들을 국유화하는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대약진 운동이라고 해서 경제를 빠르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대약진 운동이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때 마오쩌둥이 권력을 잃게 되자 힘을 잃게 되자 이들은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그 권력을 이제 다시 권위를 되찾으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게 되면서 중국은 사회 혼란이 지속되었던 것이죠. 이런 과정 속에서 덩샤오핑이 집권하게 됩니다. 이 덩샤오핑은 뭐 쥐를 잡는데 검은색 고양이고 뭐 흰색 고양이 뭐가 중요하냐? 그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을 내세우면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원리를 도입하고요. 경제 특구를 지정하면서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민주적인 목소리까지 있었는데 그게
테난먼 사건이었습니다. 중국의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였는데 중국 공산당 관점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산당 측면에서 지금 경제도 개발하고 있고 이런데 지금 정치 민주화 요구 이거 안 된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진압되면서 중국의 정치 민주화는 좀 물거품되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보면은 정리하자면 소련이라고 하는 냉전 체제의 한 축이 붕괴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붕괴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하면서 자본주의 경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냉전이 점점 끝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냉전 이후에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성립됐는데 각 지역별로 이제 같이 협력하는 그런 협력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럽에서 유럽 연합 EU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이 부분 그 흐름 같은 거 있는데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 이외에도 태평양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경제 협력체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APEC이라고 하는 경제 협력체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아프리카 연합,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 라틴 아메리카 통합 기구와 같은 내용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내용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축이 아니라 여러 개로 분산되고 있다. 다각화되고 있다가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주주의와 인권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게 되는데 크게 다섯 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민권운동 같은 경우는 시민의 자유와 평등을 위한 움직임으로써 약간 인종적인 차별을 없애는 그런 움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성운동 같은 경우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문화적 차별을 없애기 위한 움직임을 말하는데 남성 중심 사회 체제에 대한 인식 및 현실적 변화 추구를 이제 주도했던 게 대표적으로 여성 운동이었습니다. 노동 운동 같은 경우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활발하게 진행됐는데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단체 교섭권 등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공산주의 침투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노동자들의 지위를 보장해줬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노동 운동도 함께 볼수 있고요. 반전 평화 운동은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대표적인 반전 평화 운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환경 운동 같은 경우는 지구 온난화, 사막화 등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서 민권 운동과 환경 운동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권운동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옛날부터 흑인과 백인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특히나 이 백인 사회가 이제 주축이다 보니까, 당시에는 흑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별이 있었거든요. 1950년대부터 흑인 민권운동을 전개하면서 이러한 차별을 극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대표적인 발단이 됐던 사건은 몽고메리시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있습니다. 흑인이 버스에 탑승하는 거를 좀 거부했다. 이 사건 이후로 흑인들의 불만이 그리고 커져가게 됐고, 대표적인 인물이 마틴 루서킹입니다. 마틴 루서킹이 워싱턴 행진을 통해서 어떤 명대사를 날리게 되는데, 바로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다. 어떤 꿈이냐면, 그 세계에서는 흑인과 백인이라고 하는 피부색이 중요하지 않고, 다 같이 어우러서 놀수 있는 그런 사회를 나는 희망한다. 라고 하는 이제, 연설을 했던 게 워싱턴 행진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서킹 이후로 여러 가지 흑인 운동이 진행되다가 민권법이 제정되면서 미국 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흑인에 대한 차별이 폐지가 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는요, 1968년을 기점으로 발생했던 68 운동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 있었던 전쟁을 반대합니다.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게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국가 권력 저항 운동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저항 운동, 뭐 저항 음악, 락커 같은 게 이때 크게 인기를 끌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는데, 아파르트 헤이트 정책이 뭐냐면 분리 정책이에요. 그 이전에 백인들이 흑인과 분리하려고 만들었던 정책이 있는데, 이거에 맞서서 저항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고요. 인종차별 금지 법안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넬슨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받기도 했었습니다. 환경운동으로 볼 텐데요. 일단 국제연합환경개발회의에서 리우 선언이라는 걸 발표합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협력하자. 우리가 지금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 후손에게도 아름다운 지구를 전해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되게 강조했고요. 교토의정서 8이었죠.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할 거냐라고 하는 회의도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린피스, 뭐 WWF와 같은 민간 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환경 운동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자, 그리고 세계화라고 하는 흐름도 크게 이제 여러분들 볼수 있는데, 일단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게 되면서 국가 간의 교류,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활발해졌죠.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국가로 여행 가기가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게 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 때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합니다. 세계가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묶이게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한 세계화의 본질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다르게 어떤 국가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이렇게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개 양상을 보면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침체되었고요. 이러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래는 정부가 어느 정도 시장에 개입했었는데 다시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이 대두됩니다.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계화와 관련해서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계 무역 기구가 결성되고 자유 무역 협정이 체결되면서 무역도 활발해지게 되고요. 다국적 기업이 성장하면서 여러 국가에 이제 활발하게 상업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도 많아졌습니다. 세계화로 인한 변화는 일단 자본 노동의 국제적 이동으로 다국적 기업이 성장했고 세계 시장이 통합되었고요. 세계적 교류가 증가하면서 문화 융합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되게 흔하게 볼수 있죠. 하지만 이로 인해서 문화 획일화 현상도 발생하게 됐고요. 이주민과 난민의 증가로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사회 문제와 문화 갈등 역시 우리가 지금 직면한 과제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반구의 선진 공업국과 남반구의 개발 도상국 사이의 경제 격차가 확대되면서 남북 문제가 심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 간 상호 의존도가 증가하면서 한국과의 경제 위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그런 부작용도 증가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 그리고 이 강좌를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신 성적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남극에 사는 펭귄 참 예쁘고 귀엽죠? 그런데 그 서로 몸을 붙이고 빙 둘러서서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모습, 그리고 발등 위에 알을 올려놓고 품고 있는 모습, 이런 건 참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게다가 특정 펭귄은요, 잠을 4초씩 4초씩 끊어서 잔다 그러네요. 정말 신기하죠. 자,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남극과 북극을 오가면서 극지 동물들을 관찰하는 분. 지금 이 기후변화로 서식지의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동물들의 행동을 연구하는 동물행동학자입니다. 네, 극지연구소의 이원영 책임

0: 남극과 북극을 오간다.
1: 네.
0: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1: 남극은 한 11번 다녀왔고요. 북극을 5번 정도 다녀왔습니다.
0: 한 번 가면 얼마나 계시는 거예요?
1: 남극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한 세 달 다녀오고요. 북극도 그렇게 딱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다녀오고 있습니다.
0: 남극은 대륙이고,
1: 네.
0: 거의 뭐 영국 기지도 있고 그렇잖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북극은 바다잖아요.
1: 네.
0: 그 어디로 가요?
1: 저는 북극에서는 그린란드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었고요. 그린란드 육지를 따라서 이렇게 북쪽 끝까지 올라가면 북극 해와 맞닿는 지역이 있거든요. 난센란이라는 곳에서 사양소나 기러기들을 연구했습니다.
0: 북극 지방에 사는 동물들하고 남극 쪽에 사는 동물들하고의 결정적 차이가 있나요?
1: 아무래도 인간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어허.
1: 남극에 있는 동물들은 인간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처음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남극에 들어간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조상 대대로 펭귄들은 뭐 두 발로 걷는 육상 포유류를 아마 보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북극에 있는 동물들은 인간이 나타났다 하면 수백 미터부터 막 난리가 나요.
0: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북극 지역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고
1: 맞습니다.
0: 남극 대륙은 아예 가지 않아요.
1: 고립된 지역이었고요.
0: 아.
1: 그래서 아마 인간을 포식자로 대하느냐 아니면 매우 낯선 방문자로 대하느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0: 연구하기에는 남극이 더 쉽겠네요.
1: 네, 훨씬 쉽습니다.
0: 그죠?
1: 네.
0: 가까이 가서 포획하고 이런 것도 그리 어렵지 않아요?
1: 네, 그냥 좀 슬슬슬슬 다가가서 이렇게 잡아보면 됩니다.
0: 안 도망가요?
1: 뭐 제가 직접 잡으면 싫어하긴 하는데
0: 예, 예.
1: 그 전까지는 쟤 뭐지? 왜 오지? 약간 이런 반응입니다.
0: 그렇군요.
1: 하지만 북극은 실제로 제가 잠재적인 포식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누이트 원주민들은 실제로
0: 잡죠.
1: 동물들을 잡아먹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인간이 다가가면 굉장히 무섭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멀리 금방 도망갑니다.
0: 네. 동물 행동학 연구하시는 분들은 동물들이 사는 곳에 갈 수밖에 없겠네요.
1: 그렇죠. 아무래도 현장 연구자들이다 그러니까요. 보니까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그들의 삶을 직접 봐야만 합니다.
0: 그러니까요. 유심히 관찰하면서 궁금증을 생기면 더 오래 관찰해서 그 궁금증의 원인이 뭔지를 밝히고
1: 네.
0: 그게 연구 과정인 거죠?
1: 그렇죠. 그걸 과학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죠.
0: 네. 지금까지 모두 몇 종의 동물을 연구해 보셨어요?
1: 예전에 까치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펭귄, 그리고 지금 물범, 그리고 들쥐들까지 다 치면 대략 한 대여섯 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 까치로 시작을 하셨다고?
1: 네, 제가 석사, 박사 과정 때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네네. 까치를 연구했습니다.
0: 그런데 어떻게 까치랑 펭귄은 너무 차이가 나는데?
1: 아, 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점도 있습니다.
0: 조류죠, 조류.
1: 예, 같은 조류도 있고. 라는 공통점도 있고요. 배 쪽은 하얗고 등 쪽은 좀 검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동물 행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0: 그쵸.
1: 제가 까치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나서 극지연구소에서 펭귄 연구할 사람을 찾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할 수 있다. 제가 해왔던 연구 방법을 펭귄한테도 적용시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열심히 설득을 했는데 그게
0: 예.
1: 통해서
0: 예.
1: 예, 어떻게 또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0: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남극 북극에 있는 극지 동물들을 연구하가 주로 과제가 됐군요.
1: 네, 그게 이제 제 직업이 된 거죠.
0: 펭귄 얘기 뭐 시작한 김에 뭐 펭귄 박사라는 별명도 있었으니까.
1: 네, 네.
0: 전 세계 펭귄이 몇 종이나 있습니까?
1: 분류하기 나름인데요. 대략 한 18종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남극에 사는 펭귄은 한 대여섯 종 정도고요.
0: 네.
1: 나머지 뭐 아프리카 펭귄도 있고
0: 아프리카.
1: 또 호주나 뉴질랜드에 가시면 노란 눈 펭귄, 그리고 새푸른 펭귄도 있고 적도 부근에 가면 갈라파고스에 사는 갈라파고스 펭귄도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추운 데만 사는 게 아니군요.
1: 네. 남반구 전역에 분포되어 있는 잠수에 능한 바다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북극에도 있어요?
1: 북극에는 펭귄 없습니다.
0: 없어요.
1: 하지만 펭귄과 비슷하게 생긴 바다오리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펭귄이라는 이름이

0: 예전에 북극에 살던 그 큰바다 쇠오리의 이름에서 유래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이 그 바다 오리를 펭귄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멸종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남극을 탐험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바다새가 있네? 얘를 펭귄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남극에 있는 펭귄들만 그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1: 아까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소개했던
0: 네.
1: 이렇게 서로 몸을 붙이고 빙 둘러서서 추위를 견디는 그 펭귄이 뭐죠, 그게?
0: 황제
1: 맞아요,
0: 펭귄입니다.
1: 맞아요.
0: 그런 행동을 허들링이라고 하는데요. 딱딱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추울 때 사람들도 서로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1: 체온으로.
0: 네. 그러면 열 에너지의 소모를 한 절반 가까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살아남기 위한 어떤 공존의 방식이라고도 할수 있죠.
1: 그 굉장히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여 있죠.
0: 네, 뭐, 많을 땐 수천, 수만 마리가 이렇게 잔뜩 모여들게 되는데, 그렇게 모여들면서 약간 벌집의 육각형 구조를 띠게 되거든요. 안쪽은 훨씬 따뜻하고요.
1: 그죠.
0: 바깥쪽에서 추워진 동물들은 나중에 다시 안쪽으로 파고들고,
1: 자리를 바꾸죠.
0: 네, 그러면서 아주 다이나믹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1: 그리고 그 발등에 알을 올려놓고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0: 그 황제 펭귄이 번식하는 곳이 바다 얼음 위거든요. 그러니까 얼음에 이 알이 노출이 되게 되면,
1: 얼어버리죠.
0: 그쵸. 그러면 그 안에서 배아 때부터 발달하던 그 생명체가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새끼가 그 외부 온도에 한 1분 정도만 노출이 돼도 금방 죽을 수가 있어요.
1: 그죠.
0: 그러니까 자기 발등 위에 올려놓고 자기 체온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거죠. 발등이 곧 이제 둥지 인생입니다.
1: 하긴 펭귄 몸의 생김새나 구조를 보면
0: 네.
1: 발등 위 말고는 어디 둘 데가 없네.
0: 뭐 여기다 둘 수도
1: 안
0: 없고 어디
1: 되죠.
0: 옆구리에 낄 수도 없고요.
1: 그러니까요. 유일한 곳이군요, 그게.
0: 네. 그래서 그딱 번식기가 되면 배 쪽에 포란반이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 번식 호르몬에 따라서 가슴에 있는 털이 빠지면서 맨살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딱 알을 품을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이 딱 드러나면서 거기에 알이 쏙 들어가고 그 안에서 계속 알을 굴려주면서 따뜻한 체온 한 38도 정도에 맞게 계속해서 품어주는 거죠.
1: 신기해요, 정말. 그리고 잠을 4초씩 끊어 잔다? 그걸
0: 네.
1: 우리 이 박사님이 연구하셨다면서요.
0: 네, 맞습니다.
1: 어떤 펭귄입니까, 그건?
0: 바로 턱끈 펭귄인데요. 제가 세종과학기지에 처음 갔던 때가 2014년이었습니다. 그때 도착했을 때 제가 제일 놀라웠던 점이 펭귄들이 깊게 잠을 자는 걸본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은 보통 한번잘때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길게 자잖아요.
1: 그렇죠.
0: 대부분의 동물들은 그렇게 한번잘때푹 잡니다. 근데 펭귄은 푹 자는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잘때 이렇게 눈을 감았다 떴다, 감았다 떴다 했고요. 심지어 눈을 한쪽만 감았다가 떴다, 또 한쪽만 감았다 떴다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1: 뭐 움직이는 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
0: 네, 엎드려서 그러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포식자들이 나타나거나 옆에 다른 방해꾼들이 나타나면 또 이렇게 눈으로 보고 또 거기에 반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 펭귄들은 이 조각잠을 자는 게 아닐까. 아주 짧게 끊어서 자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하고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진화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1: 그래서요. 어떻게 연구를 하셨어요?
0: 일단 펭귄의 잠을 측정할 수 있는 뇌파 측정 수면 로거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펭귄한테 부착을 해서 알을 품는 포란 기간 동안 과연 엄마 아빠 펭귄들은 어떻게 잠을 자는지를 저희가 이제 측정을 했고요. 2019년도부터 2020년까지 대략 한 20마리 정도한테 저희가 달아서 봤더니 역시 예상했던 것처럼 아주 끊어 자는데 끊어 자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평균 4초.
1: 글쎄요, 제가
0: 아무리
1: 처음에
0: 길어도
1: 4초라고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잘안 믿었거든요.
0: 네. 근데 아무리 길어도 한 30초를 넘지 않았어요. 근데 그 4초의 잠을 하루에 만 번씩 반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이어붙여 보니까 하루에 한 절반 정도를 잠을 잔다라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1: 12시간을 그런데 4초씩 잔다.
0: 네, 맞습니다.
1: 그리고 그 4초와 4초 사이의 중간 간격은 매우 짧겠죠?
0: 네, 그게 한 4초 정도 돼요. 그러니까 펭귄들은 자다 깨다, 자다 깨다를 반복하는
1: 4초
0: 거였고요.
1: 자고 4초 깨고
0: 네.
1: 이렇게?
0: 반대로 얘기하면 그냥 깨어있다 잠깐 잠들었다, 깨어있다 잠깐
1: 아하.
0: 잠들었다. 그러니까 이 펭귄들한테는 잠자는 시간과 깨어있는 시간의 구분이 사실 굉장히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 같았어요.

0: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포식자로부터 새끼들을 보호하기도
1: 그렇죠,
0: 좋고,
1: 그렇죠.
0: 옆에 있는 다른 방해꾼들이 많거든요.
1: 네.
0: 다닥다닥 붙어서 번식을 하다 보니까, 뭐 사람으로 따지면 아파트, 아주 밀집된 아파트에 사는 거라서 층간소음도 심하고요. 그리고 호시탐탐 번식 기회를 노리는 또, 번식을 하지 못한 젊은 청소년 펭귄들도 많이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짝을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조심스럽고 늘 깨어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1: 계속 긴장하고 있는.
0: 맞습니다.
1: 신기한 연구를 하셨네요. 그처럼 현장에 가서 동물의 행태를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거 말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장비들을 부착해서 하는 연구도 많이 하죠?
0: 네, 맞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이오로깅이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 동물한테 뭔가를 부착해서 기록하는 장비를 활용하는 연구입니다. 뭐 GPS라든지 아니면 가속도계 뭐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잠깐 부착했다가 다시 떼어서 동물들이 어디서 뭘 먹고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연구입니다.
1: 그런 걸 부착하려면 어쩔 수 없이 잡아야 되고.
0: 네, 좀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이런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1: 네.
0: 근데 또 가서 동물들을 자꾸 포획했다가 다시 놔줬다가 또 수거했다가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동물들한테 가장 많은 미움을 사기도 합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막 와서 저를,
1: 귀찮게 구니까.
0: 네. 그래서 제가 까치 연구할 때는 까치들이 저를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제가 나중에는 까치 둥지 근처를 지나가기만 해도 와서 제 뒤통수를 때리고 가고 그러게 됐습니다.
1: 다 알아봐요?
0: 아마도 인간 유언형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 발표했던 논문이 까치가 인간을 개체 수준에서 구분한다라는 연구였습니다. 저는 그 연구를 마칠 때까지 까치들을 전혀 구분을 못했거든요. 다 똑같이 생겼어요.
1: 글쎄요.
0: 근데 까치들은 그 곁을 지나가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자기 새끼들을 만졌던 이완형을 알아보고 계속 저를 쫓아왔습니다.
1: 펭귄도 알아보겠네요?
0: 펭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펭귄은 저를 보기만 해도 멀리서 저랑 눈이 마주치면 휙 돌아서 다시 바다로 휙 들어가는 거예요.
1: 도망가요?
0: 네. 그래서 저 장비를 저는 수거해야
1: 예.
0: 되는데 그 장비값도 비싸거든요.
1: 예.
0: 한 1,000만 원, 2,000만 원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한 보름 정도 제가 그 놓쳤던 펭귄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친구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 도둑갈매기를 연구하는 친구였거든요.
1: 펭귄 연구 안 하는
0: 네,
1: 사람?
0: 한 번도 펭귄을 괴롭히지 않았던
1: 예.
0: 펭귄이 봤을 때는 착한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저 가서 네가 한번 가봐라 했더니 바로 그날 가서 이제 수거를 해왔습니다.
1: 그건 분명히 펭귄이 사람을 구별해서 알아본다는 증거네요.
0: 네, 아마도 그런 인지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뛰어난 것 같아요.
1: 이원영이 가까이 오면 도망가는데, 다른 사람이 가까이 오면 안 도망간다.
0: 네,
1: 그거
0: 맞습니다.
1: 아닙니까?
0: 네,
1: 네.
0: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 미안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펭귄을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와, 근데 내가 펭귄만큼의 인지 능력이 안 되나 하면서.

0: 맨 처음 아까 2014년에 남극 가셨다고 그랬죠?
1: 네.
0: 펭귄 처음 만나니까 느낌이 어떻던가요?
1: 아, 그때는 너무 두근두근했고요. 사실 동물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약간의 꿈의 동물이거든요. 남극에 가야만 볼 수
0: 그렇죠.
1: 있고 남극이라는 곳은 그냥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제가 그걸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0: 떴다는 것도 너무 영광스러웠고 너무 좋았고요. 근데 그걸 남극에 가서 직접 그 펭귄들이 헤엄치는 걸 보니까
1: 예.
0: 아 진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1: 네. 펭귄이 물속에 들어가서 헤엄칠 때는 속도가 얼마나 돼요?
0: 순간 속도가 뭐 시속 60km 정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1: 60km?
0: 근데 평균 속도는 대략 한 시속 한 10km에서 12km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와. 아, 그래도 60km까지 낼수 있다?
0: 네. 그리고 아주 먼 거리를 이동하는 철새여가지고요. 계절에 따라서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극이 겨울이 되면 그 주변이 텅텅 비어 있어요.
1: 펭귄들이 사라져요?
0: 네, 너무 추우니까 좀더 따뜻한 곳, 얼음이 잘 얼지 않는 곳으로 잠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1: 네. 지금 남극에 사는 펭귄들은 뭐한 대여섯 종밖에 없다고 그랬죠?
0: 네.
1: 근데 그들도 멸종 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0: 네, 대부분 지금 아주 위기 상태라고
1: 하하.
0: 알려져 있고요. 특히나 아까 계속 저희가 얘기했던 황제 펭귄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 등급이 최근에 한 단계 또 상향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황제 펭귄이 번식하는 그 바다 얼음이 최근에 너무 변동성도 크고 면적이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번식지로 있을 그런 서식지가 너무 줄어들고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개체군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아마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이번 세기 말, 2100년쯤에는 전체 개체군의 한 90%가 사라질 수도 있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1: 매년 이렇게 가보실 때마다 변화가 딱 보입니까?
0: 네, 정말 체감하고 있습니다.
1: 체감.
0: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데요. 세종기지 바로 인근 지역의 그 펭귄 번식지의 얼음들이 최근에 정말 빨리 녹고 있거든요. 뭐 마리안소만이라고 하는 지역에 빙벽이 있는데요. 거기는 1년에 대략 한 20m에서 30m씩 뒤로 빙하 라인이 후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도 다가오는 겨울에 가면 지난번보다 이만큼 또
1: 허허.
0: 뒤로 물러났겠네. 이만큼 또 뒤로 물러났겠네 하는
1: 그렇죠.
0: 게 눈에 보이고요. 이게 그냥 지형도 변하고 해안선이 바뀌는 정도이기 때문에 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1: 아이고. 참, 서식 환경 면적 자체가 줄어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0: 네, 그리고 면적 자체도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얼음이 녹으면서 생태계가 변화하고
1: 변하죠.
0: 있거든요. 그리고 얼음이 녹으면서 같이 들어간 작은 입자들이 있는데 그런 흙 알갱이 같은 것들이 펭귄이 주로 먹이로 삼는 크릴의 아가미나 위를 막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1: 하하.
0: 그래서 해마다 세종기지 인근에서는 크릴들이 대규모로 폐사해서 바다로 떠밀려오는 걸 자주 볼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먹잇감들이 줄어드니까 이제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1: 펭귄들은 그 크릴 새우 그거를 제일 좋아합니까?
0: 네, 아델리 펭귄하고 턱근 펭귄은 거의 크릴만 잡아먹는 크릴 스페셜리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릴 전문가들이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크릴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그 개체군의 숫자도 같이
1: 그렇죠.
0: 따라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1: 예. 크릴 말고 다른 거는 안 먹어요?
0: 젠투 펭귄 같은 경우는 다른 것도 잘 먹습니다. 그래서 이 젠투 펭귄은 제너럴리스트라고도 불리는데요. 뭐 오징어가 있으면 오징어도 먹고, 뭐 물고기도 먹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젠투 펭귄의 숫자는 오히려 좀 늘어나고 있고, 그 스페셜리스트 전략을 갖고 있었던 아델리 펭귄이나 턱근 펭귄은 좀더 위기 상황이 심각해진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크릴만 전문적으로 먹는 게더 유리했을 수도 있어요. 워낙 크릴이 많고 남극 생태계를 떠받치는 근간이다 보니까 뭐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동물이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인간들도 가서 크릴을 잡고 있고 크릴도 점점 환경 변화 때문에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하다 보니까 펭귄으로서는 여러 가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또 남극의 대표적인 게 펭귄 말고 물범이죠.
0: 네, 맞습니다.
1: 물범 연구도 하셨죠.
0: 네, 최근에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연구는 이제 물범 연구인데요. 세종기지 인근에 있는 뭐 외델 물범이나 그리고 또 남방 코끼리 물범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1: 그 물범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0: 아무래도 바닷속에서 헤엄을 잘 치는 포유류라는 점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펭귄과는 다르게 포유류다 보니까 직접 젖을 먹이고 새끼들을 키웁니다.
1: 그렇죠.
0: 근데 바다에서 포유류로 살아가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더군다나 남극 바다는 워낙 춥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도 잘 적응한 포유류들이 바로 그런 고래나 물범들인데, 그런 물범들이 어떻게 이런 환경에 적응했는지, 그런 적응 행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0: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그 물범이 펭귄도 잡아먹죠?
0: 네, 잡아먹기도 합니다.
1: 그런데 제가 동물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0: 네.
1: 물범들이 여러 누워 있는데 펭귄이 그냥 막 지나가고 그러던데요?
0: 아, 네. 물범 중에서도 표범 물범이나 펭귄을 잡아먹는 포식자들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까 제가 연구하고 있다는 외대물범이나 남방 코끼리 물범은 이빨도 작고 주로 물고기만 잡아먹는 녀석들이라서 펭귄들이 가끔 그 물범이 자고 있으면 그 위에 막 올라타서 막 걸어가기도 하고요. 별로 서로 신경 안 쓰고 그냥 공존을 하기도 합니다.
1: 남극에는 동물들로 치면 모두 몇 종 정도가 살고 있어요?
0: 그렇게 동물 다양성이 높지는 않은데요.
1: 그렇죠. 몇 가지 안 되죠.
0: 네, 세종기지 인근에서는 자주 보이는 동물들은 대략 한 10종에서 20종 안팎입니다.
1: 그 10종에서 20종 중에 조류가 제일 많지 않나요, 혹시?
0: 네,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조류들은 날아다닐 수 있다 보니까 남극의 이제 여름이 되면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때 잠시 날아와서 이제 남극의 풍요로운 여름을 즐기다가 다시 남극이 추워지면 다시 조금 아남극권이나 좀 따뜻한 지역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요.
1: 네.
0: 자유자재로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류들이 많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1: 그렇게 사람들은 잘 접근 못하는 극지의 여러 동물들을 만나다 보면
0: 네.
1: 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경험 못하는 아주 극적인 순간들도 많았겠어요?
0: 네, 아무래도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1: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세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사실 펭귄 중에서 어떤 바위 틈에 빠져 있던 펭귄이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저희들의 어떤 철칙이라고 한다면 그 생태계에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1: 그렇죠,
0: 겁니다.
1: 그렇죠.
0: 만약에 그 어떤 사고를 당했거나 뭐 공격을 당하고 있다. 그건 사실 생태계의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1: 예.
0: 저는 그냥 관찰자의 역할만 하는데요. 어느 날은 턱큰 펭귄 한 마리가 바위 틈에 빠져가지고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게 사고를 당했구나.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사체가 발생하면 저희가 수거를 해오기도 하니까 이제 이렇게 발을 잡고 이렇게 딱 꺼냈는데,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도 어떻게 빠진 지 얼마 안 된 펭귄인 것 같았습니다. 보통은 펭귄을 제가 잡는다라고 하면 펭귄들이 막, 너 누구야? 이러면서 막 부리로 쪼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는데, 이 펭귄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30초 정도 제 눈을 보고 가만히 저를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너무 뭉클한 마음도 들었고요. 너무 이거 거짓말 같은 순간이어서.
1: 나 구해줘서 고마워 그런 거예요?
0: 네, 마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휙 뒤돌더니 자기 둥지로 펄짝펄짝 뛰어서 또 새끼를 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야생동물하고 교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저도 그런 일을 기대하진 않는데요. 그때만큼은 뭔가 흥부가 된 듯한 느낌?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 느낌.
1: 예.
0: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생태계에 개입한 거 아닐까라는 우려와 걱정도 같이 되기도 했습니다.
1: 거꾸로 바위 틈으로 빠져서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돼 있었던 모양이군요.
0: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을 연구하다 보면 좀 아찔한 순간들도 생기는데요.
1: 예.
0: 제가 동물을 마취해서 뭔가 장비를 부착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순간적으로 마취가 풀릴 때도 있습니다.
1: 그렇겠죠.
0: 사람도 보통 마취에 들어갔다가 가끔 깨기도 하거든요. 동물도 마찬가지라서 개체마다 이런 반응이 다릅니다. 근데 어떤 물범이 갑자기 마취가 풀리는 바람에 좀 갑자기 막 난리를 치면서 막 깨물려는 듯한 행동을 해서 좀 무섭기도 했습니다.
1: 그 물범은 무게도 굉장히 많이 나가지 않아요?
0: 제가 지난번에 부착했던 수컷 코끼리 물범은 2톤 정도 됐어요.
1: 그러니까요.
0: 2톤 정도 되는 물범은 머리 크기만 한 이 정도 됩니다. 이빨도 이렇게 날카롭고요. 그래서 이거 내가 잘못 물렸다간 이거 뼈도 못 추리겠구나
1: 그렇겠죠.
0: 하는 좀 걱정도 됐습니다.
1: 물리는 게 아니냐 깔리기만 해도 그렇죠.
0: 네, 그래서 아주 이런 일을 할 때는 저희도 미리 안전수칙 같은 걸 잘 마련을 해놓고요. 좀 안전요원들과 같이 좀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북극 지역의 연구 중에 또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0: 북극 지역에서 연구할 때는 한번 야생 늑대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도 텐트를 치고 연구를 할 때였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날 저녁을 막 해먹고 있었는데 아마 저녁 그 냄새가 났던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날 또 저희가 삼겹살을 구워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문 밖에 뭐가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

0: 사람도 살고 있는 곳이 아니고 동물이 별로 없는 곳인데 누구지 하고 이렇게 문을 열어봤더니 늑대 한 마리가 저희들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다시 문을 닫았는데 나중에 주기적으로 저희 텐트에 찾아와서 제 등산화도 물고 거기다가 이렇게 소변도 보고 가고 막 저희들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막잘 숨겨놨는데 그걸 또막 물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처음엔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 그린란드에 사는 북극 늑대가 아주 귀한 개체군이거든요. 전 세계에 한 50마리도 안 남은 개체군이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소변하고 그 늑대들이 남긴 털들을 제가 잘 모셔다가 한국에 가져와서 어떤 유전적인 연구를 하는데 잘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운이 좋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 그런데 구종 늑대는 뭐 수십 마리가 떼지어 다니진 않나 봐요.
0: 그때 한 대여섯 마리가 같이 찾아왔었고요. 사실 사양소라고 하는 한 2, 300kg 정도 되는 그런 소를 공격하는 좀 무시무시한 포식자기도 하거든요.
1: 그렇죠.
0: 근데 이 녀석들도 아마 사람을 잘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좀개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사실 늑대랑 개는 생물학적으로 분류군이 거의 똑같습니다.
1: 개가 늑대에서 진화된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땐 오히려 나중에는 무서운 마음보다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1: 지금까지 동물 행동을 여러 가지 동물 연구하시면서 아, 이건 참 놀랍다 하는 그 놀라운 발견을 한세 가지 꼽으신다면 뭘 꼽을 수 있습니까?
0: 사실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동물들은 굉장히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갖고
1: 그렇죠.
0: 있구나.
1: 사람을 구별해 볼줄 안다.
0: 그리고 뭐 간단한 테스트들을 해주면 예를 들면 까마귀에서 연구됐던 건데요. 까마귀들이 이렇게 물이 조금만 담겨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돌멩이들을 넣어서 수면을 이걸 점점 높인
1: 높여가지고.
0: 다음에 그 물을 꺼내 먹게 하는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리고 최근에 뉴칼레도니아에 갔을 때도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그 까마귀들은 직접 도구를 만듭니다. 뾰족뾰족한 바늘처럼 되어 있는 식물들을 가지고 도구를 만들어서 어떤 구멍 안에 있는 애벌레들을 꺼내 먹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쓰던 도구들을 원래 자기 자리에다 이렇게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건
1: 정말
0: 도구를 사용하는
1: 지능이 뛰어나군요.
0: 정말 뛰어난 영장류 같은 조류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동물들은 굉장히 뛰어난 인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그때
1: 그렇죠.
0: 알게 됐고요. 또두 번째로는 아까 수면 행동.
1: 4초씩 자는 거.
0: 네, 맞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런 수면에 대한 상식이 동물계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도 나타나고 있구나. 어떤 적응 행동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이 동물들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였는데,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최근에 남극에서는 갑자기 거대한 막 빙산이 떠밀려 내려오기도 하고,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이 펭귄 앞을 가로막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펭귄들은 굉장히 좀 난관에 봉착을 합니다. 자기들은 여기 가서 이제 빨리 사냥을 해서 새끼들한테 먹이를 갖다 줘야 되는데 그 앞을 가로막아 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최근의 이상기후, 뭐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일 수도 있지만 그런 아주 이상한 이벤트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도저히 적응을 못하고 그 해에 자식 농사는 거의 망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장기적으로는 펭귄을 비롯한 극지동물들한테 아주 악영향을 끼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닥치게 될 미래를 극지동물들은 먼저 지금 겪고 있구나 하는 걸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알 수도 있었습니다.
1: 혹시 그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신체적 변화로 이어지는 동물들도 있습니까?
0: 네, 그 대표적인 열대 박쥐들을 들 수가 있는데요. 그 열대 박쥐들은 한 35도가 넘어가면 잠을 못 잡니다. 근데 35도가 넘어가는 열대야가 계속 지속이 되면 아예 몸을 계속 핥더라고요. 그러면 그 침이 증발하면서 이제 몸 체온을
1: 체온을
0: 조금
1: 낮추는
0: 떨어뜨릴
1: 거죠.
0: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잠을 못 자고 계속 하루 종일 그냥 뜬 눈으로 밤을 지새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도 그렇지만 잠을 며칠 동안 못 자면 제대로 생리적인 이 유지 기능을 못
1: 안
0: 하게 되거든요.
1: 되죠.
0: 한 일주일 정도 잠을 못 자면 거의 생을 진짜 마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진짜 극단적인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현상들이 야생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사실 기후변화에 의한 영향이 동물

0: 야생동물에서는 더 많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구나
1: 그렇죠.
0: 하는 걸좀 알게 됐습니다.
1: 네. 자, 동물 행동학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분이 제인 구달 박사, 원숭이 연구하신
0: 네,
1: 침팬지, 그죠?
0: 맞습니다. 네.
1: 동물 행동학의 역사가 오래됩니까?
0: 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한 3만 년 전까지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동물 행동학자들의 얘기인데요. 프랑스의 쇼베 동굴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 벽화가 남아 있어요. 그 벽에 남겨 있는 이 그림들을 보면 그 3만 년 전에 살았던 동물들을 아주 정교하게 남겨 놓았다더라고요. 지금은 멸종한 매머드라든지 뭐 코뿔소 이런 동물들까지 잘 그려놨는데 아마 우리 조상들은 예전부터 동물들을 아주 정밀하게 관찰하고 묘사하는 데 능했던 것 같습니다.
1: 그 관찰하고 동물의 행동 패턴을 알아야 사냥해 먹죠.
0: 네, 맞습니다.
1: 그런 거죠.
0: 수렵인들의 어떤 본능의
1: 그렇죠.
0: 영역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동물을 관찰하는 건 우리의 어떤 본능이었던 것 같고요. 한국에도 그런 흔적들이 뭐 울산 울주군에 가면은 암각화로 남아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 당시에 고래를
1: 맞아요.
0: 아주 정밀하게 남겨놓은 그런 암각화가 있는데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야 가장 직접적인 이 학문의 이 뿌리를 찾아가다 보면 찰스
1: 찰스
0: 다윈으로
1: 다윈, 진화론을 쓴,
0: 찰스 다윈은 갈라파고스에서부터 많은 새들을 관찰하고 어떻게 종이 분화했는지를 관찰했던 사람이었고요. 그 이후에 한 1900년대 들어서야 조금 더 학문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벨 생리학상을 수상했던 3인방이 있는데요. 칼 폰 프리쉬라고 하는 사람이 꿀벌의 춤을 연구했습니다. 꿀벌이 팔자춤을 추면서 먹이가 어디 있는지를 서로에게 알려준다. 꿀벌도 언어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연구를 했던 사람. 그리고 또 콘라드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은 각인 행동. 오리들은 눈을 뜨자마자 처음 본그 대상을 자기 어미라고 인식한다라고 하는 각인 행동을 연구했던 사람. 그리고 동물 행동학의 어떤 방법론에 대해서 잘 연구했던 그 팀버겐이라고 하는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어떤 학문의 틀을 잘 맞춰놨고요. 그때가 1960년대, 70년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영장류 학자가
1: 그렇죠.
0: 어떻게 보면 동물 행동학의 문턱을 많이 낮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제인 구달 박사님이 쓴 책을 보면서 동물 행동학자라는 꿈을 처음 꾸게
1: 그게
0: 됐었거든요.
1: 몇살 때입니까?
0: 그게 중학생 때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렇게 먹고 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처음 알게 됐죠. 그냥 그전까지는 그냥 곤충 좋아하고 새 보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뭐 흔히들 얘기하는 덕후 같은 아이였는데 그때부터 좀더 진지하게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하면서 생물학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게 됐었습니다.
1: 원래 동물을 사랑하고 좋아했는데, 제인 구달 박사 책을 보면서 이게 직업이 될 수도 있구나.
0: 네, 맞습니다. 제인 구달 박사님이 가장 놀라웠던 점은 자기가 연구하는 대상들한테 이름을 붙여줬다는 점이었어요. 예를 들면 뭐 여기 흰 수염이 난것 같은 좀 회색 수염이 있는 녀석한테는 뭐 그레이비어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한 마리씩 한 마리씩 붙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아주 제대로 된 관찰을
1: 그죠.
0: 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런 연구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1: 왜요?
0: 그거는 상대 그 대상이 되는 동물들한테 감정이입을 한거 아니야? 너 그렇게 돼가지고 객관적인 과학 연구를 할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지금까지도 좀 그런 식의 방법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하지만 저는 동물행동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 그런 태도 자체는 당연히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저희가 그 어떤 객관적인 거리는 둬야겠지만 그걸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 학문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 계기가 그 제인 구달의 침팬지 연구였던 것 같습니다.
1: 오늘 뭐 우리가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 위기라든지 뭐 동물들의 괴로움 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직접 현장을 매년 가서 목도하시는 입장에서 그런

0: 있어도 어떤 분들은 야, 그거 텀블러 한만 번은 써야지 된다는데, 뭐, 에코백 저거 들고 다녀도, 오히려 비닐봉지 쓰는 게 낫다더라,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냉소적인 태도나, 뭐, 아 이미 지구는 끝났어. 이런 식의 자포자기한 태도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노력한다면, 온난화의 속도를 좀 낮추고, 펭귄이 완전히 우리 지구상에서 멸종되는 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좀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최근에 그뉴 칼레도니아에 다녀오셨다고?
0: 네.
1: 거긴 극지가 아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오히려 적도 근처 아닌가요?
0: 예, 거긴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고요. 굉장히 따뜻한 곳입니다.
1: 그죠? 거긴 왜 가셨어요? 극지연구소에 계시면서.
0: 네. 사실 제가 이제 북극이나 남극 연구를 오래 하다 보니까 따뜻한 곳에 한번 가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극지라는 게 사실 극한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거든요. 뭐 남극 극국을 포함한 어떤 익스트림한 극한지라고 봤을 때그 뉴칼레도니아도 극한지 중에 하나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뉴칼레도니아라는 섬이 여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군도인데 그 군도마다 그 섬마다 독특한 생태계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독특한 생태계에 따라서 어떻게 동물들이 진화했는지 그런 연구 과제를 만들어서 좀 연구 지역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1: 그럼 마치 갈라파고스랑 뭐 비슷한 개념인가요?
0: 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다녀온 곳은 그 쥐의 포식자인 고양이가 있는 곳과 고양이가 없는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식압에 따른 쥐들의 행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포식자가 없을 때는 푹 잠을 자는지, 포식자가 있을 때는 펭귄들처럼 그렇게 조각잠을 자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그런 연구들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 그쥐 연구하시고
0: 네.
1: 또뭘 연구하셨어요? 뉴칼레도니아에서.
0: 뉴칼레도니아에서는 주로 그런 곰쥐라고 하는 동물뿐만 아니라 곰쥐의 포식자인 아까 고양이와 또 참매, 들을 또 관찰하고 왔고요. 틈틈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똑똑한 까마귀,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도 같이 관찰을 하고 왔습니다.
1: 극지 안 가실 때는 한국에서 무슨 연구를 하십니까?
0: 또 한국으로 오는 겨울 철새들이 있는데요. 그 겨울 철새들이 사실 북극에서 번식하고 한국으로 내려온 녀석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철새들이 어디에서 겨울을 나고 또 다시 북극으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또 북극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 새들이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같이 들고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질병 관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철새들을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될지 그런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앙이나 고방오리 이런 겨울 철새들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동물은 뭐한세 가지 꼽으신다면 뭡니까?
0: 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제첫 연구 종이기도
1: 까치.
0: 했던 까치. 까치는 지금도 집 주변에 있는 까치들을 그냥 관찰하는 게제 일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까치들을 가장 좋아하고 또두 번째로는 남방 코끼리 물범이라고 하는 세종과학 기지 인근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동물이 굉장히 애착이 가더라고요. 물론 한번 물릴 뻔한 적도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너무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세 번째로는 제가 집에서 같이 가족으로서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 코리안 숏헤어 그 고양이들을 좋아합니다. 저희 보리하고 모카 이렇게 두 마리를 입양해서 벌써 한 7년 넘게 키우고 있는데요. 그 고양이들을 보면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약간의 책임, 이런 걸 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1: 그 펭귄 박사신데 펭귄은 안 꼽으시네요?
0: 아, 예. 예, 펭귄을 한창 열심히 연구할 땐 펭귄이 1순위였는데,
1: 요즘
0: 요즘
1: 물범
0: 조금
1: 연구하시니까.
0: 밑대입니다. 네.
1: 알겠어.
0: 살짝 멀어졌습니다.
1: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0: 사실 가장 단기적인 계획은 제가 지금 아이들을 키우는 아빠거든요. 그래서 육아를 열심히 하면서 좋은 아빠가 돼서 이제 인간을 열심히 관찰하는 게또제 단기적인 과제이기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저는 동물 행동학자로서 동물을 좀더 알아가고 동물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0: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학자가 되는 걸좀 꿈꾸고 있습니다.
1: 아주 신기한 동물들 행동의 그 법칙.
0: 네.
1: 동물들의 모든 행동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0: 네, 맞습니다.
1: 우리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오늘 재미있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0: 네,
1: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동물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보다 먼저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걸 오늘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 그 동물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즉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행동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수능 국어의 기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1: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2: 영어.
1: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2: 17점 수학.
1: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2: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1: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2: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1: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2: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2: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2: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2: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선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0: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향후 10년이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That was the worst frosted from the end. You have to break.
1: Wow.

가능한 한 우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우리 끝에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잘 끌어들이고 잘 되새기고 잘 보존하고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내 아파트 단지나 내 주택이나 내 별장이나 내 공원이나 내 식물원 안에 잘 연결시키는 그 일종의 나는 연결사라고 보면 돼. 연결사.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반갑습니다. 중학교 3학년 1학기 뉴런 강의에 오셨습니다. 저는 실전편의 최은진입니다.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목표 확인하면서 오늘 또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단원 실전 테스트인데 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짠! 이번에는요. 인수분해입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인수분해를 시작하게 되고요. 아마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소단원부터 시작해서 중단원, 서술형 이렇게 쭉 또 이번 단원의 여정을 함께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소단원 실전 테스트 시작해 볼 건데요. 1번부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4a제곱 x 더하기 2a x세제곱의 인수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인수를 골라라라고 한다면 인수분해 시작하셔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볼게요. 마이너스 4a제곱의 x 더하기 2a의 x의 세제곱이야 라고 한다면 인수분해의 가장 기본이 뭐다라고 했죠? 공통의 인수로 묶어라. 맞습니다. 그것만 기억하셨어도 여러분 일단 인수분해 반은 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를 찾아보시면요. 2, 그죠? 저라면 마이너스도 한번 묶어볼 것 같고요. 마이너스가 제일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A, 보이시죠? 그리고 X 하나, 이렇게 묶어볼까요? 그럼 앞에는 뭐가 남을까요? 2 남고, 그죠? A 하나 남겠죠? 따라서 2A가 될 거고요. 뒤에는요. 2AX

x가 나왔으니까 x제곱이 남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플러스였으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요 정도만 해놓으셔도 아 이제 여기서 인수 찾는 건 어렵진 않을 거야. 자 보시면요, 일단 x제곱이 인수냐고 했는데 여기 x는 인수가 맞아요. 그렇지만 x제곱은 지금 따로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x를 하나 더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거죠. EAX는 맞아요. 요만큼 EAX 보이시죠? 그러니까 인수라는 건 곱해져 있는 걸 찾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게 인수가 되려면 X가 두번 곱해졌어야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고 요건 맞죠. 그 다음에 EA-X제곱이다.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요팀 나와 있네요. 좋습니다. EA-AX제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게 약간 A가 지금 끼어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그럼 A를 넣고 생각해 본다면 그죠? A를 넣고 생각해 본다면 EA제곱에 마이너스 AX제곱이 됐어야 돼요. 근데 뒤에는 같지만 앞에가 A제곱이 됐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죠. 요거는 잘못된 인수입니다.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인수 맞고요. 우리 선지 중에 정답은요. 3번이야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완전제곱식으로 인수 분해할 수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완전제곱식의 냄새가 난다는 건 누군가의 제곱을 찾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가운데는요,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요거의 틀에 딱 맞아줘야 돼요. 그걸 한번 볼게요. 이쪽은 3a의 제곱이니까요. 3a, 그리고 2잖아요. 제곱. 요렇게 일단 하시고요. 가운데 플러스니까 더하기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가 맞는지를 비교하셔야 돼요. 6a니까요. 12a가 돼야 되는데, 정확하게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는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는요, 요 a제곱이고 5분의 1이잖아요. 따라서 요게 만약에 된다면 a랑 5분의 1을 끼고 제곱 이렇게 돼야 돼요. 가운데 부분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로 놓고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5분의 2a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네요. 따라서 요것도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x제곱이고요. 2의 제곱이니까 x와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만 가운데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시면 마이너스 4x인데 완전히 맞아떨어집니다. 3번까지 다 맞아요. 4번 볼게요. 요거 4x의 제곱이고요. 맨 뒤에는 1의 제곱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주고 가운데가 음수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마이너스 4니까. 그런데 제곱 한번 해보시면요. 16x제곱과 1의 제곱은 괜찮은데요. 마이너스 1의 제곱은 괜찮은데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8x가 돼야 돼요. 그런데 마이너스 4x죠. 이것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으로 이게 지금 같지 않다는 거죠. 된다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가운데가 틀렸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이 앞부분은 2분의 1 x고요. 요거는 2분의 1 y라고 생각한다면 2분의 1 x와 2분의 1 y라고 놓고 제곱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가운데는 더하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더하기 한 다음에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 있는지 확인. 곱해 보시면 4분의 1의 xy고요. 두 배까지 해야 되니까요. 2분의 xy 정확하게 있네요. 이 친구도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맞습니다. 따라서 이 중에 되지 않는 경우는요. 4번이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가 볼게요. 3번 문항입니다. 3번은요,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완전제곱식 연습을 너무 많이 하고 왔어요. 2번에서.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 식이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2x 제곱, 요거 2x의 제곱이니까 또 여긴 9의 제곱이죠? 요렇게 꼴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가운데가 지금 a를 끼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플러스 값으로 2x 더하기 9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지만 또는 누구도 될수 있냐면 2x 마이너스 9의 제곱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요 친구라면 가운데 있는 항은 9이 18의 2배, 36의 x가 되는데 그게 바로 3a 마이너스 3의 x야. 요렇게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경우라면 마이너스 36의 x인데 그게 바로 3a 마이너스 3의 x야. 요렇게 얘기를 두 가지로 갈래로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요. 3a 마이너스 3이 36이니까 3a가 39가 되어서 a 값은 13이야라고 정리가 가능한 거고요. 이 경우는요. 3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6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넘겨주면

마이너스 33이 돼요. 따라서 a의 값은요, 마이너스 11이야.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 모든 상수 a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요, 13과 지금 오른쪽에서 구한 마이너스 11을 더해서 정답은 2야 라고 정리해서 정답은 1번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문제는요, 엄청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경우를 하나 생각을 못하면 아예 그냥 제외, 이 정답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모두 생각하는 연습 중요합니다. 됐죠? 4번 보도록 할게요. 4번 문항은요, 어디서 많이 본, 그렇죠. 요 안에 부분을 제곱으로만 준다면 이 제곱근 기호를 어떻게 처리하고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맞죠? 따라서 요 안에만 지금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즉,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잘 인수분해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요.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니까요. x제곱, 2의 제곱이고 가운데 마이너스죠. 따라서 x-2의 제곱이야 라고 이렇게 제곱근 안에를 처리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 뒷부분은요, x와 3의 제곱인데요. 가운데 2,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하면 정확히 6x 되죠. 따라서 x 더하기 3의 제곱이다. 이렇게 제곱근 안의 부분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운데 마이너스 끝까지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나온다고 했냐면, 이 안의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 그렇게 정리를 우리가 1단원에서 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호가 중요합니다. x-2의 부호가. 그런데 여기 지금 문제에서 x가 2보다 작기 때문에 x-2는 살짝만 넘겨주더라도 0보다 작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 안에가 음수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 다음 x 플러스 3이라는 거는요, 이 친구에서 나오겠죠. 이 왼쪽 파트에서, 그쵸?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기 때문에 x 더하기 3은 살짝만 넘겨주더라도 0보다 크다는 걸 바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안의 부분은 플러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호를 안다면 이 x-2가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게 되고요.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플러스니까 그냥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괄호를 꼭 해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이제 끝났습니다. 마이너스 x에 플러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3이 되어서 정답은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처음에 감을 잡을 때는요, 이렇게 수식으로 바로 부호를 판단하셔도 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 사이에 있는 수치, 예를 들어 x는 0 같은 걸 대입을 한번 해보셔도 부호 판단은 사실은 가능해요. 이게 뭐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게 판단을 바로바로 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0을 넣어보시면 여기는 음수거든요. 맞죠? 마이너스이니까. 또이 안에 x자리에 0을 넣어보면 플러스 3이 되니까 양수거든요. 음수랑 양수라는 것만 알아차리면 바로 부호를 얘는 마이너스 붙이고 요거는 그냥 나오되 요 중간 부호 따르고 요렇게 해서 바로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풀고 싶다면 저렇게 예를 들어서 수치 하나를 넣고 바로 부호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1단원에서 제가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4x제곱에 54y제곱을 결국은 이렇게 괄호로 잘 묶어주었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를 하란 얘기죠. 따라서 마이너스 24의 x의 제곱에 더하기 54의 y의 제곱을 가지고 이제 묶을 수 있는 걸 먼저 묶어볼게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제곱하고 제곱이고 항도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왠지 합차 공식을 따를 것 같은데, 그쵸? 합차 공식에 따른 인수분해를 할것 같은데, 지금 24랑 54는 누군가의 제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묶어보려고 합니다. 누구로 묶으면 좋을지를 한번 보시면요. 6 정도로 묶으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6으로 묶으면 64, 24고요. 69, 54라서 공통 인수인, 그러니까 6으로, 그쵸? 소인수 중에서도 6으로 묶어주면 4와 9가 제곱수가 되어서 굉장히 예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면 엄청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앞부분은요, 마이너스 6으로 묶었으니 4의 x의 제곱이 되고요. 오히려 뒷부분에 마이너스가 생기겠죠? 따라서 9y의 제곱,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바로 눈에 보입니다. 4x의 제곱이라는 것은 2x 전체의 제곱이죠. 따라서 그거 한 번만 더 써볼까요? 그리고 9y의 제곱은요, 3y 전체의 제곱이죠. 그거 한 번만 더 써볼게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한 번만 다시 한번 써보시면요,
됐죠. 그러면 사실상

요게 물론 여기 소괄호가 있으니까 요걸 뭐 엄밀히 쓰면 이제 중괄호로 쓰시면 되긴 되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 구조를 보셔야 돼요. 요 앞에 거의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구조가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이렇게 가지실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2x 더하기 3y 그리고 2x 마이너스 3y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실 거고요. 이제 ABC를 맞춰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A는 일단 마이너스 6일 거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왜냐면 BC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이기 때문에 B는 2가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요. CY, CY 할때 플러스 마이너스 하니까 C 부분은 결국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양수 조건에 의해서 BC도 유일하게 2랑 3으로 결정하시면 되고요. 따라서 B는 2고요. C는 3이고요. A는 그것 때문에 완전히 요식이 픽스가 되면서 요 앞에 있는 계수인 마이너스 6이라고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ABC를 다 더하게 되면요. 이들을 더하게 되는 상황이라서 정답은 마이너스 1이야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5번 문항이었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자, x 더하기 3과 x 마이너스 7 더하기 9를 결국은 x의 계수가 1인 두일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x 더하기 3과 x 빼기 7에 더하기 9까지 꼈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같이 끼워줘야 돼요. 인수분해 할 때.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이 앞부분을 전개 작업을 하셔야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3 모양의 공식으로 전개하시면요. x제곱에 3x에 마이너스 7x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21이 될 거고요. 더하기 9 이렇게 정리 가능하실까요? 좋습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4x에 마이너스 21과 9를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12가 되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차식으로. 따라서 6이 12에 11xx 이렇게 해주시면요. 대각선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가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4 나오죠. 좋습니다. 따라서 x-6과 x 더하기 2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1차식의 곱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수가 1인 두일차식의 곱이라고 했으니 이렇게 인수분해한 게 맞고요. 따라서 그두 식을 더해주고 싶은 상황이니까 이두 식을 더한다면 2x-4야라고 해서 바로 옆에 정답이 있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도 마찬가지예요. 35x제곱 axy 마이너스 12y제곱 이거 지금 인수분해 하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가볼게요. 35x의 제곱. 그렇다면 근데 이거는 인수분해를 물론 당연히 인수분해 단원이니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A가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인수분해를 한다기보다는 이 친구들과 비교해서, 왜냐면 여기도 지금 미지수만 있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알고 있는 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양변을 비교하시는 게 지금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ABC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양변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이 문제는 좋겠다. 왜냐하면 한쪽에 완전히 다 숫자를 알게 주어지며 인수분해가 예쁘게 될 텐데 A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양쪽을 비교해 보는 방법을 써야 될것 같아요. 이해됐어요? 좋습니다. 그러면요, 35x제곱을 만들기 위해서 x제곱을 만들어 볼게요. OX와 BX 곱하면 되죠. 따라서 첫 번째 35는 x제곱의 계수인데요. B 곱하기 5니까 5B가 되겠죠. 따라서 B는 7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Y의 제곱을 비교해 볼게요. y의 제곱항은요,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2가 y 제곱의 계수인데요. 요렇게 곱하시면 3c의 y의 제곱이죠? 따라서 3c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c의 값은요, 마이너스 4야라고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x1차, y1차가 곱해진 xy의 항을 비교해 보셔야 돼요. 좌변은요, a가 되고요. 우변에 있는 걸 계산하시면요, 요렇게, 요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15의 xy가 되고요. 이양 끝에 걸 곱하시면은 BC의 xy가 되겠죠?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좋습니다. B와 C는 우리가 명확하게 구해놨습니다. 따라서 7, 4, 28에서 마이너스 28이 되고요. 여기 정리해 주시면요. A 값은요, 15랑 마이너스 28을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만 제대로 하시면

있죠? a 더하기 b 빼기 c를 계산한다 하니 마이너스 13에서 b를 더해주시고요. c를 빼주시면 되니까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또 붙여주셔야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2를 더하면 11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제 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항은요, 여러분이 계획을 좀 세워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넓이가 x제곱과 x와 1인 세 종류의 직사각형 모양 15개를 다 붙였대요. 그리고 나서 하나의 큰 직사각형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붙일지 어쨌든 잘 이렇게 이어붙이니까 예쁜 직사각형 하나가 크게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렇게 작진 않고 엄청 크겠죠. 이거 다 붙이면. 그렇게 맞는 직사각형 둘레 길이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붙일지를 하나하나 한 조각 한 조각을 고민하시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걸 다 붙였을 때 넓이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하나, 둘, 셋. X제곱 세 개죠. X제곱 3개,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X 곱하기 1이 요 하나의 넓이인데요. X가, 결국 X라는 넓이가 8개 있죠. 그래서 8X. 그 다음, 1 곱하기 1이 하나의 넓이인데요.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래서 4. 요걸 다 더해주시면 이 친구들을 잘 조각을 모아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런데 이 넓이를 가지는 요 직사각형 있죠. 새로운 이 직사각형이 요 넓이를 가진다고 하면 누구랑 누구를 곱해서 이게 됐는지를 이 넓이를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따라서 요걸 인수분해라는 작업을 통해서 이 직사각형의 두 변의 길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요 넓이를 인수분해 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3x와 x가 되고 4와 1 하는데 안 되겠네요. 4, 1, 3, 7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요거는 8이 돼야 되니까 이 2를 쪼개주셔야 되겠네요. 그럼 보자 다시. 6x죠? 그리고 2x죠. 6x 더하기 2x, 8x 맞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부호가 같아야 되니까 둘다 플러스로 같다고 하시면 8x 정확하게 나오고요. 곱해서 4 나오죠. 그렇다면 3x 더하기 2랑 x 더하기 2라는 두 변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요, 가로 곱하기 세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가로 세로의 그 길이를 갖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게 한 변, 요게 한 변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요, 둘레를 구한다면 예를 들어서 A, B라고 한다면요, A 두 개. B 두개 해서 이 A 더하기 B가 바로 둘레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 변을 구하고 나면 이두 변을 더하고, 맞죠? 두 변을 더하고 그걸 두배 해주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둘레를 완성하실 수 있겠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따라서 4X 더하기 4의 두 배가 되니까요. 8X 더하기 8이 되더라.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요, 8x 더하기 8, 5번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요, 처음에 전략을 짜야 되는데요. 그 전략을 짤 때, 이 종이를 잘 붙여서 어떻게 하면은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 보면 끝도 없는 문제고요. 그게 아니라 넓이를 가지고, 넓이를 먼저 구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통해서 두 변의 길이를 얻어내는 식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9번 갈게요. 지후라는 친구는요, 요식을 x의 계수만을 잘못 봐서 이렇게 했고요. 유림이라는 친구는요, 상수항만 잘못 봐서 이렇게 인수분해했대요. 그러면 잘못한 거 제거하고 나머지 제대로 본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렇다면 지후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후는요, x의 계수를 잘못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게 x 더하기 4에 x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를 했다는 뜻이거든요. 맞죠? 그러면 뭐는 정확할까요? x의 1차항은 잘못 봤지만 요 상수는 정확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상수 마이너스 24. 요건 정확했던 거예요. 하실 수 있겠죠? 그다음 이번에는요. 유림이라는 친구는요. 상수항만 잘못 봤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인수분해라는 결과가 x 더하기 7에 x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누가 정확해요?
요 AX의 A는 정확하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X의 1차 항은 정확하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7X 마이너스 5X니까 7 마이너스 5에서 2X 있죠. 그 2가 A라는 뜻이죠. 됐어요. 따라서 A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A와 B의 값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요. X제곱 원래 주어지었던 원래에 맞는 2차식은요. 더하기 2X에 마이너스 24였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인수분해를 하고 끝내라고 했죠. 그래서 요게 1번, 요게 2번, 그런 다음에 요게 3번. 제대로 인수분해 시작하시면 되죠. XX, 6, 4, 24. 그리고 곱해서 음수니까. 근데 더해서 2가 나와야 되죠. 그럼 요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주면 마이너스 4와 6 해서 2X 나오겠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요. X 더하기 6과 X 빼기 4 해서 제대로 인수분해한 식은요, 이렇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문제 10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항은요, 다항식이 2x 더하기를 인수로 가진다? 자, 얘들아, 인수로 가진다. 무슨 말이야? 그렇죠. 16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a가 좌측으로 인수로 가진다는 얘기는 인수분해를 해서 놓은 모양새가 요렇게 하나로 곱을 만들어줄 수 있고, 1차식의 곱으로, 그 다음 나머지 또 다른 1차식의 곱으로, 요렇게 인수분해가 됐어라는 말을 요렇게 해준 거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 좌변을 만약에 정확하게 이 a 값까지 알고 있다면 그냥 인수분해를 시도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건 아니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요 뒷부분을 이렇게 맞춰주는 게더 좋아요. 아까처럼 그 좌변 우변을 비교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16x제곱이 나오려면 최고차항인 x제곱의 개수가 16이 나와야 되니 8x로 시작하시면 16x제곱 거뜬하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뒷부분은요. 여기가 a가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상수는 a만 나올 수 있으니까요. 맞죠? 요 뒷부분에서만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a를 하고 곱해서 a가 나왔다는 상황을 인지해 주시면 괜찮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요 1차항이 이제 A를 구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시면 8X의 8과 2AX의 2A를 더한 게 여기에 1차항인 마이너스 2, X의 개수와 같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A는요,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따라서 인수분해한 것들 중에서 인수분해한 것 중에서 2x 더하기 1과 8x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가 됐을 텐데 알려준 인수 말고 또 다른 인수는 누구야라고 물어봤으니까 8x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정답은 1번이야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11번으로 가겠습니다. 다항식 두개 공통으로 들어있는 인수를 골라주라는 얘기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인수분해 결국은 하란 얘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요. 누가 대각선 인수분해 잘하는지 그거거든요.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4x랑 21이니까 여긴 7, 3, 21될 가능성 있고요. 두개 보는 같이 가야 돼요. 그러면 2x, 2x 가주시면 어떨까요? 6이랑 14니까 14랑 6이면 그러면 안 되네요. 그럼 4로 가야 되겠다. 4x랑 X로 가면 어때요? 4, 3, 12랑. 그죠?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면 7이네요. 5, 19. 괜찮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주시면요. 결과적으로는 4X 더하기 7과 X 더하기 3과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인수분해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8X 제곱에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 35가 되고요. 인수분해 시작하시면요. 여기 7, 5, 35 가주시면 될것 같고요. 4, 2, 8 가볼까요? 그런데 그 차이가 6이 나야 돼요. 요거 왠지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드네요. 4, 5, 20이잖아요. 4X, 2X 하면.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를 주고 7, 2, 14에 플러스를 주면 곱해서 음수가 나오면서 마이너스 6이 되네요. 맞죠? 따라서 인수분해 성공! 이렇게 써주시면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봤더니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인수 누구? 4x 더하기 7, 4x 더하기 7. 보이시나요? 좋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문제 더 가볼게요.

자, 12번 문항입니다. 자, 이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냐면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치환의 아이디어를 쓰자라고 제가 단기 특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x 더하기 5를 a라는 하나의 문자식으로, 문자로 치환을 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18이라고 이렇게 바꿔치기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는요, 인수분해가 예쁘게 대각선으로 됩니다. 마이너스 3을 만들어야 되죠. 더해서 곱해서 음수니까요. 이렇게 부호를 달리야 돼. 마이너스 6과 플러스 3을 더한 마이너스 3a. 괜찮죠? 따라서 정리해 주시면요. a-6과 a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고요. 여기서 잠깐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요 a는 여러분이 끌어낸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거라고요. 따라서 원래대로 a 자리에 되돌려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5에 마이너스 6이란 뜻이고요. 맞죠? 그리고 x 더하기 5에 더하기 3이란 뜻이죠? 좋습니다. 따라서 x-1과 x 더하기 8이라고 하셔서요. 이 식을 인수분해 된 결과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x 더하기 5라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새로운 문자로 치환하는 아이디어를 쓰신 건데요. 이렇게 했을 때 인수분해가 예쁘게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하고 나서 인수분해가 되고 나서는 치환했던 문자 자리에 원래의 문자식을 대입해서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것이 주의사항입니다. 꼭 그걸 지켜주셔야 돼요. 안 그러고 A가 있는 상태로 냅두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를 풀다 만 거죠. 그래서 정답은요. x-1에 x 더하기 8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4번이야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시고요. 우리는 이제 남은 문제는 이두 번째 다음 시간에서 인수분해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다소 많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연습장 놓고 저랑 같이 잘 따라오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13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말과 글로 전하는 생각. 오늘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학교 시험 만점 왕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제 풀이죠? 그래서, 따단! 왕관을 쓰려는 자여.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도 견디기 시작!

짜잔! 자, 알프레드 나왔습니다. 알프레드 나오면 어떤 작품이었을까요? 네, 발표하기 무서워요. 네, 발표하기 무서워하는 우리 알프레드의 이야기였죠? 하지만 알프레드는 자신이 발표하기 무서워하는 그 무서움을 떨쳐내고 발표를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공기템, 우리 알프레드의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발표를 잘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다고 했어요. 자, 처음에 알프레드가 발표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 그 공기템이 준비였죠? 발표를 잘 하려면 준비가 필요한데, 알프레드처럼 옆에 계신 부모님께 여쭤보는 방법이 있고,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발표 준비를 하고요. 정보를 모아야 되니까. 그것도 언제? 예, 매일매일 준비를 하려고, 네, 좀 이따 하지 뭐, 아, 오늘은 쉬지 뭐,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준비를 했죠. 그래서 대왕고래에 대해서 열심히 열심히 알아내면서 심지어는 노랫소리도, 대왕고래의 노랫소리도 매일매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필 여기에 있는 이 네잎클로바일까? 예, 여러분, 이 네잎클로바의 그 말뜻, 여기에 숨은 뜻이 뭐라고 많이 우리 알고 있죠? 행운이죠. 맞아요. 행운이에요.

내가 발표할 때 나에게 이 세상 모든 행운이 다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행운은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죠. 준비. 우리가 준비를 열심히 해야 행운도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바를 준비했거든요. 잊지 마세요. 행운은 저절로 나에게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절로 발표를 잘하게 될까? 저절로 오는 건 절대 없어요. 알프레드처럼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발표 준비를 하면 발표를 잘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준비가 공기템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프레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게요. 알프레드는 특히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더 무서워했어요. 자,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발표였어. 그 앞에 혼자서 뭘 하는 것들, 무엇도 나는 힘들고 난 저것도 다 무섭고 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큰 소리로 발표하는 것. 누구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나 혼자 집에서 큰 소리로 얘기하는 것도 무서운데, 그것도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건더 무서워. 그렇죠? 그런 알프레드가 있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무엇이었나요? 선생님이 쪽지에다가, 종이에다가 동물을 써주시고, 그 동물에 대해서 조사하고 발표해라. 떠더더던. 예, 가장 무서운 일이 일어났죠. 다행히도 알프레드는 앞머리가 꽤 길어요. 자, 이 앞머리 굉장히 재미있는 장치였어요. 앞머리는, 네, 앞으로 쭉 내리면 내가 그 안에 숨어 있을 수 있었던 하나의 장치였죠. 그래서 알프레드가 앞머리가 이렇게 길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눈이 가려지지. 눈이 이렇게 가려지고 입만 있고, 예, 아마 웃지도 않았을 것 같아. 어떡하지? 이랬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머리를 길게 내린 알프레드. 우리가 상상을 했었었죠. 자, 다행히도 알프레드는 앞머리가 꽤 길어요. 그래서 긴장되거나 겁에 질릴 때면 앞머리를 앞으로 쭉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긴 앞머리 뒤로 숨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알프레드의 앞머리는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그쵸?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여러분도, 난 이거 하면 스트레스가 좀 없어져요. 나 이거 하면 긴장감이 좀 없어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알프레드의 앞머리가 어떻게 보면 긴장감을 없애주는 하나의 방법, 도구가 되는 것이죠? 알프레드는 책가방 속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자, 꼬깃꼬깃. 이게 뭐였나요? 선생님한테 종이를 받았죠? 근데 차마 이 종이에 뭐가 써 있는지 볼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접어가지고 책가방에 탁 넣었다고 했었죠? 예, 그앞 이야기에. 그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드디어 떠더더더 꺼냈어요. 이것마저도 용기야, 사실. 그쵸? 나안 볼래. 이게 아니라, 그래도 봐야지. 그러면서 이게 딱 꺼냈죠. 구겨진 종이를 폈어요. 거기에 뭐라고? 대왕고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종이 아래쪽에는 선생님이 직접 그린 대왕고래 그림도 보였어요. 그래서 대왕고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꼬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눈이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무늬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네, 요런 장치도 딱 있고. 이 대왕고래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흰수염고래. 그쵸? 흰수염고래 노래도 있어요. 예.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는, 예, 덩치 큰, 예, 그런 고래가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림까지도 딱 보였어. 선생님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해라 하고 딱 주셨는데, 안 하기도 죄송스럽고. 자, 어쨌든 이 알프레드가 여기까지 용기를 냈어요. 알프레드는 다시 거실로 나갔어요. 아빠가 인터넷에서 대왕고래를 찾아주었어요. 자, 뭐예요, 이게? 준비하는 거죠. 첫 번째 준비가 이제 슬슬, 원래는 처음에 물어봤지, 대왕고래가 어떤 동물이에요? 물어봤더니, 노래를 불러줘, 제일 커,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찾는 것 도움을 주셨어요.

왔다 와야 한다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있지만 모르는 낱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도 준비라고 했어요. 이 포가 뭐라고요? 먹는다 또는 먹인다. 무엇을? 유. 이거는 우유 할때 유예요. 우유 할 때. 젖을 먹이는 종류란 뜻이죠. 그죠? 사람도 포유류. 또 호랑이, 사자, 곰 이런 것들도 포유류. 그런데 우리는 바다에서 안 살아. 근데 고래,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사는 포유류. 야, 신기하지 않아요? 오, 무조건 물고기인 줄 알았더니 어류인 줄 알았더니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벌써 신기할 수 있어. 그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 해주면, 오, 신기하다. 어떻게 물고기가 아니었어? 오, 거미가 곤충이 아니었던 것, 아니라는 것, 이후로 가장 충격적이야. 뭐 이런 거. 예. 자, 이 포유류이기 때문에 숨쉬기 위해서 수면 위로 올라와야 한답니다. 그래서 왜 우리 고래 같은 거 보면 그런 그림 있잖아요. 막 물을 내뿜는 것 같은. 이게 입으로 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여기 숨구멍이 있어요. 숨구멍에서 후 하고 이렇게 숨을 내쉴 때, 네, 그 수증기가 하얗게 보이는 거지. 자, 이런 것들도 설명해주면 친구들이 얼마나 재밌어 하겠어요. 이 모든 것이 다 뭐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준비다. 예, 열심히 준비를 해야 발표를 잘할 수 있죠. 알프레드는 대왕고래의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는 것도, 와! 혀가 코끼리만큼 무겁대요. 대박. 어떻게 그렇지? 그만큼 대왕고래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있죠. 무려 큰 것은 200톤 정도도 된대요. 무게가 200톤. 막 길이가 머리에서부터 저 꼬리까지 막 30m도 넘어. 그러다 보니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는 것도 대왕고래의 심장은 심장. 두근두근 하는 심장은 작은 자동차 한 대만큼이나 크다는 것도 알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 준비라고 했죠. 자, 저번에 얘기했어요. 혀가 코끼리만큼이나 무겁다. 여기에 대한 문제도 나왔었었죠? 기억나요? 자, 이것은 어떤 표현이냐? 예.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빗대어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야 너는 뭐야 이게 아니라 한 바퀴 뺑 둘러서 표현하는 것.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여기 대왕고래에 혀가 있어. 그런데 이 혀가 어떻다? 자, 여기 이렇게 괄호. 요건 없어도 되잖아요. 그쵸? 혀가 어떻다? 무거워. 무겁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건 직접 표현하는 거예요. 혀가 무겁다. 그치? 그런데 여기에 이걸 직접적으로, 야, 너 혀는 무거워! 이게 아니라, 한 바퀴 뺑 둘러요. 그냥 빙 둘러서 표현해요. 무엇처럼? 코끼리처럼. 코끼리. 자, 이쪽으로 한번 들렀다 가요. 야, 너는 무거워! 이게 아니라, 야, 너는 코끼리처럼 무거워. 이렇게. 뭔가 한 바퀴 뺑 애둘러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빙 한번 둘러서 표현하는 것을, 빗대어 표현한다라고 한다고 했고요. 이게 여러분 이제 6학년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좀 어려운 말로 비유법이구나 이렇게 또 배울 거예요. 어쨌든 이런 표현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예, 여기 이거 문제도 나왔었어요. 예, 빗대어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대왕고래의 심장은 또 얼만큼 크다? 마치 작은 자동차 한 대만큼 크다. 심장이 크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도 되는데, 이렇게 빙 둘러서 심장이 자동차만큼 크다.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빗대어 표현한다 라고 했었고요. 문제도 있었어요. 가끔 대왕고래는 혼자 아주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네, 대왕고래는 배고파. 이 대왕고래가 덩치는 이렇게 큰데요. 의외로. 아주 작은 생물을 먹고 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그그 먹이가 크릴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크릴 떼가 저기 아주 많으면 입을 쩍 벌려가지고 아 하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릴들이 샥 들어오죠. 예. 그런 식으로 먹이를 먹어요. 그뭘 뭘로 걸러요? 예. 수염으로 쫙 걸은다죠. 그래서 흰수염고래예요. 자, 여기 그렇다고 수염이 이렇게 난건 아니고 입 안에 있어요. 수염은. 자.
혼자 아주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어요. 먹이를 찾아서 헤엄쳐 가죠. 그런데 여기에서 감동을 받은 거야. 알프레드는 대왕고래가 참 용감하다고 생각.

생각했어요. 자, 대왕고래 용감하다. 와, 나는 혼자서 멀리 어디 가는 건 난 생각도 할수 없어. 난 무서워. 그런데 조사하다 보니까 대왕고래가 참 용감하구나. 나는 못하는 걸 혼자서 이렇게 멀리 갈수 있다니. 야, 정말 용감한데? 이렇게 생각했죠. 문득 대왕고래도 가끔 긴장되거나 무서워질 때가 있는지 궁금했어요. 왜? 내가 그러니까. 알프레드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럼 나도 대왕고래처럼 용기를 내볼까? 용감해져 볼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짜자잔. 자, 드디어 발표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 교실에서.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아주 당연한 말로 시작하고 있죠. 예, 시작은 이렇게 가볍게 해주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알프레드라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지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발표 기술이야. 여러분, 대왕고래는 어디에서 살까요? 하고 물어봐. 그럼 친구들이 바다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좋아요. 질문으로. 네. 알프레드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게 아니죠. 대왕고래는 바다에서 삽니다. 이렇게 앞머리 축 내리고 지금 그러는 거죠? 알프레드는 눈을 뜨고 앞머리 사이로 친구들을 바라봤어요. 친구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알프레드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나 진지하다. 막 이런 거 진지한 눈빛. 뭘까요? 해봐. 이게 아니라 이렇게 쳐다봐 주는 거. 친구들이 얼마나 이 자세가 좋아요. 그러면 알프레드도 친구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있구나. 그래,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알프레드는 조금씩 뭐가 생겨났어요?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자, 글 가에서 알프레드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볼게요. 자, 글 가가 여기 있습니다. 알프레드는 어떤 친구였을까요? 앞머리가 짧다. 아니지. 앞머리가 꽤 길다. 여기 있네요. 요게 맞는 말이네요. 기분이 좋을 때 앞머리 뒤로 숨는다. 아니죠. 기분이 안 좋을 때. 긴장되거나 겁에 질릴 때면 앞머리 뒤로 숨는다. 그랬으니까, 요건 틀린 말이죠.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을 무서워해서 앞머리를 앞으로 내렸죠. 그래서, 알맞은 것이니까, 나와 라가 되겠습니다. 나. 그리고 라. 글 나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표를 해볼까요? 알프레드는 책가방 속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고요. 거기에 대왕고래라고 적혀 있었어요. 알프레드는 발표 주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알프레드는 대왕고래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다. 알프레드는 종이 아래쪽에 대왕고래 그림을 직접 그렸다. 그림을 그린 분은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알맞은 사실은 2번이 되겠네요. 네. 대왕고래를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요. 알프레드가 인터넷에서 찾은 대왕고래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유류 계속 얘기 나오죠. 예, 젖을 먹이는 종류가 되겠고요. 대왕고래는 혀가 코끼리만큼 무겁다. 오, 덩치가 얼마나 크면 이럴까요? 자, 물속에 사는 물고기다. 아, 아닌데 잘 보면 포유류이다, 물고기이다. 서로 맞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알맞지 않겠다라고 우리 눈치챌 수 있어요. 3번. 예, 어류 아니죠. 심장이 작은 자동차만큼 크고요. 혼자 아주 멀리 헤엄쳐 갈 때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요것은 틀린 말이 되겠으니까 정답은 3번. 알프레드가 기역과 같은 모습을 보인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자, 알프레드는 우물쭈물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왜 알프레드가 말을 시작할 때 우물쭈물했을까? 자, 요 이유를 누군가가 말을 했는데 어떤 친구가 맞는지 볼게요. 종현이가 발표 내용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으니까 우물쭈물 말을 한 거야. 아니야. 긴장이 되어서 발표에 자신감이 부족했기 때문이야. 정답은 선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선이? 어디서 들었지? 굉장히 그냥 정이 가네, 이름이. 자, 예, 선이가 긴장이 되어서 발표에 자신감이 부족했던 그 알프레드의 마음을 잘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죠? 선생님이 가장 많이 보는 그 발표 자세가 뭐냐면

발표의 모습 뭐냐면 일단 목소리가 너무 작아. 진짜 그래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정말 그런가? 생각해봐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런 친구들이 진짜 많아. 목소리라도 크게 하면 이 자신감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좀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항상 보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하고 발표해. 이렇게. 진짜야. 이렇게 하고 발표해요. 이렇게 하고 읽어요. 이렇게 하면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마주칠 수가 없죠. 이거 봐도 돼요. 이거 봐도 되는데, 이렇게 좀 내리고,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봤다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꼭 이래. 그리고 목소리는 작아. 이랬는데,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친구들이 자꾸 딴짓을 해. 뭐라고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물쭈물, 예, 물론 말 우물쭈물하게 안 하고 싶겠지만 좀 어렵죠. 일단은 자신감이 좀 보이게 하려면 목소리를 크게 하시고 눈을 가리지 마시고 사실요. 우리 알프레드는 이 앞머리로 눈을 가리잖아요. 여러분 종이로 눈을 가려요, 사실은. 사실 다 똑같아요. 알프레드나 여러분이나 하는 건 똑같아요. 글, 가에서 라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대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각각 글에서 찾아 쓰세요. 친구들 앞에서 큰 소리로 뭐 하는 걸 두려워해요? 발표하는 걸 두려워하지요. 그래서 이 알프레드는 이것을 주제로, 네, 대왕고래지요. 대왕고래를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매일매일, 자, 준비, 이거 공기템이었죠? 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긴장하기도 했지만, 진지한 친구들의 눈빛을 보고, 네, 용기. 차, 얼마나 좋아요. 용기가 솟아나는 걸 느꼈다. 결국엔 성공하죠. 다음 그림 보고 물음에 답해 볼게요. 자, 우리가 발표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네, 발표를 좀 자신감 있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었었죠? 제일 처음에 뭐 해야 돼요?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정리를 해야 돼요. 미리미리 준비하자. 자, 대왕고래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지금 짜자자자. 어머, 어쩜 저렇게 잘해? 하고 있죠. 왜? 반 친구들 모두가 잘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발표하네. 어머, 멋있어. 뭐 이렇게 보고 있죠. 자,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까 자신감 있어 보이는데? 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듣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 보면서 말해야 된다. 여러분도 알프레드처럼 사실은 앞머리로 가리고 하는 거나 똑같다. 이렇게 하면. 그쵸? 이렇게 하면 나는 종이 속에, 종이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이 어떻게 하니까 듣기 편안할까요? 생각하면서. 다음 그림 2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듣는 사람을 보며 발표하고 있어. 발표할 내용을 미리 찾아보고 있어. 알맞은 목소리 크기로 발표하고 있어. 여기 정답은 여기 있어요. 그쵸? 모두가 잘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발표하네. 라고 했습니다. 자, 알맞은 목소리로 발표하고 있어. 여기에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 1번, 2번. 전부 다, 우리가 자신감 있게 발표하려면 다 필요한 것들이죠? 엄밀히 말하면 자신감 있어 보이게. 그치? 예. 자신감 있게 라고 돼 있지만, 자신감 있어 보이게 하는 방법은 여기 세 가지 다 맞는데, 그림 2에서는 3번이 정답이죠.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듣는 사람을 보면서 말하니까 더 자신 있어 보여. 그쵸? 지금 이 친구 봐요. 하늘 보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종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종이 들고 해도 돼요. 여기 지금 종이가 없죠? 여기에 종이 들고 해도 됩니다. 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안 하시면 돼요. 알프레드처럼 앞머리 뒤에 숨으시면 안 돼요. 종이 뒤에 숨으시면 안 돼요. 약간만, 네, 약간만 이렇게 아래로 놓고, 모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얼마든지 돼요. 그러니까, 예, 이 친구처럼 그냥 빈손으로 나와도 되지만, 준비를 열심히 했나 봐. 이렇게 종이 들고, 모르면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발표하셔도 돼요. 자,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 자, 듣는 사람을 보니까 좋아. 응, 그래. 그리고 말이야. 말이 이래서 듣기 편안해. 빨라서 편안할까요? 빠르지 않아서 편안할까요? 쉴틈 없이 계속돼서 편안할까요? 네, 빠르지 않아서 편안하게 들리는 것이죠. 중요하다고 했죠. 이게 다 똑같아. 아이고, 저거 뭐라고 하는지 안 들려 하는 친구들 공통점이 뭐냐? 일단 목소리가 작아. 아주 작아.
입 안에서

옹알옹알옹알. 그 다음에 이제 말 빠르기가 진짜 빨라. 목소리는 작은데 빨라.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진짜예요. 그쵸? 그리고 절대 아이들을 안 봐. 친구들 절대 안 봐. 예, 이것만 보고 외워요. 이것만 보고 그냥 쭉 저기 읽어요. 읽어. 아니면 이렇게 들고 읽어요. 네, 그러시면 네,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꾸 딴짓한다. 안 들려. 안 들리니까 자꾸 다른 생각이 드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여기 2번. 그림 1에서 3의 그 내용에서 보이는 친구들이 보여준 태도와 관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1번, 2번, 3번 그 상황들이 있었어요. 일단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일까? 큰 목소리를 갖는 방법일까?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일까? 두려움에 떨며 발표하는 방법일까? 생각만 해도 웃겨. 두려움에 떨며 발표. 예.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잘하는 방법일까? 어떤 것일까요? 일단 발표를 준비하는 방법은 그림 1에서죠. 자, 어떻게 해요? 미리미리 내가 발표할 내용을 정리해 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나머지 그림 2와 3은 다 자신 있게 발표하는 뭐 방법들, 알맞은 빠르기로 친구들을 바라보며 목소리 크기는 적당하게, 그쵸? 큰 목소리로 이런 것들이었죠. 자, 이걸 모두 다 종합해 보면, 합해 보면 결국은 자신 있게 발표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을 정리할 때 다음은 무엇에 해당하는지 알맞게 선으로 이어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수리부엉이입니다. 자, 이거 발표할 때 시작하는 말일까? 설명하는 말일까? 끝맺는 말일까? 네, 바로 시작하는 말이죠. 그래서 발표할 때 미리 나는 어떤 말로 시작할까를 준비해주면 참 좋다고 했어요. 긴장감이 좀 풀어지거든요. 여기 멸종위기 동물은 제가 조사한 멸종위기 동물은 수리부엉입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끝맺으면 좋을까요? 우리 모두 멸종위기 동물인 수리부엉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봅시다. 뭐 이렇게 끝맺음 해도 돼요. 그쵸? 수리부엉이가 뭐예요? 보통 우리가 부엉이 하면 생각하는 그 모습 있죠? 부엉이 하면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수리부엉이죠?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눈이 막 이래가지고, 너를 보고 있다, 막 이런 거, 뭐, 이렇게 뾰족하게, 뭐, 이런 거. 이게 수리부엉이에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수리부엉이가요, 맹금류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막 날개를 확 펴면은 2m 정도도 된대요. 요 먹이가 그래서 뭐예요? 토끼, 뭐, 쥐, 뭐, 조그만, 심지어 새끼 고라니도 먹을 수 있대. 확 낚아채가지고 가서 먹는 거죠. 예, 이 수리부엉이는 맹금류인데 멸종위기래요. 왜냐면 서식지가 자꾸 파괴돼요. 그래가지고, 막 기사도 난 적이 있어요. 막 누군가 얘기하는 거지. 뭐, 수리부엉이 서식지에 쓰레기장을 만들지 말라, 뭐, 이런 것들. 예. 자꾸 서식지가 없어진다고 하죠? 여기 이렇게 나무에 딱, 괜히 있으니까 외로워 보여서 나무도 하나 딱 그려주고. 예. 이렇게 하면 좀 좀 안정되게. 예. 이렇게. 어쨌든, 우리가 부엉이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이 수리부엉이죠? 요거 귀가 아니고 귀깃이라고 하죠? 네. 자, 요런 수리부엉이. 멸종위기 동물이랍니다. 여러분, 여기 수리가 또 뭘까요? 아, 또 자꾸 다른 생각나네.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 수리가 뭘까요? 요거 독수리 할때그 수리예요. 독수리 할때그 수리. 얼만큼 무섭다는 거지. 그치? 사냥을 아주 잘해. 그래가지고 영어에도 이 수리부엉이 이름 중에 이게 들어가, 진짜로. 응, 진짜로. 그만큼 독수리처럼 아주, 예, 무서운 새예요. 예. 아, 근데 멋있어. 그치? 친구들 앞에서 자신 있게 발표하는 과정에 알맞게 차례대로 기호를 쓰세요. 발표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하며 발표하기. 자신 있게 발표하기 위해 앞으로의 다짐 쓰기. 자신의 발표에서 잘한 점과 노력할 점을 생각하기. 자, 무엇을? 아, 내가 좀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발표 주제에 대해 알고 싶은 점을 찾아서 발표 내용 정리하기. 자, 제일 처음에 해야 될건 뭘까요? 발표하기 전에 네, 요거 해야겠죠? 라. 일단 발표할 것을 찾아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를 해야지. 발표하고 끝난 게 아니지. 아, 내가 좀더 잘한 건 뭐고.

0: 뭐 노력해야 될건 뭐야 하고 이제 반성을 좀 해봐야겠죠? 그 다음에 나 앞으로 발표할 때 첫마디를 이렇게 생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어.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뭐 자기 다짐을 생각한다든가 쓴다든가. 자, 이 상태대로 차례를 생각하면 되겠고요. 발표를 시작하는 말에서 주제를 제시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어떤 목소리와 표정, 몸짓으로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느냐? 목소리는 크면 좋죠. 그리고 듣는 사람과 눈을 따다다 마주쳐 주세요.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자신 있게 발표하기 위한 나만의 다짐을 한번 써볼까요? 뭐겠어요? 제일 많이 있는 유형. 목소리가 너무 작아. 어떻게 하라고? 크게 하세요. 눈은 친구 보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치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치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 한창수입니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50대가 되면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중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또 달라집니다. 제가 입학 동기가 한 100명이 조금 넘었었는데 그중에 어떤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그냥 서로 이름 정도 기억하고 잘 지냈니? 반갑다? 다 우리 다음에 또 보자. 빠이빠이. 그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거리 한 10m 정도 하면서 사는 친구죠. 그 입학 동기 중에 한 명하고는요, 그거보단 훨씬 가깝게 되게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지금 여자친구였는데 지금 저랑 살아요. 인간관계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도 있고 먼 사람도 있죠. 근데요, 50대가 되면요, 인간관계, 특히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떠납니다. 자녀들은 떠나가죠. 그리고 부부관계에 둘만 남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사 둘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작 할 말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TV 같이 보다가 중간에 약간 선전 보느라고 시간이 떴는데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어색하죠? 대화 주제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자녀 이야기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세값 빼주고 어디로 또 이사 가야 되나 하는 돈 얘기만 하고 살았던 겁니다.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빈 둥지 증후군은 자녀가 떠난 자리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녀가 크면 좋죠. 야, 이제 우리도 자유다. 이제 돈 들어갈 일 끝났다. 근데 막상 그 방을 보면 왠지 서운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등록금도 마련하고 학원비도 마련하고 또는 집을 얻을 때도 아이들이 크니까 방 다 각자 줘야 돼서 방 하나라도 더 있는지 구하려고 그것 때문에 아등바등 애쓰면서 막 신경 쓰느라고 막 고통스러운기도 하고 부부싸움도 많이 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막상 아이들이 커서 이제 굳이 그러지 않아도 돼서 막 자유라고 생각해서 기분이 좋은데 왠지 서운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동안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 아들, 내 딸, 자녀가 내 삶의 중심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이 사라진 거죠. 이제 난 어떡하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 하나를 좀 할 게 있어요. 나는 자녀가 독립하기 전에, 아이가 아직 어릴 때 나만의 삶을 가지고 살고 있었는가? 만약에 내 삶은 없고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일, 나를 위한 공부, 나를 위한 운동 이런 건 별로 없고 자녀를 중심으로 모든 내 삶이 돌아가고 있었다면 자녀가 독립하는 그날 내 정체성 자체가 사라지는 경험이 될 거예요. 자녀의 독립을 상실이 아니라 내 삶의 재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죠. 내 인생을 글로 다 투자했는데 나 남편도 마음에 안 들었고 저 시댁도 마음에 안 들었어. 오히려 내 자식들 키우는 거에만 집중해서 내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 그 자식이 날 버리고 떠나네. 우울해지거나 분노가 터지거나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상실을 맞아서 분노를 터뜨리는 게 아니라 그 상실을 내 자리로 만드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그 빈자리에 오랫동안 미뤄왔던 나의 꿈이 있습니다. 나의 취미가 있고요. 내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로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런데 과잉 통제 함정도 있어요. 혹시 내가 자녀한테 올인했던 게 또는 자녀를 사랑하는 게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사랑이냐 집착이냐의 문제입니다. 자녀가 독립을 했는데 매일 전화하고 그리고 진로에 감섭해요. 친구 관계를 통제하려는 경우도 있어요. 제 친한 선배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그 소개팅을 하고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귀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엄마가 왔다 간 거예요. 엄마가 포스트잇에다가 그런 얘기를 써서 한 열몇 장을 붙여놨대요. 만나지 말 것, 마음에 안 들음, 어떤 친구인지 좀 더 확인해 볼 것.
알고 봤더니 소개팅 하는데 뒤에 몰래 와서 몰래 훔쳐본 거예요. 그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자녀를 통제하는 게 본인 존재의 이유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 역할을 놓고 나면 나는 뭐가 되는 건지 모르는 건 거예요. 이걸 과잉 통제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과잉 통제는 부모 자녀 관계를 망쳐요. 성인이 된 자녀라면 자율성을 원해요. 모든 자신감과 자기 효능감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부모가 지속적으로 간섭을 하면 더 이상 부모의 사랑으로 느끼지도 않을 거고요. 엄마는 항변하죠. 아빠도 항변하죠. 이거 다 너희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사랑 안 해도 된다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하게 놔달래니까요. 라고 하면서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예요?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개념이 있어요. 건강한 부모는요, 자녀들한테 안전한 기지를 제공하는 사람이래요. 아이 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끙차하고 이제 걷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 혼자 돌아다니면서 소파 밑에도 들여다봤다가 옆방에도 갔다가 한참 놀다가 조금 있다가 돌아와 보죠. 돌아와서 엄마 그 자리에 있나 보고 또는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불렀다가 엄마 어디 있는지 알고 나면 다시 자기 돌아가서 블록으로도 놀고

그린 그도 그리고 그럴 때 돌아올 수 있는 곳. 그게 안전기지입니다. 이건 마치 한참 놀다가 에너지가 떨어지면 돌아오는 충전소 있죠? 요새 그 로봇 청소기 보니까 자기가 한참 일하다가 배터리 떨어지면 자기 자리 돌아가서 충전하는 것들 있더라고요. 어쩌면 50대 부모의 역할은요,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떠나지만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기지인가? 내가 주유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옛날처럼 돌아왔을 때 우유를 주는 엄마는 아니지만 자녀를 편안하게 해주고 느긋하게 해줄 수 있는 부모인가? 라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그래도 걱정은 돼요. 그러다가 실패하고 관계에서도 실패해서 다시 또 징징 울면서 일로 올 것 같은 느낌도 막 드니까 걱정이 되는데 그때 충전소처럼 주유소처럼 받아주면 돼요. 그게 성숙한 부모의 모습인 거죠. 저도요 사실은요 이제 막 성인이 되는 자녀들을 보면서 매일 불안해요. 막 걱정되고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뭐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막 그러는데 그때마다 마음을 좀 비우고 내려놓고 이게 저 스스로를 해방시켜주는 거다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50이 되면 대화 자체가 사라지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많은 부부가 경험하는 현실인 거예요. 흔히 농담하죠.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아, 15년이에요. 25년이요. 근데 아직도 사랑하세요?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 부인이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결혼한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남편을 사랑한대요. 이걸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부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대화가 좀 줄죠. 그 이유가 첫 번째가 지난 20몇 년 동안 대화의 주제가 돈과 자녀에 국한되었던 거라서 그래요. 그거 아니면 시부모 문제였겠지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가 크고 성장한 다음에 우리 둘만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다시 그 둘만의 알콩달콩했던 20대 초중반에 그 얘기를 해야 되나? 그 얘기는 닭살이 돋아서 못하겠고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기껏해야 나중에 실버타운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뭐 이런 얘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심리학자 존 가트만이 수천 쌍의 부부를 인터뷰를 했었대요. 그 연구에서 그가 발견한 게 뭐였냐 하면 부부가 대화를 나눌 때 감정계좌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감정계좌가 입금이 있고 출금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배우자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그렇구나 하는 공감의 말, 여보 오늘 너무 잘했어, 너무 예뻐, 너무 잘생겼어 하는 칭찬의 말, 오늘 무슨 일 있어? 어저께는 학교에서 힘든 일 없었어? 직장에서는 괜찮았어? 이런 작은 관심, 이게 입금이고요. 비판, 무시, 방어, 그리고 경멸, 이게 출금인 거죠.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어제도 그러더니 내가 오늘 이거 입고 간다 그랬는데 왜 다리미질 안 해줬어? 더 심한 말이 있죠. 당신이 그럴 줄 알았어? 이거는 감정계좌의 출금인 거예요. 행복한 부부일수록 감정계좌에 입금되는 게 훨씬 많고요. 불행한 부부일수록 출금이 많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이나 공감해주는 말, 칭찬은 부부 사이에 그런 걸 왜 하냐 그러겠지만 부부니까 그걸 더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화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영화 아세요? 예전에 저 젊은 시절에 비포 선라이즈라는 아주 예쁜 영화가 있었거든요. 젊은 처녀 총각이 여행지에서 만나서 그 하루 돌아도 여행지 돌아다니면서 대화 나누고 사랑을 막 알콩달콩 시작하는 뭐 이런 얘기인데 비포 미드나잇이라는 영화는 결국 이 사람들이 결혼했어. 우여곡절 끝에 결혼해서 중년 부부가 됐는데 대화하다가 서로 막 미워하고 서로 또 원망하고 그러면서 또 막 또 헤어지고 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데 이게 봤더니 정말 철학적이고 예쁜 얘기만 하던 사람들이 자녀 얘기,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한 아주 밑바닥을 까는 사랑 확인 얘기,
그 갈등을 아주 솔직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요, 부부관계에서는 그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장면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게 오히려 진짜 친밀한 부부를 만드는 거죠. 완벽한 대화일 필요는 없어요. 뭐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서로 눈만 봐도 저 사람 감정 알잖아요. 그 감정을 서로 느껴가면서 서로 부드럽지만 솔직한 얘기, 그런 얘기가 진짜 대화거든요. 그 진짜 대화가 관계를 살립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부부관계가 좀 서먹서먹해졌어요. 그걸 다시 연결하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뭐 첫 번째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로운 공동의 루틴을 만드세요. 예전의 공동 루틴은 퇴근함과 동시에 아이 같이 목욕시키는 게 공동 루틴이었는데 그게 없어진 거잖아요. 이제는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10분, 30분 같이 걸으세요. 주말 아침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내리고 토스트 한 잔 구워서 커피 한 잔 함께 마시는 겁니다. 작아도 돼요. 뇌는 그 반복되는 경험을 같이 하는 걸 통해서 서로의 연결감이 생기거든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를 표현하세요. 제발 좀 고마워하세요. 배우자한테 그동안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어요. 뭐 밥 차려주는 게 뭐 어때서, 좀 덜 바쁜 사람이 하는 거 맞지 뭐.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요. 서로 오늘 밥 차려줘서 고마워. 여보 오늘도 일하고 왔구나. 사실은 나도 일하고 왔는데. 오늘도 일하고 왔구나. 수고했어. 오늘 직장에선 별일 없었지. 라고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사소해 보이죠? 근데 그 사소한 것들, 그 작은 감사 표현이 부부관계의 만족도를 크게 높인다는 연구 보고들이 많이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내 배우자한테 진짜로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여보, 요즘 뭐가 제일 힘들어? 여보, 요즘 뭐가 제일 재미있어요? 요새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저는요, 부부관계에서도 반말로만 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존댓말도 좀 섞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요, 부부가 서로 반말만 하면 존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집은요, 한 6대 4, 7대 3의 비율로 섞었어요. 예의 지키려고. 가식적이라고요? 부부 사이 원래 남이에요. 적당한 가식이 있어야 예의도 지키고 그게 더 좋은 부부를 만들어내는 거다라는 거를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아도 지금 뭘 원하는지 몰라요. 다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완벽한 부부는 없어요. 저희 부부도요, 늘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활동하는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사는 걸 보면, 지금도 미워하지 않고 지내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하다라는 말을 서로에게 자주 합니다. 답은 아마 둘이 진짜 사랑하나 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다른 데도 살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요,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갈등은 없앨 수가 없어요. 있는 거니까. 그거를 함께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늘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 배우자에게 요즘 어때? 오늘 별일 없었어? 라고 물어보세요. 오늘은 거기서 여러분의 관계가 시작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부모님을 간병하면서 일어나는 일들, 예상치 못한 이별들, 그리고 거기서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신과 의사 한창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어 실력 한번 제대로 끌어올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책을 읽다 보면은 영어 실력이 쑥 올라갑니다.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Why is the sky blue?의 바로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면 이제 제 아이에게 하늘이 왜 파란지 설명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문법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문법 용어 친해지기 원형 부정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겁먹지 마세요. 마음의 벽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High point, low point. Think of ocean waves. Each wave has a high point and a low point. A wavelength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Each color has a different wavelength. The wavelength for blue light is short. The wavelength for red light is long. Raindrops can act like prisms. Sunlight hits them. A rainbow appears.
2: Wavelength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Wavelength. Longer. Shorter.
1: Chapter 3. Scattered light.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 This movement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Each color scatters differently.
0: Why is the sky blue? 하늘은 왜 파란색일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빛을 조금 더 이해해야 되는데 빛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비

이유가 있습니다. 파도를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파도를 이렇게 쭉 보면 파도가 칠때 가장 파도의 높은 지점, 하이 포인트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낮은 지점도 있다라는 것이죠. 파도의 아랫부분이 되겠죠. 그게 로우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높은 지점과 아래 지점, 이런 것들이 이 파장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고지점,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어가 볼까요? Think of ocean waves.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에 있는 waves, wave죠. 파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Each wave, 각각의 파도는 has a high point, 높은 지점과 and a low point, 낮은 지점을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파도가 칠때 어떨 때는 이 같은 파도 안에서 높은 지점과 낮은 지점이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A wavelength. Wavelength라는 것은 파장입니다. It'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Distance는 바로 거리가 됩니다. 거리. 여기에서 아, 저희 집까지 거리가 좀 멉니다 할때그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distance는 거리입니다. 그럼 어디 사이의 거리가 그 파장을 의미하냐면 바로 between two high points. 자,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칩니다. 바다가 아주 망망대해가 펼쳐져 있는데 물결이 이렇게 일렁이는 것이죠. 파도가 일렁입니다. 그러면 이 파도가 쭉 일렁이는 것 중에서 파도의 각각의 그 높은 지점이 있겠죠. 여러 파도의 그 높은 지점들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죠. 위아래의 거리가 아니라 높은 지점들 사이의 거리. 그게 바로 파장이라는 것입니다. 혹은 낮은 지점 사이의 거리. 그것 또한 동일한 파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거를 조금 있다가 제가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Each color. 각각의 색은 has a different wavelength. 각각의 색은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파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런 물결 모양의 이런 웨이브 같은 그런 빛의 파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에 거리가 길거나 짧거나 모든 색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The wavelength for blue light is short. The wavelength. 파장. 뭐의 파장이냐면 파란색의 파장은 짧습니다. 파란색의 파장이 짧다라는 것은 이 웨이브가 촘촘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렇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The wavelength for red light is long 이라고 하면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파장, 빨간색에 대한 파장은 길다. 그러면 이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에 파장이 길다라는 것은 이렇게 완만한 이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의 거리가 멀다라는 것이죠. 그 파란색은 이렇게 돼 있고요. 빨간색은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 파장이 높은 지점 혹은 낮은 지점 사이의 거리가 길게 되겠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림을 보시면은 좀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Raindrops can act like prism. 그래서 이 물방울은 can act like prism. 무엇처럼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냐면 prism, 분광기, prism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Sunlight hits them. 햇빛이 그 프리즘들을 때리게 됩니다. 그즉 레인드롭스가 되겠죠. 자연적인 프리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인드롭스를 때리게 됩니다. A rainbow appears. 그래서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a rainbow, 무지개가 appears, 나타나게 됩니다.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파장입니다. 자, 파장인데요. 여기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나와 있죠. 지금 아래 두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위에는 red, 빨간색, orange는 주황색, 그 다음 yellow는 노란색, green은 초록색, blue까지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알죠. 파란색. 그 다음에 indigo라고 하면은 바로 남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흔히 잘 알고 있는 보라색은 자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색은 viole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violet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 wavelength가 있는데, 아, 요거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이 지금 파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높은 지점과 여기 있는 높은 지점 그 사이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파장,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의 거리가 길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더 촘촘하죠. 이게 좀 훨씬 더 촘촘합니다. 높은 지점과 높은 지점 사이의 거리가 훨씬 더 짧겠죠. 그래서 이거는 파장이 길고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보라색이 가까워질수록 파란색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보라색이 될수록 파장이 짧아진다. 그래서 longer. 그리고 shorter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랍니다. 제가 비유를 하나 해드리자면 우리 머리카락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 2주쯤 전에 미용실에서 펌을 했습니다. 펌을 했는데 저는 막 뽀글뽀글 동글동글한 그런 펌이 나오지 않게 아주 자연스럽게 펌을 할 펌이 나타나도록 즉이 웨이브가 아주 완만한 것이죠. 즉한이 정도 될까요? 이거보다 오히려 더 완만할 수가 있겠죠. 이건 파장이 긴 웨이브 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걸 빛에 비유한다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이렇게 동글동글 말려 있는 그런 펌, 아주 빠글빠글빠글한 그런

0: 펌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 바로 바이올렛의 파장에 가까운 그런 펌을 했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파장이 너무나 촘촘한 이 웨이브가 아주 많은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아, 이런 것이구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파장 설명을 마쳤고요.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High point, low point. Think of ocean waves. Each wave has a high point and a low point. A wavelength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Each color has a different wavelength. The wavelength for blue light is short. The wavelength for red light is long. Raindrops can act like prisms. Sunlight hits them. A rainbow appears.
2: Wavelengths. Red. Orange. Yellow. Green. Blue. Indigo. Violet. Wavelength. Longer. Shorter.
0: 자, 그 다음 내용 그대로 이어가 볼까요? Chapter 3, Scatter Lights. Scatter이라고 하면은 바로 사방으로 흩어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란된 빛이다, 흩어진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그래서 이 햇빛은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태양에서 쫙 햇빛이 나와서 지구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어김없이 이것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공기층이죠. 바로 대기가 됩니다. Atmosphere 하면 지난 강의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죠. 대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대기를 들어가게 됩니다.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 자, 그러면 이 sunlight은 맞죠? 이 sunlight은 makes 만듭니다. Air particles. 이 대기가 있는데 그 안에 공기 알갱이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공기 알갱이들이 촘촘하게 아주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게 햇빛이 쫙 들어오면 그 공기 알갱이들을 툭툭툭툭 건드리겠죠. 그래서 이 공기 알갱이들을 움직이도록 만듭니다. 어떻게 움직이냐면 툭툭툭 들어가니까 막 이렇게 양사방팔방으로 이렇게 공기 알갱이들 막 움직이겠죠. Up and down, 아래 위로 막 움직이겠죠. This movement, 이 움직임은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자, 이렇게 this movement, 이렇게 공기 알갱이들이 막 움직이는 것은 scatters, 흩뿌리게 됩니다.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빛을. 저 온 사방팔방으로 모든 방향으로 directions라고 하면 방향입니다. 모든 방향으로 흩어지게 만듭니다. Each color scatters differently. 그렇게 되니까 햇빛 속에 있던 여러 가지 색들이 각각의 색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다르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일단 먼저 한번 보고요. 조금 더 남았는데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문법, 용어와 친해지는 시간. 우리 친구들이 저는 중학생들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법,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 중에서 여기에 쓰인 것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형 부정사라고 부릅니다. 원형 부정사. 이게 뭐죠? 동그라미 형태의 부정사는 도대체 뭐죠? 자, 이렇게 원형이라고 하면 동그라미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시간. 그러면서 이 용어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학원이든 학교든 인터넷 강의든 이런 EBS 수업이든 쉽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과거에는 몰랐는데 아, 이게 그거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un Reading Grammar, 문법 용어 친해지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원형 부정사와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원형 부정사라는 것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사 원형처럼 생긴 부정사다. 동사 원형이 뭐죠? 동사 그 자체에 아무것도 붙지 않은 예를 들어서 제가 글을 쓰다 할 때 write 있잖아요. 그럼 write 그 자체 앞에도 없고 뒤에 S가 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동사의 원래의 형태가 동사 원형이죠. 그것처럼 생긴 부정사다. 부정사라는 것은 원래 동사였는데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 다 설명했었죠. 부정사를 지금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줄이자면 원래는 동사였는데 지금은 명사, 형용사, 부사로 쓰이는 것을 바로 부정사라 하죠. 그래서 형태가 동사 원형처럼 생긴 부정사다. 그게 바로 원형 부정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She made him apologize for his mistake. 그녀는 만들었다. 그를 사과하도록 만들었다. 그의 실수를 사과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왜 써야 되냐면 make가 바로 우리가 흔히 시키는 동사, 사역 동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시키는 동사가 나왔을 때는 그가 해야 되는 활동, 즉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규칙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원형 부정사가 나오면 아, 그때 그 시키는 동사, 사역 동사 나오면 뒤에 원형 부정사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I saw him leave the building. 나는 그가 빌딩을 나가는 걸 봤다 라고 할 때 우리가 see라는 이 동사는 지각 동사라고 합니다. 보고, 듣는, 그리고 느끼는 이걸 지각동사라고 하죠. 지각동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를 보았는데 그가 뭐 하는 거예요? 그가 빌딩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적어가 빌딩을 나가는 것입니다. 목적어의 상태나 행동을 설명하는 것, 이게 바로 목적격 보호죠. 그런데 거기에 지각동사가 앞에 C라는 지각동사가 있으면 어떻다고요? 목적격 보호 자리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 원형 부정사가 이런 게 개념이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럴 때 원형 부정사를 쓰는구나를 제가 소개하는 중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아까 전에 이제 방금 책에 나왔던 것이죠.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이 되겠죠. It은 만든다. Air particles. 무엇을 만드냐 하면 공기 입자들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make라는 시키는 동사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대상. 공기 입자. 공기 입자들이 어떻게 하는데? 공기 입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아래 위로. 그래서 여기에 뭐 to move라든가 moving이라든가 moves를 쓰지 않고 앞에 make라는 사역동사가 있으니까 여기에 뭐다고요? 여기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라는 것이죠. move라는 것은 동사의 그 자체의 형태, 기본적인 형태, 동사 원형처럼 생겼죠. 그래서 원형 부정사라고 부른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형 부정사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음원으로 이때까지 읽었던 것을 들어보고요. 단어 복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 Chapter 3. Scattered light.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It makes air particles move up and down. This movement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Each color scatters differently.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그 단어들을 복습해 보는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2: Wave. Wave. Think of ocean waves. Distance. Distance. A wavelength is the distance between two high points or two low points. Appear. Appear. A rainbow appears. Atmosphere. Atmosphere. Sunlight enters the atmosphere. Direction. Direction. This movement scatters the light in all direction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책도 읽고 문법도 알게 되고 그 속에, 책 속에 나왔던 어휘들을 분석해서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은 MENT, MENT라는 것입니다. MENT가 붙으면은 바로 명사형 접미사, 명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 접미사라는 말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착제, 접속, 접착, 뭔가 붙는다라는 것이죠. 접착제는 풀 같은 거 있잖아요. 본드나 풀 같은 거 뭔가를 붙이잖아요. 두 가지 물체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접미사라는 거 어딘가에 붙이는데 미는 뭐냐면 도레미 할 때 그 미 아니고 미는 꼬리미입니다. 그래서 꼬리라는 것은 단어의 끝에다가 붙이는 것. 그런데 명사를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명사형 접미사라고 부릅니다. MENT가 어딘가에 붙으면 명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서 제가 중학생 수준으로 초등 고학년 혹은 중학생 수준으로 단어를 두 개를 뽑아보았습니다. 자, 두 개. Government가 되겠죠. 그래서 Government가 될 것이고요. Achievement. 그래서 Achievement입니다. Govern이라는 것은 다스리다, 통치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스리다. 통치하는 것, 뭡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무엇이다? 바로 정부가 되겠죠. 그래서 government, 정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achievement, achieve는 달성하다, 성취하다, 이루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루는 것, 성취, 달성이 되겠죠. 그래서 achievement는 바로 무엇이 된다고요?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 자체로요. 그래서 이렇게 ment가 붙으면 명사가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런 단어 학습 방식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개념을 타고 만점에 도착. 사랑하는 전국의 사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회 전문가 이상윤 선생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도시의 특징과 생활 모습. 도시의 특징과 생활 모습 첫 번째 시간인데요, 도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그 도시라는 개념, 과연 교과서, 교재에서는 어떻게 도시를 풀어서 설명할까요? 도시,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오늘도 집중해서 강의 들어보자고요. 유니투어 시작해 보겠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가 방문하게 될 곳은 어떤 곳일까요? 두 가지 장소에 방문해 볼 겁니다. 바로 도시의 의미와 주요 도시. 여기서는요, 이 가이드 윤희가 말을 해주는 이 도시라는 개념이 등장했을 때 더욱더 눈을 크게 뜨고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시의 특징에서는요, 무엇을? 인구, 산업, 교통, 즉 도시의 인구 특징, 도시의 산업 특징, 도시의 교통 특징을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듣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를 이용한다? 그렇죠. EBS 만점왕 유니투어를 이용하는 것이다. 좋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가게 될 도시의 의미와 주요 도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의미입니다. 중요합니다. 첫 시작부터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다니, 우리 친구들, 도시가 무엇일까요? 어렴풋이 아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우리 교과서 교재에서는 어떻게?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다 이야기 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다. 사람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일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래, 사람이 많이 모여 사는 곳, 그리고 뭐 정치, 법을 뭐 만들거나 뭐 서로 뭐 갈등을 조정하거나, 뭐 경제, 뭐 돈을 벌거나 뭐 공장이 있거나 이런 이미지들, 뭐 사회,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 뭐 떠올려주고, 그 다음에 뭐 문화, 뭐 영화 보고, 뭐 콘서트 보고,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이미지들인데, 이게 중심지다라고 했을 때 아마 요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이해는 하는데, 중심지가 뭐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중심지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설명을 해주자면 그런 느낌입니다. 뭔가 핵심이 되는 곳, 중요한 곳.

중심이 되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정치, 경제, 사회에서 핵심이 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다. 요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핵심이 된다는 말도 혹시 어렵다면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4학년 수준에 맞게.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우리 가족의 핵심, 중심은 누굴까요? 선생님이 아니라 선생님 아내입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학교 생활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면서 뭐 돈도 벌고 하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아내에게 갑니다. 그러면은 모든 그 경제의 중심은 누구다? 선생님이 아내다. 그럼 결국 윤희 가족의 중심지는 윤희의 아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이렇게 설명했고요. 설명하면서 왜 이렇게 슬픈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도시 특징 무엇이다?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핵심이 되는 곳이다. 중심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 풀면서 조금 더 자세히 또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병원, 상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영화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 문화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뭐 영화관이나 콘서트장 혹은 뭐 박물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넓은 도로와 다양한 교통수단이 잘 갖추어져 있다. 도로도 넓고 교통수단 뭐 지하철이나 뭐 철도나 뭐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이 도시구나. 이렇게 도시의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인구가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런 편의시설도 많고요. 문화시설도 많고 교통이 발달한 곳에 모여 살려고 하겠죠. 편의시설이 많다 보니, 문화시설도 많고 교통수단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모여서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도시가 무엇이다? 4학년 수준에서는요.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이 도시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뭐 대부분의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것에 가장 핵심이 되는 곳,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도시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편의시설, 뭐 문화시설 많고 도로도 잘돼 있고 교통이 잘 갖춰져 있다. 이런 곳이 바로 도시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사람들 대부분이 도시에 모여 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도시의 의미 한번 짚어 보았고요. 다음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색 있는 여러 도시들입니다. 우리 교재에서 몇 가지 도시들을 소개해 주는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아, 선생님, 저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이 안 나와서 섭섭해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우리 교재에서는 그래도 특색이 있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도시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마음 같아선 또 윤희가 여러분들 지역 다 소개해주고 싶지만 우리 교재 중심으로 일단 설명해주고요. 아마 학교에서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 우리 지역의 특징도 찾아보고 우리 지역도 이런 특색이 있구나 그렇게 찾아볼 기회가 분명히 있을 테니 오늘 소개를 안 해줬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 도시를 설명해줄 건데 지금부터 설명해주는 것 눈을 크게 뜨고 보자고요. 먼저 모든 기능이 골고루 발달한 종합도시라고 되어 있죠. 즉,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다 발달한 곳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것들도 그렇겠지만 그중에서도 어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무엇이죠? 대한민국의 수도죠.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수도다 보니까 어떻게 정치, 경제, 문화가 고르게 발달한 우리나라의 수도다라는 것. 뭐 예를 들자면 뭐 정치 서울에 보면은 국회의사당이라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뭐 법을 만들거나 그런 곳도 있죠. 그리고 경제 많은 기업들이 서울특별시 안에 또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뭐 예를 들면 뭐 외국의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에 온다. 그러면은 주로 수도인 서울에서 하는 경우가 많고요. 뭐 선생님이 좋아하는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에스파라든지 이런 아이돌들도 서울특별시에서 공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다른 데서도 하지만 주로 이제 서울특별시에서 하게 되겠죠. 수도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간단하게 짚어보았고요. 다음으로 어디? 관광산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물론 많습니다. 관광산업 발달한 도시 많은데 우리 교재에서는 어디?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를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속초시에 가면은 아름다운 자연, 바닷가가 특히 유명하거든요. 관광지가 많은 관광도시다 되어 있습니다. 속초 가면 또 이렇게 해수욕장 가서 바닷가도 보고 그다음에 또 뭐? 그렇죠. 관광지다 보니까 어떻게 맛있는 맛집들도 또 많습니다. 속초 가면은 또 이렇게 속초시에는 맛있는 회, 물회 같은 것도 먹어주고요. 침이 고이는데 아무튼 이런 관광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도시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설명해 주었고요. 다음으로 어디? 중요합니다.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 계획한 도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국토의 고른 발전을 위해 계획한 도시입니다. 왜 별표를 쳤냐? 윤희가 별표를 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특히 규모가 큰 시험에서는 많은 친구들이 치는 뭐 전국 단위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는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별표를 해두었다. 집중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볼게요. 나라의 균형 발전을 위해 만든 도시입니다. 공공기관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나라는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것처럼 이 서울특별시, 우리나라의 수도 서울특별시에 뭐 정치, 경제, 문화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람들도 서울에서 많이 살려고 하거나 서울 주변의 수도권,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와 같은 이런 수도권에서 많이 살고 싶어들 합니다. 왜냐하면 편의시설도 많고, 그 다음에 문화시설도 많고, 교통도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다 모여 살면은 어떡하겠어요? 이런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지방이 발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 국토를, 우리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계획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공기관. 즉, 뭐, 예를 들면은 뭐, 교육부라든지,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뭐, 큰 공공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공공기관들을 어디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무조건 전부 다 서울이나, 뭐,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나 인천광역시 이렇게 수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 이렇게 흩어져 놓게 하면은, 골고루 지방이 발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획한 도시가, 요런 의미입니다. 다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렇게 공공기관을 많이 넣어놨구나. 그럼 그만큼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살겠죠. 계획한 도시다. 세종특별자치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친구들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강의 듣는 친구도 있겠지만 모르는 친구들 위해서 말해주자면 세종특별자치시 가잖아요. 그러면은 공공기관들 뭐 교육부, 교육을 주로 담당하는 교육 정책을 만들고 연구하는 것들, 그럼 교육부도 있고요. 국토교통부, 뭐 교통 관련된 것, 땅과 관련된 것들 많이 연구하고 정책 연구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국세청, 세금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관련된 일을 하는 것들, 그 다음 기획재정부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써야 되는지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교재만 봤을 때 계획한 도시? 뭐 국토의 고른 발전? 4학년 수준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풀어서 설명했는데 어떻다? 서울이나 서울특별시나 경기도 인천광역시 수도권에 워낙 많은 것들이 몰려있다 보니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서울로. 그래서 국가에서는 우리 골고루 발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런 공공기관들을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은 곳으로 옮깁니다. 그럼 그만큼 또 이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또 흩어져서 분산이 되겠죠. 그래서 골고루 발전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계획한 도시다. 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수준에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수도권에 모여 살다 보니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 좋지 않은 점들도 부정적 영향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의 화두는 어떻게 하면은 모두가 골고루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지방들도 골고루 발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온 것들이 바로 이런 계획한 도시, 세종특별자치시다. 그래서 규모가 큰 시험에서는 정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별표 쳤고요.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 되감기로 한 번 더
들어보는 것 추천하고요. 다시 보기로 한 번 더 듣는 것 추천합니다. 혹은 그럴 여건이 되지 않으면은 나중에 뒤에서 문제 풀 때 한 번 더 자세히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내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공업이 발달한 도시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양시는 철을 만드는 공장이 모여있는 공업도시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 지금 광양의 위치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냥 단순히 읽고 넘어가면은 오래 기억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이해시켜 주도록 할게요. 일단 철을 만들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철광석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근데 그 철광석 외국에서부터 수입해 옵니다. 외국에서 사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철광석을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가지고 올 수 있을까? 배를 통해서. 엄청 큰 배를 떠올려 주세요. 엄청 큰 배를 통해서 어디? 바닷가를 통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지고 온 철광석을 어디서? 그냥 바닷가에서 그대로 받아서 바닷가에서 바로 철로 만든다면은 비용 발생이 적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철광석을 가지고 왔습니다. 광양 지리적 특징 어떻습니까? 바닷가에 있잖아요. 그러면 즉시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철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용이 적게 발생한다. 왜? 철광석을 가지고 와서 우리 나라 안쪽까지 가지고 온다면 또 운송비 이동할 때 또 비용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륙 쪽, 우리나라 육지 안쪽으로 다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그냥 바닷가에서 바로바로 받아서 철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용이 조금 더 적게 들겠죠. 그래서 바닷가를 끼고 있는 광양, 바닷가를 끼고 있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광양시에는 철을 만드는 공장이 모여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요 내용 이렇게 한번 이해해 주시면은 광양시 철 요런 내용들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거고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도시의 인구 나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거리에 이동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인구 자체가 사람 수를 떠올려 주시면 돼요. 도시의 사람 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어떻다?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구나. 그래서 거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거리에 이동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아파트 단지와 높은 건물이 들어서 있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그냥 문장만 봤을 때는 이거 무슨 말이지?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단지 어떻습니까? 주로 아파트들은 층수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이 아파트와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어떤 관련이 있을까? 예를 들어서 같은 면적에 같은 넓이의 땅에 1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과 2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것 중에서 어디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을까요? 당연히 1층짜리 건물보다는 20층짜리 아파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도시는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1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은 뭐 한 4명, 5명 요 정도밖에 못 살겠죠. 그렇지만 20층짜리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은 한 층에 4명씩만 살아도 똑같은 면적에 100명 정도가 살 수 있습니다. 80명, 90명, 100명 그 이상이 살 수 있겠죠. 좁은 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구나. 그래서 아파트 단지와 높은 건물들이 들어서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더. 도시는 워낙 좁은 땅에 사람들이 많다 보니 그 좁은 땅을 최대한 잘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높은 건물을 짓는다.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그러면은 좁은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서 떠올려 주시면 되는 내용이다라는 거.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두 가지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면적과 인구 자료 나와 있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의 면적과 인구 자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특별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보다 일정한 면적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산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림 보니까 어떻습니까? 땅의 넓이는 면적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재군이 더

넓습니다. 더 넓어요. 실제로 면적 비교해 보면은 더 넓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근데 서울특별시에는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빽빽하게 모여 있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반면에 인제군 어떻습니까? 숨통 트이는 약간 그런 이미지를 볼수 있습니다. 결국 서울특별시 우리나라의 수도잖아요. 도시는 어떻다?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구나라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말했듯이 뭐 우리나라의 수도잖아요. 최대 도시입니다. 그렇다 보니 좁은 면적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다라는 거. 아하! 서울특별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보다 일정한 면적에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산다라는 것을 우리 자료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도시의 산업입니다. 제조업, 상업, 금융업, 관광업 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였다라는 거. 아무래도 여러분들 제조업, 상업 이런 단어들이 익숙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밑에 따로 정리해 두었고요. 제조업은 말 그대로 뭔가 물건을 만든다 이런 느낌 떠올려 주시면 되고, 상업은 장사 떠올려 주시면 돼요. 물건을 사고 파는 일,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이다? 다양한 산업이 발달하였다라는 거. 아, 도시에는 정말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 이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직업 또한 다양하겠구나라는 것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겠구나. 그리고 공장, 시장, 관광지 등 산업과 관련 있는 장소가 많다라는 거. 여러 산업이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그 산업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장소들도 많다라는 거. 도시의 이미지 지금 여러분들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좁은 면적에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 살고,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다양한 산업이 발달했다. 다양한 직업들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런 이미지를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도시의 산업 관련해서 우리 자료가 또 하나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지금? 대전광역시의 예가 나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산업이 특히 발달한 곳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예전에 배웠던 내용 중에 생산 활동의 종류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 그리고 뭐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로 이런 대전광역시와 같은 주요 도시에서는 어떤 일?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편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산업이 특히 발달했다라는 것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어요. 아하! 여기 이렇게 막대 그래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이런 산업이 특히 더 발달했구나. 그리고 그 다음으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활동. 근데 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연에서 얻는 활동. 예를 들면 농업이나 어업 같은 것들은 어떻다? 아, 일하는 사람 수가 적구나. 이렇게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대전광역시처럼 이런 주요 도시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산업이 특히 더 발달했다라는 것을 그래프 통해서 한번 더 확인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마지막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교통입니다. 도시의 교통 어떤가요? 그렇죠. 다양한 교통수단이 발달해 이동이 편리합니다. 뭐 예를 들면 버스, 지하철과 같은 것들, 혹은 뭐 기차 이런 것들.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국도, 철도, 공항 등 교통 관련 시설이 많아 다른 도시로 또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것. 교통이 다양하게 발달해 있어 이동이 편리하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요 내용은 무엇이냐? 지금 도시의 교통 중에서도 무엇이냐? 고속철도 노선도입니다. 원래 예전에는요, 뭐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광역시까지 가는데,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시까지 예전에 뭐 수십 년 전에는 엄청 오래 걸렸어요. 뭐 기차를 타더라도 지금 기준으로는, 당시에는 빨랐겠지만 지금 기준으로는 느렸던 기차들이 있어요. 그러나 뭐한 5시간, 6시간 걸릴 때도 있고 이랬는데, 고속철도라는 것이 들어서면서 KTX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고속철도들이 들어서면서 뭐 서울특별시에서 부산광역

6시까지 2시간대에 갈수 있는 그런 고속철도와 같은 것들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이동이 편한데, 특히 이 고속철도는 어떻게 도시와 도시를 연결해 사람들이 출퇴근하거나 여행을 할때 많이 이용을 하게 된다는 것. 요 내용까지 짚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누구와 함께? 상윤쌤과 함께 문제 풀어보자고요. 제가 왔습니다. 아유, 우리 또 윤희가 너무 길게 또이 중요한 내용을 또 알려주다 보니 제 분량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고 싶어서 또 이번엔 옆에서 등장해 봤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인데, 무엇은 많은 인구가 모여 사는 곳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많은 인구가 모여 산다. 중심이 되는 곳이다. 중심지다. 무엇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바로 도시. 도시에 대한 설명이 됩니다. 도시의 주요 특징이 무엇입니까? 많은 인구가 모여 산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이 된다. 요 내용들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괄호 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는 공공기관, 병원, 상점 등의 다양한 무엇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공기관, 병원, 상점 등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 그렇죠. 바로 편자로 시작하는 말, 편, 이, 편의 시설이 되겠죠?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큼지막하게 써줄게요. 요거는 띄워주시고요. 편의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고요.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특징.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가위 표시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괄호 1번부터 보겠습니다. 도시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살고, 오케이, 맞는 말. 이동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아까 윤희가 말했잖아요. 워낙 사람이 많다 보니 밤이건 낮이건 간에 거리에 또 이동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죠. 괄호 2번, 도시는 넓고 평평한 땅이 많아 교통이, 그렇죠, 불편한 게 아니죠. 교통이 편리한 곳입니다. 아무래도 도시 같은 경우는요, 넓고 평평한 땅이 뭐 많은 것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긴 한데, 여기 핵심이죠. 교통이 편리한 곳이 주로 도시의 조건이 됩니다. 아까 윤희가 도시 설명할 때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뭐 지하철, 버스 같은 것들. 그렇다 보니 교통이 편리하고 이동이 편하다. 이런 이야기 해 주었습니다. 동그라미 가위로 정리해 보았고요. 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특색, 특징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 나와 있고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우리나라의 무엇이다? 대한민국의 수도다. 그렇다 보니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적으로 골고루 다 발달해 있다. 정치, 경제, 문화가 골고루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 곳이 서울특별시다. 모든 기능이 골고루 발달한 종합도시, 수도. 여기 있군요. 세종특별자치시 하면은 핵심 키워드 무엇입니까? 국토의 고른 발전, 그리고 계획한 도시다. 다양한 공공기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죠. 특히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 규모가 큰뭐 전국 단위 시험이라든지, 혹은 많은 학생들이 치는 그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요 최근 흐름에도 이 세종특별자치시 출제하는 선생님들이라면은 이건 내야겠다는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아까 윤희가 그 이유까지도 잘 설명해 주었죠? 요 내용들 함께 챙겨가 주시고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라고 되어 있는 4번 문제고요. 기역, 니은 자료가 각각 나와 있습니다. 괄호 1번, 도시에서 이루어지는 산업 활동을 나타낸 자료의 기호를 쓰세요. 기역, 니은 중에 무엇? 그렇죠. 기역이 되겠죠? 우리 대전광역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산업이 발달했다? 생활을 편리하고 즐겁게 해주는 활동과 관련된 산업이 발달했다.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괄호 1번의 정답, 기역, 이렇게 써줄 수가 있고요. 괄호 2번, 도시와 도시를 연결하는 교통 발달을 나타낸 자료의 기호를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고속철도 설명하면서 나왔던 자료입니다. 여러 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잖아요. 도시와 도시를 편리하게 연결해주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내용이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고요. 괄호 1번의 정답, 기역.

0: 괄호 2번의 정답, 니은. 이렇게 차근차근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좋아요. 그러면은 오늘 배웠던 내용입니다. 도시 핵심 포인트, 많은 인구,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다 이야기했고요. 다음으로 도시의 인구, 도시의 산업, 도시의 교통입니다. 인구 어떻습니까?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 모여 살고 있고요. 거리에 이동하는 사람 많다. 다음으로 도시의 산업, 다양하게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은 다양하게 발달해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좋아요. 도착 만점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이곳은 어디인지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좋아요. 오늘 선생님과 함께 도시와 관련된 내용 공부해 보았습니다. 복습 꼼꼼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자고요. 안녕.

오늘 새로운 단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오, 기대돼. 라면도 다시 한번 보고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라면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처음 들어가는 이 단원,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뭐예요? 여기. 그렇지. 궁금한 점을 해결해요예요. 우리가 뭔가 궁금할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들어갈 이 단원의 방법, 단원에서 볼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계획적입니다. 그리고 시간도 정말 많이 투자를 해야 해요. 자, 한번 보세요. 이분이 누구일까? 딱 보니까, 여기 답이 이미 있네. 네. 소방 공무원이시죠? 소방 공무원. 우리가 보통 이 신분이 소방 공무원이신데, 소방관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죠. 자, 지금 이 친구가 뭔가 궁금한 점이 있나 봐요. 어떤 것을 궁금해 하나 봤더니, 소방관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이게 궁금했던 거야. 불 끄는 일만 하나요? 그치. 우리가 보통 소방관 그러면 불을 끄는 사람을 연상하죠. 그런데 이 친구는 조금 더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죠. 불 끄는 것만 하시나요? 이렇게. 불을 끄는 일도 하지만 사람을 구조한대요. 불 끄는 일, 사람을 구조하는 일, 그리고 응급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를 돕는 일. 근데 한개더 있어. 안전교육도 이 소방관님이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건 몰랐는데. 예,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우와, 정말 중요한 일을 많이 하시네요. 소방관이 그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것도 궁금한 거예요. 자, 소방관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사실 잘 모르죠. 그것에 대해서 이분에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궁금한 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친구들처럼 이렇게 궁금한 점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린 뭐라고 하냐면, 면담하고 있구나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에 이 친구와 여기 이제 말주머니에 있는 것, 이렇게 한번 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냐면, 면담하는 장면이에요. 면담. 자, 이 친구 볼게요. 소방관님께 허락받고 면담 장면을 녹화하길 잘했어. 이게 지금 녹화한 장면인가 봐요. 면담 보고서에 쓸 내용을 다시 확인해 볼수 있네. 라고 했습니다. 자, 잘 보니까 정말 이 면담 보고서를 쓰고 있었군요. 몇 년, 몇 월, 며칠. 면담 목적은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조사하기 때문에 이분을 만난 거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떤 궁금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정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면담이라는 방법을 쓸수 있다라는 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배울 겁니다. 어떻게 하면 면담을 계획적으로, 실수 적게, 좀더 재밌게 할수 있을까를 배우는 단원이 이번 단원입니다. 그래서요, 글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면담을 해보는 것이 목표가 되면 참 좋겠어요. 학교에서 가능하죠? 실제로 다른 누군가를 면담해 보면서 내가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활용해 볼수 있는 기회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면담은 뭐냐? 이 면이 뭐예요? 얼굴이에요, 얼굴. 얼굴을 보면서 면담, 즉, 담, 이야기를 한다 그 뜻이에요. 자, 이 친구들 보세요. 지금 소방관의 얼굴을 보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이 친구도 소방관의 얼굴을 보고 있죠.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면담이라는 거예요. 얼굴을 보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런 뜻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인터뷰라고 들어봤어요? 아, 인터뷰! 이런 친구 있을 거예요. 예, 이게 우리말로 하면 면담이에요. 자, 면말 그대로 얼굴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막 가지고 그랬는데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 그걸 알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막 이런 거자 이걸 생각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어쩌고저쩌고저쩌고저쩌고 이게 면담이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이야기 나누다 이게 면담이고요. 면담의 목적은 뭐다? 수다가 아닙니다. 이겁니다. 정보를 알아내는 거예요. 궁금한 점을 알아내는 게 면담. 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여기 교재를 잘 펼치시고요. 다음 주 면담에서 소방관님께 드릴 질문을 모두 정했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쓴 계획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우리가 계획대로 하고 있나 확인해 보자는 거죠.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 전까지 부족한 점을 찾고 보완하는 것이 좋겠어. 자, 보완. 보가 뭘까요? 보충한다는 얘기예요. 완은 뭘까요? 완성시킨다는 얘기예요. 즉, 모자라는 것을 또는 부족한 것을 잘 보고 보충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한다라는 것이 바로 보완입니다. 자, 부족한 점을 찾고 그것을 보충해서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는 것이 좋겠어. 질문을 미리 마련하는 것 외에 어떤 것을 더 준비해야 할까라고 지금 이 친구들이 협의를 하고 있죠. 회의를 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장면일까요? 자,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하는, 그래서 정보를 얻어내려는 그 면담, 면담 전에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서 면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자, 그 면담은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쉬운 게 아니야.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들처럼 미리 질문도 만들어 놔요.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까? 질문을 다 만들어 놓고요.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잡아서 어디에서 만나서 무엇을 가지고 가고 다 끝나면은 어떻게 보고서를 쓰고까지 이 계획을 다 준비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직접 만나 이야기 나누기 전까지 만나서 이거 잘못된 것 같다. 야, 질문 바꿔봐. 이게 아니라 그 전까지 철저하게 부족한 점을 없애보자 이 말입니다. 그럼 더 준비해야 될 것이 뭘까라고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면담이 수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무조건 가볍게만 접근하면 절대 안 됩니다.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걸이 친구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나를 볼게요. 자, 어떤 상황인가 보세요. 내일 학교에 학교 전담 경찰관이 와서 교육을 해주신대. 저희 학교에도 학교 전담 경찰관 있으신데? 이런 친구 아마 있을 거예요. 혹은 학교 전담 경찰관 대신에 SPO라고도 혹시 들어보신 친구 있을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스쿨 폴리스 오피서예요. 그쵸? 학교 경찰관이란 뜻이죠. 자, 이분이, 저 학교 전담 경찰관 분이 내일 오셔서 무엇을 하신대요? 우리들에게 교육을 해주신다라는 거죠. 나도 들었어. 그런데 학교 전담 경찰관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참 궁금해. 우리 이 단원 목표가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궁금한 점을 해결해요죠. 자, 궁금해. 그러면 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이번 단원에서는 무엇으로 이 궁금증을 해결한다? 면담으로 해결한다. 맞아. 나도 평소에 궁금한 점이 많았어. 그럼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님께 무엇을 부탁드려본다? 면담을 부탁드려본다. 네. 면담 부탁드려볼까? 그러면 우리의 궁금증이 해결될 것 같아. 좋아. 그렇다면 내일 경찰관님께 할 질문도 미리 만들어보자. 자, 여기 또 나옵니다. 여기 별표를 해야겠네. 이제 이때쯤 되면 정말 이 말을 꼭 해줘야겠어. 바로 질문을 미리 만들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면담의 특징입니다. 이 면담은요, 굉장히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야 돼요. 예. 이 계획이 잘 세워져 있어야 면담을 성공시킬 수가 있습니다. 저기 우리 학교 전담 경찰관님 보인다. 어디 가보자. 경찰관님, 어떤 일을 주로 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계획적인 면담이 아니야. 그거는 어떻게 보면, 네, 그냥 끼어든 거야. 그건 면담이 아니에요. 이 면담은요, 계획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질문도 그때 즉흥적으로, 지금 나뭐 질문이 생각났어. 뭐예요? 이게 아니라 미리 만드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면서 핵심 과정이면서 그 면담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예, 미리 별표 하나 더 할까? 심심한데? 응, 하나 더. 그래. 자, 그럼 다음, 하나 더 할까? 세 개나 됐네? 이게 선생님의 의도야. 작가의 의도가 있듯이 선생님에게도 의도가 있어. 자, 학교 전담 경찰관을 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하고 지금 묻고 있죠. 근데 이거 즉흥적인 질문일까? 아니에요. 미리 질문을 만들고, 요거 봐. 조그맣게 써 있지만, 다음 날. 그렇게 돼 있잖아. 한숨 자고. 한밤 자고. 만든 질문을 이용해서 지금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친구 보세요. 뭐 하고 있어? 필기까지 딱 준비해놨어요. 질문 먼저 만들었지. 그 다음 필기 도구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던 학생이 상담과 지원으로 상황이 좋아질 때큰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뭔가요? 에 대한 이 궁금증을 지금 해결해주고 있어요. 자, 뭐예요? 라고 궁금증이 있었죠? 자, 이분은 이렇습니다 하고 답을 얘기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다? 면담이다. 자, 학생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뭔가요? 그랬더니 또 물어보죠. 이렇게 궁금증이 있다라는 거야. 이 궁금증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번 단어는 면담을 선택했다. 네. 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혼자 해결하라 하지 말고 담임 선생님이나 믿을 만한 어른들에게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라 라는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뭐랄까요? 정보? 예, 이게 정보죠? 자, 정보 1. 자, 정보 2. 이 친구들이 궁금했던 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 이 정보들, 이 정보들을 알고 싶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 미리 질문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면담의 목적이 뭐다? 정보를 캐내는 것이다. 그러려면 미리 질문이 만들어져 있어야 하고, 그 질문을 바로 면담 때 던져야 한다. 이겁니다. 즉, 이 친구들이 미리 준비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나죠? 자, 면담자가 특정 인물이나 주제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자, 여기 나옵니다. 면담자. 아까 그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이 면담자예요. 자, 이 면담자가 특정 인물. 특정 인물이 누구였어요? 소방관이 될 수도 있고, 또 학교 전담 경찰이 될 수도 있고, 예. 자, 이 특정 인물이나 주제의 무엇을 수집한다? 정보를 수집한다. 면담의 목적은 다시 말합니다. 뭐예요?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예, 정보를 수집하려고 면담 대상자와 주고받는 이 대화. 자, 면담은 뭐다? 대화예요. 서로 대화하는 건데 수다가 아니라고 했어요. 수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미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자, 면담이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는 면담. 하지만 그 이야기는 수다가 아니다. 정보를 수집하려는 철저한 계획된 대화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가에서 깊이 있는 면담을 하기 위해 친구들이 노력한 점두 가지가 있습니다. 약속 없이 면담했을까요? 부족한 점을 찾고 보완했을까요? 소방관님께 드릴 질문을 정했을까요? 면담 내용을 기록하지 않고 외우도록 했을까요? 예, 정답은 두 가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아, 혹시 이 면담을 준비하다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항상 확인을 해야겠구나라는 걸알수 있죠? 자, 그리고 질문은 미리 정해두어라. 아이, 뭐, 만나면 그때 생각나는 거 여쭤보지, 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어요. 소방관님이든 경찰관님이든 내 일, 바쁜 일을 내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훅 들어와서 막 여러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이게 좋을까요? 그리고 그 질문도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니까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요. 이 질문이요. 막 이래 버려요. 그럼 나의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질문을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한다. 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즉흥적으로 면담했다? 아니었죠. 면담 대상자는 면담에 응했다. 그러니까 같이 얼굴을 보고 있지. 응? 자, 면담 대상자는 학교 전담 경찰관이다. 면담자는 면담 전에 미리 질문을 준비했다. 면담자는 평소에 면담 대상자에게 궁금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여쭤보자 하고 질문을 준비한 거죠.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나에서처럼 어떤 주제에 대해 면담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 자, 정보 수집이 면담의 목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면담으로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여러분,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책으로 정보 수집할 수 있고, 여러분이 쉽게 뭐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도 있어요. 그죠? 잡지나 신문을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사람의 얼굴을 봐가면서 정보를 수집할까? 좋은 점이 있으니까요. 뭘까요? 그렇지. 전문가의 정보를 자세히 알 수가 있죠. 질문을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 던져질 것이고, 또 듣다가, 새롭게 질문할 거리가 생겨서, 그러면 더 깊게 좋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그쵸? 예, 그래서 자세히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양질의 정확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거니까. 예,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자세하게 알수 있다. 또 정확하게 알수 있다. 뭐다 정답이 될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어떤 상황인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땡땡초등학교 신문동아리인데요. 학교 신문에 유기동물 보호 관련한 기사를 싣고 싶어요. 혹시 면담에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네, 다음 주이 시간에 면담 가능합니다. 자, 언제 가능한지 알게 되었어요. 일주일 뒤에 잡혔네요. 자, 면담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예의 바르게 감사 인사하고요. 미리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 미리 정보를 수집했대요.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냥 무턱대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유기동물에 대해서 공부했고, 또 유기동물 보호센터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미리 공부하고 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준비라는 거죠. 이러면서 이 친구들 머릿속에 무엇이 쌓여 있을까요? 배경 지식이 쌓여 있을 겁니다. 배경 지식은요, 말 그대로 내 머릿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지식을 배경 지식이라고 해요. 배경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궁금한 것도 더 많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유기동물 보호센터에서 하는 일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네, 유기가 뭘까요, 여러분? 유기는 버리다는 뜻이에요. 버리다. 버려진 동물을 유기동물이라고 합니다. 네. 자, 뭐 예를 들어서, 아, 네, 유기동물을 데려다가 보호하고 있고요. 또 원하시는 분 있으면 입양도 보내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 다음에 뭐, 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설명을 했을 겁니다. 끝까지 그냥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끝납니다. 예의를 꼭 차리셔야 돼요. 유기동물보호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끝마쳤습니다. 신문 동아리 친구들이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찾아가 면담을 하게 된 까닭. 이거 뭐예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자, 뭐라고 했어요? 아, 저희 신문 동아리인데요. 유기동물보호와 관련된 기사를 싣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분명히 얘기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는지, 왜 무엇을 면담하고 싶어서, 어떤 정보를 얻고 싶어서 왔는지를 꼭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문 동아리 친구들이 면담을 하기 위해 준비한 일로 알맞은 것, 미리 면담 요청한 거 맞죠? 네. 면담 대상자에게 직접 연락했나요? 연락했어요? 아니죠. 직접 찾아갔습니다. 네. 면담 대상자가 경험한 힘든 일과 즐거운 경험을 들었나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면담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면담을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야, 우리 유기동물에 대해서 한번 면담을 신청해보자. 그래? 좋아.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래,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보호센터 어때? 여기까지 정해졌겠죠. 그런데 무턱대고 가지 않았어요. 어떤 식으로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일단 전화할 수 있죠. 자, 거기 유기동물보호센터에 전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보세요? 저희 누군데요? 언제쯤 찾아뵙고 여러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무조건, 아, 저희 누군데요? 가겠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자, 그다음. 전자우편은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일이죠. 그죠? 메일로. 거기 뭐, 누리집, 그러니까 홈페이지 이런 데 보면 메일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고, 뭐, 지도상으로 어떻게 찾아올 수 있고, 뭐, 이런 약도도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전자우편으로 미리, 저희는 누구입니다.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뭐, 목적도 얘기하고요. 언제쯤 괜찮으실까요? 저희는 이때가 괜찮은데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약속 없이 찾아가기, 이거 안 되죠. 이건 굉장히 큰 실례가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만, 누구의 사정이 굉장히 중요할까요? 예, 면담 대상자의 사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한창 구조를 하고 있고 바쁜데, 저희 뭐좀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면담이 될까요? 안 되죠. 약속을 꼭 해야 돼요. 누리집에 문의하는 글 올리기. 거기 보면 게시판 있잖아요. 그쵸? 예,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맞은 것을 고른다면, 가, 나, 그 다음에 라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면담의 특성을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누구인지 쓰시오. 자, 면담. 사람과 사람끼리 얼굴을 맞대고 하는 이야기, 대화라고 했습니다. 수다가 아니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루는 대화라고 했습니다. 자, 특성, 어떤 특성이 있을까? 면담의 모든 과정에서 예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 면담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전 준비 과정은 중요하지 않아. 자, 이렇게 즉흥적으로 사전 준비 없이 진행하게 되면 예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불쑥 찾아간 것부터가 이미 예의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예. 자, 보세요. 이 예의라는 게 아까 먼저 있었던 친구들 하는 거 보세요. 해도 될까요? 요청을 하죠. 그리고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들. 나올 때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왜 왔고 이런 것들도 다 얘기합니다. 자, 이 자체가 바로 예의예요. 그래서 면담의 모든 과정에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 이건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어떤 직업을 갖든지 이런 과정들을 꼭 거칠 거예요. 어떤 직업에 있든지 간에. 모든 과정을 여러분이 어떤 과정을 거치거든. 그때에 예의를 지키면 훨씬 그 일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어요. 잊지 마세요. 자, 즉흥적이지 않습니다. 뭐예요? 계획적입니다. 엄청나게 계획을 많이 짜야 됩니다. 네. 앞으로 뒤에 어떻게 계획을 짜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사전 준비 과정 꼭 필요합니다. 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알맞게 설명한 친구는 지원. 오, 지원. 아주 좋은 말을 했어. 너의 면담 과정을 꼭 지원해 줄게. 네. 좀 썰렁했지? 자, 이번엔 준비하기 과정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면담을 준비해야겠죠. 네, 준비 없는 면담 없다고 했습니다. 윤선의 모둠이에요. 면담 모둠을 먼저 구성을 합니다. 자, 우리끼리 면담해보자. 면담자가 한번 돼보자. 이 말이죠. 자, 목적을 먼저 정합니다. 학급신문에 진로 상담 칸이 있는데, 여기 도서관 사서라는 직업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여기에서 이 직업에 대해서 알리는 글을 한번 실어보자. 어때? 그러면 도서관 사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야 글을 쓸거 아니에요? 좋아. 사서라는 직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주실 분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죠. 자세히 들어야 되기 때문에 면담으로 이 친구들은 정보 수집 방법을 정한 거예요. 자, 사서가 뭐예요? 사. 예, 맡는다는 뜻이에요. 관리한다. 뭘? 글을 관리한다. 즉, 책을 관리하고 책을 맡은 사람을 사서라고 합니다. 내가 매주 일요일에 공공도서관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든. 이번 주에 사서 선생님께 면담을 해주실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볼게. 한번 요청 드려볼게.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면담 대상자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 우리가 직접 찾아뵐 수도 있겠고, 온라인 화상회의로도 뵐수 있을 것 같아. 즉, 여러분 왜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그걸로 묻고 대답하고, 이렇게 면담을 할수 있고, 그것도 얼굴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직접 가서, 같은 자리에서 이야기 나눌 수도 있고, 그 말입니다. 예, 이렇게 동시에 이 과정이 준비되어도 돼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 면담 대상자에게 여쭤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면담 대상자가, 아, 제가 그때 좀 바빠서 혹시 온라인 화상회의로도 되겠니?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잖아. 그러면 또이 방향으로 가는 거지. 예. 자, 이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면담에 필요한 자료 찾기. 이게 핵심입니다. 이 자료를 잘 찾으면 질문도 좋은 질문이 만들어져요. 이 자료를 배경 지식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아는 게 많으면 좋은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보거나 누리집에서 사서를 다룬 자료 찾아보자. 사서가 하는 일이 뭔지 참 궁금해. 좋아. 나는 가장 힘들 때와 보람 있을 때가 언제인지 여쭤볼게. 뭐 이런 거. 자, 면담 요청하기. 사서에 대한 자료 찾기, 질문 만들기, 또 기록하기, 뭐, 요런 것들 외에 또 어떤 역할이 필요할까? 그래, 나는 이런 역할을 할게. 난저 역할을 할게. 하고 역할을 정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제 시간 괜찮으실까요? 막 이제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청했더니 허락을 받아냈네요. 윤선의 모둠이 학급신문에 싣기로 한그 기사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서라는 직업에 대한 소개가 주제가 되겠고요. 윤선의 모둠이 9번의 주제로 그 사서라는 직업에 대한 그 주제로 기사를 쓰기 위해 정한 면담 대상자가 있었어요. 아, 나 공공도서관에 가는데 뭐 이러면서 예, 거기에서 만나는 그 사서 선생님을 면담 대상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용어 잊지 마세요. 면담 대상자. 용어 잊지 마세요. 예. 용어를 정확하게 아셔야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그냥, 아, 대답해 주는 사람 이러면 안 돼요. 면담 대상자. 뭐라고? 면담 대상자. 네. 꼭 기억하시고요. 면담을 할때 나누어 할수 있는 그 역할들이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요. 자료 준비입니다. 사서에 대해서 알아봐야지 하고 그냥 물어보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자료에 맞춰서 질문 만드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만났을 때 녹음, 녹화하는 역할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면담을 준비하면서 윤선의 모둠이 한 일로 알맞지 않은 것의 기호는요. 신문 만들기죠. 네. 신문은 나중에 만들겠지. 면담 다 끝나고 정리 다 하고 그쵸? 반성까지 다한 다음에 만들겠죠? 라면 문제예요. 대화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정보를 얻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면담이라고 할까요? 면목이라고 할까요? 네, 면목은요, 뭐냐면, 아우, 내참 면목이 없네요. 그럴 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앙영어. 자, 오늘은 295강. 자, 금요일 순서입니다. 자, 금요일 날은 이제 어휘 여러분들 저랑 이제 공부하셔야 되는 자, 그런 시간인데 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주제의 어휘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행동과 관련된 내용들 뭐 당연히 지문 안에 다수 등장하겠죠. 그래서 자, 이제 행동과 관련된 단어들을 여러분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개수가 뭐 좀 다섯 개 정도로 우리가 좀 자르기가 좀 애매해서 이것도 두 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행동과 관련된 단어 다섯 개 여러분께 좀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단어 공부 다 하신 다음에는 마무리는 퀴즈로 하시는 거 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배우신 핵심 단어와 자, 문장들 다시 한번 싹 들어보시고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따라 읽어보심으로써 정리하시는 그런 과정이에요. 자, 그러시면 첫 단어 어떤 건지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어 이제 byte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listening에서도 꽤 많이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단어고 그 다음에 독해 지문에서도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단어예요. 발음은 일단 byte 이렇게 되고요. 사실은 동사로만 제가 지금 제시를 해놨지만 명사로도 얼마든지 여러분들 쓸 수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행동 뭔가요? 바이트입니다. 자, 뭘까요? 바이트가 cut something. 자, 뭔가를 자르네요. 자, 그 다음에는 뭐 하면서? 자, 당신의 치아를 이용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using은 일종의 여러분들 분사구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치아를 사용하면서 뭔가를 자르는 거니까 뭐예요? 베어 물다. 뭐, 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자, 이로 뭔가를 물다, 베어 물다 정도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첫 번째 단어 요 정도로 좀 마무리를 짓는데, 이 바이트는요, 뜻만 알고 지나가기엔 좀 아쉬운 측면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지금 3단 변화를 이렇게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byte의 과거는요. 자, bit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과거 분사는 bitten 이렇게 됩니다. byte bit bitten. byte bit bitten. byte bit bitten. 이렇게 여러분들 리듬 타시면서 요거는 좀 암기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A, B, C 서로 자, 현재 동사, 과거 동사, 과거 분사가 모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A, B, C 형으로 암기해 두시면 좋겠다 싶고요. 예문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She was bitten. 그 여자가 물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누구에 의해서? By the family dog.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우,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에 의해서, 자, 우리말로 하자면 강아지한테 물렸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요. 예문으로 갈게요. 자, 예문 가면 어때요? Some children bite their fingernail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ome children bite their fingernail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fingernails.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이거는 손가락이고,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손톱이죠? 손톱 발톱을 nail이라고 하는데, 앞에 finger가 붙었으니까, 자, 손톱을 일부의 아이들이 물어뜯어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언제 물어뜯어요? 바로, 자, when 이하에 부사절이 나와 있네요. When they feel nervou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긴장한 상태로 느꼈을 때 feel이라고 하는 단어는 타동사로도 쓰지만 자동사로 쓰이면 이하의 보호를 취해서 이 형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아주 오래전에 배운 바 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자, 적용해 보시고 복습 한번 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불안한 상태로 느낄 때 손톱을 물어뜯는다. 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번의 바이트 마무리 짓고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은 seat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아무리 중학생이라고 해도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2번

만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take a seat이라고 할 때 뭐 자리를 취하세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something such as, such as는 자, 뭐뭐와 같은 예시죠? 자, 의자와 같은 것들이에요. 어떤 거예요? 당신이 그 위에 앉을 수 있는 의자와 같은 것을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사실 좌석의 의미로 명사로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seat라고 하는 단어는 give a person 어떤 사람에게 앉을 수 있는 그런 장소. 자, 앉을 장소를 자, 제공해 주다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자, seat는 누구누구를 앉히다의 자, 동사의 의미가 있고요. 명사는 당연히 뭐 좌석과 자리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이 단어는 그래서 뜻은 당연히 여러분들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추가적으로 정확하게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언급하기 위해서 여러분께 자, 이 단어를 드렸고요. seat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타동사로만 사용됩니다. 누구누구를 앉히다의 뜻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단어는 seat만 아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비교해서 이 단어와 구별해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자, 앞쪽에 저 sit는 짧게 발음해요. sit. 뒤쪽에 seat. 이것은 장음입니다. 그래서 길게 발음해서 seat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포인트는 뭐라고요? 저 sit이라고 하면 자동사, seat라고 하면 타동사입니다. 앉다, 누구누구를 앉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태까지 동사를 계속 반복적으로 봐서 아시겠습니다만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함께 쓰이는 경우도 엄청나게 영어에는 많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나 자동사와 타동사를 이렇게 반드시 구분해서 쓰는 이런 특색을 가진 단어들도 몇 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법 문제로 종종 왕왕 출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 아이는 수동태로 쓸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동사니까 못 쓰죠. 그래서 누군가가 앉혀져 있다, 착석해 있다 라고 할 때는 be seated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런 점도 여러분들 응용의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3단 변화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sit라고 하는 단어는 자, 단음으로 set. 저것은 자, 3단 변화가 sit, set, set. 이렇게 ABB형입니다. 그러니까 요점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장음으로 seat라고 하면 요거는 여러분들 규칙 동사예요. 그래서 seat, seated. seated. 이렇게 3단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런 설명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자, 의미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들께, 자, seat라고 하는 동사의 의미, 자, 그 다음에, 사용상의 포인트 드려봤고요. 그러시면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offered her my sea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목적어, 목적어. 이렇게 여러분들 자르실 줄 알아야 돼요. 왜? 얘가 수여 동사니까. 그리고 이때 seat는 뭐예요? 이때 여러분들 명사로 사용됐네요. 자, 그래서 버스 같은 데서 이제 노약자 같은 분들이 있거나 임산부 같은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들이 좌석을 양보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공해 주었다. 그녀에게 나의 좌석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When I offered her my seat.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해요? She accepted it. accept는 받아들이다고요? 자, 그것을 받아들였다. 어떻게? gladly, 기쁘게.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내용, 예문까지 마무리를 저희가 지어보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fold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fold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여러분들 뭐, 실제로 많이 쓰죠. 폴더폰 뭐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쓰니까. 그래서 폴더라고 하는 얘기가 이 알이 저기 붙은 거거든요. 자, 폴드가 뭘까요? 그러면 자, 바로 밴드, 구부리는 거예요. 뭔가의 한쪽 일부분을 구부리는 거예요. 어디 너머로 다른 쪽으로. 뭐죠? 이거 접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폴더폰이라고 하면 그렇게 접는 전화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다의 뜻이 있고요. 빨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접다보다는 게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 게다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자, fold라고 하는 단어는 반대말도 알려드릴 거고요. 앞쪽에 on을 붙이면 unfold라고 해갖고 접혀져 있는 걸 표다예요. 그 다음에 이 folder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종이가 큰 게, 마분지가 큰 게, 딱딱한 종이가 있었는데, 골판지가 있었는데, 그걸 반으로 딱 접어가지고 그 안에다 서류 따위를 집어넣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런 거거든요. 이게 접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폴더를 서류철로도 알고 계시고, 혹은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보면 폴더들이 많잖아요. 그게 사이버 공간 안에 있는 서류철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폴더라고 하는 단어도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폴더폰이 이거예요. 이렇게 접히는. 그죠? 이 서류철 같은 그런 전화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쓸 연관어휘까지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예문으로 가겠습니다. Before getting out of your room. 당신의 방의 바깥으로. 직역하면 get는 도달하다의 뜻입니다. 당신의 방의 바깥에 도달하기 전에. 뭐예요? 자, 방으로부터 방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되죠. 자, 우리말로는 이제 coming out of your room 이렇게 쓰는 게좀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혹은 going out of your room 이렇게 쓰는 게좀더 한국말로는 좀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다 싶지만, 원어민들은 어디 어디 바깥으로 나가다라고 할때 coming이나 going도 물론 써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get out of를 훨씬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자, 당신의 방 바깥으로 그렇게 나가기 전에 이렇게 돼 있어요. Before Getting out of your room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fold 접으세요. 자, 뭐를요? The blankets. blankets가 뭐죠? 요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던 단어인데요. 어휘 시간에 담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up 별표. up은요 부사 자리에서 사용되면 위로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도 해보시고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완전히라고 여러분들 번역하실 줄 알아야 돼요. 주유소에 가갖고 가스를 넣잖아요. 자, 그때 뭐라고요? Fill it up, please. 그렇게 얘기하면 맨 위까지 넣어주세요라고 해도 되지만 완전히 꽉 채워주세요. 자,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자, Hey, finish it up.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거를 완전히 다 끝내. 이런 얘기고요. Wrap it up.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를 완전히 다 포장해.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fold a up.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를 완전히 접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목적어가 지금 blanket, 담요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연히 개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방식은 어떤가요? 또 부사가 나와 있는데 neat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eatly는 가지런하게, 단정하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지런하게 완전히 담요를 개세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는 물론 fold도 중요했지만 up이라고 하는 단어가 부사로 사용됐을 때, 아, 위로라고만 하지 말고, 완전히라고 앞으로 내가 적용을 잘 해봐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3번도 마무리 짓고요.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은 inspect인데요. inspect도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될 중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inspect는 뭔가요? 자, look at something carefully. 조심스럽게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혹은 또 뭐죠? 자, find problems. 여기 문제가 뭐가 있어? 이 문제 따위를 찾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할까요? 조사하다, 검사하다 정도로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검사, 조사, 점검의 의미로 inspect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넘어갈게요. Police will inspect. 자, 경찰관분들이 어떻게 하신대요? 자, 바로 조사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바로 the scene. 자, scene이라고 하는 것은 장면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장이라고 번역할 거고요. 어디의 현장이에요? 자, 사고의 장면이니까 사고의 현장을 자, 조사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단어, 추 가겠습니다. 자, 이 단어도 친숙하신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0: 단어는 기본적으로 byte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딱 이렇게 무는 게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자 뭔가를 갖다 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씹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죠? 뭘 가지고? 치아를 가지고. 대개 뭐 하기 위해서? 자, taste its flavor. 자, flavor라고 하는 것은 맛 혹은 풍미 정도로 번역하죠. 그래서 어떤 음식의 풍미를 갖다가 맛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느끼기 위해서 자, 풍미를 갖다가 맛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씹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베어 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국말로는 게 씹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보통 chewing gum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데서 chew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살짝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갈게요. 학생들이 are not allowed. 허용되지 않아요. 뭐 하도록? 바로 during class가 되겠습니다. 수업을 하는 동안에 껌을 씹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고요. 자, 여기에 투부정사는 학생들이 이것 하도록 임으로 이것은 자, 목적 보호가 수동태를 만나서 자, 지금 주격 보호가 되었으므로 자, 이것은 투부정사를 보호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까지 다섯 단어들 모두 마무리해 봤고요. 자, 그러시면 2번에 퀴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fold는 뭐라고요? 접다가 되겠죠? 자, 두 번째 chew는 씹다가 되겠습니다. seat, 뭐죠? 자, 이거는 앉히다가 되겠고요. 자, bite는 베어 무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inspect는 뭐예요?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마무리 퀴즈 1번 끝내고 2번으로 갈게요. 긴장할 때 몇몇 아이들은 손톱을 물어뜯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자, bite their fingernails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bite를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번도 끝내고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껌 씹도록 허용되지 않습니다. are not allowed to chew gum during class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추로 여러분들도 잘 쓰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모든 강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앞쪽에서 배우셨던 단어와 문장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해 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네요.
1: Bite. Bite. Some children bite their fingernails when they feel nervous. Seat. Seat. When I offered her my seat, she accepted it gladly. Fold. Fold. Before getting out of your room, fold the blankets up neatly. Inspect. Inspect. The police will inspect the scene of the accident. Chew. Chew. Students are not allowed to chew gum during class.
0: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그런 행동들 한 다섯 개 동작들 여러분들 만나보셨습니다. 자, 잘 익혀두시기를 바라고요. 자, 특히 거기에서 이제 문법적인 특성 잘 기억해야 되는 seat라고 하는 단어 특히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시면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
2: ...놔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원금까진 보장된다고?
3: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는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업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영영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돌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고사성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그게 뭐예요?
2: 아, 몰라가지고 그냥 두 분이랑 화산 분출을 그렸습니다.
0: 혹시 당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수많은 기업들의 입사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고사성어.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이 네 글자에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 촌철살인의 한마디. 고사성어를 통해 역사와 삶의 지혜를 배운다. 네 글자 인문학 고사성어.

중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고사성어는 그 분량이 방대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용도 아주 다채롭습니다. 고사성어는 일반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와 인상 깊은 교훈을 아주 짧은 형식으로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만 활용하면 말이 힘을 얻게 되고 글이 깊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말은 간단하지만 뜻은 충분하다는 뜻의 언간의족이라는 성어로 표현하는데요.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지식인들은 이 언간의족을 지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한자 문화권에 있던 우리나라 역시 이 고사성어를 함께 공유해서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말과 글을 풍요롭게 해왔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언지 무문이면 행이 불언이라. 말이 빛나지 않으면 멀리 가지 못한다. 이것은 언어가 갖는 영향력에 대한 조언입니다. 한 조직의 리더의 말이 빛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조직 내에 두루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리더가 자신의 말과 글이 갖는 힘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중국에서 리더들은 중국의 고전에서 자신들의 말과 글을 빛나게 할 재료들을 찾았습니다. 이른바 문사철인데요. 문학으로는 당시를 비롯한 역대 시가들의 뛰어난 식구들을 인용했고, 철학으로는 논어라든지 도덕경과 같은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유가 경전, 제자서의 경구들을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역사에는 사기라든지 한서 같은 많이 알려진 역사서에서 비롯된 고사성어를 자주 활용했습니다. 이런 전통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인용한 식구나 경구 그리고 고사성어가 종종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고사성어 첫 번째 시간은 이민년, 올해가 이민년이죠. 이민년에 뭔가 좀 새로운 다짐에 도움이 될 만한 성어, 그것이 없을까 제가 몇 개 찾아봤습니다. 먼저 이민년의 이민의 뜻부터 살펴볼까요? 임은 이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로 이어지는 10관 중에서 아홉 번째 천간입니다. 그래서 이 임에는 성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는 좌축인묘 진사 오미신유술에 이른바 12지인데 그 12지 중에서 세 번째 지지입니다. 호랑이에 속하죠. 그래서 아주 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년은

기운이 왕성한 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걸 전통적으로 음양오행에 따르면, 음양오행설에 따르면 임은 오행 중에서 물에 해당됩니다. 이 수에 해당돼요. 그리고 이는 이제 나무, 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임인 이 둘을 합치게 되면 물에서 나무가 자란다? 수생목이 돼요. 아주 상생의 관계, 아주 좋은 관계가 됩니다.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가지고 땅의 초목들을 이상하게 잘 자라게 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듯이 이민년에 계획하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하늘의 단비 같은 좋은 환경이 조성돼서 순조롭게 형통할 수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고 열심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년 호랑이와 관련된 의미심장한 성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대인호변. 클 때 사람인 범호, 변할변. 무슨 뜻입니까? 위대한 사람은 호랑이처럼 변한다. 호랑이처럼 변한다는 호변은 호랑이가 가을이 돼서 털갈이를 해가지고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옛 모습을 바꾸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찬란하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변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김에 관련 성어 한두 개 더 살펴볼까요? 변화, 변혁과 관련된 성어로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것은 일신, 우일신일 겁니다. 일신, 우일신. 일자는 날일자죠. 매일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새신자. 그래서 매일 새롭게 해라. 우, 또 우자죠. 그래서 또 매일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고대 중국의 은나라, 우리가 하은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은나라의 성왕으로 그렇게 존경받는 탕임금, 탕왕이 자신의 목욕통에 새긴 말입니다. 일종의 좌우명인 거죠. 어느 날엔가 자신이 새로워졌거든. 그 새로움에 머물지 말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목욕으로 몸에 때를 씻듯이 늘 삶을 새롭게 할 것을 스스로에게 주문한 겁니다. 한번 목욕했다고 다시 목욕하지 않는 사람이 없듯이 자기 혁신은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자신이 지닌 사고방식이나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구태의연한 것은 없는지,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늘 자세히 살피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혁에 그다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변혁의 당위성을 얘기해도 우리 오랜 습관, 오랜 사고에 매여서 자신의 기존 입장만을 고집할 때가 굉장히 많죠. 이런 변혁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고집에 대한 고사성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유명한 고사성어 하나 소개합니다. 바로 교주고슬입니다. 교주고슬. 어떤 성어일까요? 예, 교자는 이게 악유교자입니다. 좀 어렵죠? 악유교자. 이것이 이제 동사로 쓰이게 되면 악유로 붙이다, 이런 뜻이 돼요. 주할 때 주는 기둥지자죠? 여기서는 검은 고의 줄을 지탱하는 지러기 발, 안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주하게 되면 그 안족을 그냥 이 검은 고 몸통에 붙인다는 뜻이죠. 고슬, 고자는 붓고자인데 이것이 동사로 쓰이면 연주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슬, 슬을 연주한다, 이 말이죠. 슬은 악기 이름인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은 고와 유사하기 때문에 검은 고로 번역을 하죠. 검은 고 안쪽을 아예 붙여놓고서 그리고서 연주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이제 배경으로 깔려 있습니다. 제나라 사람이, 산동성 그쪽이 제나라에 비슷합니다. 옛날에 춘추전국 시대에 제나라 사람이 그 옆쪽에 있는 조나라에 가서 검은 고를 배웠습니다. 조나라에 훌륭한 그 검은 고를 가르치는 스승이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검은 고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매번 이 배울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이 안족을 움직여가지고서 음을 조율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기타 조율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이 이제 뼈를 냅니다. 선생한테 처음 배울 때 선생님께서 이제 그 안족을 탁 골라준 대로, 음을 조율해준 그대로 가져와서 그것을 이제 악요로 붙여버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상태에서 제나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3년 동안 죽어라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한 곡도 제대로

연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오히려 조나라의 그 검은고 선생이 엉터리라고 욕했다고 합니다. 검은고 혀는 습도가 높아지면 이게 늘어지면서 음이 떨어집니다. 음이 낮아져요. 그때 이제 안죽을 움직여가지고서 혀를 조율해야 비로소 바른 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죽을 아예 붙여버렸으니까 움직일 수가 없고 결국은 제대로 된 음을 하나도 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기존의 습관, 관습에 얽매여서 변화를 거부하고 융통성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그런 어리석은 고집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모두 이 교주 고슬의 고집스러운 어리석음을 버리고 일신우일신 자기 성찰을 통해서 마침내 대인호변의 찬란한 변혁을 이루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의 새로운 결심과 도전, 다짐에 도움이 될 만한 고사성어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승풍파랑 승, 탈승자죠. 네, 풍은 바람풍입니다. 파자는 깨뜨리다, 파괴하다 이런 뜻이죠. 네, 랑은 물결랑자입니다. 그래서 승풍파랑은 바람을 타고 물결을 깨뜨린다 이런 뜻인데 큰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막아서는 거센 바람, 막아서는 높은 파도를 두려워하지 않고 큰 바다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대한 꿈을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도 불굴의 용기로 넘어서겠다는 그런 다짐을 나타내는 그런 성어입니다. 남북조 시대의 종각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입니다. 남북조 시대는 당나라보다 훨씬 이전인데요. 북쪽은 이민족이 차지하고 있었고 남쪽은 이제 한족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장강 유역은요. 종각이라는 사람은 남조 송나라 때, 그러니까 당송 그때 송이 아니고 훨씬 이전에 그 남조의 송나라입니다. 그때 아주 뛰어난 지략으로 수많은 반란을 진압해서 큰 공을 세운 명장입니다. 그의 놀라운 성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종각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일화에 주목하게 됩니다. 종각이 어렸을 때였습니다. 집안 숙부가 종각에게 장래 꿈을 물었습니다. 너 장래에 뭐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종각이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큰 바람을 타고 높은 파도를 넘어 넓고 큰 바다로 나가겠습니다. 숙부는 이제 야단칩니다. 이놈이 까딱했다가는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할 놈이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야단을 쳤습니다. 종각은 근실하게 공부하는 한편 열심히 무술을 연마해서 큰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꿈을 향해 나가는 길에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은 모두 반드시 넘어야 될 파도요 바람이었습니다. 후에 종각은 장군에 임명돼서 수많은 어려운 싸움을 아주 뛰어난 지략으로 승리로 이끈 한 시절 최고의 명장이 됩니다. 종각의 어린 시절의 꿈에서 들었던 이 승풍파랑은 원대한 꿈을 향해 나가는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불굴의 용기로 그 어려움을 넘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종각처럼 원대한 꿈을 세우고 그 꿈으로 한 길을 막아서는 큰 바람, 높은 파도를 불굴의 용기로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자신의 꿈을 위해서 성실히 노력할 것을 주문하는 성어입니다. 문개기무. 문자는 들을 문자입니다. 듣다. 개는 닭개자죠. 그래서 문개하면 닭 울음소리를 듣다 이런 뜻입니다. 기무, 기자는 일어나다는 뜻이죠. 문은 춤을 춘다는 뜻입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 춤을 춘다? 여기서 춤은 검무입니다. 검무. 검법을 단련하기 위해서 추는 춤입니다. 새벽닭 울음소리를 듣고 잠자리에 일어나서 검무를 추면서 무공을 단련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목표를 정하고 성실하게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습을 칭송하는 말인데요. 이 성어는 이제 마찬가지로 중국 유진남북조 시대에 두 명의 젊은이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중국 유진남북조 시기는 중국 북방 지역은 이민족들이 다스렸고 그러면서 이제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럽고 백성들의 삶이 상당히 고생스러웠습니다. 이 시기에 이 어려운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큰 꿈을 가진 젊은이 조적과 유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기거하면서 공부하던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조적과 유곤이 같은 침상에서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

중에 닭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에 조적이 잠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는 아직 한참 잠에 빠져있는 유곤을 깨웁니다. 여보게 유곤, 닭 울음소리 못 들었는가? 일어나세나? 그러자 유곤이 등을 돌리면서 귀찮은 듯 얘기해. 아직 한밤중이 아닌가? 새벽이 오려면 아직 멀었네. 한밤중에 닭이 울다니 이것은 불길한 것이 아닌가? 예전에는 한밤중에 닭이 울면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불길한 걸로 봤습니다. 그러자 조적이 다시 유곤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이건 불길한 소리가 아니네. 잠든 우리를 깨워주는 고마운 소리일세. 우리 앞으로는 한밤중이건 새벽이건 닭이 울면 무조건 일어나서 검법을 익히도록 하세나. 내 제의가 어떠한가? 유곤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걸치고 검을 들고는 나가면서 말합니다. 뭘 그리 꿈을 대는 거야? 얼른 나가서 한바탕 검물을 추워보자고. 이후로 이 두 사람은 추운 겨울이건 무더운 여름이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구름 소리만 들렸다 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검물을 익히고 검법을 타령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높은 수준의 무예를 갖추게 된 이 두 사람은 군대의 기용으로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훗날 조적은 진서 장군에 봉해져가지고 이민족에 빼앗긴 광활한 실지를 수복하는 데 큰 공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건도 경주, 기주, 유주, 이 삼주의 군사로서 달라붙는 토벌에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 건물을 추다라는 뜻의 문계 기문은 야무진 뜻을 세우고 그 뜻에 걸맞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비유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위해 시간표를 짜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성실히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그런 성어입니다. 도현명이란 시인이 이런 시를 쓰고 있습니다. 성년 부중래하니 이를 난 제신이라.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은 법이요. 하루는 두 번의 새벽이 있을 수 없다네. 급시 당 멸려하니 세월 부대인이라. 때에 맞게 열심히 열심히 분발해야 하느니 세월이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세월 부대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고 달려가니 우리도 그 세월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열심히 달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닭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습니까? 알람 소리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이 알람을 다시 누르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꿈을 위해서는 꿈속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바탕 건물을 치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대한 꿈을 세우고 성실한 노력을 기울여도 성공은 그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더디 오기 마련입니다. 그런 더딘 결과에 스스로 무능하다고 자책하기도 하고 중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많지요.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면 이런 성어를 기억해보면 어떨까요? 공제불사. 공, 성공 공짜죠? 제, 제는 있단 뜻인데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이렇게 풉니다. 공은, 성공은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어디에 달려있어요? 불사. 아니 불, 이 사자가 집사자지만 여기서는 그만두다, 포기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불사하면 그만두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성공은 불사에 있다. 그만두지 않음에 달려있다. 포기하지 않음에 달려있다. 이 말은 성악설로 유명한 순자가 학문을 권하는 글 권학편에서 한 말입니다. 원문 이렇습니다. 기기 일약 불능식보라. 기기, 기기는 천리마입니다. 하루 만에 천리길을 가는. 이 아무리 천리마라 할지라도 한번 일약, 한번 뛰어가지고서 열 걸음을 갈 수 없다. 불능식보라. 노마 식가면 공제불사라. 노마는 이제 둔한 말입니다. 천리마의 이제 대척점에 있는 상대가 되는 둔한 말입니다. 아무리 둔한 말이라도 식가는 열흘을 가게 되면 그러면 천리에 도달한단 말이죠. 성공은 그만두지 않음에 달려있다. 우리 모두가 천리마를 꿈꿉니다. 하지만 그건 이상일 뿐이고 우리의 현실은 대부분 더딘 말, 노마의 분마에 속해 있습니다.

0: 그렇다면 이 걸음 더딘 로마에게 있어서 희망은 뭡니까? 예, 쉬지 않고 달리는 겁니다. 십 갑니다. 남들 하루만에 가는 거, 나는 열흘 해서 천리를 가면 됩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르다가 그만두면 썩은 나무 하나 자를 수가 없지만, 자르다가 포기하지 않으면 쇠나 돌도 자를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만두지 않음, 불사를 강조하는 겁니다. 공제불사의 정신으로 중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꿈을 향해 달려나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순자의 불사의 정신을 중용에서, 육아의 경전인 중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인 일능 지면 기백지라. 남이 한 번에 할 수 있으면 기백지. 나는 100번이라도 해서 그 일을 이루고, 인 심능지면 기천지라. 남들이 10번에 능한 것이라면 나는 1000번을 해서라도 능하게 만들 것이다. 거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인일기백입니다. 요새 이는 남이란 뜻입니다. 남은 한 번, 나는 100번. 100번이고 1000번이고 될 때까지, 가능할 때까지 멈춤없이 시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중용의 가르침을 표현한 또 다른 성어는 근능보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능보졸. 근, 예, 부지런하다는 뜻이죠. 우리 근면하다 할 때 근자입니다. 부지런함이, 능, 뭐뭐 할 수 있다. 보졸, 보는 여기서 보충하다, 돕다 이런 말이죠. 졸은 이제 서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이, 근면함이 서툰 것을 보충할 수 있다. 부지런히 노력하면 자질적인 부족함에서 온 그 서툰 면을 메꿀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천리마, 천리마는 아주 뛰어난 거죠. 천리마는 하루 만에 천리길을 가니까요. 그런데 노마, 둔한 말, 둔한 말은 여기서 말은 이 졸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열흘 동안 열심히 부지런히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게 근능고졸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달려가서 천리길에 도달하면 그 천리마나 이 둔마나 똑같은 것이죠. 위대한 사람은 호랑이처럼 변한다. 대인 호변의 변혁을 위한 다짐. 승풍파랑. 바람을 타고 그냥 물결을 깨친다는 이 불굴의 용기. 문개 기무, 닭 울음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건물을 치는 그런 성실한 노력. 공개불사, 성공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음에 있다는 그런 흔들림 없는 인내. 인일 기백, 남은 한 번, 나는 100번. 이런 분발로 꿈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면서 중국의 명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당나라 때 왕지환이라고 하는 시인이 관장루라고 하는 유명한 누각에 올라가서 쓴 명시입니다. 백일의산진 황하이폐류, 욕궁천리목 갱상일층로. 밝은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황하는 바다 쪽으로 흘러들어간다. 천리 끝까지 바라보고 싶어서 지금 나 한층 더 오른다. 이 시의 마지막 두 구절이 유명합니다. 천리 멀리 끝까지 바라보고자 나 지금 한층 더 오른다. 욕궁 천리목 갱상 1층로. 한층 더 오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천리 멀리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꿈 때문입니다.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세계, 그런 지경, 이것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힘들지만 한층 더 오르려고 애쓰고 있다는 말이죠. 천리 너머를 꿈꾸면서 오늘 또 한층 더 오르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젊은이에게 바칩니다. 바이즈 이산진 황후 루할리오 위종 칠리부 껑상 이청 나 공상 이청 나.
1: 말이 빛나지 않으면 멀리 가지 않는다. 오래도록 말

과학과 그를 빛나게 했던 자료, 고사성어. 흥미로운 이야기와 인상 깊은 교훈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어 고사성어를 잘 활용하면 말이 힘을 얻고 글이 깊어진다. 네 글자 속에 담긴 삶의 철학과 통찰. 그것이 수천 년, 수백 년 이어져 내려온 고사성어의 힘이다.

0: 고사성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그게 뭐예요?
2: 아, 몰라가지고 그냥 두 분이랑 문이랑 화산 분출을 그렸습니다.
0: 혹시 당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수많은 기업들의 입사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고사성어.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이 네 글자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 촌철살인의 한마디. 고사성어를 통해 역사와 삶의 지혜를 배운다. 네 글자 인문학 고사성어.

논어는 인류의 큰 스승인 공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책입니다. 공자 사후에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언행을 정리해서 만든 책입니다. 이 논어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서 오늘은 우리의 언어 생활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고사성어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성어는요, 교묘한 말과 아름다운 얼굴 표정이란 뜻의 교원영색입니다. 교, 공교할 교자, 예쁘다, 얕다 이런 뜻이 있죠. 언, 말씀한. 영색의 영자가 좀 어렵죠. 예, 영은 명령하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명령하다는 뜻이 아니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착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입니다. 색은 여기선 얼굴 빛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교원영색은 아주 교묘한 말과 아름다운 얼굴 표정이란 뜻입니다. 상대방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듣기 좋은 말을 하고 보기 좋은 얼굴 표정을 짓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논어의 학이편, 논어의 20개 편장이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편이 학이편이죠. 그 학이편에 나옵니다. 자활, 교원 영색은 선의이니라. 자활, 저는 여기서 공자님을 가리킵니다. 원래 이제 남자를 높여서 부를 때 자자를 썼는데 여기서는 공자를 가르쳐요. 자활,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교원 영색, 아주 교묘한 듣기 좋은 말,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얼굴 표정, 영색, 이것은 선, 여기서 선은 고을 선자지만 곱단 뜻이 아니에요. 드물단 뜻이 있어요. 그래서 드물다, 의자는 여기서 단정을 나타내는 일종의 감탄사입니다. 그리고 인, 어질린, 어짐이 드물다, 어진 사람이 드물다. 교원 영색하는 사람 중에는 인한 사람이 드물다 이 말이죠. 어짐을 나타내는 인, 그 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육아에서는 이 인을 최고의 덕목으로 이렇게 추구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자신의 욕망, 그 사욕을 절제하고 남을 배려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르칠 때 인을 씁니다. 이런 인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아마도 많은 제자들이 남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말을 듣기 좋게 하고 표정을 억지로 아름답게 꾸미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곧 남에 대한 배려, 곧 인의 실천으로 그렇게 여긴 거죠. 그런데 공자님 말씀하십니다. 그건 아니다. 그런 진실하지 않은 모습은 인이 아니다.

진실이 담보되지 않은 배려는 그건 없잖아는 거죠. 그 가차 속에 최고의 동목인 인이 설 자리는 없다고 본 겁니다. 사실 우리가 생활 중에 교원 영색을 하는 것은 대부분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는 거죠. 상대방의 환심을 사서 내게 필요한 것을 얻으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불순한 의도를, 의도의 바탕을 둔 그런 교원 영색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꾸며도 그건 진짜 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 생활에 대한 이런 공자의 신중한 태도는 아무래도 지금 소개하려는 그런 옛 경험에서 비롯된 것 같습니다. 공자가 젊은 시절 주나라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예를 배울 텐데 어느 날 주천자가 제사하는 그런 태묘를 방문했습니다. 공자가 태묘의 오른쪽 계단 앞에 이르렀을 때 동상 하나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의 모습이 희했어요. 동상의 입을 종이로 봉인을 했는데 그것도 세 번씩이나 봉인을 했습니다. 공자가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태묘에서는 절대로 떠들지 말라는 그런 권고인 모양이구나. 그런데 이 동상의 뒤쪽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 가장 말을 조심스럽게 했던 사람이다. 이런 글귀가 써 있어요. 공자는 이 동상에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게 됩니다. 공자의 언행을 전하는 논어에서 말을 삼갈 것을 강조한 공자의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입을 세 번이나 봉한 이 태묘의 동상에서 받은 강한 인상이 공자의 평생의 교훈이 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태묘의 교훈에서 비롯된 사자성어가 바로 세 번 입을 봉하다라는 뜻의 삼함기구입니다. 삼함기구. 삼, 석삼. 함, 봉하다 뜻입니다. 봉하다, 묶다. 지자는 그것, 그 이런 뜻이고 구, 입구. 그래서 그 입을 세 번 봉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을 극도로 신중하게 해서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는 그런 신중한 자세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함구하다의 그 한자 용어입니다. 신중하게, 사려깊게 말할 것을 강조한 성어입니다. 논어에 보이는 언어의 신중함을 강조한 다른 성어 하나 볼까요? 눌언민행이라는 성어입니다. 눌언민행. 눌자는 말을 더듬다, 어눌하다 할 때 그 눌자입니다. 말이 적다. 그래서 눌언은 말은 적고 민행, 민자는 말을 민자죠. 행동은 빠르다 이런 말입니다. 말은 적게 하고 말은 천천히 하고 그리고 행동은 빨리 해라 이런 뜻이죠. 이거 이제 논어 2인편에 나오는 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왈, 군자 욕 물어언이 민어행이라. 군자, 군자는 학문과 덕망을 겸비해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람이죠. 이런 이상적인 군자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욕, 욕은 뭔가 하고자 한다, 뭔가 하려고 한다. 물어언, 말에 있어서는, 언을 말에 있어서는 이렇게 풉니다. 말에 있어서는, 언어 실천면에 있어서는 누라고자 한다. 말을 천천히 신중하게 하고자 한다. 그러나 민어행이라 행동함에 있어서는 아주 민첩하다, 빠르다. 보통의 우리 모습하고는 완전히 정반대죠. 우리는 말은 빠르고 행동은 굼뜬 우리의 모습이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만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싶다면 말은 천천히, 행동은 빠르게 하라고 공자님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말은 빠르고 행동은 굼뜬 상태에서는 어떤 존경도 받지 못할 거란 말입니다. 교원 영색을 경계하고 그리고 누런 민행을 강조하는 공자의 언어관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함기구, 세 번 입을 봉하다는 그 삼함기구의 경험과 함께 공자의 뼈아픈 실수담이 배경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유교의 성인으로 존경받는 공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한 점 오류가 없는 무결점의 위인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인 이상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실수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갈 뿐이죠. 논어에는 다음과 같은 뼈아픈 공자의 실수 이야기가 전합니다. 공자님 스스로가 고백한 내용으로 사기 중리 제자 열전에 공자의 이런 실수가 적혀 있습니다.

공자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말만 듣고 사람을 평가했다가 제어 때문에 실수했다. 나는 모습만 보고 평가했다가 좌우에게서 실수했다. 제어라는 사람의, 제어라는 제자의 말이 워낙 이게 막 번드르르하고 대단하니까 그 말만 듣고는 이 제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뭘 평가했단 말이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실수한 거예요. 또 좌우라는 사람이 왔는데 공자가 처음 좌우를 만났을 때 보니까 너무 행색이 초라합니다. 도대체 얘는 가르쳐도 뭐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좌우가 아주 뛰어난 제자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습만 보고 평가한 그 좌우에게 내가 실수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얘기했던 말만 듣고 사람을 평가했다가 제에서 실수했다고 하는 이 제여. 이 제여는 공자의 제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10명의 제자? 그걸 보통 공문 10철이라고 합니다. 그 공문 10철에 드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10철은 덕행 분야, 정치 분야, 언어 분야, 학문 분야 이 네 분야에서 뛰어났던 그런 제자들을 일컫는 말인데 이 제여는 언어 분야에서 아주 탁월했습니다. 공자는 종종 이 말수완이 좋은 제에게 외교적인 업무를 맡기기도 했었습니다. 말이 뛰어났던 제여는 종종 스승에게 아주 곤혹스러운 질문도 던지기도 하고 스승과 설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에 대해서 공자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이 제여의 말만 듣고 그를 평가했다가 실수했다. 무슨 말입니까? 말만 번들르르게 한다는 말입니다. 말만 해놓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논어 공야장이라는 곳에 보면 이 공자의 실수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제여가 낮잠을 잤다.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썩은 나무에는 조각할 수가 없다. 썩은 흙으로 만든 담장은 보수할 수가 없다. 낮잠 한 번 잤다고 제여는 공자님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받아먹습니다. 다분히 감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개되는 공자님 말씀을 보면 이런 감정적인 말의 배경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동까지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을 보고 그 행동까지도 보게 되었다. 제여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뀐 것이다. 이런 공자의 실수담에서 비롯된 성어가 바로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본다라는 뜻의 청언관행이라는 성어입니다. 청언관행. 청, 들을 청. 말씀은 말을 듣다. 관행, 관은 여기서 보다, 살피다, 세심하게 살핀다는 뜻입니다. 행동을 세심하게 살핀다. 말만 듣고서는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없으니 반드시 그 행동을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실수담을 제자들이 왜 부패여 논에 남긴 것일까요? 위대한 스승 공자조차도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실수했으니 보통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표정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말을 삼갈 것을 주문하는 동시에 남을 평가할 때 겉만 보고 쉽게 평가해서는 믿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상대의 말이 특히 번지르르하고 과대하게 포장되었을 때는 일단 의심불패해야 됩니다. 그런 사실을 일깨워주는 고사성 하나 소개합니다. 이 성어는 삼국지 이야기입니다. 삼국지 나옵니다. 언과지실. 말씀은 과, 지나칠 과, 과하다는 뜻이죠. 지실, 그 실제, 실질. 말이 그 실제보다 과장되었다는 말입니다. 언과기실. 자신의 실제 능력이나 자기 처한 상황을 과장해서 부풀려가지고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삼국지의 그 유명한 제갈량과 그의 부하였던 마속의 일화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중경시에 속해 있는 장강 삼엽, 그 삼엽이 시작된 곳에 자그마한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 위에 아주 유서 깊은 백제성이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삼엽 댐이 건설되면서 수위가 올라오는 바람에 이제 본래 육지였던 이 백제성이 지금은 이제 섬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 연육교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섬에 들어서게 되면 거대한 제갈량의 동상이 여행객들을 맞이하면서 이곳이 삼국지의 현장인 것을 알립니다. 손권한테

0: 이 탁구당에 서 있는 한 신하의 이름이 눈길을 끕니다. 바로 마속입니다. 제갈량이 울면서 처형했다는 읍참마속의 그 마속. 유빈은 임동시에 제갈량에게 후사를 부탁하면서 특별한 주문 하나를 더합니다. 유빈은 먼 발치에 있는 저 마속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 마속은 말이 실제보다 과하니 중임을 맡겨서는 아니되오.
0: 제갈량은 유비가 죽은 뒤에 실력을 다해서 후주인 유선을 보필해서 충심을 다했지만 마속을 중용하지 말라는 유비의 마지막 유언은 개의치 않습니다. 여전히 마속을 신임합니다. 제갈량은 유나라와의 전쟁을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출장하면서 주요한 요충지인 가정을 마속에게 맡깁니다. 하지만 마속의 경솔한 판단으로 가정을 유나라한테 빼앗기면서 제갈량의 국벌은 실패하게 됩니다. 급히 퇴각해서 돌아온 제갈량은 눈물을 머금고 마속을 처형했습니다. 바로 읍참마속의 일이죠. 제갈량이 뼈아프게 후회하고 반성한 것이 말이 실제보다 과하니 절대로 중용해서 안 된다는 유비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가 바로 언과 기실입니다. 늘 말이 실제보다 과장되기 쉬운 우리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얘기입니다. 동시에 말이 과한 사람을 경계하는 그런 교훈인 것이지요. 언어와 관련된 또 다른 성어 하나 볼까요? 언어 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에 관한 겁니다. 바로 친분이 낮으면 그 말도 하찮게 여긴다는 뜻의 친경언미입니다. 친경언미, 신, 몸신, 자신을 가르칩니다. 경, 가볍다, 몸이 가볍다, 지위가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 언미라, 미는 작다, 희미하다, 그 말이 작아진다, 말이 하찮게 여겨진다 이 말이죠. 지위가 낮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그 말을 하찮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친경언미. 이건 이제 후한서 맹상이라는 사람의 열전에 나오는데요. 이 맹상은 굉장히 뛰어난 신하였습니다. 맹상이 관직에 있다가 드디어 물러나서 자기 고향에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고향 사람 중에서 양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조정의 미관말직 아주 낮은 직급의 관리였습니다. 근데 양규가 볼 때 이 맹상의 능력이 너무 출중한 겁니다. 이런 출중한 인물이 이 고향에서 썩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 황제한테 상주문을 올려가지고 맹상을 추천합니다. 7차례나 추천합니다. 하지만 당시 황제는 이 조정에서 아주 낮은 직급인 이 양규라는 자의 이 추천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양규가 여덟 번째로 마지막 상주문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 신이 폐하께 상주문을 올려 전 하포태수 맹상을 천거한 것이 7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신의 지위가 낮은 까닭에 제 말은 미천하게 여겨져 끝내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0: 이어서 양규는 하포태수 시절에 맹상의 치적에 대해서 나열하고 백성들의 두터운 신망에 대해 쓰면서 다음과 같이 절절하게 얘기합니다.
1: 맹상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등과 배에 난 평범한 작은 깃털이 아닙니다. 맹상은 구만리 높은 하늘을 날아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커다란 날개입니다. 폐하께서 그를 얻어 쓰게 되면 창생을 이롭게 하고 사직을 굳게 세우는 일에 크게 쓰실 수 있을 것입니다.
0: 이렇듯 절절한 상주문을 조정은 끝내 외면하고 맹상을 중용하지 않습니다. 후한서 맹상열전의 이 기록에서 비롯된 성어가 몸이 가벼우면 말이 작아진다는 뜻의 친경언미입니다. 지위가 낮은 사람의 말은 남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말입니다. 미관말직의 양교가 맹창을 천과에 올린 8차례의 상주문은 황제로부터 외면당했기 때문에 능력과 덕망을 겸비하고 있던 훌륭한 인재가 버려지게 된 겁니다. 외척과 환관의 발호 때문에 후한이 기울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시기였으니까 만일 황제가 양규의 상주문을 잘 살펴서 맹창을 중용했더라면, 그랬더라면 기울어가는 나라를 바로 세울 기회를 얻었을 수도
1: 있었지 않았나 생각.

0: 됩니다. 우리 언어 생활 중에서 이런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른들은 아이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의 옳고 그름을 보지 않고 아이를 보기 때문입니다. 직장의 최고위급 리더는 낮은 직급의 신참 직원 얘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직급이 낮기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지위가 번듯한 친구의 말은 솔깃해하면서도 그렇지 않은 친구 얘기는 흘려듣습니다. 이런 게 모두 신경언미입니다. 이런 신경언미 때문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논어 위령공 편에는 다음과 같은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가연이 불여지언이면 실이라. 함께 얘기를 할 만한 사람인데도 말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다. 불가연이 여지언이면 실언이라. 함께 말할 사람이 아닌데도 말을 하게 되면 실언, 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자, 불실인하고 역불실언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실인, 실언, 사람을 잃고 말을 잃는다는 실인과 실언에 대한 얘기가 논어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화 상대가 괜찮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위나 신분에 가려서 그 말을 소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거꾸로 시원찮은 사람인데 그의 높은 신분 지위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해나가면 입만 아플 뿐 아무런 실도 없는 공허한 말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실인도 실언도 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은 바로 대화의 상대를 바로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지위나 신분에 가려지지 않는 진면목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기 어려운 보통의 우리로서는 상대방 말에 집중해서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내 말이 실언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상대의 말에 집중하지 않아서 생기는 실인, 사람을 잃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이니까요. 우리가 상대의 말에 주목하고 집중해야 하는 것은 그 말을 함부로 버리는 것이 결국은 사람을 잃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얻어야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얻는 길은 대화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지위나 신분에 상관없이 그의 말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얻는 길입니다. 신경언미의 옛 교훈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대화 습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고사성어 특강에서는 논어에 나타난 공자의 언어관을 보여주는 사자성어를 위주로 소개했습니다. 교원 영색의 거짓된 표현을 삼가라. 누런 민행의 신중한 언어생활을 해라. 그리고 남을 평가할 때는 청언, 관행, 말을 듣고 그 행동을 살펴라. 이런 기준을 참고하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사마천은 사기 상군열전이라는 곳에서 말을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 말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모언이니 꽃이요. 둘째는 지언이니 열매요. 셋째는 고언이니 약이요. 넷째는 감언이니 평이다. 이렇게 네 개의 모언, 지언, 고언, 감언, 이 네 개의 말을 소개합니다. 모언은 뭡니까? 모양만 화려하기만 하고 실속이 없는 말입니다. 지언은요? 네, 속이 꽉 찬 진실된 말입니다. 고언은 비록 듣기에 거북한 말이죠. 쓴 말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은 약이 되는 말입니다. 감언은요? 네, 듣기 편한 말이지만 끝내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병들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의 무수한 말들은 대개 이 네 종류의 말들에 속할 것이고 우리의 언어 생활도 이 네 가지 말들 사이를 우수히 오가는 것들일 겁니다. 당연히 모언과 감언을 경계하고 지언과 고언을 지향해야겠지요.
1: 시대를 뛰어넘는 동양 최고의 고전 논어.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의 사상가 공자와 그 제자들의 언행을 기록한 유교 경전이다. 논어에서 만나는 공...

명자의 가르침 그리고 명문장들 논어에서 강조한 말의 중요성 현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공자의 메시지 말은 사람을 얻을 수도 잃을 수도 있는 큰 힘을 가진다 당신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인가?

0: 수행평가 할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눈의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고사성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그게 뭐예요?
2: 아, 몰라가지고 그냥 두 분이랑 문이랑 화산분출을 그렸습니다.
0: 혹시 당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수많은 기업들의 입사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고사성어.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이 네 글자에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 촌철살인의 한마디. 고사성어를 통해 역사와 삶의 지혜를 배운다. 네 글자 인문학 고사성어.

이번 시간은 여러분도 좋아하시는 삼국지 얘기입니다. 삼국지 영웅들과 관련된 고사성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삼국지는 역사서인 진수의 삼국지가 있고 소설인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가 있습니다. 삼국지 연의는 진수의 역사서 삼국지를 원료로 해서 더욱 극적이고 재미있게 만든 소설입니다. 이 소설 속에서 영웅들의 삶은 더욱 극적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중은 그런 극적으로 구성된 영웅들의 삶에 환호하지요. 오늘 소개하는 영웅 관련 고사성어는 소설이 아닌 역사에 바탕을 둔 겁니다. 위, 촉, 오의 삼국 정립의 시대를 열었던 조조, 유비, 손권. 유비와 함께 도원결의의 미담을 전하는 관우장비. 삼국지 최고의 영웅 제갈량. 이들의 극적인 삶에서 비롯된 다양한 고사성어는 삼국지의 인기와 함께 대중적으로 널리 수용이 돼서 지금에까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많은 성어들 중에서 대표적인 성어만을 뽑아서 소개합니다. 먼저 조조를 볼까요? 나관중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유비를 존숭하고 조조를 폄하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유비는 아주 진실하고 후덕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조조는 끈은 많지만 성정이 간사한 간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 삼국지가 동아시아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긴 세월 동안 조조는 수없이 욕을 먹어왔습니다. 조조로서는 참 억울하게 짝이 없는 노릇입니다. 실제로 조조는 대단히 비범한 인물입니다. 역사가인 진수라든지 사막은 같은 역사가들이 모두 최고의 찬사를 보냅니다. 중국 현대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루신 선생도 자신은 조조와 같은 무리는 아니지만 그를 매우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삼국지가 처세술, 리더십 등을 배울 수 있는 교재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최후 승자가 된 요인이 있을 테니까요. 조조의 뛰어난 점은 인재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 당시 일반적인 기준과는 다른 확실한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유재식어라는 실력주의입니다. 유, 오직유. 재, 재주, 재주제, 능력. 치, 이것. 여기서는 모두 이렇게 해석됩니다. 거, 거는 천거하다, 쓰다 이런 뜻입니다. 오직 재주만 있으면 어떤 도덕적, 윤리적 하자가 있다고 해도 개의치 않고 그 재주를 쓰겠다는 겁니다. 이 유재식어의 인재 등용 원칙으로 인해서 여러 분야의 천하에 뛰어난 인재들을 조조는 다 모을 수 있었고 그들을 적재적소

수에 잘 활용함으로써 천하의 패권을 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유재식어의 인재 활용론이 잘 담겨진 조조의 구현령이란 글을 잠깐 소개할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천하가 안정되지 않았으니 지금은 인재를 구할 시급한 시절이로다. 만약에 깨끗한 선비여야만 쓸 수 있었다면 제나라 환공이 어떻게 세상을 재패했겠는가? 지금 천하에 큰 재주를 품고 있으면서도 위수의 물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강태공 같은 자가 없겠는가? 또 형수를 훔치고 뇌물을 받은 자로서 아직 위무지를 만나지 못한 자가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은 나를 도와 이러한 숨어있는 인재들을 발굴하라. 오직 재주만 있다면 모두 천가할 것이니 나는 그들을 들어 쓸 것이다. 춘추전국 시대에 제 나라를 최고의 나라, 국강병의 나라로 만들고 천하를 제패했던 제환공이 자신을 향해서 화살을 쏜 관중을 재상으로 삼았듯이 또 주나라 문왕이 이미 80노인인 강태공을 발탁하였듯이 그 사람이 원수든지 그 사람이 노인이든지 능력만 있다면 전혀 개의치 않고 쓰겠다는 말이에요. 도덕적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지닌 재주에 주목하는 조조의 용인론은 진평이란 인물을 언급함에 있어서 절정을 이룹니다. 진평은 한고조 유방의 참모로서 혁혁한 공을 이룬 대단한 인물입니다. 초한전쟁 당시 처음엔 항우 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평은 뛰어난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우의 의심을 사는 바람에 유방에게 투항을 하게 됩니다. 당시 유방 밑에 있었던 유무지라는 인물의 소개로 유방을 만나게 된 진평은 그 능수능란한 언설로 유방을 단박에 사로잡아서 군대의 중요한 직책에 기용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부하 장수들이 못마땅해하면서 유방에게 말합니다. 진평은 이전에 형수와 사통한 페르나입니다. 게다가 부하들한테 뇌물까지 받아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어떻게 중용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유방이 위무지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그런 자를 천가할 수 있냐며 야단을 칩니다. 그러자 위무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의 재주를 말했을 따름인 대왕께서는 그의 품행을 물으시는군요. 지금은 초나라와의 싸움에서 승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주와 능력이 있는 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가롭게 효자와 충신을 구할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유방은 진평의 능력을 활용하고 결심하고 그의 모든 윤리적, 도덕적 하자를 덮어줍니다. 진평은 유방의 신뢰에 바로 화답합니다. 항우군에 포위되어서 큰 위기에 빠졌을 때 유방은 이른바 성동격서라는 진평의 계략으로 탈출해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유방이 불리했던 전황을 역전시켜서 항우와의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진평의 공로가 컸습니다. 조조는 이 진평의 고사를 인용하면서 주변 신하들에게 진평을 천건 위무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에 있는 인재를 향한 갈망은 조조로 하여금 상대가 자신에게 행한 옛날의 악행까지도 모두 덮는 대단한 아량까지 만들어집니다. 바로 불렴과 옛날의 악행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성어가 바로 그러한 조조의 아량을 보여줍니다. 불염, 부악. 불, 아니 불, 염, 생각할 염, 염두에 두다 이 말이죠. 부, 옛날, 악, 악하다, 악행. 불염, 부악, 옛날의 악행을 생각하지 않는다. 상대가 자신에게 행한 악행을 따지지 않고 포용해서 그 재주를 활용하는 그런 대단히 넓은 아량을 지닌 사람을 칭송하는 말입니다. 불염, 부악. 대표적인 경우가 장수라는 인물입니다. 이 장수는 봉탕 밑에 있다가 조조에게 투항한 후에 다시 반란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조조의 장자인 조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조조가 그토록 아꼈던 장수인 전우유까지 죽게 만듭니다. 조조 역시 장수의 활에 부상까지 당했고 겨우 도망해가지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뒤에 이 장수가 다시 조조한테 투항합니다. 그러자 조조는 흔쾌히 그를 받아들입니다. 바로 제후에 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조균과 장수의 딸을 혼인시킵니다.

후에 장수는 조조의 충실한 부하가 되어서 천하를 제패하기 위해서 피할 수 없었던 싸움 관도대전에서 큰 공을 세우게 됩니다. 북방의 원소가 이끄는 10만 대군을 상대로 한 훨씬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게 된 것, 그건 장수의 힘이 컸습니다. 조조가 자신에게 맞섰던 수많은 적들을 모두 포용해서 자기의 사람들로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꿈이 컸기 때문입니다. 대업을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위해서 자신에게 행했던 지난날의 악행을 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삼국지 영웅 유비의 얘기입니다. 조조에게 대패한 뒤에 오갈 데 없이 된 유비는 참모들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남쪽 형주를 차지하고 있던 유표에게 의탁합니다. 유표 역시 한실의 종친인 유비의 이름을 흠모하고 있던 터라 흔쾌히 그를 받아주었고 불편함이 없도록 여러모로 유비를 돌봐줍니다. 오랫동안 전장을 떠돌면서 고생했던 유비는 유표의 환대와 후의 속에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천하를 가슴속에 담고 있던 유비는 형주에서 삶이 마치 우리 안에 갇힌 그런 맹수인 양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느 날 유표가 유비를 청해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게 됐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술도 깊어지고 대화도 무르익을 무렵 잠시 변소에 다녀온 유비 얼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전에 없던 일이라 유표가 깜짝 놀라 묻습니다. 아니 현덕아우 무슨 일이요? 여기서 지나는데 무슨 불편한 점이라도 있는 거요? 그 말을 듣자 유비는 상심한 얼굴이 되어서 길게 장탄식을 하며 말합니다. 형님께서 이리 잘 대해주시니 무슨 불편함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너무 편하게 지내다 보니 이렇게 한숨이 나오게 된 겁니다. 지난 시절 저는 전장을 전전하느라 한시도 말란장에서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허벅지살이 모두 달아 없어질 정도 홀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잠시 변소에 가서 제 허벅지를 보니 그동안 아무런 전쟁도 싸움도 없이 호의호식하면서 편안히 지낸 덕에 쓸모없는 군살만 도덕도덕 붙었습니다. 세월은 날아갈 듯 지나가는데 이렇게 아무런 공업도 이루지 못한 제 허벅지 군살만 늘리면서 늙어가고 있는 제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고사성어가 바로 허벅지 살이 다시 오다라는 뜻의 비육부생입니다. 비자는 넓적다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육, 고기죠. 살, 넓적다리 살이란 말입니다. 허벅지 살. 부, 다시 부, 생, 생기다. 넓적다리 살이 다시 오르다. 허벅지 살이 다시 통통하게 살쪘단 말입니다. 안락한 생활에 빠져가지고 꿈을 잊고 허송세월하는 것을 형용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세월 허송을 반성하고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굳게 마음먹는 그런 상황에도 쓰입니다. 유비는 비육부생의 탄식을 계기로 해서 자신의 원대한 꿈이 안락한 삶에 잠식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결국 삼고초려 끝에 제갈공명을 얻게 되고 한실의 중이라는 꿈의 실현에 한 발자국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이번은 손권입니다. 손권과 그의 장수인 여몽과의 대화에서 나온 괄목상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괄목상대. 괄자는 예, 비비다, 깎다 이런 뜻입니다. 목은 눈이죠? 그래서 괄목하면 눈을 비빈다는 뜻입니다. 눈을 비비고 본단 말이죠. 상대, 서로 마주하다 이런 뜻이죠. 서로 상, 마주할 때. 눈을 비비며 상대를 마주하다. 상대방의 놀라운 진보에 새로운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손권의 부하장수인 여몽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사자성어입니다. 여몽은 삼국지 영웅 관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오나라로 하여금 형주의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게 만든 오나라 최고의 장수입니다. 무에도 출중했고 지략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여몽이 처음부터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여몽은 어려서 집안이 가난해서 16세 군에 입대해서 전장을 누비면서 살았습니다. 전쟁에서 적지 않은 공을 세워서 당시 오나라 임금인 손권, 총사령관인 주유의 신임을

0: 받았지만 어려서 공부할 기회가 없었던 탓에 교양이 부족해가지고 여러 관원들에게 종종 무시를 당했습니다. 어느 날 여몽이 선관을 접근하게 됐는데 대화 말미에 여몽이 교양이 부족한 것을 안타깝게 여긴 선관이 그에게 공부를 권합니다. 그러자 여몽이 군무에 바빠서 공부할 틈이 없다며 거절합니다. 그래서 선관이 말합니다.
1: 무슨 박사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책을 좀 읽으라는 것인데 그것조차 못하겠다는 것인가? 바빠서 책볼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바쁜 것으로 치자면 자네가 나보다 나쁘겠는가?
0: 잔뜩 풀이 죽어 있는 여몽이 무슨 책을 읽으면 되겠냐고 묻자 선관은 병법서와 역자서를 주문합니다. 그날부터 여몽은 분주한 군무에서 틈을 내서 독서에 몰두하게 됩니다. 어느 날 탁월한 전략가로 선관의 신임을 받고 있던 노숙이 여몽의 주둔지를 순시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노숙은 평소 여몽이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라 여겼으므로 그저 일상의 소소한 대화나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몽이 천하정세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초계에 뺏긴 형주를 찾을 계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1: 지금 유비의 총나라와 우리 오나라가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만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형주는 곧이 우리의 영토입니다. 형주를 되찾을 계책이 있으십니까? 예상치 못한 질문에 노숙은 말을 더듬으면서 겨우 답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뭐 지금 뭐라 말씀드릴 계책이란 게 별로 없습니다. 뭐 차차 생각해보지요. 영웅이 말합니다. 형주를 지키는 관우는 천하의 명장이니 형주를 되찾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0: 이어서 영웅은 형주를 되찾을 여러 전략을 노숙에게 제시합니다. 노숙이 감탄하면서 말합니다.
1: 그대가 오늘 보여준 재량을 보니 이제는 더 이상 어리숙한 옛날의 여몽이 아니올시다.
0: 여몽이 껄껄 웃으면서 말합니다.
1: 선비란 헤어진 뒤 3일 만에 다시 만난다 해도 눈을 비비며 상대를 맞이하는 법입니다.
0: 이 사람이 3일 전에 그 사람이 맞는가 싶어가지고 자꾸 눈을 비비면서 바라볼 정도로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몽은 이후로 지략과 용맹을 갖춘 훌륭한 장군으로 부하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으면서 수많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웁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성어가 눈을 비비면서 상대방을 대한다 라는 뜻의 괄목상대입니다. 볼 간자를 써서 괄목상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대접할 대자를 써가지고 괄목상대 기다릴 대자 그렇게 괄목상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마주한 사람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훌륭한 모습으로 바뀌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이번은 관우입니다. 관우의 교병필패. 교, 교만하다. 병, 군대죠. 병사입니다. 필, 반드시 필. 패, 패배한다. 교만한 병사는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배한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적을 가볍게 여기는 교만한 군대는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한다는 뜻입니다. 삼국지에서 관우의 용맹은 거의 신적인 경지입니다. 그의 빛나는 그 무용에 북자들은 한없는 갈채를 보내죠. 하지만 위촉오의 그 삼국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형주를 선관에게 빼앗기고 자신도 포로가 돼서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후로 관우의 복수를 위해서 일으킨 전쟁에서 장비도 유비도 연이어 죽으면서 촉은 쇠망의 길을 가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최종 책임은 형주를 맡은 관우에게 있습니다. 그토록 천하무적의 용맹을 자랑하던 관우의 실패는 강력한 적을 앞에 두고도 그 적을 가볍게 여긴 데 따른 것입니다. 완강하게 저항하는 유나라 군대를 보관에 든 자라라고 비웃고 자신에게 온갖 예물을 바치고 찬사를 바치는 선관의 장수들을 향해서는 겁많은 강동의 치새끼들이라고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교만이 적에 대한 방비를 소홀하게 만들었고 적들은 바로 그 틈을 타고 관우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교만한 군대는 반드시 패한다는 교병필패의 교훈의 산증인이 바로 이 관우가 되어버린 겁니다.

0: 이번엔 장비를 보겠습니다. 장비의 경우 질악여구 미워할 질자 싫어하다는 뜻이죠. 악, 악행, 악인 여, 뭐뭐와 같다 이런 뜻이죠. 구는 원수입니다. 그래서 악인을 미워하는 것을 원수를 대하듯 한다 이 말입니다. 장비는 굉장히 거친 성격이죠. 그런데 불의를 보면 이 참지 못하는 의협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중으로부터 큰 환영을 받으죠. 악당을 만나면 일단 후한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흠신 두르게 됩니다. 본인이야 나중에 큰 그것 때문에 큰 고초를 당하지만 대중은 이제 쾌재를 부르는 거죠. 이런 그의 모습을 드러내는 사자성어가 바로 악인을 미워하기를 원수 보는 듯하다라는 뜻의 질악여구입니다. 철천지 원수 만나게 되면 뭐 도리니 법이니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한껏 욕을 퍼붓고 흠신 패주고 싶지 않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나쁜 놈에게 즉각적으로 징벌을 가하는 장비를 대중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대중이 장비를 친근히 여기는 마음은 그와 관련된 수많은 생활 속담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장비가 콩나물을 먹는다. 무슨 뜻일까요? 일도 아니란 뜻입니다. 대식가인 장비가 콩나물 한 접시 먹는 것은 일도 아니듯이 어떤 일을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을 때 우리말로 치근죽 먹기, 누워서 떡 먹기 이런 것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장비가 콩나물 먹는다. 장비가 술을 놓는다? 예, 아주 거칠면서도 섬세한 면이 있는 경우를 칭찬하는 말입니다. 자, 이번은 이제 삼국지 최고 영웅 제갈량과 관련된 사자성어입니다. 제갈량의 식소 4번. 먹을 식, 소, 적을 소. 4, 1, 번, 많을 번. 먹는 것은 적고 일은 많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과한 업무에 시달린다는 뜻입니다. 허약한 몸을 돌보지 않고 지나친 군무에 결국 과로사한 제갈량의 이야기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제갈량이 이끄는 총나라 대군이 사마의가 이끄는 위나라 대군과 오장원에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마의는 줄곧 피하려 할 뿐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갈량이 신출귀모라는 재주가 있다 한들 싸우지 않겠다는 상대를 두고 무슨 재주를 부릴 수 있습니까? 제갈량은 사신을 사마의 진영으로 보내서 싸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사마의는 싸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엉뚱하게 사신에게 제갈량의 식사량을 묻습니다. 제갈공께서는 요즘 식사는 얼마나 드시는가? 그러자 사신이 답합니다. 겨우겨우 아주 적은 분량의 식사를 하십니다. 그러자 사마의는 이번엔 제갈량의 직무량을 묻습니다.
1: 군진에서 처리하는 일이 많으신가?
0: 곤장 20대 이상의 처벌에 대해서는 제갈공께서 직접 일일이 읽고 제갈을 하십니다. 사신이 떠난 후에 사마의는 자신의 장수들에게 말합니다.
1: 먹는 것은 적고 하는 일은 많으니 오래 버틸 수 있겠는가? 필시 제갈량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0: 사마의 예견대로 오래지 않아서 제갈량은 오장원의 군중에서 병으로 세상을 뜹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제갈량의 죽음의 원인은 바로 먹는 것은 적고 하는 일은 많다는 뜻의 식소 4번이었습니다. 몸을 돌보지 않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소화력이 떨어져서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니 결국 제갈량의 죽음은 과로사였던 겁니다. 이 제갈량의 일에서 비롯된 식소 4번의 성어는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몸이 극도로 허약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재물과 명예에 대한 끝없는 욕망을 부추기면서 무한 경쟁의 길로 가혹하게 내몰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 식소 4번의 피로하고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시간은 삼국지 영웅들과 관련된 고사성어를 소개했습니다. 혼란한 시절을 치열하게 살았던 영웅들이 남긴 흔적들입니다. 그것들은 때로 우리의 삶을 비추는 반짝이는 거울 같은 것이 됩니다. 불렴구악의 조조와 같은 아량, 비육부생의 유배와 같은 반성, 그리고 괄목상대의 여문과 같은 독서를 통해서 큰 꿈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병필패의 관우, 식소사본의 제갈량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도 중요하겠지요.

중국 후한말, 혼란기를 틈타 천화의 패권을 놓고 다투던 위초고 삼국시대의 기록 삼국지. 삼국지에 등장하는 난세를 이끈 영웅들, 그들은 어떻게 난세의 리더가 되었나? 최고가 되기까지 그들에게도 수많은 실패와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 삼국지 영웅들을 통해 만나는 고사성어. 그들의 성공과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 우리는 어떤 삶의 지표를 세울 것인가?

0: 고사성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1: 그게 뭐예요?
2: 아, 몰라가지고 그냥 두 분이랑 문이랑 화산 분출을 그렸습니다.
0: 혹시 당신의 모습은 아닌가요? 수많은 기업들의 입사시험에 단골로 출제되는 고사성어.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인문학적 소양이 네 글자에 함축적으로 담겨있다. 수천 년을 이어온 과거와 현재를 꿰뚫는 촌철살인의 한마디. 고사성어를 통해 역사와 삶의 지혜를 배운다. 네 글자 인문학 고사성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한비자라는 제자서에서 비롯된 고사성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비자, 많이 들어보셨죠? 한비자는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에 활약했던 법가 사상가인 한비의 글입니다. 유가가 주장하는 인의의 도덕정치가 아닌 법률에 의한 법치를 통해야만 비로소 사회의 질서가 잡히고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비는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 데 있어서 다양한 역사적 사례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화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 사례나 우화는 이 한비의 주장을 아주 설득력 있게 전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고사성어도 이런 역사적 사례나 우화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성어 중에서 남들의 사정에는 밝지만 오히려 자신의 현실에는 어두운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휘질기의. 휘, 꺼리다, 숨기다 이런 뜻이죠. 질, 예, 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휘질하면 병을 숨기다, 병이 있다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하다 이 말이죠. 기의, 이 기자도 꺼린다, 싫어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사를 싫어한다. 의자를 이제 명사로 쓰면 의사, 동사로 쓰면 고치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휘질기의, 병을 숨겨서 고치는 것을 꺼려하다. 남의 비난이 두려워서 자신의 결점을, 잘못을 숨기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춘추 전국시대에 아주 이름난 의사인 편장이 채나라 임금인 환공을 만났습니다. 환공을 살피던 편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병이 나셨습니다. 그 병이 지금은 피부 살결에 있지만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병이 틀림없이 중해질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난 아무런 병이 없어. 편장이 자리를 뜨자 환공은 주변 신하들에게 편작을 막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병도 없는 사람을 병자 취급을 하다니. 적당히 시술해서 병을 치료한 것처럼 해놓고 자신의 공로로 그렇게 자랑할 셈이로구만. 열흘이 지나서 편작이 다시 환공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병이 근육 속으로까지 전이가 되었으니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위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환공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불쾌한 표정을 짓자 편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물러나왔습니다. 다시 또 열흘이 지났습니다. 왕을 만난 편장이 심각하게 말합니다. 지금 대왕의 병이 위와 장에까지 진입했습니다. 속히 치료해야 합니다. 하지만 환공은 여전히 병이 없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면서 편장의 말을 못마땅해 했습니다. 다시 열흘 뒤에 편장이 궁전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먼 발치에서 환공을 바라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사람을 보내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편의학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병이 살갗에 있을 때는 뜸으로 고칠 수가 있고 병이 근육에 있을 때는 침으로 고칠 수가 있으며 병이 위와 장에 있을 때는 탕약으로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골수까지 미쳤을 땐 그저 운명에 맡길 뿐 아무런 방법 없습니다. 지금 대왕의 병이 골수에까지 이르렀으므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닷새가 지난 후에 환공은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사람을 보내서 편작을 쳤습니다. 하지만 편작은 진즉 천하를 떠난 뒤였고 환공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성어가 병을 숨기고 치료를 기피한다는 뜻의 휘질기의입니다. 남들의 비난이 두려워서 자신의 결점과 잘못을 숨기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결국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저버린 그런 어리석은 자를 비유하는 말인 것이죠. 살다 보면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병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실수를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면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실수로 끝나지 않고 실패로까지 귀결될 수 있는 거죠. 이런 휘질귀와 유사한 성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성어, 예, 진미불오. 집은 고집하다, 잡다, 고집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는 헤매다, 방황하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 진미하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다 이런 뜻입니다. 불오, 못자가 이제 깨닫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불오하면 깨닫지 못한다.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미, 불오. 또 이런 성어도 있습니다. 자, 이위시. 자는 스스로 자자죠. 이위란 말은 예, 뭐뭐로 여긴다, 뭐뭐라고 생각한다 이런 뜻입니다. 시, 오를 시자죠. 그래서 자, 이위시는 스스로가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입장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자이위시라고 합니다. 인간인 이상 실수가 없을 수 없습니다. 실수했으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신의 실수를 부인하게 되면 실수가 아닌 실패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성어는 실수를 인정했기 때문에 실패까지 이르지 않은 사람 얘기입니다. 망양보르. 망자는 잃다, 잃어버리다는 뜻입니다. 양, 양을 잃다 이 말이죠. 양을 잃고 나서 보, 여기는 보는 보수하다는 뜻이죠. 르, 르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양우리죠. 양을 가두어 기르는 양우리입니다. 양을 잃어버린 다음에 양우리를 보수한다는 말입니다. 얼핏 들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뭐 사후 약방문 이런 부정적인 뜻으로 보이지만 이 망양고리는 양을 잃긴 했지만 양우리를 잘 수선하면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이런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뜻으로 활용되는 성어입니다. 과거의 실수는 인정하지만 그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빨리 자신의 잘못을 고쳐서 더 큰 실수나 막중한 손해로 나아가지 않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성어는 전국책에 실려있는 역사적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전국시대 초나라 양왕은 현신들을 배척하고 간신들을 중용한 어리석은 군주였습니다. 임금과 조정신하들의 사치와 윤락으로 초나라 정치는 부패하고 국력은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초나라 조정에 장신이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향락에 빠져있는 임금에게 수차례 간언을 올려서 속히 정신을 차리고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줄 것을 거듭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의 사치와 윤락은 전혀 변함없이 계속됐습니다. 참다 못한 장신이 임금의 면전에서 격앙된 소리를 외칩니다. 임금께서 간신배들과 어울려 사치와 윤락을 일삼고 국가 대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니 우리 초나라는 조만간 멸망하게 될 것이오. 양왕은 대노에서 장신을 따라 밖으로 내쫓아 보냈습니다. 정확히 5개월 후에

청나라가 천하로 쳐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천하라 군대를 격파하고 천하라의 수도인 영성까지 점령해버립니다. 피난길에 나선 초양왕은 충신 장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조나라에 머물고 있는 장신을 불러와서 그에게 사과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이제야 제 잘못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방법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장신이 말합니다. 산중에서 토끼를 보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사냥개를 부른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그 토끼 잡을 수 있습니다. 양을 잃었다고 하지만 바로 양 우리를 보수한다면 역시 늦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양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은나라의 평인금도 주나라의 무왕도 사방 백리의 이 작은 땅을 가지고도 크게 일어나서 천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 천하라는 은이나 주의 10배가 넘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직 대왕께서 이전의 과실을 고치고 국정에 근면하며 선신을 중용한다면 나라도 지켜내고 진나라에게 빼앗겼던 땅도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신의 격려에 초양왕은 다시 힘을 내서 창락을 일삼던 지난날의 모습을 청산하고 근시하게 국정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풍전등화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바로 양을 잃고 우리를 보수한다는 망양고울이라는 성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망가져서 양을 몇 마리 잃어버렸더라도 빨리 서둘러 보수하면 더 큰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치명적인 손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잃었던 것들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오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환자에게 화타나 편작 같은 천하의 명의도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자신의 과오를 인정할 줄 모르는 리더에게 어떤 경영의 비법이나 비술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고 경계할 것은 실수 그 자체가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같은 실수를 거듭하는 휘질기의 어리석은 고집입니다. 과거에 잃어버린 양을 생각하면서 탄식만 하지 말고 다시 튼튼하게 우리를 보수해서 더 큰 손실을 막고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리더의 모습입니다. 한비자에 나온 또 다른 성어를 보시겠습니다. 남에 대한 분석에는 뛰어났지만 정작 자신의 진실한 모습에는 어두웠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목불견첩. 목은 눈목자죠. 불 아니 불. 견 볼견. 첩자, 첩자가 좀 어렵죠. 이게 속눈썹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불견첩은 무슨 뜻이냐면 눈이 아무리 밝아도 속눈썹은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눈이 멀리 있는 것은 볼 수 있어도 가까이 있는 속눈썹은 볼 수 없는 것처럼 남에 대해서는 밝히 알아도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는 잘 알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한비자 유로편에 실려있는 이 초장왕과 그의 모신 부자의 얘기입니다. 초나라 장왕이 이웃나라인 월나라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신하 부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결정한 이유를 왕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장왕이 얘기합니다. 지금 월나라는 정치가 어지럽다. 그리고 군대가 약하기 때문에 공격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장왕의 분석에 부자는 고개를 저으면서 말합니다. 우리 초나라는 최근 진나라에 패해서 수백 리 영토를 상실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대가 약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온 나라에 도적이 날뛰어도 관리가 속수무책이니 이것은 우리 초나라의 정치가 어지럽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정치가 어지럽고 군대가 약한 것으로 치자면 우리 초나라가 월나라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이웃나라인 월나라에 대한 분석에는 뛰어나면서도 자신의 나라인 초나라에 대해서는 바로 보지 못하니 이는 눈이 멀리 있는 것은 잘 보아도 가장 가까이 있는 자신의 눈썹은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결국 장왕은 월나라와의 전쟁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성어가 눈은 속눈썹을 보지 못한다는 목불견첩입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나무 뿌리 그루터기를 찍히면서 토끼를 기다린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의 경험이나 원칙을 죽어라고 지키면서 변통을 모르는 사람, 혹은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만 바라는 사람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한비자 오두라는 그런 글에 실린 어리석은 송나라 사람 이야기입니다. 송나라 사람 중에 한 농부가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냥꾼을 피해서 달아나던 토끼가 밭 가운데 있던 나무 구루터기에 부딪혀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갑작스럽게 토끼 고기를 얻게 된 농부는 그날로부터 농사를 착파하고 나무 구루터기만을 시켰습니다. 구루터기에 부딪혀 죽게 될 토끼를 다시 얻기를 바란 겁니다. 하지만 끝내 토끼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고 이 사람은 온 나라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비롯된 성어가 바로 그루터기를 지키며 토끼를 기다린다는 뜻의 수주대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연히 얻은 자신의 경험을 불변의 원칙으로 삼아서 고집을 부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경험은 비록 자신에겐 소중한 자산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불변의 원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개인의 경험이나 생각에만 매몰되게 되면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어려워지면요, 이를 그르치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비자에는 이런 어리석은 고집에 대한 얘기가 참 많습니다. 다음 성어 정인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인내리. 정인, 예, 정나라 사람입니다. 정나라가 지금 이제 하남성, 마북성 그쪽에 옛날에 정나라가 있었습니다. 정인이 내리라. 매는 삶의 자. 니는 신발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정나라 사람이 신발을 샀다. 정나라 사람이 신발을 산 것이 무슨 얘기냐? 자기 원리 원칙에 매여서 실제적인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를 비유하는 말인데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이제 있습니다. 한비자 외저설편에 나오는 어리석은 정나라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정나라 사람 중에서 장에 가서 신발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장에 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발 치수를 끈으로 쟀습니다. 그런데 막상 장에 가면서 그 치수 끈을 집에 놓고 갑니다. 신발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신이 그 끈을 놓고 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신발을 신어보라는 가게 주인에게 말합니다. 발 치수를 잰 끈을 집에 놓고 왔으니 금방 다시 가서 가져오겠습니다. 주인이 말릴 틈도 없이 그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끈을 찾아서 다시 열심히 장으로 돌아왔는데 이미 날이 저물어가지고 장이 다 파안되었습니다. 끝내 신발을 사지 못하고 돌아온 그 사람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째서 직접 신어볼 생각은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이 어리석은 정나라 사람이 말합니다. 치수를 믿을지언정 내 발을 믿을 수는 없소이다. 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에서 나온 성어가 정나라 사람이 신발을 사라 라는 뜻의 정인내리입니다. 자신이 만든 원리 원칙에 배워가지고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원리나 원칙은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철학이나 이념일지라도 인간의 현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입니다. 본질은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한시라도 눈을 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원칙이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면 가차없이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이유는 이 현실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이 변하는 현실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음 성어에서 만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됩니다. 이것은 한비자가 아닌 여시춘추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갑주부검. 각, 세 글 각자죠. 주, 배주자입니다. 구, 구하다. 검, 칼. 배에 새겨서 칼을 찾는다. 이 말입니다. 배전에다가 칼로 흠집을 내서 거기서부터 검을 찾는다는 뜻입니다.

0: 자신의 원리 원칙에 사로잡혀서 변통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하는 이 말은 여시춘추에 나오는데요. 여시춘추 찰금, 지금 현재를 살펴라 라는 찰금이란 그런 편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초나라 사람이 어느 날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배가 흔들리면서 곁에 두었던 검이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강물에 빠졌어요. 그러자 그 사람은 급히 일어나가지고 검이 떨어진 그 배 난간에다가 작은 칼로 흠집을 내며 말합니다. 내 검을 이곳에서 떨어뜨렸으니 이곳만 표기해 두면 나중에 이쪽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배가 강을 건너서 건너편 강 짓을게 정복했습니다. 이 초나라 사람은 백전에 표시한 흠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강물로 들어가서 검을 찾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우스운 얘기죠. 백전에 표기를 해가지고 검을 찾으려 했지만 배가 이동하는 바람에 그 표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도 배가 이동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표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검을 찾으려고 했으니 결국 실패한 겁니다. 옛날의 방식은 그 당시에는 유효할 수 있어도 지금에 이르러서는 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음에 불구하고 여전히 옛 방식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각주국왕 초나라 사람이나 똑같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휘질기의, 목굴견첩, 수주대토, 정인매미, 각주구검. 이런 고사를 통해 알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의식입니다. 난 내가 매우 건강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병이 들어서 허약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삶을 지탱해 온 원칙이 늘 옳다고 생각하지만 변화한 현실을 담아내지 못한 한물간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끝없이 변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 그리고 오랜 시간 지켜온 자신의 원칙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전하는 노자의 도덕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지인자 지하요, 자지자 명야라. 지인, 남을 아는 겁니다. 남을 아는 것을 지하, 지혜롭다고 하고, 자지자, 자기 스스로를 아는 것을 명야라, 밝다고 한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자지지명입니다. 자, 스스로 자죠. 지, 알지죠. 네, 지는 여기서 뭇뭇의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명은 밝을명, 밝음. 그래서 자지지명, 자신을 아는 밝음이란 뜻입니다. 남을 아는 지혜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아는 밝음을 갖추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합니다. 부단한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아는 밝음을 갖추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원고지신, 옛것을 공부해서 새것을 안다고 했지요? 여러분이 배운 수많은 고사성어에는 빛나는 지혜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지혜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그 지혜는 우리가 가는 새로운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될수 있을 겁니다.
1: 중국 고대의 법가 사상가 한비의 정치 철학이 담긴 한비자. 군주의 강력한 리더십에 대한 동양 최고의 이론서이다. 한비자가 말하는 리더의 조건은 무엇일까? 훌륭한 리더십은 때를 놓치지 않는다. 혹시 자기 고집 때문에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는가?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을 때를 놓치진 않았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면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다 먹었어.
1: 그치, 혼자 다 먹고.
2: 우와, 부스러기라도 먹어야지.
0: 그거 내 귀에서 나온 귀지인데.
2: 귀지? 으아!
0: 내가 이걸로 봤어.
1: 자라기, 귀지 파면 안 돼.
0: 안 돼?